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You Know I'm No Good,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피클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죠. LP바에 가면 꼭 신청해서 이 노래 듣곤 합니다. 꼭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정말 매력적이죠. 이런 류의 약간 퇴폐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뭐 지금 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만 더피, 뭐 아델 이런 가수들의 어떤 원조격인 가수죠.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청 노래도 잘하지만 곡도 잘 쓰고요. 하여튼 참 대단한 가수였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으로 한동준의 팬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슬이 퍼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서슬 퍼렇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오늘 위켄드 스페셜 음악 많이 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의 향 연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베리어스님이 신청하셨죠. 밥 웰치의 Ebony Eyes. 그리고 칩트릭의 I Want You To Want Me.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바라쿠다 오랜만에 들었죠. 하트의 노래. 아, 이 노래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노래 처음 끝날 때 갑자기 끝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옥수 토박이님이 하트의 바라쿠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개여울님이 오늘 휴문 날 아침 일찍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사우나 갔다 온 후에 전복 삼계탕 한 그릇하고 집에 왔어요. 아,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하루가 기네요. 그러셨습니다. 할 일 다 하셨네요.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쉬세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Kenny Loggins의 The More We Try.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그리고 이어서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Black or White, Love Sam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뷰티 주주 인형임님이 Give Me the Night, 조지 벤슨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Black Sabbath의 노래 Changes.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요. She's Gone은 가끔 보내드렸는데 Changes로 간만입니다. 캔디핑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신 곡 Rainbow의 The Temple of the King 두 곡입니다.

노래 계속됩니다.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 노래는 오즈의 맙소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는 광주땡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사랑하는 우리 집 막둥이 반려견 11살 똘똘이를 병사로 무지개다리 보내주고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네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슬퍼하지 말라며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지금 바람 쐬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하늘나라에서 또 잘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Sound of Silence, Simon & Garfunkel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어서 Living Next Door to Alice, Smokey의 노래 경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순창여행 중에 처음으로 회원가입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오늘 끝곡은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Have I told you lately?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게으름은 극복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게으름의 정체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구분하는 것도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게으르다.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게을러. 청소를 안 한다든지 뭐 빈둥빈둥대고 TV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만 보는 그렇게 지독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뛰어나가서 배터리를 사가지고 올 것 같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노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노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통장을 찾아내든지 목숨 걸고 노름을 하죠.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 있잖아요. 뭐 정욕, 탐욕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도 바로 죄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좀 이렇게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비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또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한두 차례씩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죠. 제발 집회에 나와봐. 그리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PD나 뭐 옛날에 부흥회 한번 가봤어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자, 은혜 받고 변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집회 참석할 때마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비법을 찾아요.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집회. 그런데 절대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거나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일정한 패턴인데 대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쁜 놈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 문파를 없애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가요. 가서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주는데 이상한 걸 시켜요. 물 떠와. 이 물 길어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담아. 계속 그런 걸 시켜요. 어느 정도를 하다가 화가 나요. 내가 배우러 온 건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무공 B급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일만 시켜. 우리가 벌써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이죠. 아,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저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는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법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이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의식 또는 리추얼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역대하 29장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또 그 동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가를 때 피가 튀는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소통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 근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소통,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게으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려요. 저도 종종 놀라운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돌아봐요. 그런데 아저씨 뭐 이런 얘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할 때였어요.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는데 아저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봤어요. 근데 계속 아저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저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소리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불꽃을 다시 태워라. 이게 무슨 의미?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불꽃이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은 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가 게을렀다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는 열심히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굳이 양치는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이 들었던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까지 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늘 열심히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 난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무협지를 참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참 열심히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탁구 라켓을 다 쪼개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여학교 막 문화개밤 이런 데 하는데 축제 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와서는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소위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따따라. 그때 내가 굉장히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보면 나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죠.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회자들 패턴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야. 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때 내가 이제 28살 됩니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나는 새벽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소명을 일깨워 주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아 이거 꼰대가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명, 성공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하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창조적으로 살아.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구,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구 투수들, 평균 뭐 자책점도 있고 뭐 몇 승을 하느냐도 있고 그런데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팀의 제일 소중한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독들은요, 매년 꾸준히 10승 정도를 올려주는 투수가 최고랍니다. 한 해에 20승하고, 그 다음에 10승도 못 올리거나, 뭐, 아무리 평균, 뭐, 자책점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훌륭한 투수는 누구냐? 꾸준히 10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투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시종여일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죠. 가끔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루 1분 기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면 너무 당연해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것. 난 목사인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전략적. 이왕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병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건 병입니다. 워크홀릭. 난 내가 스스로를 이제 병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게으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게으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건데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지금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자기 점검이죠. 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을 수도 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살이 주제였고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 옥탑방에서 약을 먹고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고백을 했어요. 하고는 제가 제작비를 보상할게요. 그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3: 오늘 공개 녹화 책바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불안과 상처 혹은 고통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불안을 주제로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담은 책들을 번역하신 우리 박상미 작가님, 박상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자, 우리인 취업해도 불안하고
2: 네.
3: 결혼해도 불안하고
2: 네.
3: 이혼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왜 이 현대인들 우리는 불안만 네. 한 걸까요?
2: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많이 가져도 없어질까 봐 불안하죠. 맞아요. 네. 저는 이 불안이 우리가 평생을 함께 잘 살아가야 할 나를 늘 긴장시키는 좋은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엔 유난히 암 환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각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불안 덕분에 더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불안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불안은 두려움과 공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은 진심이고 간절함이다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3: 불안은 사실 친구네.
2: 네.
3: 왜 우리 친구 중에서 T들 있잖아. 뒤에서 뭐 모자란 거 알려주고 너 준비 잘 안 돼 있어 지금. 네. T자형 친구 네. 같은 걸 보면 되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불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잠이 안 왔고요. 불안해서.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도 계속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아주 떨고 있어요. 하지만 이 떨리는 마음을 제가 해석해 보면 아, 너는 이 무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3: 맞아요.
2: 오늘 오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큰 손님이어서 한 사람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은 참 귀한 거야. 라고 저에게 말해주면 예, 불안이 조금 더 내려가는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될 거 기억 안 날까 봐 불안해서 요렇게 다 네, 붙여왔어요.
3: 시험
2: 네.
3: 보는 분.
2: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구나 라는 또 선물의 마음이 전해지지요. 이렇게 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성 있고 그리고 오래 만날 좋은 친구들이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3: 불안은 이제 우리가 뭘 아끼는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된다. 네. 또 빅터 프랭클은 불안의 기저에 실존적 공허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2: 네. 저희 로고테라피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 치료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중독에 빠지고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야단치고 진짜 내 삶의 능력을 다 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공허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로고테라피는 말합니다. 그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고 죽는 그날까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인생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룩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는 이 우주에서 나만이 가지고 태어난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세바시 무대에 섰던 모든 강연자들의 강연의 공통점이요. 성공시나 나 이렇게 원래 잘났고 지금도 잘났고 앞으로도 잘날 것이야 이런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고 미래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어 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존적 공허는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 공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삶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나를 들여다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을 읽는 연습. 사실 우리 세바 씨 모든 강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연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을 읽은 거였다. 이 책에서도 예 작가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4: 너무 제 책을 이야기해 주실까 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2: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귀한 의미를 발견해낸 이야기들을 다시 호출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해서 보여준 게 저희 심리치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리치료 교과서라고 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으면서 첫 장부터 놀랐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세바 씨 영상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제 목숨을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아마도 정말 여기에 올라온 수천 개의 강연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을 아마 살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 로고테라피에 명언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세바 씨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이미 사실 대표님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4: 그렇죠.
2: 네. 네.
4: 저보다 더 위대해졌죠.
2: 그럼요.
3: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우리 박상미 마침 교수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은 박상미 교수님 강연에 달린 댓글이에요. 근데 그 댓글을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네. 흑인 청년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삶도 되게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와 갔어요. 근데 한국도 너무 힘든 거야. 아프리카보다 더 빡세. 다 불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서 약간 이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박상희 교수님 강연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저 이 강연 보고 살겠다고.
2: 저 그 얘기 안 했었는데 해야겠어요. 그때가 이제 자살이 주제였고 제가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정말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이 서울이라는 곳과 이별하고 싶다는 생각에 왕십리 어느 옥탑방에서 약을 먹었던 날의 영상이 그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고백을 했어요. 그 옥탑방에서 약을 먹고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게 너무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심리 상담가가 될 수 없었을 것 같고 심리 상담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 고비만 넘기고 나면 내가 이 고통 덕분에 성장했구나 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봐요. 라고 하고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얘기를 계속 괜히 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 소문나고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될 거고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을 거고 구 PD님한테 문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제가 제작비를 보상할게요. 그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4: 그랬어요 진짜?
2: 네. 그리고 PD님한테 뭐 이제 방송 나갔다라는 걸 받고도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4시에 한쪽 눈만 이렇게 또 이렇게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 개의 댓글이 보이기를 오늘 죽으려고 자살을 검색했는데 유튜브가 이 세바 씨 영상을 보여줬다. 아, 이 쌤도 이런 옥탑방에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쌤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방송에서도 조금씩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세바 씨는 항상 좋은 질문을 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야지 했던 걸 정말 질문을 너무 잘해줘서 그 과거를 파헤치고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아, 이 경험도 의미 있었구나. 부끄러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정말 가장 부끄러운 삶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
3: 제가 그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바시 스피치의 수강생으로 들어왔어요. 세바시 스피치라는 거는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처럼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촬영해서 녹화해서 영상으로 해서 저희 서브 채널에 올리는 건데 그 과정이 한 5주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 후기를 물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조금 낮거나 좀 자기 혐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할 줄 아나? 나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나 좀 배우려고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 삶의 이야기에 찾아보니 타인에게 전할 의미가 있더라.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이 이 사람의 고통의 위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걸 경험하시고 굉장히 나를 좀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우리를 호모 파티엔스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파티엔스는 고통. 왜 우리를 고통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2: 실존주의 철학가 니체가 이 말을 했어요. 빅터 프랭클도 니체도 전부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자, 살면서 누구나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긴대요. 그런데 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이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에
3: 그게 고통이 안 되는구나.
2: 고통으로 저장을 안 하는 겁니다.
3: 멋지네요. 왜 이렇게 뒤에 배경이 까마면 우리가 더 잘 보이듯이 고통을 뒤에 깔아놓으니까 의미가 더 훨씬
2: 맞아요.
3: 거룩한 것이 되는 거니까.
2: 그래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딱 여기에 맞는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의 고통이 의미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본능적 욕구래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 이전에 내가 겪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고통이 가치 있게 남아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공허하고 외롭고
3: 네,
2: 삶이
3: 것 같아,
2: 의미 없어지는 거죠. 네, 저는 원래 국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고쳐지지 않는 깊은 우울 때문에 30대 중반에 심리학계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난 빅터 플랭클의 명언들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 삶의 책임감이자 사명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거대한 운명, 우주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의미를 다 한번 발견하고 죽어봐야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꾸면요. 누가 나 좀 무시하고 저도 유튜브에 악플 많이 달리거든요. 누가 악플 달아도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10년 뒤에 한번 봐봐봐. 더 커 있을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저도 제가 경험한 최고의 악플은 제가 진행자로 역할하는데 저 사람 누군데 자꾸 말을 하지? 네. 우리가 우리 삶에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악플이 뭐 대수겠습니까?
2: 맞아요. 고통 가시려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져 있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보면 고통이겠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엄청난 아모르 파티가 된다. 자, 우리 아모르 파티 하면 김연자를 떠올리지만 아모르 파티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가 니체의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자.

0: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졌었습니다.
1: 아, 네.
2: 이 새끼 이거 친구 삼기 싫은데. 나한테 뭐라고 해줘야 얘를 친구로 삼을 것이냐.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1: 먼저 사람은 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독 내가 어려서부터 자주 느끼는 감정. 저는 그 핵심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말해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해소할 수 있다. 그냥 힘들어, 우울해 이러면 해소가 어려워요. 그럼 이 감정이 뭐지? 아, 불안이구나, 우울이구나, 두려움이구나, 열등감이구나. 구체적으로 단어로 찝어낼 수 있다면 원인도 찾을 수 있죠. 어디에서 비롯된 거지? 근데 저는 불안의 이유를 다 현재에서 막 찾으려고 했어요. 없는데 억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제 마음의 감각을 따라가 봤더니 어린 시절까지 가고 엄마 뱃속까지 가게 됐어요. 나 셋째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억지로 낳았다. 그래서 넌 태어났을 때 이름도 없었다.
2: 네. 그런 얘기 많죠.
1: 네. 제가 태어난 76년도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셋 낳으면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불안의 실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훅 불안이 오면 현재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현재가 힘들어지거든요. 훅 왔을 때 나 왜 불안하지? 나 어려서부터 자주 불안하지. 아, 이게 핵심 감정이지. 그래, 너 오랜만에 왔다. 근데 오늘은 금방 가. 그럼 내가 불안할 때 뭘 하면 좋은지 리스트가 좀 있으면 좋아요. 쉬운 거 알려드리면요. 넓은 데로 나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가 있어요.
2: 넓은 데로 나가고
1: 네,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래서 사실 산에 가는 건 되게 좋은데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좁은 방, 좁은 공간에 있다가 불안이 훅 왔을 때는 운동화 신고 잠깐 나갔다
2: 오세요. 나가야 되는구나.
1: 네. 확 트인 곳일수록 좋고요. 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좀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멀리 넓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2: 아, 그래서 뛰면 좀 불안이 괜찮아지는 거구나.
1: 밖에서 뛰면 러닝. 자, 이 점이 여기 있을 땐 어때요? 되게 커 보이죠?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커 보여요. 그런데 넓은 전지 여기에다가 이 점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거의 안 보여요. 이 불안의 실체가 이렇게 우습고 별거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동 치료입니다. 네. 그 장소에서 벗어나라. 네.
3: 불안의 의미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1: 내 불안의 의미를 찾는 건 정말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1번 불안, 2번 열등감. 저에게도 그 아픈 감정이 있거든요. 항상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항상 원서 시즌에는 막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장점이 있구나. 결국 네가 그 덕분에 성장했네.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불안 덕분에, 열등감 덕분에, 컴플렉스 덕분에 내가 더 얻은 게 없나 한번 써보실래요? 있답니다. 그거 덕분에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 말씀 듣고 약간 이제 플래시처럼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저 형님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1: 아, 네. 유명하신.
2: 막 전국수석 뭐 이런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중3 때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집에 저녁 때 아빠, 엄마 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형이 앉아있더라고요, 먼저. 그러면서, 이번에도 전국수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성적표를 열었다가 이렇게 닫아갖고 다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전교 5등 했었는 줄 몰라요.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어떤 방송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김태호 PD가 3등 받고 제가 1등 받았어요. 제가 대상이잖아요. 제가 더 잘한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사람들이 김태호만 사진 찍는 거야. 그 막 내가 막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게 막. 그래서 집에서 자문을 하게 됐어요. 이 열등감은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등감의 의미가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나도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도움 내지는 기여 내지는 그런 해봐야겠다 해서 기획한 게 세바시였어요.

0: 네.
1: 박수를 받으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2: 근데 여러분,
1: 부연 설명.
2: 고등학교 재수한 애가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바씨 무대 강연자가 된 게 더 감동이에요. 아니면 전교 5등인데 자존심이 상해. PD 1등 받았는데
1: 한번 해봤다고. 한번
2: 해봤다고. 어떤 게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더 고생하고 더 아픈 게 더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0: 우리 불안도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 의미를 만들어놓은 거기서 거룩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의지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3: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리는 불안은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고백해요. 네. 저는 15년째 교도소에서 강력범죄자들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15년째 제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난주에 가서도 저 너무 떨려요. 이랬어요.
0: 아, 떨리는 걸 고백한다?
2: 네. 저는 떨린다고 고백해요.
0: 그분들이 무서워서 떨리는 건 아닙니다.
2: 네. 선생님들 저 너무 떨려요. 제가 오늘 잘하고 싶어서 어제 PPT도 15번 다시 봤고요. 그리고 카메라 핸드폰 해놓고 찍어도 보고요. 준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하얘지죠? 여러분들이 박상미 잘한다 한번 해주시면 저 덜 떨릴 것 같아요. 이러면 미친 듯이 박수를 쳐요.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 가서도 500명 훈련병들이 앉아있는데 앞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준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너무 떨리고요. 남자친구 면회도 한 번 못 와봤던 곳으로 와서 더 떨려요 여러분 이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이 미친 듯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여러분 나의 진심을 고백하면요. 그 전원이 내 편이 돼줘요. 그리고 우리의 잘난 척이 열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편이 돼줘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큰 힘을 얻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PD님께도 여쭈고 싶어요. 안 떨고 무대에 올라간 사람과 너무 많이 떨고 너무 많이 준비하고 올라간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가요?
0: 그러니까 뭐 내용이고 뭐고 다 떠나서 딱 보고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된다. 싶은 건 나 불안하다. 나 떨린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바씨 무대에 서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나는 세바씨 무대에 서는 게 내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 하시고요. 여기 사실은 그런 분이 하나 와 있어요. 자, 우 작가님.
4: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씨에 나가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가지고요. 제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기 전에도 다친 이후에도 세바씨에 나가고 싶다고 계속 들이댔던 운빈 작가입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딱 62번 원고를 정말 외우고 또 외우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2: 저는 저분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때문에 막
0: 아, 저분이 승무원 할 때
2: 네,
0: 만났다는 거예요?
2: 네네. 오. 오열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기내에 의료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승무원 저분을 불렀어요. 제가 심리상담가인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근데 어쨌든 그날 무사히 비행은 끝났어요. 그럼 보통 끝나잖아요. 세바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승무원이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이 박상미라는 걸 알아내고 세바시로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매사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한순간도 한 인연도 그냥 지나가지 않구나. 저런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될 텐데 했는데 책을 내고 세바시 무대에 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 글을 썼더니 누가 와서 댓글을 붙였더라고요. 그날 그 비행기 제가 운행했습니다. 오연호 작가가. 저는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습니다.
0: 아, 그 비행기 기장이었고.
2: 기장이었고.
0: 왜 나는 이걸 몰랐지?
2: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 모든 만남은요. 운명이에요. 세상에 운명 아닌 게 없어요. 그 셋의 진심이었던 셋의 공통점이 세바씨의 팬이었고 세바씨의 강연자가 되었다는 오랜만이에요. 우리 사진 찍어요.
0: 아니 진짜 놀랍네요.
4: 그리고 저도 오늘 꼭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게 다음 비행기 또 타셨을 때 저를 위해서 그때 작가님이 이 책에다가 아...
2: 제가 그 비행기를 두 번 탔어요?
4: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승객의 안전과 마음까지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화이팅! 이렇게 편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나 착하다. 아니 이게
0: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야 진짜. 와, 우리 우 작가님은 이제 승무원을 그만두고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이제 언어 능력도 약간 잠시 상실한 직후에 세바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잘 못하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60몇 번을 읽어가시면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한 강연을 하신 거고 다 떱니다. 그리고 세바시가 추구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떠는 사람,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의 삶의 거룩한 의미를 등을 보이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자기의 거룩한 의미를 전하는 이걸 더 높이 쳐주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이 떨림이 있다. 이거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너무
0: 들어갔으면 됩니다.
4: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오고 계신 PD님께 조회수란 어떤 의미인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조회수 지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조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초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조회수에 엄청 집착합니다. 약간 저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지옥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자문해요. 만도 안 됐네, 10만을 못 내면니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했냐가 더 중요하다. 아 그리고 책을 내니까
2: 네, 맞아요,
0: 제가
2: 맞아요.
0: 조회수만 봤잖아요. 이제 교보문고 순위까지 보는 거야. 아직까지도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순간마다 뭐 약간 내 의지를 써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다른 태도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좀 저도 시도하고 훈련하는 중이라는 거.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코로나 때 시작해서 지금 한 5, 6년 되었는데요. 과거의 내가 오늘 나를 가르치고 오늘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의미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없어.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고민을 쳤더니 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 영상이. 7년 전에 제가 고통은 언젠가 끝나고 네 주변에 네 편이 더 많고 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운동화 신고 밖으로 가. 높은 데로 나가. 넓은 데로 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저에게 고맙다 이러고 울었어요. 진짜 전 대표님 말을 공감합니다. 이 작업에서 의미를 자꾸 찾다 보면 조회수, 판매부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나를 살리는 날이 더 많더라. 여러분들도 네 과거의 의미를 기록하고 기념비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년간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더라고요. 불안과 고통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지만요. 그 틈을 통과하며 우리는 단단한 태도로 나만의 행복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와 이 책들이 여러분 곁에서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둥 혹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세바시 45, 책바시, 마음 읽기 시리즈 2탄 이렇게 마치고요. 3탄이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3일 이곳 세바시 스튜디오에서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의 저자 문유환 박사님, 문유환 저자님과 함께 공개 녹화로 진행되는데요. 그때도 많이 신청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상미 교수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5: 케이라디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미뤄둔 연락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반복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기회도 기다리지만 사실 많은 변화는 평범한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네요.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마음속으로 한 가지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꼭 해내고자 하는 작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나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좋은 시작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 스토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태평양을 건너온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 꿈이 무너졌을 때 낯선 땅에서 갈 곳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뉴욕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 한복판에 이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의 쉘터, 더 나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더 나눔 하우스의 박성원 목사님 그리고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국 대한민국으로 영국 귀국하시는 분들인데요. 떠나는 발걸음이 쓸쓸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가 그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너무나 이제 귀한 세 분 또 모셨는데,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더 나눔 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네, 저는 노숙자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저는 박계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오늘 두 분. 제가 공개하진 않겠지만,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목소리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뵀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더 나눔 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목사님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더 나눔 하우스는 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쉼터입니다. 네. 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 어려움 당하고,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고, 네. 그리고 정신건강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없고, 쉴 것과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어 회복시켜서 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더 나눔 하우스입니다.
0: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목사님 2011년부터 노숙인 사역에 이렇게 뛰어드셔서 벌써 횟수로 15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1: 예, 잠깐 사이에 또 지나갔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 나눔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순간에 아,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1: 예, 저는 이사장으로 맡고 있다가 한 해 동안 이제 밥퍼주는 사역이 더 나눔 하우스였죠. 그다음에 네. 더 나눔 하우스가 이제 쉘터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숙자들에게 정말 돕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사역했던 선교관에서 네. 이제 쉘터 사역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0: 그렇군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자들 또 도박 중독자 수로 많은 처음에는 중독자분들이 들어오게 네. 되었고 또 그 외에 그 당시에 노숙자들 한 100여 명 있다 해가지고
0: 아, 네.
1: 그런 분들이 다 거의 다 이제 거쳐갔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돕는 사역을 그분들이 네. 더울 거 추울 거 그다음에 뭐 눈퍼풍으로부터 그들이 참 살아남기 위해서 돕는 것이 네. 그래서 이런 쉘터가 필요하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시작이 됐죠.
0: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누일 곳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가장 또 안전한 그런 필요한 곳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30분이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들었고요.
1: 33분이 화장실 네,
0: 하나를 가지고 33분이 사실 네. 가족들 뭐 한 4명 있어도 하나 있으면 네, 그렇죠. 바글바글한데 그렇죠?
1: 네.
0: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랫동안 모금하신 끝에 이제 플러싱의 자체 쉘터를 마련하셨는데 그 긴 여정에서 참 힘든 일이 많으셨죠?
1: 뭐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네.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최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0: 맞습니다.
1: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네. 예, 그 당시에 모금을 해서 쉘터 렌트를 내기도 어려운 때에
0: 네.
1: 쉘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셨고
0: 네.
1: 또 쉘터를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0: 네.
1: 만들어 주셔서 좀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0: 네.
1: 저희가 렌트해서 리스크가 끝나서 더 이상 네. 머물 수 없을 때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0: 네.
1: 갈 데가 없고 준비가 안 되니까.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20, 30명이 같이 1년여 동안 아. 살았을 때
0: 네.
1: 예, 제 아내에게 좀 부담이 됐지만
0: 네.
1: 아, 그러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
0: 네.
1: 저는 뭐 그럭저럭 뭐 또 동일한 시기였지만
0: 네.
1: 그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시기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0: 맞습니다. 아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박 선생님, 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곧 귀국을 하시는데 목사님 그동안 이 두 선생님들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떠나보내는 마음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1: 예, 뉴저지에서 이분들의 한 분은 이제 나름대로 이민 와서 열심히 네. 살았던 분이에요.
0: 그렇죠.
1: 바디샵에서 일을 하셨고
0: 네.
1: 또 사우나에서 또 일을 하셨고
0: 네.
1: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분인데 갑자기
0: 네.
1: 서서히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무너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에 뉴저지 있는 한 분이 연락이 오더니 또 네. 이분들을 같이 인터뷰해 본 이유가 무조건 들어와라.
0: 네.
1: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재정적으로 무너졌는데
0: 네.
1: 예, 잠잘 것과 먹을 것 이런 문제
0: 네.
1: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해서
0: 네.
1: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죠.
0: 아, 그 정도 되셨어요? 예,
1: 그래서 이제 더나눔하우스 항공 티켓을
0: 네.
1: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영국 귀국할 수 있도록
0: 네.
1: 예,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0: 네.
1: 기쁘죠.
0: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럼 직접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 선생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 미국에 오신 지가 좀 오래 되셨나요?
2: 네, 95년도에 왔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95년이면 뭐 지금 30년 좀 넘으신
1: 그렇죠.
0: 건데, 네, 이 미국에 오실 때는 좀 어떤 생각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궁금한데요.
2: 남편이 먼저 왔었어요.
0: 네.
2: 그래가지고 남편이 안 나오니까
0: 네.
2: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었어요.
0: 아, 그래서 네. 뒤늦게 또 오셔서 여기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생활을 하신 거군요.
1: 열심히 네. 돈을 많이 벌었죠.
2: 돈도 많이 벌었지요.
0: 네, 어떻게 네. 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데요.
2: 제가 사우나에서 일을 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2: 네, 때 밀고 마사지하고 지압하고.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좀 풍족하게 이렇게 사시고 하셨는데,
2: 네,
0: 네. 그런 생활이 계속 좀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 네.
0: 혹시 또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2: 제가 돈은 참 많이 벌었는데
0: 네.
2: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0: 네.
2: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0: 네.
2: 제가 마음이 약해서
0: 아.
2: 무조건 다 줘요 그냥.
0: 그러셨군요. 이렇게 다 네. 퍼주셨군요.
2: 예, 네, 퍼졌어요.
0: 네네.
2: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요즘 사기도 많고 한데 그런
2: 맞아요.
0: 것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2: 한마디로 사기당한 거지. 뭐.
0: 아, 그렇군요.
2: 네. 네.
0: 그래서 이제 모아두신 돈도 뭐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1: 모아둔 돈을 다 이제 이자도 받지 않고
0: 아이고.
1: 이제
0: 네.
1: 원금을 달라 그럴 때
0: 네.
1: 예, 또 돈 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0: 네.
1: 주지도 못했고
0: 네.
1: 또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러면은 거처 하실 곳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2: 네.
0: 그렇군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감정이, 심정이.
2: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냥.
0: 아, 그러셨죠.
2: 갈 곳도 없고.
0: 네.
2: 이거 뭐 어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 이제.
0: 네.
2: 우리 친구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0: 네.
2: 더나움 하우스를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0: 네.
2: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아. 우리는 진짜 오갈 데도 없는데
0: 네.
2: 나오게 돼가지고
0: 네.
2: 살다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냥.
0: 아,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0: 네.
2: 진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러셨군요.
2: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모든
0: 네.
2: 일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0: 네.
2: 이렇게 정말 저기 할 때 보면은
0: 네.
2: 너무 존경스럽고
0: 네.
2: 너무나 감사했고 아우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0: 그러셨죠.
2: 예.
0: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쪼들릴 때 너무 어렵다 이제 생각이 들지만 내가 진짜 머물 곳이 없다. 내가 자를 곳이 없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우리 노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냥 앞이 그냥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0: 네.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거 예. 생활이라는 게. 그렇군요. 말씀 감사하고 우리 박 선생님께도 좀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선생님도?
3: 저는 네. 1991매 5월 달 왔습니다.
0: 아, 그때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미국에 오실 때 네.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3: 아, 이거 오기 전에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 있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3: 네.
0: 네.
3: 그래서 우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0: 네.
3: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제가 중기부로 있었습니다.
0: 아, 건설 현장에서 일을
3: 예,
0: 하셨어요?
3: 네.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0: 네.
3: 아, 거기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
0: 네.
3: 아, 독일 사람,
0: 네.
3: 영국 사람, 네. 미국 사람.
0: 그렇죠.
3: 근데 그 제임스라는 분이라는 사람을 친하게 됐어요.
0: 네.
3: 그분이 나보다 기술이 좋으니 미국 가면 돈을 많이 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3: 한번 가봐라.
0: 네.
3: 근데 나는 싫다.
0: 네.
3: 갔으면 그래 하는데 고스포스 제가 건매했기 때문에.
0: 네.
3: 아, 바로 미국 왔을 수 있었어요.
0: 그렇죠.
3: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따가지고.
0: 네.
3: 제가 선발대로 나갔습니다.
0: 아, 그때 선발대로 나가시고.
3: 예.
0: 그 제임스라는 분을 통해서 그럼 예.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신 예. 거예요. 근데 진짜 오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셨나요? 예. 그
3: 와서 보니까
0: 네.
3: 아, 그 난리 91에 왔었니 그때 사면 때 끝날 무렵에
0: 네.
3: 와서 보니까 와가지고 한 3일 있다가
0: 네.
3: 제가 잡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3: 프라싱 쪽으로서
0: 네.
3: 제가 알아본 결과
0: 네.
3: 거기서 마침 나 친구 그리하한도 정비했던 같은 친구가 메카니샵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3: 네, 그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0: 네.
3: 우리는 사우디를 갔고.
0: 네.
3: 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나 반갑고서 니가 참 눈물 나대.
0: 네.
3: 아, 그래서 나보다 배고파다. 배고파다. 내가 그랬더니
0: 네.
3: 밥 안 먹었냐. 아무것도. 아. 너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나.
0: 네.
3: 5일 됐다.
0: 네.
3: 그래. 그래서, 그래 뭐 5일 됐습니다. 지금 어디잖아. 그래가지고 그 때는 250불이면 방한칸
0: 아, 얻을 수 있었어요.
3: 아, 얻을 수 있었어요.
0: 네, 오래 전이니까.
3: 아, 메인스트리 네, 프라시.
0: 네.
3: 아파트.
0: 네.
3: 에, 그것을 해갖고 그 친구가 뭐라냐면 나보다 그 바디샵에서 알선 해줄테 일하길래 그래서 오케이.
0: 그러면 선생님도 바디샵에서 이제 정식 직장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텐데.
3: 예.
0: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예요?
3: 저는 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대우받이 가서 일했습니다.
4: 네, 지금 네. 왜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네. 당했어요?
3: 아, 어떻게 해서 만나고
0: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나눔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3: 그거는 저게 이제 어떻게 왔냐면
0: 예.
3: 내가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를 정직하게 받았어요.
0: 네.
3: 그리고 제가 그때는 애국 왔다 갔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권 하나 가지고 다 통과됐어요.
0: 그렇군요.
4: 노 선생님하고 같이 네. 사셨으니까
0: 네. 아,
4: 노
0: 그렇죠.
4: 선생님하고 이분도 바디샵에서 열심히 돈을 보니까 많이 벌었어요.
0: 아, 그렇죠.
4: 벌었는데
0: 오해가
4: 있으니까 했어요,
0: 부부신
4: 그렇죠.
0: 부부신 겁니다. 그렇죠. 부부세요. 맞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0: 네.
4: 만약 이제 보통 이제
0: 네.
4: 박 선생님이면 이분도 네. 이제 박 선생님 같이 되는데
0: 그렇죠.
4: 이제 여기서 서류 미비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0: 네.
4: 영주권이 안 됐어요.
0: 네.
4: 리제기 되고 아. 저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는
0: 네.
4: 잘 모르겠고
0: 그래서 그렇군요.
4: 이제 그런 걸 일찍부터 진행을 했는데
0: 네.
4: 어려우면서 서류 미비자 되면서
0: 아.
4: 성도 다르고
0: 네.
4: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완전히 바닥에 났으니까
0: 그렇죠.
4: 더 이상 렌트 낼 돈도 없고
0: 맞아요.
4: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나눔하우스로
0: 가자.
4: 이사를 하게 됩니다.
0: 참 잘 오셨네요. 예. 여기 나눔하우스에서 지금 생활하신 지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되진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재활 또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어떠셨어요 우리 노 선생님? 그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점이 있으세요? 도움을 좀 받으셨던 부분?
2: 네. 여기 딱 오니까
0: 네.
2: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요.
0: 네. 그렇죠.
2: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침 오전 오후로
0: 네.
2: 또 바이블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요.
0: 네, 네.
2: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저기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찬송가 말씀가 진짜 관전가 여러 가지 들을 때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그러셨어요. 그 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상황은 네, 어렵지만
2: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네. 말씀이 너무너무 나한테 정말 가슴에 닿고 네.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눈도 많이 흘렸어요.
0: 그러셨겠죠. 맞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2: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아우, 보통 정말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0: 거기 계신,
2: 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그러셨군요. 감사하고 존경받는 분이시구나. 네. 진짜 존경 진짜 받으실 분이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감사하면서.
0: 네. 여기 네. 들어오실 때는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좋으세요?
2: 너무 편안하고
0: 편안하세요?
2: 좋아요.
0: 예. 아, 예. 그러시군요.
4: 버나노마우스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냐고 물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도 평안해지시고.
2: 네.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또 목사님이 또 우리가 또 한국 갈 수 있는.
0: 네. 이번에 가시잖아요.
2: 예. 티켓도 또 마련해 주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한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꼭 가야 되는데 진짜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제 두 분이 언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실
4: 내일,
0: 거죠?
4: 내일. 1시 반.
0: 그렇군요.
4: 오후 1시 반.
0: 아, 내일 이제 1시 반에 대한민국으로 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오셨습니다. 네. 그 한국에 가시게 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지만 사실은 가기가 어렵죠. 지금 떠나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이제 두 분이 내일 1시 반경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국 대한민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을 떠나온 지가 30년이 이렇게 넘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다시 가시는 거라 그동안 많이 고국도 변해 있을 거고 가서 이제 좀 놀라실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3: 저는 사실 네. 갈 마음 없습니다.
0: 예. 아쉬운 마음이 또 있으세요.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3: 한국이라는 데가 별로 네. 느끼지 않고 그 집사람이 자꾸
0: 가고 싶어 하셨어요.
3: 그런데
0: 맞아요. 우리 예.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 우리 노 선생님은 한국 이제 정말 내일이면 가게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지요?
2: 마음이 편안해요.
0: 아 편안하세요.
2: 네, 감사하고
0: 네. 그럼 됐죠. 그렇죠? 네. 목사님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쉽진 않죠.
4: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네. 이민 행정이 네. 우리가 서른비 비자에게는 네. 지금 갈수록 좁은 길이고 네. 한국에는 길이 넓잖아요.
0: 그렇죠. 네?
4: 한국 네.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로 미비자 된 분들 네.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네. 끌어안지 말고 네. 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네. 또 한국이든 나이 많은 분들은 아무리 변해든 할지라도 네. 정문화 충격은 오래 떨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네. 한국이 그래도 일단 고국이 네. 이제 도착하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0: 네.
4: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그래도
0: 맞습니다.
4: 또 음식과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4: 미국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0: 맞아요. 편안하다고 네. 하시니까 좋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동안 못했던 게 참 많으실 텐데
2: 제가 못 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 여기도 저기 뭔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2: 한국에 또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2: 그런데 그 가정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0: 네.
2: 근데 걔들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걔들이 교회 열심히 나갔고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은 교회 나가다가 지금 또 멈췄고
0: 네.
2: 아무튼 이리저리 식구들이 네.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0: 네.
2: 그래서 가서 첫째는 복음 전도하는 게 첫째고
0: 그러시군요.
2: 예.
0: 네. 아유 그런 일도 하시면서 가족들도 다시 만나시고 하면
2: 그렇죠.
0: 아주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목사님 이제 두 분은 떠나실 텐데 앞으로 더 나눔하우스가 꿈꾸는 그런 미래 그리고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쉘터를 언제든지 우리 네. 한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네. 재정적이죠 대부분.
0: 그렇죠.
1: 네. 이런 분들이 더 나눔하우스에 들어와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했는데도
0: 네.
1: 아, 지금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0: 네. 네,
1: 많은 사람이 화장실을 지금 네. 뭐 네 개 갖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한 방에 뭐 또 한 네 명도 자고
0: 네. 네,
1: 세 명도 자고 네, 좀 더 편안한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 혼자 심이 아니고
0: 네.
1: 우리 한인 커뮤니티 특별히 교회 와 우리 네. 한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쉘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0: 네.
1: 앞으로 좀 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쉘터에 운영하고 20-30명이 잘 수 있는 공간과 식사 문제
0: 네.
1: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또 교회와
0: 네.
1: 또 각 단체들이 또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0: 네.
1: 이런 가장 우리 한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좀 편히 잘 머물고 자리할 수 있는데
0: 네.
1: 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0: 네.
1: 또 이제 협조해 주면 좋겠다.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마음 있죠.
0: 네. 이 나눔이라는 이름처럼 더 나눔하우스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선생님들 또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더 나눔하우스의 사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후원을 하실 분들 계시다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8-683-8884번입니다. 718-683-8884번으로 마음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 선생님, 노 선생님 이제 내일 가시는데 오늘 이제 짐은 다 싸셨어요?
3: 네. 예.
0: 가서 또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정말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폐암 하면 혹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폐암은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자라고 하면 더욱더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금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의 김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좀 경종을 울릴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하고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곳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안 간호대학에서 정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선 박사입니다.
0: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것들 오늘 좀 얘기하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여튼 유익한 오늘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네. 그 다시 그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0: 근데 그렇죠.
1: 제가 그때는 팔팍에 팔리사이드 팍에 살았는데 네. 하면 그 특히 남성분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0: 네.
1: 예, 2000년대 초반 그때 정말 그때 막 이제 그 얼마나 담배가 네. 나쁜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네.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걸 알아서
0: 네.
1: 그 간접 흡연의 폐단과 그래서 그 실내
0: 네.
1: 흡연 방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조례 같은 게 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많은 남성들이 이 담배를 피는 걸 보고
0: 네.
1: 또 저희 박사과정 논문에 참여했던
0: 네.
1: 한인 남성들이 정말 그때는 제가 아직 박사가 아니었죠.
0: 네.
1: 그 박사과정 중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간호사였는데
0: 네.
1: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고 이거 중독인가요? 그러면서
0: 네.
1: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봤더니 정말 담배를 특히 한인 남성들이 많이 피시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네. 그분들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담배를 왜 그렇게 피울까요? 그게 이제 중독까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네.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네, 이렇게 지금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죠, 박사님?
1: 글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0: 네.
1: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을 알게 됐는데
0: 네.
1: 우리가 흔히 그 전자담배라고 하면 젊은 청소년
0: 맞아요.
1: 담배를 피지 않던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사용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담배는 어떤 맛인가 해서 담배를 옮겨가는 경우를 봤지만
0: 네.
1: 이번 연구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이를
0: 네.
1: 그 폐암 그 검진 자격이 되는 50에서 80세 그 사이만 저희들이
0: 그렇죠.
1: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너무 참여도가 낮아서
0: 네.
1: 다 이렇게 이제 18살 그 위
0: 네.
1: 그 성인들은 누구나 참여하게끔 지금 그 대상을 늘렸는데
0: 네.
1: 그 50에서 80대 그 처음에 전화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0: 네.
1: 전자담배로 옮겨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병행하시든가.
0: 그게 조금 더 네.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주나요? 그러셨나 봐요.
1: 그러니까 좀, 네.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면 주위에서도 담배 이제 그만 끊을 때 되지 않았어.
0: 그렇죠.
1: 그러면서 약간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자기가 담배 아직도 피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있잖아요.
0: 아,
1: 전자담배를 하면
0: 그러네요.
1: 냄새가 안 나니까.
0: 네.
1: 그래서
0: 네.
1: 근데 전자담배는
0: 네.
1: 우리가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0: 네.
1: 그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전자담배가 어떤 우리 몸에 유해한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물론
0: 네.
1: 일반 담배보다는 많은 그 우리 몸에 나쁜 유해 물질이 적게 포함된 걸로 아직까지는
0: 네.
1: 그렇게 알고 있지만
0: 됐어요.
1: 그 전자담배 특유의 그 어떤 그 화학물질 그 서로 상호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30년 이상 연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지금 예.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진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일반 담배도 처음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거의 뭐 1800년
0: 네.
1: 그때부터 일반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0: 네.
1: 정말 우리 몸에 이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거는 네. 1950년.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거의 60년, 70년 지나서 네. 영국에서 최초로 3만 명의 그 대상자를 조사를 했더니 네. 그때는 뭐 그냥 3만 명 담배 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네. 했더니 담배 피시는 분들이 확실히 빨리 네. 빨리 돌아가시고 폐암, 아, 그렇죠. 발병 그, 예, 발병도 높고 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이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그전에 솔직히 담배가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와, 이렇게 연구를 거듭할수록 우리 몸에 정말 유해하다라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폐암은 네네. 조기 발견이 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제공하는 이 검진 교육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 네, 그 네. 제가 실은 최근에 네. 가장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네. 그 저하고 상당히 친한 그 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부인데 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최근에 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0: 아, 정말 안타깝네요.
1: 네,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0: 폐암으로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솔직히 담배도 그렇게 오래 안 피신 분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네, 담배는 근데 이 폐암이라는 게 네. 종류가 크게 네.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소세포, 네. 소세포성 폐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비소세포 그 저 폐암으로 구분되는데 네. 그 특히 소세포, 스몰셀, 네. 스몰셀 카시노마 그래갖고 카시노마는 그 암이란 뜻이에요.
0: 그렇군요.
1: 스몰셀, 그 롱 카시노마 그래서 소세포 네. 폐암은 거의 그 담배 피는 분 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그게 물론 생기는 그 전체적인 폐암에 봤을 때 네. 그 발병률은 한 뭐 15%
0: 네.
1: 그래서 전체 폐암이 100%면 15% 정도가 폐암이라 그 소세포 폐암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거는 특히 진행 상태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요.
0: 그래요.
1: 일단 진단되면 네.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 3기 아니면 4기 거의 4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0: 정말 초기에는 그 힘드네요. 네.
1: 네. 네. 우리 몸속 안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서 특히 본인이 담배를 피시거나
0: 네.
1: 본인 그 가족 중에 누가 담배를 피셔서 걱정이 네. 되셔서 폐암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시면
0: 네.
1: 요새 그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네, 네.
1: 한국에서는 너튜브라 그러는데
0: 네.
1: 거기 가서 폐암하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서 한번 네. 그 비디오를 보세요.
0: 네.
1: 비디오를 보시면 그 이 소세포 폐암은
0: 네.
1: 우리 몸속에 그 폐암은 왜 진단이 뭐 소세포나
0: 네.
1: 그 비소세포도 진단이 좀 늦게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0: 네.
1: 우리 몸 이 폐 안에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신경세포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특히 폐 안에.
0: 네.
1: 폐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폐가 전이 돼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뭐 그 림프로드가 림프로드라든가
0: 네.
1: 아니면 늑막 이런 쪽으로 번져 나간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가서 진단을 받게 되고 아니면 한참 진행이 돼서 숨이 힘들다
0: 네. 그러니까
1: 숨 쉬는 게 힘들거나 기침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말기적 증상이 있어야만
0: 네.
1: 본인이 아 내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갖고 진단을 받는데 그때 되면
0: 조금 늦죠.
1: 거의 뭐 전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 발견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1: 예,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근데
0: 네.
1: 그 소세포 그 폐암은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0: 네.
1: 제가 이번에
0: 네.
1: 이 그 인터뷰를 앞두고 제가 또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0: 네.
1: 폐암 전문가는 아닙니다.
0: 네.
1: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더니
0: 네.
1: 한국의 그 순천한 그 병원에서 폐암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이
0: 네.
1: 이 소세포암이 걸릴 확률은 그 담배 피시는 분이 54배. 안 피는 사람보다 54배.
0: 엄청 높네요. 54배면.
1: 53회분 너무 높죠.
0: 네.
1: 제가 또 미국 의사가 하는 걸 봤더니
0: 네.
1: 그분은 지금 20년 넘게
0: 네.
1: 그 폐암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데
0: 네.
1: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0: 네.
1: 이 소세포 암 중 비흡연자를 못 봤대요. 다 아, 흡연자였대요.
0: 그랬군요. 야, 그러니까 이 네.
1: 예. 이 비 또 비소 어 비 그 소세포 암 중에서도 네. 또 스퀘아마스 펌평 그 펌평 세포 그 폐암이 있는데 그것도 네. 흡연자하고 왜냐면 그거는 주로 기관지 끝에서 자라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흡연자와 상관이 아주 높은 있다. 거로 나왔습니다. 아,
0: 역시 이 흡연이라는 게 이 폐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소세포암은 폐암 그 흡연 전문이지만
0: 네.
1: 다른 그 비소세포암도
0: 네.
1: 흡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0: 네.
1: 뭐 8배에서 보통 한 뭐 8배 정도 이렇게 확률이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이제 금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계속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보시면은 참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딱 생각나시는 어떤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1: 제가 그
0: 네.
1: 한인분들은
0: 네.
1: 이 특별히 폐암과 관련되신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아는 분
0: 네.
1: 지인 그분 그렇죠. 외에는
0: 네.
1: 그 저를 통해서 상담받으러 온 분 중에는 없고 제가
0: 네.
1: 이제 이런 폐암 연구를 많이 하니까
0: 네.
1: 주위에서 자기 뭐 저기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싫은 담배를 피는데
0: 네.
1: 작은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왜냐면 집에서 담배를 많이 펴서
0: 네.
1: 그 폐암 그 저 이 흡연에
0: 네.
1: 흡연 그 연기에 노출돼서 그러니까
0: 아이고.
1: 이 폐암이 그 흡연은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인데
0: 네.
1: 가족 폭력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가족 폭력이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자기 형제 자매나 자기 부모님이
0: 네.
1: 그 폐암은 아니더라도
0: 네.
1: 어떤 암에 암으로 인해서 현재
0: 네.
1: 그 병을 그러니까 암을 갖고 계신 거 그러니까 암이 생기셨다거나
0: 네.
1: 아니면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유의를 하셔서
0: 그렇죠.
1: 정말 예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생각나는 케이스는 미국 남자였어요.
0: 네.
1: 미국 남자
0: 네.
1: 그분은 폐암 불행 중 다행이라도 다양하게 그
0: 네.
1: 미리 그 폐암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0: 네.
1: 2기 때.
0: 와, 잘 됐네요, 그래도.
1: 네네. 예, 예. 그, 정말 수술, 적재술, 그, 폐 여러 가지 한 가지 그 로브를.
0: 네.
1: 그, 떼어내서 적재술을 하고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담배를
0: 네.
1: 다시 피기 시작하셨어요.
0: 아유, 왜 그러셨을까요?
1: 폐암 수술을 받고.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0: 네.
1: 이 담배 흡연 상담을 전문으로.
0: 네.
1: 그때는 연구가 아니라 그냥 클리니션으로 이렇게.
0: 네.
1: 그때도 제가 이 금연 상담을 했었는데
0: 네.
1: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그렇게 이 그 담배 금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0: 네.
1: 그 의사가 그러면 그냥 피다가 죽으라.
0: 아, 그냥 극단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정신을
1: 네,
0: 차리게
1: 그게 너무
0: 하셨군요.
1: 화가 나서 자기가
0: 아유,
1: 왔대요. 그전까지는 정말 끊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0: 네.
1: 왜냐하면 이제 한 그 폐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게 2년쯤 되니까 또
0: 네.
1: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0: 네.
1: 최근에 담배를 끊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0: 네.
1: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한테
0: 네.
1: 상담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흡연으로 인해
0: 그렇죠.
1: 다른 사람들한테 흡연 욕구를 유발할 수 있게 되니까요.
0: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또 생각나고
1: 예,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셨는데
0: 네.
1: 잠깐 한 대만 이렇게 피고 끊으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0: 네.
1: 됩니까?
0: 맞습니다. 맞아요.
1: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0: 네.
1: 이걸 정말 끊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폐암 수술도 하셨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면서도 불안하대요. 또다시 그 폐암이 맞아. 다시 발견될까 봐.
0: 그렇죠. 당연히.
1: 근데 안 피면 또 너무
0: 네.
1: 이 중독이 몸이 중독된 상태라 안 피면 또 불안 초조하고
0: 네.
1: 그래서 펴도 불안하고 안 펴도 불안하고
0: 어떡합니까?
1: 맨날 그러면서
0: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1: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제가.
0: 네. 수술을 하고도 보통 그렇잖아요. 폐암에 걸렸다 이러면 아마 정신이 이제 정말 나서 번뜩 차리고 다시는 안 필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옛날 습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요.

0: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이민 생활이.
1: 네.
0: 그래서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서서히 잊게 되더래요. 자기 큰아들이 왜 죽었는지.
1: 이게
0: 그러면서 참... 큰아들이 모든 걸 주관했었는데
1: 네.
0: 이제 그 작은아들이 혼자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1: 네.
0: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주로 손녀, 손주들 봐주냐고 바쁘신데 그러면서
1: 네.
0: 그 큰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좀 그래서 이민 온 게 후회가 된대요. 자기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1: 네.
0: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어려운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1: 그렇죠.
0: 살겠다고 그 잡화가게를 하다가
1: 아이고,
0: 결국은 큰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안 오고
1: 네.
0: 한국에 살았다면 내 큰아들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 아.
1: 그런 또 후회들이 뭐 있으시겠네요. 네.
0: 담배를 더 피시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참 이게 이 고리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만약에 아,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0: 예, 조금 전에 광고가 나왔는데
1: 네.
0: 그 전화번호 그 광고에 나온 그대로
1: 네.
0: 8571-4940
1: 네.
0: 그걸로 전화를 하시면
1: 네.
0: 이거는 24시간 자동 응답이 그 전화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본인의 성함과
1: 네.
0: 그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1: 네.
0: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에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번호 857215-4940번입니다. 24시간 자동 응답해주는 전화이니까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이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지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많은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상담을 통해서 또.
0: 네, 이게 연구기 때문에 어떤
1: 네.
0: 분들은 연구 동의서 싸는 이렇게 서명하는 것도 귀찮고 설문지 하라는 것도 귀찮고 그러는데
1: 네.
0: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1: 네.
0: 지원금을 준 게 미국 폐암 연구 센터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 네.
0: 이런 윤리 강령에 따라 동의서도
1: 맞습니다.
0: 받아야 되고
1: 네.
0: 또 연구기 때문에 자료를
1: 네.
0: 받아야 되는데 이때 설문 조사에 응하시면
1: 네.
0: 매번 응하시면 그 각자마다
1: 네.
0: 30불
1: 네.
0: 매번 30불 상당의 그 상품권을 드리고
1: 네.
0: 그러니까 총 4번의 검사가 있는데
1: 네.
0: 120불
1: 그렇죠.
0: 상품권을 드리고 또 이 그 재검사 그러니까 상당 후회하는 그 재검사에 한 번도 안 빠지시면
1: 네.
0: 그 각자 30불 플러스 100불을
1: 네.
0: 마지막으로 100불을 보내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사실 이게 조금 설문조사하고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게 내가 그래서 정말 담배를 끊을 수만 있다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특히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박사님.
0: 그러니까 흡연은 자기 자신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주위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나 이 흡연 그저 꽁초라 그러나요?
1: 네.
0: 담배.
1: 네.
0: 그 담배 남은 거. 그
1: 네.
0: 한국말도
1: 잘 네. 네. 맞아요. 담배 꽁초.
0: 그 뭐라 그러죠?
1: 담배 꽁초. 네.
0: 그
1: 맞습니다.
0: 꽁초 맞나요?
1: 네.
0: 그거를 길거리에 많이 보는데
1: 네.
0: 이게 거기에는 솔직히 발암 유인 그 발암 물질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클리어 뭐 그런 거
1: 네.
0: 우라늄 이런 거 저 하려면 뭐 100년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담배 한 꽁초를 완전히 이게 우리 자연 환경에 해롭지 않게 클리어 하려면
1: 네.
0: 적어도 한 50년 정도는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 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1: 맞아요.
0: 옛날에 그 오성 사건 한국에서
1: 네.
0: 그 몇 년도에 뭐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의
1: 네.
0: 서울 뭐 그 지하도 넘치고 이런 거 다
1: 그렇죠.
0: 거의 많이 담배 꽁초가 연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 하수구를 이렇게 막히게 해서
1: 그렇죠.
0: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담배는
1: 네.
0: 본인 그다음에 주위
1: 네.
0: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너무 안 좋은 거니까
1: 맞습니다. 꼭 한번 좀
0: 끊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아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들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 그리고 무료 금연 약품 제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

0: 상품권 그 소정의 그런 예, 어떤 사례비도 주신다고
1: 예.
0: 말씀을 하셨는데, 네.
1: 예,
0: 담배를
1: 맞습니다.
0: 끊고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분들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가 진짜 우리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박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1: 이걸 진행해 주신 우리 우진수 국장님, K라디오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법하고 나아가는 거리가 있어. 에이구 내가 뭐 법에 얽힐까봐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날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낯설고 복잡한 일, 소송에 휘말리는 일, 이게 나한테는 절대 싶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법적인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주고 그냥 내가 돼서 그 일을 해내주시는 분이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의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어쩌다 변호사로 잡아봅니다. 어쩌다 변호사? 라앤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방송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듣기만 할 때 두 분의 팬이었어요. 진짜로.
1: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언제 가시나 지켜보고
3: 싶고. 근데 만나니까
0: 싶고.
3: 더 예쁘지 않아요?
0: 그게
1: 이상한 소리.
0: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할
3: 아니 저희 손님들이 그래요. 라디오에서 들은 많이 몇십 년 들었는데 만나 보니까 더 예쁘대요.
0: 진짜 그래요.
3: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듣기는 게 좀 이상한가 봐.
0: 자,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3월부터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거든요.
3: 네,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에 가서 한번 좀 보세요.
0: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K-Radio 라이브 혹은 K-Radio 데일리 유튜브에서 검색만 딱 하시면 지금 이 스튜디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라정미 변호사님이고요. 조금 쑥스럽지만 인정 김두정 변호사님입니다. 네.
3: 아니요. 네.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는 네. 한 19년 같이 일하다 보니까는 뭐 익숙해졌겠지만 오늘도
1: 그냥 그러나 보다.
3: 우리 라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하고 옆에 가. 얌전한 척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얌전하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죠?
3: 그죠?
0: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진짜 들을 때마다.
3: 같은 검찰청에서.
0: 아, 네. 우연히 그냥 검찰청?
3: 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19년 전에 그냥 네. 로펌 시작한 거예요.
0: 오, 친구가 되시고 나서 로펌을 시작하죠. 그냥 우리 뭐 만났는데 괜찮,
1: 검찰청에서 할까요? 지낼 때는. 네. 그 당시에 롱아일랜드 검찰청, 네스 카운티 검찰청에서. 네. 검사가 몇 명 있었지? 180명?
3: 180명.
1: 그 정도. 근데. 네. 저희가 유일한 동양 검사였어요. 저희 둘이.
0: 아, 두 분만? 예.
1: 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눈에 띄죠. 그 많은 검사 중에 저희밖에 없었고 네. 서로 한국 사람인 줄 알았고 네. 근데 부서가 달라서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면 자기 부서 안에서 있는 다른 친한 검사들이 생기니까 네. 근데 둘이 유일한 동양 검사다 보니 서로 알고 얘기도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죠.
0: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라 앤 킴 합동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신 지가 몇 년이시죠?
3: 19년 됐어요. 5월달에.
0: 그 사이에 두 분 뭐 이렇게 트러블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네.
3: 거의 다 없었어요.
0: 와 신기하다. 네.
3: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되게 공평하다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면 저희 남편 결혼하는 것도 결혼 생활도 저희는 30년 넘게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은 힘들잖아요.
0: 아니 그럼 5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1: 아유, 너무 저렇게.
3: 그런데 비즈니스 파트너는 정말로 쉽게 그냥 파트너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비결은 정말 친구가 되는 것보다 우선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을 해서.
0: 네. 네. 근데 친구 되기가 쉽지 일적으로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질 그런 일들이 것 생길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0: 신기하다.
1: 왜냐하면 네. 친분이 있으신 분이랑 동업을 네. 하게 되면 서로 친구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대충 서로 아니까 대충 하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 얘기 하지 않고 네. 비즈니스라는 걸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아 제가 해주겠지 내가 해주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대신 저희는 그렇게 검찰청에서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지 친하진 않았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뭐
3: 대화를 힘든 대화도
1: 힘든
3: 다 하고.
1: 대화도 잘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있다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고 하는 대화를 네. 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대화도 예 이건 충분히 그런 이렇게 서로 하면은 제가 너무 마음 상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0: 네.
1: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모든 대화가 시작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저절로 둘도 없는 친구가 돼버린 거죠.
0: 네. 네. 아니, 두 분이 이제 저희 K-Radio 올라오실 때 보면 야 수다가 끊이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절친 만나서 오랜만에 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니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3: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딱 같은 장소에서 그냥 딱 옆에 앉아서 나란히 일을 하니까는 많이 그렇게 그냥 일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김 변호사는 베이사이드에 있으면 저는 맨하튼에 있고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으면 김 변호사는 뭐 오스트레일리아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메일 문자 이런 거는 하는데 만나면 오늘
1: 얼굴
3: 안 본 지 한 2주 됐어요.
1: 진짜 그렇게
3: 그래서 네. 오늘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0: 그 얘기를 방송에서 풀 수는 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3: 아유, 뭐 해도 되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재밌죠.
0: 네, 네. 언제 봬도 감사하고. 그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서 보고 있는 우리도 즐겁고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도 아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맞아요. 네. 감사해요.
0: 자, 아, 어쩌다 변호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쩌다 두 분이 만났는지 얘기부터 먼저 짚어봤고요. 두 변호사님 너무 멋져요 라고 애청자분이 지금 댓글 올려주셨어요.
3: 유튜브 TV에서 보고 계세요.
1: 오늘 이렇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3: 저쪽에
1: 이제 보이네.
0: 평상시 모습 그대로.
1: 굉장히 익숙하지 네. 않은.
3: 3월달부터 시작했다는
0: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라두정 변호사님, 그리고, 아, 김두정. 오, 이렇게 짬뽕.
3: 라두정 그래도 돼요.
1: 네. 저보고 라 변호사님을 하시는 분도 있고,
0: 그럴 것 같아요.
1: 김 변호사님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0: 예. 네. 김두정 변호사님, 그리고 라정미 변호사님 모시고, 라디오 생활백서, 이런저런 좀 복잡한 얘기지만 재밌게 풀어보는 아, 그런 네.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다를 떨었으니까 광고를 좀 듣고 쉬고 오겠습니다.
1: 네네.
0: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점심 결정하셨나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 여성복은 최대 75%, 이불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정장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생활 백서.
1: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네요.
2: 그래요?
1: 네. 아. 라앤킴 합동법률사무소의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의 키워드는 어쩌다 변호사니까요.
2: 너무 좋네.
1: 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두 분은 변호사가 되셔. 아까 얼핏 검사 때 만났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어쩌다 변호사. 어쩌다 되셨어요?
2: 김 변호사부터 해봐.
3: 아니 그게 또
2: 어쩌다 네. 변호사.
3: 러스쿨 가고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시험을 고시 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변호사예요.
1: 통과하면
3: 예, 다 변호사인데 그 직장을 뭘 가지냐 따라서 판사가 되고
1: 네.
3: 예, 검찰청에 신청을 해서 검사가 되고
1: 오호.
3: 이제 그 직업이 이제 이게 직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 검사.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에서 나오면은 원래 다 그 사람들이 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1: 네. 그냥 나와서 변호사 하는
3: 네.
1: 거예요.
3: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변호사란 이제 직업명을 가지는 거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변호사고 판사가 네.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인 건데 변호사가 어떻게 됐냐고 공부하다 보니까
2: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변호를 하게 됐냐 이거지.
1: 근데 그런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2: 근데 제가 네. 보니까요, 저는 그냥 변호사 역할 하기에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왜냐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제가 9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네. 제 한국은 한 번도 아직 안 돌아가 봤거든요. 40몇 년이 넘었는데.
1: 한 번도요?
2: 네, 한 번도 네. 일하느라고 안 갔어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 한국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맨날 제가 싸우는 기억뿐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였어요. 맞이였는데 네. 그 어린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업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동네 뭐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네. 줄 서서 다 이렇게 공평하게 다 타야 되는데 어떤 남자애들이 자기들만 타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걸 싸웠는데 동생을 업고 싸웠는데 제가 펀치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이 퉁퉁 분 것도 기억이 나고
1: 네.
2: 좀 어쩔 때는 어떤 한국의 엄마가 뭐 우리 엄마 보고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켰냐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1: 아, 툭하죠.
2: 그죠. 네. 그래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3: 요즘도 그러나?
2: 근데 뭘 그때 40몇 년 전에는 했어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누가.
1: 네.
2: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그 아줌마랑 한바탕 하는 그것도 기억나고.
1: 네.
2: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싸우고 보호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는 것보다는.
1: 네.
2: 아니요. 참기도 많이 참았는데. 근데 뭐가 공평하지 않다. 누구한테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거는 뭐 손으로 설득시키든지 말로 설득시키든지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미국 와서
2: 막 펀치하고 싸우죠. 특별히 그때 남자애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1: 네.
2: 그래서 미국 와서도 많이 싸웠어요, 좀 제가.
1: 어우, 야.
2: 근데 그게 일부러 뭐 깡패 그런 게 아니고,
1: 네.
2: 뭐 이렇게 어디, 제가 여기 플러싱에서 버거킹으로 우산을 들고 걸어가는데, 비가 오니까는 남자애들이 그 우산을 뺏으려고 해, 저한테. 근데 그 네. 우산은 제가 쓰는 우산이 아니고, 제 동생한테 제가 갖다 준 우산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바탕 싸웠죠. 근데 싸우다가 지고 있는데, 길 가는 그 어떤 차가 빵빵 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1: 네.
2: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손으로는 안 싸우죠.
1: 네.
2: 이제는 입으로 싸우고 눈으로 싸우고 뭐 노하우로 싸우고.
1: 네.
2: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 네.
3: 저는 그만큼 파이팅 스피릿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이게, 아,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변호사를 되기 위해서 이런 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원래 이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대한 법에 대한 게 관심이 기울어졌고 거기에
1: 네.
3: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러스쿨 간 거였고
1: 네.
3: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검찰청에 들어가고 이렇게 소송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베이스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같이 1.5세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이 미국에 이민 오면
1: 네.
3: 부모님들보다 빨리 말을 배우다 보니
1: 그쵸, 언어
3: 어릴 네.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대신 얘기해주고
1: 네.
3: 동생 대신 얘기해주고 또 위에 있는 사람보다 이게 나이가 어느 시점에 오냐에 따라서 이 영어 할 수 배울 수 있는 그 능력도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다 보니
1: 그렇다 하더라고요.
3: 예,
1: 어릴
3: 그래서 너무 어릴 때면 너무 어리니까 잘 그게 안 되는 거고
1: 네.
3: 너무 나이가 좀 들어서 오게 되면 그 랭귀지가 픽업이 잘 안 되니까
1: 네.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선 안에서는 뭐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뭘 하시던 모든 전화 대화는 다 하다 보니 네.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2: 그 나이가요. 이민 올 때 꼭 네. 9살이랑 12살 네. 사이에 와야지 된대요. 예.
3: 약간
2: 그래야지 저희들처럼 영어도 잘하고 네. 한국말도 계속 잘, 네. 유지할 수 있고.
1: 네. 네. 맞아요.
2: 저는 9살 반 왔고 김 변호사는 10살 반, 뭐 11살. 예.
3: 10살, 11살에 되었죠.
1: 그런 것도 참 비슷하네요. 두 분이.
2: 네. 네. 그래서 눈치가 비슷해요. 보는 눈치가. 그래서 동업을 하다 보면은 동업자들끼리 눈치가 좀 보는 눈치가 비슷하고 그러면은 힘든 말을 안 해도 척척척 나갈 수 있는데
1: 네.
2: 그래서 저희들은 대화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척척척 나갈 수 있어요.
1: 아, 눈빛이
3: 이른요, 이른요. 근데 수다 이렇게. 떠는 건 하고.
1: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리 라정 변호사님이 유튜브 향해서 굉장히 그 러브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어요. 라 변호사님. 이렇게.
2: 네, 제 남편이 유튜브 찾았대요. 그래서 아, 보고 있어서 제가 네. 지금 손 들어준.
1: 보통은 거예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오다 보면은 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뭐 러브레터 네. 띄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짧게 오랜만에 한번.
3: 네. 어떻게 이걸 하트라도.
1: 제 음악 깔아드렸어요. 신랑에게 평소에 못했던 말 한마디.
3: 그런가
2: 보다. 오 마이 갓.
3: 절대 못해.
2: 저의 넘버원 팬이 돼주세요.
1: 신랑에게 평소엔 하지 못했던 말.
3: 하트를 날려줘.
1: 나의 팬이 되어줘.
3: 손가락 하트하고 날려봐. 많이 하잖아. 손가락.
2: 아, 손가락. 네.
1: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 김두정 변호사, 라정민 변호사님 나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재밌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나저나 언제 정보를 주나.
2: 맞아. 생활상담. 생활상담.
1: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변호사 키워드에서 요 얘기 한번 또 끄집어 보겠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 다 다루시죠?
2: 네. 네.
1: 제가 그래요, 물어봤어요. 정말. 옆에 툭툭 찔러서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 알아? 몰라. 하더라고요. 가볍게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네. 가볍게.
3: 형사법은 이제 다들 잘, 제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체포가 되면 형사법인 거고.
1: 네.
3: 상법, 민사법은 이 형사가 아니고 가정법이 아니고 이혼 이 가정법 이런 거 아닌 모든 게 아마 민사 뭐 여기에 속할 거예요.
1: 네.
3: 이 개인이 A란 분이 B란 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개인적으로
1: 네.
3: 돈을 안 갚아서 이게 소송을 할 때 뭐 물건 안 돌려줘서 그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주주들끼리 모여서 대주주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이제 민사고.
1: 아, 네.
3: 이 형사라는 큰 틀은 형사는 검거된 걸 얘기하고 가정법 이런 건 이제 가정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 패밀리 콜트고
1: 네.
3: 그렇지 않고는 다
1: 민사예요? 저는 개인끼리만 이렇게 붙는 게 민사인 줄 알았어요.
3: 아닙니다.
1: 아니었군요. 네.
3: 예, 그러면 이제 민사라고 얘기하면 비즈니스들이 비즈니스를 소송할 때도 민사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커머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1: 네.
3: 이 집도 거의 랜드 테넌트 뭐 이런 분쟁 같은 것도 레지던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하고 커머셜하고 나눠지듯이
1: 네.
3: 민사 소송들도 커머셜 액수가 크거나 이렇게 되면 커머셜 디비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민사 소송 틀 안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3: 근본적으로 큰 틀은
1: 민사.
3: 그렇습니다. 형사, 민사, 상법, 그다음에 뭐 가정법 이런.
1: 네. 두 분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는 또 다른 거죠?
2: 저희들이 거의 다 해요.
1: 네.
2: 19년을 하다 보니까는 거의 다 하고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파트너도 두 명 더 있어요.
1: 네.
2: 남자분, 외국분 두 명 더 있고 그분들은 저희들이랑 한 14년, 15년 정도 같이 일해왔고
1: 네.
2: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그냥 네. 그 어소시에 변호사님들도 몇 명 있고 도와주시는 서포트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이제 저는 제가 즐기는 사건은 따로 있고 또 김 변호사님이 또 즐기는 사건은
1: 네. 아 궁금하네요.
2: 네, 저는 누가 좀 분하잖아요.
1: 네.
2: 맞네. 아까 전에 분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분하고 잘못 체포됐던지 잘못 소송 들어왔던지 아니면은 누가 뭐를 뺏어갔다 그걸 다시 뺏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 얘가 그 시스템에서 뭐 못 받고 있다 뭐
1: 네.
2: 이런 그런 거를 저는 같이 막 답답해해서
1: 네.
2: 근데 좀 즐기지는 않지만은 그 대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2: 그냥 제가 열심히 좀 열정적이게 해요. 하기는 해요.
1: 사건은 그냥 마음에 흠뻑 받아들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읽고 그다음에 네.
2: 그런데 또 이제 전문이니까
1: 네.
2: 어떤 사건은 제가 뭐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희 손님이 저희를 믿어준다. 한국 분들이 저한테 라 변호사 믿습니다 하면은 저는 그 말 가지고
1: 믿습니다.
2: 네, 믿습니다. 그 대신 믿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비용을 감당을 하셔야지 돼요.
1: 그렇죠.
2: 그래야지 네.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1: 네.
2: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자체, 그다음에 이 법적인 자체가 너무 시스템이 뭐든지 오래 걸려요. 특별히 없는 것을 밝혀야 된다. 아니면 네. 잘못 체포된 것을 풀어야 된다. 내가 잘못을 안 했다. 내가 유죄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혼은 하고 싶은데 양육권은 내가 다 가지고 싶다.
1: 네.
2: 이렇게 합의가 아니고 정말 한쪽이 다 이겨야 되면은 그런 사건들은 생각 상상이 네. 되죠. 얼마나 더 힘들고 길게. 더 길게 네. 긴다는 게 몇 년 갈 수 있어요. 몇
1: 네.
2: 년.
1: 그것 때문에 중간에 뭐 되게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돌변하는 의뢰인은 없습니까? 있죠.
2: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권하는 게 이거를 저희들한테 맡기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좀 잊어버리시고 할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병이 걸려요.
1: 네.
2: 그 대신 맞아. 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1: 네.
2: 변호사는 비용이 없으면은 싸울 무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네. 저희들도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쓰잖아요. 저희 팀에.
1: 네.
2: 그래서 그래서 오래 가요. 오래 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 맞아요. 소송 한번 뭐 이렇게 정말 작은 거든 크든 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그냥 폭삭 늙는다. 돈도 네. 돈이고 시간도 시간
3: 받으셔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 것 같고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1: 네.
3: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란 걸 운영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뭐 누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누가 와서 이게 일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1: 네.
3: 이게 한두 번씩은 항상 거쳐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특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있는 돈을 다 쓰더라도 이거 꼭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게
1: 네.
3: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1: 그만할게요.
3: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들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가고 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느꼈던 그 파이팅이 많이 없어지니까.
1: 네.
2: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별히 저희들이 많은 이혼 사건들을 하는데
1: 네.
2: 처음에 들어오셔서 합의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1: 네. 네.
2: 근데 그 감정이 좀 갈아져야 되고.
1: 네. 네.
2: 그다음에 합의하고 앞으로 계속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1: 네.
2: 그저 시간이 필요해요.
1: 소소한 싸움도 그렇죠.
2: 네.
1: 뭐.
2: 그래서 네. 좀 싸워야지 돼요.
1: 네.
2: 할 수 없이 투자한다. 내 미래에 나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비용 낼 거는 내고 변호사 좀 싸워보게 하면은 싸우다가 언제라도 합의는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1: 네.
2: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 해요. 저희 성격이 보시다시피 좀 급한
1: 맞아요.
2: 성격이죠.
1: 네, 그래 보여요.
2: 특별히 워킹맘은
1: 네.
2: 워킹맘보다 서두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1: 네.
2: 시간이나 에너지가 그렇게 낭비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건을 막 길게 하는 그런 게 없고 빨리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빨리 끝내려면은 좀 싸워야지 돼요. 싸우면은
1: 네.
2: 그 사건도 끝나요.
1: 네. 자, 요런 말씀들을 이제 쭉 들었는데 벌써 이제 또 한 챕터를 내릴 때가 돼 가고 있습니다.
2: 예.
1: 네.
2: 한 챕터를
1: 내.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아유, 속 시원해. 진짜 저기는 믿을 수 있겠다.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믿어주면 너무 좋고.
1: 네. 너무 재밌으세요. 자,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 라앤킴 변호 합동 법률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라앤킴 합동 법률 사무소 김두정 변호사, 라정미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맨해튼 본점이요. 29 웨스트 36 스트리트 402호. 아십니까?
2: 예. 5에비뉴랑 6에비뉴 사이에.
1: 네. 여기 있습니다. 맨해튼 본점이고요. 베이사이드는 215-10 누던 블러버드 201호 맞습니까?
2: 네. 우리은행 위에.
1: 111 경찰서.
2: 네. 맞아요.
1: 네.
2: 그래서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1: 네.
2: 변호사를 선입해서 묵비권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
1: 혹시라도 경찰서 갈 일이 있으면 잠깐만요. 옆 건물에 좀 갔다 올게요.
2: 맞아요.
1: 네. 변호사 선임하시고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뭐 형사, 민사, 가정법, 상법 모두 상담 가능하고요. 속상한 일 있으셨는데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궁금하셨다면 언제든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8-321-9797 718-321-9797번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라인 킴 합동 법률사무소 김두정 변호사님, 라장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는 뭐 정말 사소한 것들 툭하면 소송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1: 뉴욕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들도 많고
2: 사소하다고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네.
2: 뭐 차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정도의 다쳤다 그러면 이 소송이 들어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끔 소송이란 걸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둘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합의는 하고 싶은데 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와서 우리는 ABC를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다 우리가 작성해서 사인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와서 우리는 A and B만 합의했는데 C는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하니까는 정말 둘이 뭘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쩔 때는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또 합의할 때도 있어요.
0: 깔끔하게 정리를. 네. 네. 이게 뭐랄까.
1: 그럼 기록에 다 올라가고.
0: 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뭐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1: 제일 제가 한국 K-드라마 변호사 K-드라마를 볼 거는 다 보는데 그건 공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보는데요. 제가 항상 깜짝 놀라는 것은 형사사건 특별히 체포가 됐는데도 형사 앞에 앉아서 피해자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형사가 판사처럼 야 합의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합의를 하더라고요.
0: 사인하고 가.
1: 미국에는 한번 체포되면은요 아무리 피해자가 가서 합의할래요 뭐뭐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체포되면은 안 풀어주고 그냥 판사한테 가서 그 형사 사건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잘못 체포했다고 뭐 소송이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2: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과정이 없지 그냥.
1: 그런 그게 저는 제일 깜짝 놀랐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혼 사건도 많이 하는데 한국에 보니까 이혼 사건 합의 이혼 이러더니 그 부부가 큰 법원 같은 빌딩에 들어가더니 꼭 뭐 이렇게 그냥 서류 사인을 하나 딱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무원 앞에서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그게
0: 합의 이혼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1: 근데 미국은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도 합의 이혼도 합의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먼저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소송을 해야지 뭐를 합의할 거 아니에요. 판결이 나오고.
0: 뭐 소장을 받는 거를 이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2: 그냥 받으면 소장이 뭔지를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러니까
2: 그렇죠. 딱 보면 이제 이 서류에 왼쪽에 보면 무슨 박스 같은 게 있고 위에 사람 이름 적혀져 있고 내 이름도 적혀져 있고 이건 소장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 그러면 이제 그 소장을 받으시면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소장을 받는데 이렇게 여기 비즈니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이 비즈니스 했어요. 근데 나 이 비즈니스 판 지 한 2년, 3년 됐거든요.
0: 버려?
2: 그러면 나랑 상관없겠지. 이제 내가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리고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뭐, 다쳐서 어쩌죠.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지 난 상관없지 뭐. 그리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판사, 이 케이스가 판사 앞에 주어지면 판사는 오케이, 고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 당한 사람들 다 왔나?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다른 사람 전부 다 자기네들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대답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판사님은,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싸움은 계속되고 이 사람은 출두를 하지 않으면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돼요. 변호하는 사람이 나는 이 비즈니스 판 지 벌써 3년이 돼서 지금 소송권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판사님한테 해주지 않으면 그 판사를 어떻게 할까요?
0: 알 수가 없네요.
2: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이란 게 떨어져요. 골석 재판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아냐? 집행이 들어가요.
0: 네.
2: 집행이 들어가면 마을셜이 나와서 갑자기 뭐가 똑 붙어요. 어, 이게 웬일이지? 그럼 이제 오세요. 나랑 상관이 없어서, 그러면 상관이 없었다는 걸 판사님은 어떻게 아시죠? 그럼, 아, 그것도 그러네요. 이렇게
0: 네,
2: 하시는데.
0: 그러네요.
2: 소장 그 종이를 받으시면.
0: 네.
2: 아, 이거 나랑 상관없지 하고 버리시는 순간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시면 저희가 아, 저희랑 이거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렇다 그래서 금방 빠져나오진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네. 해야 될 변호를 그때 하시면은 이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0: 네.
2: 어느 시점에는. 근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벌써 판사님이 볼석 재판으로 판결이 난 걸 판사님 저 판결문 해서 케이스가 벌써 끝이 났어요. 네. 그럼 이걸 다시 오픈시켜달라는 요청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오픈시켜주십시오. 왜? 제가 골석으로 재판 안 한 이유가 저는 제가 하지 않았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건 변호가 될 수가 없어요.
0: 네.
2: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받았는데 뭔 줄 몰랐다. 받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아무것도 안 해. 무슨 이유가 됐던 이런 이유 때문에 골석 재판으로 끝난 케이스를 판사님이 전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변호를 하기 전에 이 케이스 자체가 다시 오픈이 돼야 돼요.
0: 네.
2: 그러면은 내가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하기 전에 문 먼저 열어야 되는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0: 네.
2: 그러면 처음에 소장 받으셨을 때 하셔야 되는 드셨던 비용이 두 배로 들겠죠. 왜냐하면 이거 오픈부터 판사님이 해줘야 돼. 판사님이 내가 왜 오픈해줘야 되는데 너는 분명히 편지를 받았었고 소장을 보고도 아무 답변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참석을 하고 벌써 끝난 소송을 다시 열어줘야 되지
0: 네.
2: 하는 것부터 싸워야지 돼요.
0: 야, 이거를 우습게 보고 그냥 아유 나하고 상관없어 됐어 안 해도 돼 안 가도 돼 이게 절대 안
2: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잘못 또 다른 분들은 또 나는 이런 일에 연유된 적 없어. 뭐 누가 싸웠는데 뭐 내가 때렸다 뭐 이런 나는 그 싸움에 연루된 적도 없고
0: 네.
2: 난 누굴 때린 적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괜찮겠지. 똑같아요. 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가해자가 되고 내가 한 걸로 끝이 납니다.
0: 와, 큰일 나네요.
2: 네.
0: 그냥 간단하게 본인의 그 상황만 설명하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1: 근데 간단한 그 단어가요. 미국
2: 네.
1: 법 시스템이랑은 맞지가
2: 없어요.
1: 않아요.
2: 네.
0: 어차피
1: 간단한
0: 절차는
1: 게 없어요.
2: 네. 네. 절차를 밟아야지
1: 정말.
2: 되고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할 때 아니 내가 아무 그때 없었습니다 하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저희 상대로 빼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0: 네.
2: 소송하는 게 소송이란 단계를 거쳐야지 증거자료가 다 나온 후
0: 네.
2: 아 뭐든 나와야 되는 증거자료 그게 서류 증거자료 무슨 뭐 가지고 있는 이런 증거자료들이랑 증언
0: 네.
2: 증언하실 이제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다 나온 후
0: 네.
2: 더 이상 증거자료가 나올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그 재판을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설명드린 단계가 굉장히 긴 단계예요.
0: 네.
2: 그래서 처음부터 난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말로 이런 설명
0: 않네.
2: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난 진짜 나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야지 돼요.
0: 또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2: 네.
0: 해야 되는 거. 와.
1: 적어도 3년?
2: 예. 근데 왜?
1: 민사사건은 3년?
2: 예.
1: 형사사건은 한
2: 1년?
1: 1년에서
2: 예.
1: 2년?
0: 자기 잘못 1도 없어도
2: 그걸
0: 소장을 받으면
2: 되는 과정이 있어요.
1: 특별히 네. 내가 그 장소에 없었다.
0: 네.
1: 내가 아니었다. 그거 증명하기 되게
2: 힘들어요.
1: 내가
2: 없으니까.
1: 잘못을 했는데 요것만 잘못했다. 그거는 좀 더 쉬운데.
0: 네. 네.
1: 안 그래요?
0: 아, 예. 나는
1: 네. 저 그게 나는 거기 없었다.
0: 더 많이
1: 그 사진에는 나같이 생겼는데
2: 내가 아니다.
1: 내가 아니다.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0: 네.
2: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생각을 해 보시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러면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CCTV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없었는데.
0: 네.
2: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이게 증거자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 아니면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다른 데 있었다는 증거자료 모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1: 되니까. 근데 그 사건이 몇 년 전 사건이에요.
2: 그래서
0: 아, 기억도 못하니까.
1: 누가 그거를 다 일기장에 써놓겠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0: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1: 네. 네. 그래서 재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은 재판 준비는 하되 할 수 있으면은 다 준비가 되면서 합의를 해서
0: 네.
1: 합의를 해서 재판 장소에 서기 전에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그게 더 좀 시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네. 확실히 내가 원하는 거를 끝낼 수 있잖아요.
2: 그리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거.
0: 네. 아, 저는 이 소장이라는 걸 받아 본 적이 없지만 일단 받아서 나랑 무관하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네. 생각을 저도 1번 했을 것 네. 같고요.
2: 왜 내 이름이 적혀 있거나 내가 운영했었던 비즈니스 나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된 이름들이 보이잖아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0: 요즘 또 스팸 이런 거 많아가지고 가짜냐 뭐 이런 거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 어떤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아 내가 이름이 제 이름이 김두정이에요. 네. 근데 영어로 쓰는 이름이 제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소장은 영어 이름 돼 있어. 아 내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 안 됩니다. 이 네. 사건 자체가 나랑 연관이 있는 거가 되면 예 대응하셔야지.
0: 네. 한 장을 받 것들랑 변호사님 찾아서 이게 뭔지 네. 따져보신 게 네. 제일 1번이어야 돼요. 네.
1: 그래서
0: 네.
1: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랑 미국 네.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변호사한테 네. 잘 가잖아요.
2: 네. 그냥 가 보여주죠. 이거 네. 받았는데 하고 이렇게.
0: 네. 라 변호사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서 네. 점점 뒤로 가셔가지고 네.
1: 제가 김 변호사

0: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는데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형벌은 받을 수 있는 형벌은 큰 차이가 있는데
1: 네.
0: 기록도 임팩트가 중범은 크죠.
1: 크죠.
0: 그런데 이제 뭐로 절도했는데 절도했다고 체포됐는데
1: 네.
0: 이게 500불짜리면은 경범이고 거기서 뭐 구치나 폴로 이런 데 가가지고선 하나 슬쩍 하면은 뭐 천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죠? 저희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스웨트 세트 하나 가져갔는데 벌써 1500불이야.
1: 네.
0: 그럼 그거는 중범.
1: 중범 액수에 따라서.
0: 액수에 따라서 틀리고.
1: 네. 네.
0: 크레딧카드를 절도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1: 중범.
0: 중범에서 시작이 되고.
1: 네.
0: 뭐 그러니 그리고 또뭐 폭행 사건? 맨손으로 제가 누구를 갖다가 펀치하면은 그거는 그냥 경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제가 물병을 들고서는 전화기를 들고서는
1: 네.
0: 폭행을
1: 때렸다.
0: 했어.
1: 네.
0: 그러면 잘못되면 이게 하나의
1: 무기.
0: 무기.
1: 네.
0: 무기로 이게 되면은 카운트가 되면은 그게 이제는 중범. 그죠?
1: 네.
0: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폭행하면은 그냥 아니 그거는 중범이 아닌데 근데 저랑 김 변호사랑 같이 합쳐서
1: 네.
0: 누구를
1: 한 명을.
0: 펀치해요.
1: 네.
0: 그러면은 두 명과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중범.
1: 네.
0: 그죠? 그래서 이제 중범으로 걸리면은 미국 헌법에는 영국 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당신이 심각한 그런 중범 사건에 체포가 되면은 그러면은 경찰이 서류 하나로 당신을 계속 법원에 서게 할 수는 없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1: 네.
0: 검사가 대배심원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해요. 대배심원은 영어로는 grand jury.
1: 네.
0: 그래서 그 대배심원은 이런 방에.
1: 잠깐만요. 질문이
0: 네.
1: 있습니다. 배심원하고 대배심원하고
0: 차이가
1: 다른 거.
0: 있죠.
1: 네. 네. 있죠.
0: 배심원은
1: 네.
0: 재판하는 재판 장소에서
1: 네.
0: 앉아서 무죄, 유죄 아니면은 너가 잘못했다, 너뭐 얼마 돈을 내야 된다. 그거를 결정하는 그 그룹 사람들을
1: 배심원이죠.
0: 배심원, jury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배심원은
1: 네. 그랜저리예요. 이름
0: 형사
1: 달라요.
0: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그냥 대배심원이라고 하는데
1: 네.
0: 형사 사건 중범 사건에 걸리면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1: 네.
0: 사건이 이제 대배심원한테 발표가 돼요. 검사가 비밀로 변호사 없이
1: 네.
0: 어떤 방안에 들어가서 대배심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방안에 앉아 있거든요.
1: 네.
0: 그럼 그한 20몇 명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을 부르고 증거물을 발표하고 해서 그 대배심원들 그룹한테 검사가 저희도 이렇게 검사할 때 해봤어요.
1: 네.
0: 검사가 이런 이런 사건은 이런 사건이고 이런 이런 혐의로 기소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면은 대배심원들이
1: 네.
0: 거의 다 99%는 검사가 요청하는 혐의로 도장을 찍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대배심원들이 원래는 조사를 하는 그런
1: 역할인데.
0: 파월이 있는데 근데 그냥 검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미국 말에 농담 미국 속담에
1: 네.
0: 햄 샌드위치 있죠. 햄
1: 네.
0: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도 대배심원들 앞에 가면은 기소가 될수 있다. 그런 우리 변호사들끼리
1: 웃기라고 하는
0: 하는
1: 말이죠.
0: 농담이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그러면 그 사건은 이제 대배심원들이 기소 도장 찍은 사건이다
1: 네.
0: 하면은 모든 변호사, 판사, 검사들은 알아요. 그럼 그 사건은 아직 합의가 되는 사건이 아니고 재판을 향해서 가는
1: 진행하는
0: 야 이제 재판을 향해서 가는 거 재판날을
1: 케이스죠. 네.
0: 향해서 가는 그런 중범 사건이다. 그러니까 좀더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건이죠.
1: 네. 와,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무슨 범죄 시리즈물 때한 장면 보는 거네요.
0: 네, 우리 많이 나오죠. 그런 미국 우리 Law and Order 이런 사건
1: 네, 맞아요. 네.
0: 보면은.
1: 아, 저희 그냥 혼자의 호기심인데 대외심원들은 그러면은 그 들은 얘기를 어디 가서 입 밖에 내면 안 되겠네요.
0: 그죠.
1: 네.
0: 그렇죠. 다 이렇게 선서해요. 선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은 비밀로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거를 갖다 밖에서 발표하면 그것도 불법적인 행위가 되고
1: 네.
0: 그 대배심원들은요 뽑히는 게 그냥 연락이 와요.
1: 아무 하지
0: 그냥
1: 않아요.
0: 노리스가 와요.
1: 네.
0: DMB에서 그거 다 등록하신 분들 그러면 그런 어느가 그렇게 뽑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한달 동안 앉아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발표되는
1: 모든
0: 사건을 다
1: 케이스.
0: 듣고.
1: 네. 네. 와.

0: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1: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요.
2: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막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스토리도 듣고 하니까 재밌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있기는 힘들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애들도 되나요? 그렇고. 노티스 왔는데 나는 못합니다.
1: 근데 가서 아니요. 가서 아, 그거를 예. 갖다 빌어야죠.
0: 예.
1: 나는 뭐 병원에 다녀야 되고 예. 아픈 예.
2: 뭐가 있어야죠.
1: 되고 예. 뭐 something.
2: 그렇지 않고는 다 해야지 되는 의무니까.
0: 네. 예. 저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건이 돼서 어떻게 그런 네. 기회가 온다면.
1: 그죠, 좀
0: 네.
1: 재밌을 거.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0: 자, 오늘 벌써 이제 한 3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2: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0: 너무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예. 라디오 생활 백서한 이래로 제일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막 이렇게 들으면서도 고민을 하거든요.
1: 네.
0: 오늘은 오 끝났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뭐 이 얘기는 꼭 오늘 하고 가고 싶다는 얘기가 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아 그냥 짧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제가 한 한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0: 네.
2: 이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재정적인 거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나 손녀분이나 뭐 해줄 사람, 영어 잘하고 뭐 체크도 잘 쓰고 하는 사람을
0: 네.
2: 내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애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체크도 쓸 수 있고 하니까
0: 나 대신
2: 절 생각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나는 아 나이가 들어서 너무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애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차 사고가 난 거예요.
0: 네.
2: 그럼 차 사고가 나게 돼서 소송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차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이 자녀분이나 손녀분을 어카운트 도와준다고 이름을 그냥 올려놓은 게 그렇게 되게 되면 법적으로 공식적인 게 둘 다 같이 주인이 돼요. 그 어카운트에.
0: 네.
2: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주인인 거예요.
0: 네.
2: 이 자녀분.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도움받기 위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오, 네.
2: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이렇게 작은 거라도 행동을 하실 때는 누구 이름을 어디에 올린다 하는 거에 대한 건 법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0: 한국인들은 특히나 그런 거 뭐 예. 우리끼리 뭐 예. 내 자식, 내 새끼, 내 손녀인데 뭐 이럴 것 같아요.
2: 예.
1: 그리고
2: 네.
1: 저는 똑같은 이제 팀인데
0: 네.
1: 우리 아예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시잖아요.
0: 음흠.
1: 관계가 없어.
0: 네.
1: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 있어.
0: 네.
1: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하라는 건 아닌데
0: 네.
1: 그럴 때는 그냥 이혼 판결을 받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오
1: 그렇게 끝낼게요. 서로
2: 뭐 왜 따로 멀리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1: 예, 같이 네, 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2: 예, 네. 별거를 너무 오래 하고 계신 분들 몇 년 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이혼 안 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나중에 네. 무슨 문제 생기기 전에 네.
1: 이혼을 판결을 받아놓는 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0: 네. 아 헤어지기 싫다. 라앤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눴고요. 상담번호 이게 제일 중요하죠. 718-321-9797번입니다. 718-321-9797 어디 메모해 두시고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0: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경희대학교 학생들 정말. 네. 아, 막 이 열정적인 이 그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1: 이게 네. 지금 어떤 신앙이 지금 서로 사실은 우리 지금 네. 신앙 공동체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학교로 왔기 때문에 신앙이 다 각각의 신앙이 다르지만 분위기는 부흥회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부흥회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저도 화이팅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전 이제 원래 성악을 공부했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이렇게 조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통의 첫 관문은 이제 4학년들 면접 볼 때인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요즘은 스펙보다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쁘면 여직원을 뽑았는데 요즘엔 예쁘면 뽑습니다.
0: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쁘면 뽑았지만 네. 요즘은 예쁘면 뽑습니다.
0: 아,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앉아 있는 CEO들이나 네. 임원들을 자기가 감동을 주거나
0: 네,
1: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으면 네. 여러분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4학년, 특별히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대학에 취업 면접 특강을 가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겠다.
0: 네.
1: 여러분 나오셔서 직접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에 여러분 직접 대답해봐라.
0: 이게 정말 가상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네. 학생들은 자기가 CEO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학생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보십시다. 한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더라고요.
0: 그렇죠.
1: 취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500명 앞에서 나와서 해볼 사람 그랬더니 나오려고 할까요?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려고.
0: 여기서 한번 해보죠. 나올 사람, 여기 나올 사람.
1: 잘 안 나옵니다.
0: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요.
1: 안 나옵니다.
0: 안 들어요.
1: 안 나옵니다. 예. 네. 뭐 CBS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사람? 그러면 안 나와요. 저는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언니가 나가. 언니가 나가. 네가 나가.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서로 미루고 막.
1: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학생부터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멋지게 거기 나오는 것부터 사실은 면접이거든요.
0: 걸음걸이부터.
1: 그렇죠.
0: 그렇죠.
1: 문 열 때부터 면접이에요. 여러분 이제 면접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문 이렇게 딱 나오면서 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문 딱 나오면서 심사위원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눈 인사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욱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호감
0: 합격!
1: 딱 합격 감사합니다 사장님. 완전 이거 확 잡는 거죠, 그냥.
0: 야, 그 자세부터가 벌써.
1: 그렇죠. 그냥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이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면접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여학생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런 목소리로는 합격하기 힘든데.
0: 예.
1: 일단 사람들이 목소리 아주 중요한데.
0: 그렇죠.
1: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는 신뢰감이 너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삶의 이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저의 삶의 이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랬더니 자꾸 귀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요.
0: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야.
1: 귀 두 번. 그 다음에 깻잎 한 번. 할 말이 없거든요. 아, 나 할 말 없는데. 나 할 말 없는데. 여학생들이 다 이런 거예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런 거 하는 거 뽑아주겠냐.
0: 그렇죠.
1: 지금. 우리 남학생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막 남학생 안 나오려고 해. 그랬더니 막 애들이 여자애들이 오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가세요.
0: 군대 갔다 왔으니까
1: 그 복학생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2: 쪽팔려 씨 나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4학년 김창욱입니다.
1: 자꾸 허리띠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0: 근데 그게
1: 긴장하니까
0: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긴장하니까 네. 이 남학생이 막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허리띠를 자꾸 막 올리고 막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막 코딱지 하나 파서 이렇게 던지고 막
2: 저는 뭐
1: 야 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주도적인 느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힘은 있는데 힘을 통제하는 힘이 없는 사람.
0: 자기 힘을 주체 못하는 사람.
1: 그렇죠. 그 힘을 통제하는 힘이 라틴어로 온유다라는 뜻입니다.
0: 온유.
1: 온유하다.
0: 온유하다.
1: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물건을 사줄 때 크리스마스나 네. 뭐 이렇게 사줄 때 사주고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주고 조그만한 거 줄 때도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어 뭐 생각나서 샀어 머리핀이야 이렇게 뭐 싼 거야.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여학생들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0: 그렇죠.
1: 조그만한 거. 그건 다이아 3캐럿.
3: 다이아 조그만
1: 거. 다이아 3캐럿.
3: 다이아 조그만 거.
1: 다이아 조그만한 거. 그거 얼마입니까? 3천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짝 하나 사주면서. 뭐, 오빠가 생각나서 샀어. 3천만 원이야. 이런 거. 돈 없으면. 이게 돈 없으면 그냥. 아, 나 이거 삐인데 나 돈 좀 많지는 않아서 뭐 하나 샀어.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감동받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돈을 쓰고도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야, 나 뭐 사줄게. 교차로에서 계란 사줄게. 신나셔. 계란김밥 사줄게. 그럼 이제 돈을 쓰고도 되게
0: 욕먹는
1: 그런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하지만 힘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잘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저는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학생들이 참 면접을 힘들어하는구나.
0: 힘들어하죠.
1: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네. 사실은 말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0: 그렇죠.
1: 네, 그 사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근처에 어떤 한 대학을 갔는데 3, 4학년 또 이런 취업 특강이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뭐 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생의 50%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릅니다.
0: 맞습니다.
1: 뭐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30%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뭐 한 20%는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근데 한 남학생이 아주 또 눈이 반짝거리는 학생이 있길래 우리 남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엄청 멋지죠? 와 이게 하는 게 이게 아침마당 수준인데요, 이게? 이게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 수준인데 이게 대학생들이
3: 만사형통입니다.
1: 네, 그렇죠. 대학생들이 엄청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 엄청 좋네요. 권사님들보다 좋아 더 좋아요. 네. 행복하고 싶대요. 그거 위에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알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행복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관계래요. 첫 번째는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관계.
0: 나와 나의 관계.
1: 네,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학생들 봐보세요. 오파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오파가 처음엔 여러분에게 되게 잘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잘해줄까요? 좀 변할까요? 변해.
3: 이를 악물고 변해요.
1: 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파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3: 원래...
1: 오파는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에요.
3: 그러니까 잘해줄 때 그게 변했던 거고.
1: 그렇죠. 원래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했어요. 자, 못 알아듣는 학생 3명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렇죠. 남을 대한다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해주는 남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예요. 이거 엄청 달라보네. 오케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익숙해졌는데도 그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처음에 어색하고 뭐 저 여자랑 뽀뽀도 안 해볼 때는 그냥 뽀뽀 한번 해보려고 잘해주다가.
0: 그렇죠.
1: 뽀뽀하고 나니까. 네. 이제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0: 이제 나랑 똑같아.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결혼에 그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해져야 돼. 뭐 이쁜 여자 만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빨리 버려야 돼요. 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목소리 좋고 막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은 회장님 딸을 좋아해. 여러분처럼 어머니의 딸 좋아하지 않아요.
0: 맞아.
1: 너무 평범해. 어머니 딸은 안 돼요.
3: 회장님의 딸을 좋아하고요.
1: 회장, 한 돈 천억 있어야 돼요. 천억. 현금으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되게 많은 누구의 문제야?
0: 나의 문제.
1: 자기 자신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 아마 그게 아마 7, 80%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남한테 대고 싶어요.
0: 그렇죠.
1: 아니면 내가 나온 학교에 대고 싶어.
0: 부모 탓하고 싶고.
1: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거야. 아, 내 얼굴에 질서가 어긋난 거 엄마 때문이야. 진짜 완전 질서 어긋나. 진짜. 자꾸 누구 탓하라고. 나 진짜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거야, 진짜.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봐. 진짜 그냥 영어 기본이야.
0: 맞아.
1: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0: 다른 사람들과.
1: 네. 네.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하고 절대자, 즉 신앙과의 문제가 좋은 사람은 매우 또 행복감을 느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직업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에요.
0: 길?
1: 네. 자, 직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4: 길.
1: 길. 길. 여러분, 직업은 있는데 길이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0: 아... 마지못해.
1: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0: 먹고 살라고.
1: 그냥 먹고 사니까 강의하고, 먹고 사니까 방송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가족 부양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라는 거죠. 자기의 길이 없어요, 길. 자기의 길이 없다고요. 길은 없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인간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직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하고 여러분만의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만나고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소개할까 합니다. 흥미진진합니까?
4: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게 우정의 무대 같네요. 이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어머니가 저기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사람은 다 이걸 되게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무대가 필요해요. 내 무대. 내 무대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제 무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이지만 여기는 제 무대고 선생님 무대예요.
0: 네. 그렇죠.
1: 자, 그러면 저는 제 무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마쳤고 이제 저는 2001년 좀 늦게 졸업했습니다. 네. 2001년.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무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해요.
0: 네.
1: 여기서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는데.
3: 자, 여기서 얼마를 주는데요. 네. 그걸로 행복하진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가슴이 아프네요.
3: 가슴이 아프네요.
1: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제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순간 매우 행복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너무 잘 살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잘 죽는다는 건 결국 잘
0: 산다는,
1: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오빠랑 관계가 좋을 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진짜?
0: 맞아 맞아
1: 나 정말 정말
3: 죽어도 여한이
1: 죽어도 없어, 여한이 없어. 막 그런 대사를 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1: 자기의 무대, 자기의 소리,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땀입니다.
0: 땀. 네.
1: 땀은 언제 날까요?
0: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1: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걸 원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력할 때, 열정할 때 더 단순하게 움직일 때
0: 더울 때?
1: 자, 오케이. 자, 저런 학생이 얘기할 때 전 땀나요. 오케이.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집중해서 반복할 때.
0: 아, 네. 그만.
1: 자. 오케이. 묻어가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묻어가려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3: 집중하고 반복할 때.
1: 때. 여러분, 인간이 언제 아름다우냐면 인간은 예쁠 때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은 집중할 때 아름다워요. 뭔가 집중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 참 아름다워요, 그 순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집중한 게 뭐 있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했어요?
3: 화장실?
1: 화장실?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뭐 집중한 게 있을 거예요.
3: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1: 그렇죠.
3: 엄마가 옆에서 밥 먹으라 해도 안 들렸고.
1: 하루에 2시간 이상 3년을 반복하면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근데 그럼 따지고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내 의식을 집중해서 2시간, 3년 이상을 한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3: 그러네요.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집중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경희대 회기동 그냥 이렇게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교차로에서 밥이나 먹고. 호야에서 해물김밥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그냥 정신이 없어.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의 의미를 느끼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카네기의 수업이든 이 방송이든 이건 하나의 모티베이션, 계기예요.
3: 그렇죠.
1: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생 때 취직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대학 기간을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매우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대학에서만 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방송국으로 와서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야.
3: 네. 합격! 합격! 회장님 합격입니까?
1: 회장 합격! 아, 합격! 합격! 합격! 여러분을 합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나온 출신 학교보다 전 한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네? 내가 이 대한민국의 덕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대한민국이 내 덕 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덕을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야 나이가 스물?
3: 그렇죠.
1: 스물?
3: 스물다섯? 뭐 20대
1: 얼굴하고 매치 되지 않아요? 스물다섯?
3: 몇 분 좀 오버하시는 네.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서른다섯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흘려야 할 것은 바로 땀이에요.
3: 땀.
1: 집중하고 반복할 때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눈물입니다.
3: 눈물.
1: 눈물은 뭐냐면 자존심을 의미하죠. 난 이 여자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을 바칠 수는 없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3: 그렇죠.
1: 나 이 오빠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 나 이렇게 상하는 건 나 못하겠다. 그럼 그 오빠랑 그렇죠. 사귀지 마세요.
3: 그렇죠.
1: 여러분 그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여러분의 길에 내 눈물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까 자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건 피예요.
3: 피?
1: 피.
3: 핏물?
1: 그렇죠. 핏물은 조금 기분이 그러네요. 핏물은. 자, 핏물은 피. 좀 그냥 피라고 해주세요.
3: 네, 피.
1: 네, 피. 네. 자, 피를 흘릴 때 길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3D 영화 아바타 보셨죠?
4: 네.
1: 아바타에 보면 그 새를 타, 그 처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새, 그 아바타에 그 새 나오죠. 공룡 같은 거. 그걸 주인공이 이게 타고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막 이렇게 쫙 자유롭게 떨어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단지 공룡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이 보기엔 절벽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공룡, 그 날아가는 공룡을 타고 막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남들은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3: 뛰어내리죠.
1: 거기를 뛰어내리고 날아다니고 퍼포먼스를 내고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그 공룡을 어떻게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 남자가 여자 그 키 큰 자매님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 키 크시고
3: 거기서도 해석을 자매님이라고 했나요?
1: 네, 자매님이
0: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1: 그렇죠. 아니 거기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죠. 자, 그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공룡이 너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해요. 일단 처음엔 교감을 해라. 그래서 이 머리 그 꽁지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 꽁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남학생들 우리 근데 머리가 길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돼. 에? 이렇게 커넥팅을 하면 돼요. 자, 교감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그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관심사가 뭔지,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교감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그 새를 탈 수 있냐, 그 직업의 새를 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직업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대사를 그렇죠.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공룡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다?
0: 죽이려고 할 것이다.
1: 죽이려고 할 거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의미를 뒀어요? 가치를 뒀어요. 흥미를 느껴요. 그게 마냥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게 정말 저하고 여러분의 새가 되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어주려면 그 분야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라고요?
0: 죽이려고 하겠죠.
1: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거를 이겨낸 자만이 오직 그 새를 누구의 새로 만들 수 있어요?
0: 자기의 새.
1: 자기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find your voice. 오직 여러분만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너머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어떤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만 물어봐요. 힘드냐?
0: 맞아.
1: 야, 거기 힘드냐?
0: 거기 들어가기 쉽냐?
1: 예, 네, 그게 쉽냐? 돈 많이 주냐? 그 회사에 또라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봐요. 또라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0: 그렇죠.
1: 지금 방청객 안에도 또라이가 있을 텐데 지금.
0: 예? 이 안에도 엄청 많죠.
1: 특정한 사람을 쳐다보네요. 자, 나다 생각하세요. 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일산에는 몸짱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0: 맞아요.
1: 아시죠? 네. 평범한 주부였는데 몸짱 돼서 막 일본에 막 매스컴 타고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컬럼에 이런 말을 썼어요. 훌륭한 몸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밑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중력을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아,
0: 그러네요.
1: 못 알아듣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향하는 중력을
0: 그렇죠.
1: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야. 반복적으로 거슬렀을 때 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생긴다. 매우 철학적인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나 요즘 삶에 힘이 들다. 그럼 여러분한테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힘들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 힘들죠. 힘이 들어야 힘이
0: 생긴다.
1: 생긴다고.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4: 네.
1: 그러면 우리는 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이 불자에 땀 한자 불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을 할 때 그 불안당이 땀을 흘리지 않고 힘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의 표적이 될 뿐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0: 그렇죠.
1: 힘을 얻고 싶으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흘릴 때 우리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처음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난 저 일에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걸 만나세요. 우리의 심장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이에요. 진동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단어가 vocation, 직업, 천직,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나 직업이나 재능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이냐, 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기회를 찾는 겁니다.
0: 교육이란.
1: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선배들을 그래서 찾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수님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0: 네. 그렇죠.
1: 교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0: 죄 네. 없어요. 네.
1: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한 번 집중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자의,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한 번 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대시해서 안 되면 또 호야에 또 가세요. 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호야에 또 가세요.
0: 거기서 얘기하는 호야는 해물김밥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해물김밥집.
0: 경희대 앞에. 네. 네.
1: 자꾸 가서 사줘야 돼. 네? 계속해서 가세요. 집중하고 반복하세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집중하는 상태 이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다고. 네.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역사를 시작했어요. 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는 지구가 돌아간다고 느끼지
4: 못하는 것처럼.
1: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카네기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반복하시고 그리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존심을 꼭 흘려야 합니다. 자존심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피를 흘려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공룡을 타고 다시 한번 아바타 봐보세요. 그 엄청난 그 막 거기서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새가 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은 벼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독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독하고 전화를 하진 못했어요. 다시 못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0: 제가 아, 전화번호만 모르세요?
1: 네, 네 제가 그 문자라도 하나 하고 싶어요. 정말 수고했다 영화 Very good, very good. 나 두 번 보고 싶다.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됐다고 해서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4학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27,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만 먹고 선택한다면 삶의 후반전이 열릴 겁니다. 경기는 어디를 잘해야 합니까?
0: 후반전.
1: 후반전 자리함. 여러분에게 후반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가끔은 때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혹시 힘드시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셔서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자, 항상 이 만사형통의 이야기 주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메이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3: 하니까요. 네. 저희가 네.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네. 만사형통,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통은 메이크업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 아, 메이크업. 화장하고 말이죠.
3: 네, 메이크업. 메이크업.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메이크업 하고 오신 거죠?
2: 권사님들 어떻게, 네, 네 하셨네요.
3: 네, 눈썹 네. 문신 하신 것 같아요.
2: 아, 눈썹 문신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 빛이.
3: 네, 초록색 빛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디를 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메이크업은 인간이 소통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기본은 뭘까요?
2: 메이크업의 기본은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초화장?
3: 기초화장?
2: 자, 또!
3: 땡! 그렇죠! 그걸 세안, 다른 말로
2: 세안,
3: 하면요?
2: 세안! 다른 말로 하면?
4: 세수!
3: 네!
4: 청결! 아니, 청결!
3: 자,
2: 세안을 왜 지우는 거?
3: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입니다. 자,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인데요.
2: 초신인 거나 얼굴
3: 그렇죠,
2: 신인 거나.
3: 그렇죠, 네. 그렇죠. 흰말 엉댕이나 백마 궁댕이나 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자, 그거 다 맞으신 거예요?
2: 네.
3: 영어로 굳이 하자면
2: 클렌징.
3: 딥 클렌징이라고 하죠.
2: 아~ 네. 딥 클렌징.
3: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워야죠?
2: 딥.
3: 딥. 잘 깨끗하게 깊게 잘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군대 제대하고 저는 잠깐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그런 학원에 가 봤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의 기본은 예쁜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잘
4: 지우는
3: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소통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메이크업이 소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 이렇게 뭘 번드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번드르한 말 해가지고 욕먹는 남편이 너무 많거든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이 없잖아요. 말은 잘해요.
2: 그건 저 유행어 될 것 같아요.
3: 말은 잘해요.
2: 말은 잘해요.
3: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 주여, 언제 데려갑니까, 주여. 말은 엄청 잘해. 청산유수, 청산유수. 저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삶은 안 받쳐주는데 제가 성경 얘기만 저희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2: 안 통하더라고요.
3: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하더라고요. 어머, 그런 성경에 얘기가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아따 주댕이만 살아보러 갔고 저 예수쟁이들 저희 엄마가 전라도 분인데 그냥 저들은 주댕이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중에 무언가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메이크업의 기본이 안 됐는데 색조 화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 야. 네.
3: 메이크업 잘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서 그 머리도 감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꽃핀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2: 계속 그냥 더덕더덕.
3: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녀라고 부르거든요. 광녀. 확 돼버린 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씻지도 않고 귀에다 꽃 꽂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소통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이크업의 70%는 거의 딥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잘 지우는 거하고 네.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만 그렇죠. 잘 돼도 일단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렇게 진한 화장한 사람 좋아할까요?
2: 아니죠.
3: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2: 은은하게.
3: 은은하게 화장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2: 아, 화장에 네? 상관없이.
3: 화장에 상관없어요.
2: 아, 상관없어요.
3: 너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와꾸는 주어졌으니까, 이 와꾸는 주어져버렸으니까.
2: 틀은 있으니까.
3: 그렇죠. 이 틀은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이쁘게 보이려면 색조 화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2: 기본. 그래서 지우는 거와.
3: 기초.
2: 기초.
3: 그래서요, 요즘에 화장품의 판도가 전 세계에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색조 화장 화장품을 그렇죠. 많이 팔게 하는 회사가 잘 됐는데요. 요즘엔 어떤 화장품이 되게 비싸고 잘 팔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써왔으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2: 네.
3: 그렇죠. 기초.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영양 공급해주는 거. 에센스.
2: 에센스.
3: 아, 우리 권사님 좀 쓰고 계시네. 에센스.
2: 얼굴에 영양이 넘치세요.
3: 네. 지금 몸에도 영양이 넘치고, 지금 얼굴에도 영양이.
5: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3: 다 넘쳐버립니다. 우리 저 너무 피부가 좋으셔요. 에센스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좋은 에센스 쓰는 건 젊을 때 티가 안 나고 언제 티가 난다고요?
2: 아,
3: 나이가
2: 들어가면서
3: 잡수시면 그때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쓴 화장품은 언제 티가 난다고요?
2: 나이 들어서
3: 나이가 든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봐야 되니까
2: 그렇죠.
3: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수법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 메이크업의 기본.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아까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목사님 새벽에 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피부 좋으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네. 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많이 안 발라도 되세요. 근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여기 땜빵, 아, 땜빵이래. 그, 요거를 감추려고. 뭐 감추려고 막.
2: 덧칠을 더 하죠.
3: 그 비비크림. 네. 예? 그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을. 여기다가. 주일날. 예, 송장 살려보려고 엄청 칠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눈 밑에 다크서클, 이거 감춰버리려고 엄청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통의 기본은 딥 클렌징인데 뭘 지워야 하느냐 요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뭘 지워야 하느냐.
3: 뭘 지우면 좋으냐면요. 뭘 지우면 피부가 소통의 피부가 좋아지냐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지우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2: 어? 이름 앞뒤에?
3: 이름 앞뒤에는 주로 뭐가 붙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영광.
2: 영광.
3: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그 목사님 식구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2: 겸손하죠.
3: 겸손해요.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이제 어느 날 교인 수가 이제 3만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그럼 차에서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시죠. 어떤 분 제가 봤어요. 네. 실제로.
2: 차에서 이렇게 내리시죠. 야. 몸에 한 3만 톤의 무게가 딱 지금.
3: 이거를 야. 그 심리학에서는 그 후카시라고 생각하는데. 3만 명이니까.
2: 야, 힘이 들어가시네.
3: 3만 명이니까. 네. 이런 거. 영광.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막 대단한 성과물. 조금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들 때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죠. 들고 갔는데 어느 날 백을 하나 산 거야 권사님. 아. 그 프랑스 백. 똥 가방 있잖아요. 똥. 네? 그 똥 안에다가
2: 그 100만 원 넘는 똥.
3: 똥. 권사님들 다 갖고 싶어 하는 똥.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이러고 갔는데 이제는 또 가방 들고 이렇게. 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남보다 이게 좋아졌다. 아니면 또 유난히 대한민국이 그게 심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나면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2: 잘잘못을 다루기 전에.
3: 그렇죠. 뭐 애미는 있냐? 애비는 있냐? 이런 거 좀 물어봐요. 사실 교통사고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잘못을 했고
2: 그렇죠.
3: 누가 잘못을 안 했고 이것을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이분들이 외국에 갔는데 외국 경찰 교통사고 나는데 외국 경찰이 왔는데 이제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교통사고 나는데 왜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냐.
2: 이해가 안 되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돼서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2: 필요 없죠.
3: 필요치 않죠. 권위, 질서는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교회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굳게 하는 거, 집안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고 보고만 받고 저쪽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게 권위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2: 맞아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3: 애들한테 명령하고
2: 맞아요.
3: 애들한테 보고받고 애들이 어떤 행동했는데 행동 따라서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 나 좀 힘들어요.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는 아버지는 이거 권위주의자 아니죠. 네,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빠는 더 힘들어 이 새끼야. 아빠는 주님도 십자가를 졌어 이 새끼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 갈보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우리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로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구나. 기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2: 안 되죠.
3: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친구다. 친구. 자, 보세요. 친구. 친구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어떻게 생각하니? 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좋아하시네요.
2: 그러니까 우리 유난히 새, 앞에 새자가
3: 그 새 새가 왜냐면 새로운 해가 와서 그런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죠. 어.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기 원하니? 뭐 어디? 뭐 이태리가 좋아? 미국이 좋아?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돈 안 들고 남산 후딱 갔다 오자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유머가 있으셔. 유머가 그냥. 우리 엄마는 참 유머가 있으셔. 그냥 가난해도 유머가 있으셔. 근데 이 앞에 나이를 붙이고 뭐를 붙이면 자꾸 사람이 유머도 잘 못해요. 딱딱해가지고.
2: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나이를 떼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2: 어린아이죠. 네.
3: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2: 아, 친구 바로 먹죠.
3: 친구 바로 먹어요. 그 동네 갔다 왔는데 막 똥전어!
2: 똥전어! 같은데 아! 이게.
3: 그 한두 살도 막 말 아,
2: 그러니까 아시죠.
3: 너 형이야.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게. 아, 똥전어!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 차지만 외국에 좋은 나라들 가 보면요. 어른하고 아저씨하고 이거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2: 맞아요.
3: 좀 네. 대화가 잘 돼요.
2: 네.
3: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노시고.
2: 맞아요.
3: 장로님은
2: 장로님들끼리
3: 장로님끼리 목사님 까면서 노시고 네? 또 권사회에서는 집사님을
2: 맞아.
3: 안 껴줘요 또 어디서 또 권사님 그러니까. 모임에 또 집사가 끼려고 그래?
2: 급이 있는데
3: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또 안 껴주니까
2: 그렇죠
3: 집사님들끼리 또 놀고 청년부는 어른이랑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누구끼리 놀아요 또?
2: 청년부들끼리
3: 청년들끼리만 또 노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잘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으로 된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4: 네. 네.
3: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4: 네. 네.
3: 얼굴에 질서가 있는 자와 질서가 없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4: 네.
2: 여긴 다 친구신 것 같아요.
4: 네. 네.
3: 몸매가 장난이 아닌 집사님과 장난이 심한 권사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4: 아멘.
3: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4: 아멘.
3: 그 복음의 힘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얻었던 영광을 지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동네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 이 동네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만남의 장애가 되지는
2: 않는다.
3: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은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년 공부한 거, 목사님이 수십 년 공부한 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그 사람의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2: 그렇죠. 네.
3: 근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막 그냥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너나 얼른 가라. 너나 이 땅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이다. 근데 뭔가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2: 그렇죠.
3: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 좋은 건가? 거를 만들게 한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우, 예, 저는 예, 여기 교회 다닙니다. 저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으셔요.
4: 네. 네.
3: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요.
4: 네. 네.
3: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오셔요. 그러면 어머,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광을 얼른 얼른 지우는 게 딥 클렌징입니다.
2: 야. 네. 영광을 네. 빨리빨리 지워낼 수
3: 그렇죠.
2: 있는.
3: 그렇죠. 영광. 나 몇 살이다. 뭐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나 이때까지 어떤 회사 운영해봤다. 나 전에 뭐다.
2: 어디서 몇 등 그렇죠? 수상했다.
3: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게 없으면 또 주변 걸 끌어들여요.
2: 우리.
3: 나 저 용준이 형 알아? 용준이 형. 용준이 형. 배시. 나 용준이 형 알아? 막 이렇게. 나 저기 동건이 형 알아? 동건이 형. 아까 동건이 형한테 문자 있잖아. 어. 네. 나 저기 종철이 형, 나 알고 싶지 않아? 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뭐 한 거.
2: 맞아. 나 누구랑 친해.
3: 어. 그리고 꼭 그럴 땐 말을 까요, 이렇게. 맞아. 야, 걔가 내가 어렸을 적에 완전히 막 꼬물릴 때.
2: 지금 아마 저 방송 보시면서 내 창옥이네 잘하잖아.
3: 창옥이! 제 창옥이 어. 막, 아, 저, 나 어렸을 때 다 봤다고.
2: 그러니까.
3: 나,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라. 우리는 이미

0: 똥 가방 하나 사줘! 나 진짜. 나 이번에 반창회 갔는데 다들 똥 가방 들고 왔더라.
1: 진짜. 나만 나, 검은 봉지야!
0: 나만 비닐봉지야, 나 이거 나 진짜. 나 창피해서 나 동창회를 못 가겠어. 왜냐, 그거 안 들면 나 이제 동창회 못 가겠다. 명품 신발 하나 안 신으면. 안경테 좋은 거 하나 안 하면. 양복 좋은 거 안 입으면. 교회 규모 작으면. 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 그러면 이제는 이걸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술적인 걸 발라봐도
1: 그렇죠.
0: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않고 자꾸 바르면 그렇죠. 피부가
1: 피부 망가지죠.
0: 피부 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요. 오늘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쪽에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1: 지금 세 개 생겼어요.
0: 세 개 보셨어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아까 저 분향실에서 선생님이 뭘 맞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데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게 자꾸 나나 봤더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바르게 됐잖아요.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제가
1: 그냥 주무셨어요?
0: 양치만 하고 아이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자꾸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메이크업 이렇게 막 색조 화장까지 쫙 하고 안 지우고 주무시면 뭐 이렇게 피부 트러블 생기시죠?
2: 네.
0: 지금 생긴 피부세요. 지금 생긴 피부인데요. 많이 생기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색조 화장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감추려고, 또 이제. 또 바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추는 거.
1: 땜빵 하신다.
0: 땜빵.
1: 아,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0: 전문용어, 메이크업 전문용어 땜빵.
1: 땜빵.
0: 네, 땜빵 하신다. 네. 자꾸 그런 거 하죠. 나중에 그냥 레이저나 비싼 돈으로 맞으려고.
1: 한꺼번에.
0: 그렇죠.
1: 모아놨다.
0: 그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을 이렇게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광도 지워야 하지만 상처도 지워야 되게 좋은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열등감, 뭐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거,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저는요, 사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 여기를 탁 열면은요, 여기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보이시나요?
1: 네네.
0: 화상 자국이 있어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였어요. 이렇게 기어 다녔을 때래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그, 젖국 있지 않습니까?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멸젓 같은 거 끓여가지고, 김장할 때 하시는 거.
1: 네.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부엌이 되게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깊었는데요. 제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하다가, 이게 부엌에서 떨어져서 손이,
1: 거기서
0: 그 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대요.
1: 어머.
0: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화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민간요법.
1: 아.
0: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 소주. 그래가지고 일단 소주로 독을 빼고 된장을 시원한 된장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흉터가 생기는 살에는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앙상한 팔에다가, 이제 화상 자국만 이렇게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1: 반팔을 안 입으셨어요?
0: 네, 반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손 이걸 거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절대 안 잡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1: 네.
0: 자꾸 이렇게 벗겨지고. 네. 그래가지고 꼭 옆에 있는 복만 잡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차 탄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자기 열등감이 나올까봐 절대 그 고리 안 잡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유, 제가 이래 이래 해서 제가 먼저 상처를 했네요. 네. 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혼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약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제가 교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해외 출장 갔습니다.
1: 계속
0: 출장.
1: 매일 출장이에요.
0: 매일 출장이야. 네. 그리고 신발도 저기

0: 놔두고요.
1: 아,
0: 있는 것처럼,
1: 같이
0: 있는
1: 사는
0: 것처럼.
1: 거죠.
0: 저는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거 감추고. 저 화상이 있다는 거 감추고 사는 게. 더운 날에도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좋아지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강의할 때 너무 덥더라고요.
2: 근데 있는 줄 몰랐어요.
0: 예, 네, 그, 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건 저만 아는 거죠.
2: 그렇죠.
0: 예. 네,
2: 그러니까 표현
0: 그렇죠?
2: 아니다. 아니다.
0: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더워서 걷었는데. 예,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 제가 보니까 열정 있어 보이고 열정 없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저 이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화상이 어쩜 있을지 모릅니다. 예. 삶을 50, 60 산 어른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의 화상 하나 없겠습니까? 예.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누가?
2: 그렇죠.
0: 뜨거운 물을?
2: 부끄러 가서.
0: 제일 많이 붓는 놈이 남편이에요. 남편. 주여! 주여!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주여.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놈이 와서 뜨거운 물을 저한테 붓네요.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엄마한테
2: 맞아요.
0: 뜨거운 물을
2: 붓죠.
0: 그냥 지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붓고. 또 목사님 마음에 또 교인들이 또 그 뜨거운 물 부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또 얼마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까요? 또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뜨거운 물 부은 것도.
2: 아,
0: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2: 정말 전부 다 마음의 화상
0: 그렇죠.
2: 하나씩은 있겠죠.
0: 사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화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긴 팔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손꼬리를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감추려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땜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워도 안 입고 추워도 안 입고 뭐 그런 게 막 생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인간이 언제 지울 수 있냐 봤더니요. 네.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서 영광을 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영광에서 또다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아이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아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2: 맞아, 맞아.
0: 유명해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그래서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요?
3: 친구.
0: 친구. 한 권사님만 남편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너무 권사님 사이 좋으시네요. 묻어버리려고, 거의 다 같이 묻어버리려고. 남편하고 뭐가 안 돼요?
2: 소통.
0: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렸을 적 친구랑, 어머, 뭐 이렇게. 야, 나 좀 살쪘지, 그래도. 어머, 기집애야, 나이 먹고 그 정도 살은 있어야지. 여자 몸무게 70kg 딱 좋아. 여자는 허리 35가 좋아. 이러니까 이제 아야 그게 막 이제 거기에서 영혼의 위로를
2: 맞아, 받는 거예요.
0: 그래서 이름 앞뒤에 붙은 거를 점점 떼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름 앞뒤에 붙은 걸 가장 많이 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 아 그렇겠네요.
0: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아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방어할 거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저분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 완전 당신을 다 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창조주가 아이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의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저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름 앞뒤에 붙은 걸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잘 못 댄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한 거를 믿고 있거나 뭐 잘 뭐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습니다.
2: 따라하고 싶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네, 좋아하면 네.
2: 그러니까 연예인? 그 연예인 따라하고 싶죠.
0: 처럼 하려고 해요.
2: 맞아요. 네.
0: 무슨 KBS에 무슨 아침에 그 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 6시 반에 거기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 그래서 쟤네들이 뭐 방청객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2: 맞아요.
0: 연예인들이
2: 가수,
0: 음악 프로 1년에 한번 네. 시상식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새벽에 잔 아이도 네, 있고
2: 밤에 전날 와서 자는 네, 경우도 있고
0: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0: 여기
2: 지금
0: 이렇게
2: 3일째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0: 3일째 근데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나왔어요.
2: 네.
0: 좋아하니까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새벽에 애들이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2: 안 일어나더라.
0: 아무리 고음으로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2: 자발적으로 막
0: 다. 네,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2: 야.
0: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닮아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 게 맞네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면 제가 당신을 닮아갈 텐데 저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당신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왜 또 당신은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조금 울었어요. 조금 슬프고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자명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1: 네.
0: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오늘의 포인트인 영광도 지우고
2: 나이도 지우고
0: 상처도 지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죠.
1: 네.
0: 이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에게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오진숙입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어떤 안마의자와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봄이 되니까 고객들이 뭐 더 많이 하이트론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이제 저는 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가전제품도 네. 같이 이제는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역시 봄이 되면 뭔가 새 단장을 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나 봐요.
1: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는 봄이 되면은 네. 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0: 그래요.
1: 드라이기에서부터 굴뚝 바깥에까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갖고 드라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청소는 굴뚝 청소부터 한번 전문가한테 가전제품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나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굴뚝 예, 굴뚝 청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되면서 언제나 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봄이 계절이 바뀌면 가전제품에도 굉장히 좋은 세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금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커 측에서 사상 최초로다가 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24년 동안 하면서 네.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렇죠. 하는데 최대 50%까지 세일입니다.
0: 와.
1: 그리고 하이트론에서는 가격을 다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대형 매장에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하고 뭐 LG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문제들이 이런 저 메이커 측에서 하는 게 딜리버리 인스톨이 시원찮은 거예요. 다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0: 네.
1: 저희는 저는 24년 동안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네. 그 경력자들이 다 딜리버리 인스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또 그걸 또 상담을 해줘요. 실수가 아, 없게.
0: 그렇군요.
1: 가전제품은 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0: 네.
1: 그거에 잘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걸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 뭐 참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성능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0: 오래된
1: 그,
0: 거죠.
1: 뭐 만불이 넘어가고 막 그래 냉장고가 만불이 만불.
0: 어떤 거예요?
1: 사실은 네. LG 삼성이 훨씬 나아요.
0: 아, 그렇죠.
1: 요즘에 2, 3천 불짜리
0: 네.
1: 성능은 그게 나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집에 옛날에 그 붙어 있으니까
0: 네.
1: 그 사이즈에 맞는 걸 찾느냐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장이 나면은 말이죠.
0: 네.
1: 2, 3천 불이 들어가요. 미니마. 와,
0: 이게 뭐 더 크대요.
1: 예, 이미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 사이즈에 맞는 또 이 저렴한 것도 LG 삼성도 있으니까
0: 네.
1: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하이트론 오면 이제 그거에 어떻게 상담을 받으시면은
0: 네.
1: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는 하이트론에서 왜 하이트론 하냐면은 자, 이 냉장고 같은데 가장 생명이 뭐냐면 컴프레셔예요. 갑자기 이제 그 안 되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갑자기 잘 되던 아이스크림이 녹고 막 그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게 부품이 그거를 관장하는 게 컴프레셔인데
0: 네.
1: 그게 고장이 나면은 최소한 800불에서 1200불이에요.
0: 꽤 드네요, 돈이.
1: 예, 네, 그런데 그거를 10년 워런티라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5년 동안 파트 레이버가 다 풀이고
0: 네.
1: 5년에서 10년 동안은 부품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은 모르고 서비스 기사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런 큰 대형 매장에서 사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0: 네.
1: 근데 하이트론에서 하면은 부품이 워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다든지 세탁기 네. 드럼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건 10년이 워런티되기 때문에
0: 네.
1: 모드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저희 하이트론에서 구입했으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매니팩처하고 연락을 해갖고
0: 네.
1: 무료로 받게끔 해드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고장이 난 걸 갖다가 만약에 공짜로 해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0: 아, 대단하죠.
1: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전화를 분사하면은 3시간 4시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하는지 자제분들한테 부탁하자니 또 미안하고 그죠?
0: 그렇죠.
1: 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0: 네.
1: 그건 하이트론에서 연락하시면 저희가 하이트론에서 구입한 거에 대한 스페셜 서비스를 해주는
0: 네.
1: 그런 한라인들이 좀 있어요.
0: 그렇죠.
1: 저희한테 사시는 게 여러 가지로다가 편안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이런 게
0: 네.
1: 나중에 여러분들 뭐 몇 년 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값도 싸고요.
0: 그렇죠. 네. 저렴하고.
1: 빌보리 인스톨 확실하게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 안마의자도 그렇고 세탁기마저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 거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1: 네, 인공지능이 이제 세탁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다 된 게 이제 기술이죠.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탁기 뭐 하려면 세탁하고서 드라이를 옮겨야 되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
0: 맞아요.
1: 열로다가 이제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옷감도 손상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이중으로 들어야죠. 근데 이게 꿈에 그리던 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갖고
0: 네.
1: 세탁기 하나로 다 드라이가 다 끝나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1: 다 완전하게 다 끝나면 문이 딱 자동으로 다 열려갖고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자 에너지 비용이 말입니다.
0: 네.
1: 일반 가스가 필요 없고 굴뚝이 필요 없기 때문에
0: 네.
1: 습기 제거 방식이기 때문에 1년에 11불밖에 안 들어가요.
0: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1: 11불. 11불로.
0: 11불.
1: 자, 예, 3인 가족이 썼을 네. 때 11불로다가, 아예 그냥 에스티메이션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0: 네.
1: 그리고 삼성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0: 그렇죠.
1: 그리고 110볼트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벤트 굴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전쟁 기간이나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0: 네, 그렇죠.
1: 전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아주 저렴한 게 전기로다가 해서 전기가 최소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열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뜨겁게 해서 옷감을 말리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옷감 산성은 손상도 되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습기를 먼저 제거를 해버려요.
0: 습기를.
1: 그리고 예, 저온도에서를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고
0: 네.
1: 오래 걸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220볼트짜리 전기가 있으면은
0: 네.
1: 여러분들 90분 만에 빨래하고 드라이가 다 돼요.
0: 둘 다 90분이면 상당히 빠른 거죠.
1: 그렇죠.
0: 네.
1: 만약 110볼트만 있다 그러면 1시간 40분 만에도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굴뚝이 필요 없고 거기에 필터에
0: 네.
1: 쌓인 먼지만 2주에 한 번씩 그걸 털어주면 돼요.
0: 네.
1: 빨래도 너무 잘 되고요. 왜냐면 인공지능 센서가 있어갖고
0: 네.
1: 빨랫감에 따라서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도 큰 통에 한 번 집어넣으면 통이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다 그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저는 세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요. 사람들이.
0: 네, 맞아요.
1: 절대적으로 대충 넣기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빨래가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런
0: 네.
1: 거고, 빨래, 그 세탁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이, 그거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그러니까 빨래 빨리 되죠.
0: 네.
1: 에너지 비용도 1년에 11불밖에 안 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0: 맞습니다.
1: 빨래 손상도 없죠. 그런데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 자, 하이트론에서는 미국에서 진짜 단일 매장으로 제일 많이 팔아요.
0: 그렇죠. 이
1: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이거를 한국에는 이미 3년 정도 팔렸고
0: 네.
1: 미국에는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대히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자, 옛날 세탁기 드라이어를 어느 브랜드 거든지
0: 네.
1: 세탁기 150불, 드라이어 150불 요거를 크레딧을 드려요.
0: 각각이요?
1: 300불을
0: 오.
1: 예. 그러니까 300불을 DC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로.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0: 네.
1: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거 안 바꾸면 손해입니다.
0: 그러게요.
1: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0: 네.
1: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0: 주부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소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음도 거의 없고
0: 네.
1: 뭐 이거 진짜 장점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스페이스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가.
0: 네. 그렇죠.
1: 예,
0: 그것도
1: 예,
0: 장점이죠.
1: 그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그 위에다 쉘브를 짠다든지
0: 네.
1: 옆에다 놓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뭐 냉장고나 뭐 아니면 요즘은 LG 스타일러 같은 거 바로 넣어서 뭐 하면 좋고 그리고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울 빨래하는 것도 그 옵션이 있어갖고
0: 네.
1: 옷도 줄어들지도 않고
0: 네.
1: 아주 센스티비한 것들은 그거 하시는 프로그램 그거만 딱 눌러주면 그 여러 가지 옷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펑션들이
0: 네.
1: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터치 방식으로도 터치만 해주면 돼요. 그걸.
0: 네. 우리 니트 같은 거 잘못 빨면 아주 작아져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없어도 돼요. 그것만
0: 네.
1: 딱 잘 선택해서 넣어주면.
0: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큰 안마의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집이 좀 작거나 혹은 내가 뭐 사무실에서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작은 사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은 사이즈인데도 전신 안마가 너무 잘 되는 그 안마의자가 있죠.
1: 네네. 그게 이제 코모라는 안마의자인데 그게 전신이 되면서 양옆 사이즈가 보통은 한 32에서 한 34 이렇게 인치거든요. 넓이가.
0: 네.
1: 저기 안마의자. 근데 요거는 28인치예요.
0: 아, 작군요.
1: 그러니까 작으면서
0: 네.
1: 아주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요건 저는 2,399불에 세일하니까 네. 그거하고 솔라라는 제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갖다 놓고
0: 그렇죠.
1: 간단간단하게 저는 이거 쉬어가면서 네. 피로를 풀어가는데 어떤 분은 저 세탁소에서 자기는 늘 아주 서서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1: 너무 피로에 찌들었는데
0: 네.
1: 정말 이거 써놓고 갖다 놓고 너무 해피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제대로 된 거를 저는 그 받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0: 네.
1: 듀얼 엔진으로 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하는데 인공지능 요 듀얼 엔진인 저 하나는 목하고 어깨,
0: 네.
1: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000불 이상 되는 거는 듀얼 엔진이냐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냐 이걸
0: 네.
1: 딱 따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종아리 비벼주는 거 목하고 어깨 동시에 해주면서 허리 엉덩이 하니까 굉장히 밀착감이 높고
0: 그렇죠.
1: 세 사람이 동시에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정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35%에서 40% DC 해준 다음에
0: 네.
1: 그러고 나서 김치냉장고를 또 드려요. 저희가.
0: 그리고 나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김치냉장고를?
1: 아니, 예, 예, 예.
0: 와.
1: 40% DC. 그러니까 AI 듀얼 인공지능 안마 의자를 구입하시면
0: 네.
1: 자, 요 저는 새로 나온 건데 40%를 어플을 하시고
0: 네.
1: 김치냉장고를 드리거나 아 그럼 김치냉장고 있는데 일반 냉장고를 드리십시오. 일반 냉장고를 드리고요.
0: 오.
1: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세탁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정말 좋네요. 네.
1: 예, 요거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0: 네.
1: 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하고. 예, 요거는 파나소닉에서
0: 네.
1: 정말 초당 1,500분을 체크업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주는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있죠.
0: 네, 그렇죠.
1: 너무 좋은데 요게 저는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0: 네.
1: 마사지를 해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전자제품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잖아요. 잠자는 것 네.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매트리스 설명도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있나요? 할인이?
1: 예, 매트리스는 지금 이게 63년 전통이고요.
0: 네.
1: 좀 이게 자면서 어깨하고 허리 있는 데가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는데 이게 이제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갖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면 푹푹 들어가요. 근데 누우면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0: 그러니까
1: 엉덩이 부분이 무거운데 그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고개 유지가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증을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밑에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선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이 돼 있는데 누우면은 자동으로다가
0: 네.
1: 이게 디스크를 살짝 열어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얘기죠.
0: 네네.
1: 그래서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 카이로프랙터 협회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인증을 해준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0: 네.
1: 정말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그 특히 지금 가운데 이렇게 좀 푹 들어가거나 오래 쓰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0: 네.
1: 그 안에 또 미국계 좀 뭐냐면 여러 가지 매트리얼들이 허접한 게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가운데 푹 들어가고 꺼지는 건 허리 통증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곰팡이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20년 썼냐 30년 썼냐.
0: 맞아요.
1: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뜯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0: 네.
1: 정말 너무 이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0: 그렇죠.
1: 있겠다.
0: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요. 자는 네, 곳인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여러분들 노후 대책으로다가 저는 그 나중에 저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0: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0: 아,
1: 분들은 그 밑에 저는 이 모션 베이스가 그렇고 상체 리모컨 위로다가 딱 올리면 올리고
0: 네.
1: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0: 네.
1: 심장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 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0: 그래요.
1: 그걸 모션 베이스까지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0: 아,
1: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봄맞이 진짜 특별한 세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 놀랍습니다. 혜택이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한번 전화하시고요.
0: 네.
1: 예약하시고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하이트론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신 물품들 많으실 텐데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역대 최다 출연자이자 유일무이한 잡지사의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조선시대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킨 왕의 남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왕의 남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바로 삼봉정도전입니다.
1: 삼봉정도전.
2: 네.
1: 왕은? 태조 이성계.
2: 그렇습니다.
1: 아, 태조 이성계의 남자 정도전 혹은 정도전의 남자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도전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2: 정도전은 이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약간의 핸디캡,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출세의 길마다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저 사람 몸에는 천한피가 흐릅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 정운경이 내 자식은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목은 이색.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벗들이 예를 들어 뭐 정몽주라든지 이승인, 이조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친명 자주 정책.
1: 네.
2: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려는 자주를 내세우겠다.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에게
1: 잘 맞는 것 같은데.
2: 딱 맞는 거잖아요. 네. 오랑캐의 나라를 멀리하고 중화의 나라를 가깝게 하고 우리는 자주를
1: 네.
2: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 국민왕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국민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하니까
1: 네.
2: 권문세족과 또 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을 뭔가 마뜩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정도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미션 하나를 줍니다.
1: 어떤 미션이요?
2: 이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대가 가서 접대를 하시오.
1: 아, 그럼 일부러 약간 곤란하게 만들려고?
2: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1: 신진 사대부한테는 조금 난처하죠.
2: 네.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사신 그 상소를 하냐면 원나라의 사신의 목을 베야지. 나를 그 사람을 접대라는 건 모욕입니다. 성격이.
1: 배짱이 있네요. 그래도.
2: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냥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되는데.
1: 그렇죠.
2: 목을 베시오. 나는 모욕하는 것이야. 이러니까.
1: 밑보일 텐데.
2: 결국 귀양가죠.
1: 아, 귀양가요?
2: 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당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1: 네네.
2: 이제 귀양을 가면은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주 거평부곡에서 그 전까지 비록 그 컴플렉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지식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진 현실
1: 갔습니다.
2: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향리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유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1: 네네.
2: 이제 서울 쪽으로 옮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의 한양 남경 쪽으로 와서 뭔가 먹고 살 일을 하는데 정도전이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
1: 누구죠?
2: 부인입니다.
1: 부인한테 힘들어했다?
2: 제발 월급 좀 받고 잘 지내시지 성격 좀 죽이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돈 좀 벌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정도전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1: 예.
2: 생각으로 남경에서
1: 뭐 예.
2: 내가 개경에서
1: 예.
2: 잘 나가는 학자인데
1: 예.
2: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합출세합니다.
1: 아, 약간 사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2: 네, 학원 만들었어요.
1: 남경학원.
2: 네, 예. 남경학원을 딱 삼봉학원을 딱
1: 삼봉학원.
2: 만들었는데
1: 예, 예.
2: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쟤 아직 귀향 안 풀렸잖아.
1: 아, 그래요?
2: 그리고 제 역적으로 거의 몰리다시피 한 애 아니야?
1: 예, 예, 예.
2: 라고 하면서 동네 그 이렇게 세력가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도전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도 가고 김포도 갔는데 거의 비슷한 처지를 거치니까
1: 예.
2: 정도전은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죠. 먹고 살자고. 그렇죠. 나 부인한테 돈 좀 보내려고
1: 부인도
2: 하는데.
1: 부인도 의사 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2: 예, 편지 뭐 이렇게 예. 보면은 내가 미안하고 뭐 돈을 못 보냈어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도전은 조금 더 다른 예. 새로운 완전한 국면 전환을 꿈꿉니다.
1: 어떻게요?
2: 그러면서 네. 그는 함경도로.
1: 함경도로?
2: 함경도로 네. 이성계를 찾아가자.
1: 아, 함경도에 이성계가 있구나.
2: 네.
1: 그러니까 엄청 여기저기 떠들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함경도 이성계를 만나는 순간인데.
2: 그렇습니다.
1: 그럼 뭐 그 군대로 들어간 건가요?
2: 이제 그때 이성계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네. 여기에서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투가 막 끝난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잠깐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겠죠. 이성계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찾아왔답니다. 문신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불렀는데 딱 보더니 이성계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병을 한 2,000명 이상 그렇죠,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1: 막 소라불로 막 나팔 불면서
2: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주요 이제 전투에서 큰 승전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자기 병력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쫙 사열을 예. 딱 하니까 정도지 딱 보고 이 정도 군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거기서 압도돼야 되는데
2: 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군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성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네. 못할 것이 없다.
1: 아 못할 것이 없다.
2: 네,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럼 왜구를 뭐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직전에 황산대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당신이 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다면 네. 나의 지혜와 덧붙어 만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던졌어요, 지금.
2: 근데 실제로 네. 이게 이제 7년 뒤에 나중에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즈음에 네. 이 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록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1: 예.
2: 그때 정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2: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게 한고조 유방인데
1: 예.
2: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고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1: 네.
2: 장자방이 나라를 쓰려고 네. 한고조 유방을 데려다
1: 쓴 것이다.
2: 왕으로 삼은 것이다.
1: 장자방이 정도전인데
2: 그렇죠.
1: 이걸 누가 쓴 거예요?
2: 이거는 태종 쪽에서 쓴 거예요.
1: 태종이?
2: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거만했다. 오만했다.
1: 비판적으로 쓴 거군요.
2: 비판적으로 썼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먼저 큰 뜻을 품었다면은
1: 네.
2: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휘하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1: 네.
2: 자신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큰 그림을 누가 먼저 그렸다면
1: 정도전이 그리고
2: 그렇죠.
1: 그 안에 이성계를 넣었다.
2: 이성계가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이 건국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도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점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가 된 이성계 역시도 어떤 뭐 집안의 내력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던데
2: 황산 대첩을 통해서 이성계의 이름이 거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맞아요.
2: 문제는 이성계는 아직 시골 사람인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볼 때는
1: 출신 문제다.
2: 아우 저 시골에서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머리 깎아 때문에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의 향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서 최영의 인정을 받고
1: 네.
2: 그 자리를 잇는 것 정도가 되는 것.
1: 아, 그 이상은
2: 보기가 어렵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성계도 나의 자리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네.
2: 그게 이제 황산대첩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함경도에 머물되었는데
1: 네.
2: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군대면
1: 네.
2: 뭘 못하겠습니까?
1: 못할 것이 없소이다.
2: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성계의
1: 그러네.
2: 머리도 반짝.
1: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2: 나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성계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2: 네.
1: 긁어줬네요, 정도전이.
2: 네.
1: 자,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이? 네.
2: 이제 이때 이제 아마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요.
1: 네.
2: 문제는 이때 고려를 둘러싸고 그 국경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의 그 주원장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1: 네.
2: 거의 요즘에 트럼프 못지않은 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 우리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한 거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1: 아,
2: 그러니까 철령 다시 되찾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그 동령부 이런 데 되찾았잖아요. 예, 예. 이거 다시 다
1: 명으로 넘겨라.
2: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주도 네. 그 탐라총감부 그것도 넘겨.
1: 아, 정말요?
2: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려가 발칵 뒤집힙니다.
1: 그렇죠.
2: 아니 우리 여태까지 그래도 원나라를 좀 멀리하고 비록 우왕 때 친원 정책을 폈다고는 하더라도 약간의 중간 정도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말을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토를 되찾고 국민왕과 함께 반원 자주 정책에 앞장섰던 최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1: 그렇겠네요.
2: 그럼 이 기회에 네. 요동을
1: 칩시다.
2: 칩시다.
1: 어어.
2: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예.
2: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1: 명이랑 전쟁하는 거잖아요.
2: 명나라랑 전쟁하는 그렇죠,
1: 그렇죠.
2: 겁니다.
1: 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2: 저 신흥 강국 예.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아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1: 야.
2: 그렇게 해서 전 군을 모읍니다.
1: 예.
2: 전 군을 모아서 당시 명목상으로는 10만이지만 실제로 3만 8천 정도의 군대를 모으는데
1: 네.
2: 그중에 기병이 2만 2천입니다.
1: 야,
2: 어마어마한 기병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지금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약간의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1: 네.
2: 이렇게 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사령관은 당연히
1: 최영이겠죠.
2: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 어떤 변수죠?
2: 우왕이
1: 네.
2: 장인어른 우왕은 장인어른이 참고로 여러분이에요.
1: 아, 그래요?
2: 비가 여러분이에요.
1: 장인어른 중 한 분이 최영인가요?
2: 아, 예.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가 막 나갔을 때 암살당했는데 나도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옆에 계시면.
1: 아, 국민왕이 암살당한 게?
2: 그러니까 우왕은 트라우마로 나올
1: 신경이 쓰여서.
2: 우왕도 그러니까 내가 최영이 없으면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군이 올라가는 거
1: 아니,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겠다는데 자기 지켜달라고 지금 최영을 붙잡는다고요?
2: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볼 때 아, 아마 한숨을 몇 번 쉬었을 것 같아요.
1: 이놈의 사위.
2: 그러면서 아, 알았다. 그럼 내가 남겠다고. 개성,
1: 아, 남아요.
2: 개성에 남겠다고.
1: 왕이니까.
2: 그렇죠. 이제 평양까지는 이제 군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서 사령관이 바뀝니다.
1: 네.
2: 이성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군.
1: 위화도 회군을 한
2: 위화도 회군을 해서 위화도 회군.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회군은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의 명분인데 문제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조민수는 우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권문세족입니다.
1: 예, 예.
2: 그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그게 아. 뭐냐면, 그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조돈을 통해서 아마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2: 이 요동 정벌은 네. 공민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1: 아.
2: 돌아가신 공민왕이었다면.
1: 그 말인 즉, 우왕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2: 거스르고, 아. 이거는 최영이 주도한 것이니, 아. 그러니 이거는 군대를 돌리는 게 우리 같은
1: 네.
2: 고려의 신하로 볼 때는, 네. 맞는
1: 사당하다.
2: 거다. 조민수가 약간 자기도 전쟁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논리가 네. 막 고려의 역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회군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최영이 1천 군대로 개성해서 맞섰지만
1: 예.
2: 최영 1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2: 그래서 최영도 잡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1: 우왕도 피위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1: 어떤
2: 우왕을 폐위를 시켰으면
1: 네.
2: 어디 왕씨 중에 한 명을 모셔갖고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2: 그 다음 왕이 청왕이 우왕의 아들입니다.
1: 예.
2: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둘까요?
1: 청왕이요?
2: 청왕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계의 세력이 압도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아.
2: 정치 역량 속에서.
1: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도 피해시키고 최영을 죽이고 나서도
2: 네.
1: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 우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1: 아,
2: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우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모르는 왕 하나를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왕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겠네요.
2: 그러면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 우왕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2: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엄청 좀
2: 그런데
1: 답답하고
2: 이 상황을
1: 조급하고 불안하고
2: 타개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이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누가 주냐면 네. 정도전이 줍니다.
1: 어떻게 타개책이 뭔가요?
2: 네. 폐해가 입진 네 글자를 줘요.
1: 폐해가 입진
2: 가짜를 없애고
1: 진짜를
2: 세운다.
1: 가짜 진짜가 뭡니까?
2: 가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 창왕이 왕우, 왕창이 아니라 네. 신우, 신창이다.
1: 아, 그게 신,
2: 왕씨가 아니다.
1: 신돈 그건가요?
2: 그렇죠. 신돈의 아~ 신녀였던 반야가 나중에 그 아~ 국민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예. 그 낳은 아들이 우거든요. 예. 왕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왕은 왕씨성이 아니라 신씨성을 가진 게 맞고 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1: 네. 가짜다.
2: 가짜 아니냐. 아,
1: 정도전이 이 논리를 제시하는군요.
2: 그러니까 가짜니까 창왕까지 쫓아내는 게 맞고.
1: 그럼 입진, 진짜는 누굽니까?
2: 왕씨 한 명 데려다 보면 되죠.
1: 아, 허수아비.
2: 네, 그래서 신종의 후손이었던 왕요라고 하는 인물을 네. 후손을 왕에 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왕이 아. 되었고 예. 결국은 이제 우왕창왕까지 죽이게 되면서 네. 권력을 이성계 정도전이 돈독하게 잡는 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1: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데요. 이어서 개혁정책 하나가 나온다고요?
2: 네.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1: 토지개혁을 조선 건국 전에 하는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권문세족이고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예. 일반 백성들은 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모든 이익은 권문세족 귀족들이 가져가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때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 아마 이건 이성계의 생각보다는 정도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정도전의 생각을 볼 때 이 땅을

0: 것 같아요. 그래서 1390년에 개성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걸 보고 공양왕이 울었다 그럽니다.
1: 아, 현지광도 뺏었어요. 현지광 토지를 볼 수 있어요.
0: 울었다고 하죠.
1: 아, 울어요. 그 왕이 울었대요?
0: 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1년에 그 뺏은 땅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국적이었지만 당시 어떤 역량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세력이 상당수가 이성계와 정도전 쪽으로 끌려왔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땅 뺏기고 울었던 공양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잖아요. 네. 예.
0: 보통 이제 어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시호는 네. 그 다음 나라에서 지어주거든요.
1: 아, 후대에서. 예.
0: 공손하게 양위한 왕.
1: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0: 공양왕이에요.
1: 아, 공손하게 양위했나요?
0: 네. 뭐 나중에 뭐 공양왕이 이성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갖고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성계 이제 거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에 마침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공신들이 여러 번 이제 재촉을 하지만 몇 번 사양을 하다가. 이제 사양을 하다가 네. 이제 왕위에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으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때 처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민심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려의 옛 법도를 따를 거고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할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1392년에는 고려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호가
1: 조선으로
0: 바꾸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정도전입니까?
0: 그렇죠. 아.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새롭게 도시를 꾸미는 것도
1: 정도전이다.
0: 아. 그리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 군자만년 계획영복에서 가져오고 임금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십시오. 근정전. 이런 내용들을 붙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설계자라는
1: 그러네요.
0: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명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아직 홍무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었고 뭐 문장 하나로 니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쩌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 가운데 표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던 외교 문서에 작성자를 잡아보내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 명이요?
0: 네, 그런데 네. 그 표전문의 작성자를 거기서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럼 정도전 보내라 얘기죠.
0: 정도전 보내라는 거. 태조 이성계는?
1: 아니래요.
0: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태조는 정도전이 아니면 일을 못하고 나중에 태조가 자신이 묻힐 지금의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는
1: 권원릉
0: 네. 자리를 여러 장소를 선택할 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도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실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정도전과 태조의 막 우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태조실록이 태종 때 만들었잖아요.
1: 그래서 예.
0: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네. 태종에게 불리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오피셜한 내용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래도 친해.
0: 정도전이 아무리 이게 길한 자리를 찾는 거고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제가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으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은 태조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1: 내 사람이다.
0: 이라는 말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정도전이 뜻밖의 칼을 내밉니다.
1: 어떤 칼을?
0: 최영이 요동 정벌할 때 반대했던 게 이성계고 그렇죠. 그 옆에서 그거를 지지했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요동 칩시다.
1: 아, 정도전이 요동을 치자고 해요?
0: 요동을 칩시다.
1: 오...
0: 아무래도 네. 실력 행사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에 관한 책들을 적은 바가 있었던 정도전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 승산이 있다고
1: 승산이
0: 생각하는
1: 있다고
0: 거예요.
1: 봤어요?
0: 다만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군대를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규합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혁파해야 됩니다.
1: 아, 왕자들의 사병을.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왕자들도 이성계와 비슷하게 각각 사병을 입고 네.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네. 세웠었잖아요. 네. 방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1: 예.
0: 혁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나 국내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는 거죠.
1: 네.
0: 여기에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왕자들이겠죠.
0: 왕자들이겠죠. 이거 그대로 되면은 네. 요동 정벌이 이기고 안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정도전 하자는 대로 끌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위기의 왕자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뭐 반간도 있을 거고.

0: 있고 방언도 있을 텐데 네. 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방언입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치자 우리가 먼저.
1: 정도전을.
0: 그렇죠. 아. 그래서 1398년 8월 26일 날 한밤중에 정도전은 그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남은의 집으로 놀러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0: 술을 마시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군대를 일으켰던 방원이 그 남은의 집 격해서 남은 정도전을 죽입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명분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왕자들을 없애려고 해서 부득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정도전을 먼저 쳤다. 그럼 여기에 끝났으면 그 명분이 맞을 텐데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경복궁으로 갑니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세자를
1: 방석이 막내죠?
0: 막내 네. 여덟 번째. 네. 그래서 그 방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방석을 가르쳤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 있는
1: 날. 아, 그래.
0: 그러니까 이 디데이는 네. 이성계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방원이 일으켰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0: 보통 역사 속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
1: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방간하고 부딪혔던 제2차 왕자의 난과 비교해서 하는데 이 낱말이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1: 어떤 면에서?
0: 왜냐하면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왕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게 네.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태조를 실각시킵니다.
1: 그러니까
0: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낸 쿠데타예요.
1: 그냥 방원의 쿠데타죠. 예.
0: 다만 아직까지 태조가 기력이 있었고
1: 네.
0: 그다음에 태조를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1: 예, 예.
0: 태조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함흥도 가고
0: 예. 회암사도 가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절충책을 찾은 게 뭐냐면 큰아들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태조에게도 괜찮은 아들이었고 태종이 볼 때도 욕심이 없는 그리고 본 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어요.
1: 그럼 믿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형이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왕자리를 넘겨주지 않을까? 태조로 볼 때도 내가 태종한 그 방원한테 왕자리를 뺏기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내가 둘째한테 큰아들이니까 물려준다.
1: 네. 방과는 명분이 괜찮아요.
0: 그렇죠. 네. 방원은 이제 없었으니까.
1: 네.
0: 그러면은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이게 큰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인 거지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고
1: 네.
0: 다만 이제 후대에 볼 때 왕권을 좀 더 강조했던 게 태종이지만 사실은 태종은 정도전에 정책들을 계승하는 게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주자소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예. 권력을 둔 투쟁 속에서 정도전이 졌다. 방심을 한 상황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마치면서 짧게 태조와 정도전 어떤 관계였다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0: 네, 그 정도전을 다시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을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것, 그다음에 세운 것도 다 정도전이잖아요.
1: 그래서 그때 복궁.
0: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1: 네.
0: 해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 건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고 그 체계 속에서 궁궐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도전이 없었다면
1: 네.
0: 이전과 다른 고려보다 나은 조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1: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기틀을 잡은 남자 정도전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도전이 주축이 된 역성혁명은 정도전이 늘 곁에 두고 탐독했다는 맹자의 혁명론의 사상적 기반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도전의 젊은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낙담이 있을 때 5살 많은 친한 형으로부터 이 맹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정도전에게 처음 맹자를 전해준 그 친한 형이 바로 정몽주였으니 정몽주는 자신의 선물이 그날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도 못했겠죠. 이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박갑수 목사입니다.

0: 오늘의 초대 손님 박갑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오늘 가져오신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목사님 좀 특이한 찬양이죠?
2: 우리가 늘 들었던 어떤 네. 좀 보편적인 찬양은 아니고 일단 네네. 오늘 목사님이 그 비주얼도 뭔가 범상치 않으시잖아요.
0: 예, 예술인 같으신
2: 예술인입니다. 네, 예. 예,
1: 진짜 예술인들 앞에서.
0: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은 찬양이 할머니의 기도.
1: 네,
0: 목사님께서 자작곡하신 곡인데.
1: 네, 맞습니다.
0: 할머니의 사연을 직접 이제 쓰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 예, 뭐 할머님 장자 밑자 옥자 권사님이셨는데 네. 예. 키는 작으시지만 굉장히 예.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0: 예.
1: 그래서 뭐 일화로 저희가 6.25 때 가족들이 이제 동굴에 피난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동굴이 이제 깊은 곳에 옛날에 일제 시대 때 학살된 분들이 묻혀 있던 곳이거든요.
0: 예.
1: 밤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원혼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0: 네.
1: 이제 저희 아버님 고모님들 어릴 때 막 무서워하시니까
0: 예.
1: 할머니께서 이제 통성기도 막 크게 대적하시고
0: 예.
1: 찬송을 부르시면서
0: 예.
1: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재우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동굴에서 네. 사셨어요?
1: 6.25 피난 때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예. 근데 정말 기도대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0: 근데 왜 할아버님 다음에. 먼저 돌아가시게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1: 아,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할아버지가 뭐 후에 남아 계시면 예. 아무래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좀 불편하실까봐
0: 예, 예, 예.
1: 가족들이 또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0: 네. 그때 진짜 할아버님 먼저 가셨어요?
1: 네.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고
0: 예.
1: 두 번째는 저희 막내 삼촌께서
0: 예.
1: 외항 선원이셨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시면 1년에 뭐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 오실 정도인데
0: 예.
1: 막내 아들을 또 엄마들이 사랑하시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본인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0: 보고,
1: 기도를 하셨어요.
0: 아들 보면서 예. 돌아가시게 해달라.
1: 그러니까요.
0: 아. 예.
1: 근데, 그런데 정말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0: 예.
1: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 아니, 할머니 뵙고
0: 예.
1: 인사드리고 집에 갔는데 계속 속이 안 좋으시다고 다 비우시더니
0: 예.
1: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들이 문 하나로 왔을 때
0: 예.
1: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2: 와,
0: 이야.
2: 정말 정확히
1: 네. 기도대로.
0: 예.
1: 네.
0: 예.
1: 이제 마지막은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0: 예, 손주.
1: 예, 할머니께서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0: 예.
1: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0: 예.
1: 저의 어릴 적 꿈은 만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정말 할머님 기도대로.
0: 기도대로?
1: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죠.
0: 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기도가 네. 참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잘 죽는 것.
1: 아멘.
0: 편안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아멘.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1: 아,
0: 기도에
1: 맞아요.
0: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네. 할머니께서 다 미리미리 하셨네요.
1: 네.
0: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사님 그럼 꿈이 만화가셨는데
1: 네네.
0: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을까요?
1: 네,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수상도 많이 하고
0: 네.
1: 꿈을 이렇게 만화를 그려서 문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0: 예.
1: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화실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했는데
0: 예.
1: 저 화실의 선생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혔어요. 선생님께서는
0: 예.
1: 너는 왜 순수하지 못하게
0: 예.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냐.
0: 응?
1: 이분의 주장은
0: 예.
1: 그림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0: 예.
1: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다가
0: 예. 예.
1: 어느 날은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림을 품평회 하는 자리에서 예. 공개적으로 이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에 아 이거는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0: 예.
1: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 때려치겠습니다
0: 예.
1: 하고 이제 미술을 아예 그만뒀죠.
0: 아, 아니 좀 특이하네요.
1: 네.
0: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예. 선생님과 부딪혀서
1: 네, 네.
0: 어떤 젊은 학생이 그림을 포기하게 만든
1: 네,
0: 거예요.
1: 네, 네.
0: 그 선생님은 굉장히 크리스천이 싫었나 보네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거의 약간 핍박에 가까운.
0: 그러게요 네. 말이에요. 네.
1: 지금 제 친구 중에 한남대 교수하는 친구가 그때 같은 화실 다녔는데
0: 예, 예.
1: 그때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0: 예.
2: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미술로 사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셨던
1: 그렇죠.
2: 거잖아요.
1: 그렇죠.
2: 입시를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1: 맞아요.
2: 그러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1: 그 당시에 이제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네. 들어가서 이제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바꿔야 되니까.
2: 그렇죠.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래서
1: 사실 공부보다도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이제 연세대 신학과에 응시를 했는데 할머님의 기도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2: 아, 합격을 했어요? 네.
0: 하나님께서 그 미술 선생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3: 신학과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하나님 그렇게 기도대로
0: 그 미술 선생님 뒤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애 하나 신학 때 보냈잖아요. 진짜, 미대 안 보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1: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0: 그러네요.
2: 아니 그 만화가를 꿈꾸다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건데 그 너무나 다른
1: 그렇죠.
2: 신학교 다니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닐 당시에 그때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맨날 데모 시위하고 캠퍼스에 체류탄 날리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 1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2: 네네.
1: 저도 이제 그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0: 네.
1: 그래서 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저를 좀 만나달라. 저한테도 어떤 체험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한 10일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또 이제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새롭게 교수에 출연하셨던 목사님들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었던 사연들이 꼭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우리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그냥 뭐 그래서 확실히 다른 길인가 봐요.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1: 네, 그때 믿음의 집이라고 전가화 목사님이 하시던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산을 내려가야 되는 날, 그날 새벽에 체험을 한 거예요.
0: 어떻게요?
1: 갑자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 찬양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방언 찬양이요?
3: 방언 찬양. 처음 들어봐요.
1: 아 그러세요?
0: 찬양. 방언 찬양은 개그맨 김효진 씨가 잘하는
1: 아 그런가요?
2: 얼마 전 나오셔가지고
0: 방언 찬양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나면 이제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뭐 He's alive and I should spea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제 영어도 아닌
2: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1: 그렇죠. 그 시간에 이게
0: 성경께서 제가 작곡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You're fine. You're fine.
2: 아이디
1: 만들 때. 이미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2: 방언인가 보네요.
3: 그랬나요?
0: 우리끼리 가짜 영어라고
1: 맞습니다.
3: 근데 진짜 목사님 그 뜨겁게 되신 그 신앙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3: 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다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36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0: 지금은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아들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좋은 며느리를 달라고 이제 매일 기도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기자 하시는 집사님이 꼭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 이제 개척교회 갔더니 기도회를 하시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회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청바지 입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전도사님 딸이군요.
1: 근데 보통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예. 첫인상에 어우 정말 멋지다. 예. 오 잘생겼다. 이런 단편적인 인상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전 존재가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2: 전 존재가? 네.
0: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전 존재 자체가?
1: 존재 자체가. 네. 전 존재가.
2: 그러니까 뭐 화강을 네. 넘어서서. 네.
1: 이 사람의 성격, 인품, 뭐 모든 것이 네.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0: 어, 되게 첫눈에?
1: 네.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네. 미쳤나 내가?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3: 근데 왜, 왜요?
2: 이쁘기도 이뻤어요?
0: 이뻤지.
2: 이뻤죠? 그러니까
1: 저는 네. 36살이었고요. 네.
0: 그 저, 따님, 전사님 따라.
1: 대학교 2학년. 22살.
0: 아. 큰일 나, 그. 네.
2: 그거는.
0: 그때 표현할 수 없잖아요.
2: 이루어질 수 없네.
0: 표현할 수 없어. 했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우리 내 딸을 어떻게.
1: 아, 큰일 났죠.
0: 너 이럴 수 있는데. 네. 예. 네. 그래서 딱 왔는데 어떻게 네. 하셨어요, 바로?
1: 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네. 기도회가 끝나고, 네. 그 여자 전도사님이 네. 저를 부르시면서 네. 본인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따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은 다 방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저랑 새벽 3시까지 예. 본인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2: 저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1: 처음 만난 날.
0: 예.
1: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예, 예.
1: 그런데 이걸 3주를 계속했어요.
2: 매일매일이요?
1: 매일 저녁마다 전화 불러가지고.
0: 전사님이랑?
1: 3주 동안.
3: 왜 그랬어요? 네.
1: 그러니까요.
0: 전우사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3: 다녀와 있으신
1: 분. 사족들은 다 자는데, 벌집에서.
0: 네. 아. 전우사님.
1: 네. 정말 전사님이.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네.
0: 딸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아니, 3주면 21일 동안 계속.
1: 그러니까요.
0: 매일 이걸.
1: 네, 네.
3: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1: 네, 아,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네. 끝나고 이제 가서. 맞아. 그러다가 이제 3주 되던 날,
0: 예, 되던 날. 예.
1: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데 예. 제가 그 기도회에 갔던 그날 예. 기도하시는데 예. 갑자기 예. 네 사위다
2: 아유, 뭐야,
1: 이런 예.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0: 들으셨대요? 네.
1: 깜짝 놀래가지고 예. 보니까 저기 이제 시커먼 학생이 예. 예. 아저씨가 예. 예. 어두운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0: 아, 그래요?
1: 예. 예. 저 앞에 있으니까 예.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0: 아, 그렇죠, 그렇죠.
3: 마귀 제적.
2: 아니, 기본적인 네. 엄마라면 그럴 수
1: 그러니까요.
2: 있죠.
0: 내 딸 아직 20대 초반이시네.
1: 22살밖에 안 됐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인간적으로 힘드셨겠죠.
0: 힘드시죠.
1: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 아니, 그래서 3주를 네. 계속 보신 거예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었구나. 네.
1: 그래서.
2: 야.
0: 아, 근데 이제 뭐 전사님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일단 하고
1: 네네네.
0: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1: 그렇죠.
0: 예, 따님이 네, 딸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저 아저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뭐 예. 군대방 갔다 와도
0: 네네네,
1: 그렇죠. 아저씨라고 피해 다니잖아요.
0: 복학생만 해도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1: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 네. 엄마가 네. 딸 책상을 정리하다가 네. 두 장의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0: 네. 네.
1: 한 장은 고등학교 때, 예. 한 장은 대학교 때 예.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
0: 예.
1: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믿음이 3대 이상인 집안의 예. 자손,
0: 예.
1: 키가 175 이상인 사람,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난 사람,
0: 예.
1: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3: 다 맞죠.
1: 아이들을 좋아하고 예. 동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2: 근데 웬만하면 이건 좀 맞지 않나요?
0: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교회 가면 기타 다 치고 교육받고 그렇죠.
2: 근데 이제 네. 어머니 전도사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네. 아, 네. 기도응답이 네.
0: 그게 입체로 확 다가온 거죠.
1: 네, 네.
3: 그러면 목사님도 배우자 기도를 하셨었어요?
1: 저는 사실 그때 아, 나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0: 예.
1: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 결혼에 제가 한 거는 1도 없어요. 제가 그 자매가 예뻐서 막 쫓아다니고 이래서 했으면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인간 승리일 수 있는데
0: 그러면.
1: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0: 그러면.
1: 제가 정말 은혜로
0: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어요?
1: 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0: 예.
1: 2007년도에 저의 여동생이 네. 갑자기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예.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0: 왜요?
1: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제 여동생이 노래를 잘하고 예. 그 무용 전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예. 우승도 하고
0: 아, 그 정도 잘했어요. 예,
1: 모 아이돌 그 걸그룹에도 뽑혔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아, 예, 연예계는 절대 안 된다 예, 반대하셔서 아 그냥 자기가 꿈을 못 적고. 펼칠 것 같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혼자 미국에 간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0: 이랬어요.
1: 정말 바닥부터 해가지고 아주 비즈니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이 네. 오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뜻이 뭐야?
0: 네.
1: 그래서 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했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0: 예.
2: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고요.
1: 예, 그거 하나 딱 물어보고.
0: 예.
1: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된 거지.
0: 어떻게?
1: 며칠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0: 예.
1: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멀쩡했는데 예.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고 그래서 제가 긴급 비자를 받아서 예. 미국에 가게 됐죠. 갔더니
0: 예.
1: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여관실로 갔다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는데
0: 무슨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뒤에 투머가 있었는데
0: 예.
1: 그걸 몰랐죠. 너무 워낙 젊고 건강했으니까
0: 예.
1: 근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출혈 문제 갑자기
0: 출혈 같은
1: 예.
0: 거군요.
1: 예.
0: 그래서 가서 가자마자 바로 장례 치르신 거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도 처음이었고 예. 가니까 이제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래서 장례 마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눈앞에 누워있는데
0: 그렇죠.
1: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좀 많이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장모님하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0: 예.
1: 미국에 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0: 예.
1: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올 생각을 안 했는데
0: 예.
1: 그런데 크고 비밀한 걸 숨겨놓으셨고 저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전부터 3번의 꿈을 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예, 어떤 꿈을 꾸셨어요?
1: 제가 2004년부터
0: 예.
1: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 반응은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인데 관람자가 돼가지고 예.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6개월 전에
0: 예.
1: 첫 번째 꿈이 이사를 가려고
0: 네.
1: 이사 갈 집을 밖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한국 스타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외국 스타일로 된 집을 제가 보는
0: 예.
1: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있다가 또 꿈이 이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정원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러는 꿈을 꾼 거죠.
2: 선명하게.
1: 네.
0: 예.
1: 이어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2: 신기해요.
1: 또 2개월 있다가 꿈을 꾸는데 이사 가기 직전
0: 예.
1: 막 준비를 하느라 바빠요 사람들이.
0: 예.
1: 제가 그 집에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보는 꿈을 꾼 게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시려고
2: 미리.
1: 6개월 전부터 예고를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2007년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0: 그 사실 가족을 잃고 아까 그 동생분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거죠.
1: 네.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
0: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많은 아픔 가운데 그럼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비전을 확실히
1: 네.
0: 응답이라 믿고
1: 네.
0: 미국 땅으로 향하시네요.
1: 네. 그렇죠.
0: 사실 우리 같으면 참 염려가 많을 텐데요. 네, 네. 미국이란 땅에 갑자기 호를단신 간다는 네. 것이.
2: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 장모님이 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지만 네, 네, 네.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기도가 네. 또 궁금해요. 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1: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다 정리를 시키시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자를 받는 것도 제가 그 상황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예. 예, 정리도 다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0: 그럼 이제 미국으로 처음 도착하셔서 네.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제 막막하실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 떠나면
3: 고생이다.
0: 멍멍 고생.
1: 고생이죠. 요새 한국에서는 이제 앞에 그게 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예, 예. 네, 뭐 말도 안 통하고
0: 그럼요,
1: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부르던 거랑 예.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 그 아버지의 무게가 달라요. 아. 네. 제가 찬양 목사로 갔던 교회에 예. 영상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예. 이제 그만두시고 나간 지 한참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홈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이제 뭐 폰으로도 찍고 막 아이패드로도 찍고 했는데 편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일을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자야 되는데 이제 계속 피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러 딱 갔더니 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 입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왔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가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면마비가 좀 심하게 와서 아직도 이제 다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0: 아직이요?
1: 네, 그래서 입 쪽에 이제 좀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2: 힘드셨네요.
0: 네, 아니 안면마비 오면 이렇게 대인 기피도 그런다는데
1: 맞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게 돼요.
0: 그렇죠. 네, 내 모습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어떠셨어요?
1: 네. 신기한 거는 네. 그때 되니까 예. 제가 한 번도 제 얼굴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예. 아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구나. 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란 걸 그때 깨닫고 예. 아, 좀 멀쩡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1: 예, 참 신기하게도 예. 그 이제 그 3년 동안은 제가 아예 찬양 목사를 못하고 그냥 이제 방송이나 뭐 음향 이런 교회 다른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 9월 달에 네. 갑자기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서 이제 네. 초청받아서 갔는데 많이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부터는 하나님 이제 다시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올해도 전혀 제가 한국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열어주셔서 예.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예. 방송에도 나오게 됐죠.
0: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1: 아직은 좀 있었는데.
0: 예. 아 그러시군요. 예.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0: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목사님 어떤 위로를 주고 싶으세요?
1: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보다 예.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나라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의 중심 천국 하늘나라를 제가 전하고 싶고 네.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늘나라 바라보시라고 네.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 은혜 나눠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너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3: 진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하물며라는 그 찬양 들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되게 많이 마음이 왔어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해서 아, 참 믿음 가진 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보다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박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과 친분이 있던 관계죠?
2: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죠.
0: 네. 네.
2: 미국 떠나시기 전에 같이 잠깐 활동하고 미국 잠깐 뵀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0: 네.
2: 그죠?
0: 네.
2: 아직 뭐 마비된 그런 부분도 불편하실 텐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박갑수 목사님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좀 행복해 보였어요.
0: 아, 네.
2: 네, 행복해 보였고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겉모습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우리 영혼이 마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은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목사님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의 사역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져 가면서 찢겨 가면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의 내 아빠로서의 내 우리 목사님 남편으로서의 목사님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목사님은 어느덧 다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데도
1: 네, 네.
0: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마치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내 육체 헌신해가면서 이렇게 강단에 쓰시는데 그저 나 아픈 거, 나 외로운 거, 내 힘든 거 기도해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저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1: 맞습니다.
0: 시대가 아닌가.
1: 네,
0: 미국이라는 땅,
1: 네.
0: 한국이라는 땅,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땅들에 이곳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는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더 울려 퍼질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들을까요?
1: 네, 역시 제 냉수한 그릇 1집 앨범에 수록됐던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0: 예, 예.
1: 이사 갈 준비.
2: 네. 이사 갈 준비.
0: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인가요?
1: 네.
0: 아, 그 찬양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 그리고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1983년에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세미나를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뭐 다들 유학생 가난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는데 사는데 그때는 이 from concentrate 약 얼어 주스를 얼어 얼려서 이렇게 냉동고에서 파는 그 주스가 있어요. 그걸 싸서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는 물을 타서 주스를 마시곤 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저도 모르게 100%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뭐 살림이 좀 나아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지금은 이 from concentrate 그 주스를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길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스포일 된 거 아니겠죠. 배가 많이 불러진 거 좀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뿐인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불짜리 피자를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피자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가 불러진 것이 사실이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하겠죠. 뭐 그뿐인가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주말에 외식 안 해주면 이혼당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기 가는 길에 아비스라는 그런 그 햄버거 집 앞에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둘이 먹고 주스는 비싸서 못 사니까 집에서 주스를 가지고 가서 햄버거를 먹고 from concentrate 그 주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사실 어렵게 살았지만 뭐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물질에 관한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에 관한 약속은 되겠으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망,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그 무거웠던 짐을 다 벗겨주시고 늘 광주리 들고 노역하던 그 상황에서 광주리를 놓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속박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 하시는데 노 땡큐 하고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거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내버리십니다. 그 결과 노역하며 종살이하며 아픔 가운데 압제당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과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뉴를 작성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름진 밀, 최상급의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올 리가 없죠. 아마 이것은 광야에 있는 그 반석 사이사이에 벌들이 열심히 모아다가 놓은 그 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석에서 꿀을 터뜨리시는 그러한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광야에서 인생이 광야 같으나 그 광야의 바위바위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꿀들을 너희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함.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음식을, 그 아름다운 메뉴를 우리가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 하십시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며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이 경험한 그 말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을 반역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맛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달려나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쓴맛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 사도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타나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앞으로 계속 기록해 나갈 재앙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벌어질 그 무서운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 말씀 불신자들에게는 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여겨지며 달다고 느낌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그 말씀이 쓸까봐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입을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크게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조금 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는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우리가 이 범죄를 반복해서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하다니요.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싸구려 식당에 싸구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뭐 술도 한 잔 곁들여서. 비싼 식당, 싼 식당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저렴한 식당 가서 싸구려 음식을 먹는 그 여유, 그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압니다. 제가 돈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이야말로 그 무엇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대천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 강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함께 대천 바닷가에 가서 음식 저녁을 먹는데 조개구이를 먹재요. 뭐 저는 조개구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먹재니 갈 수 없이 먹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엄청 탈이 났어요. 아마 상한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붓고 얼굴이 뚱뚱 붓고 막 난리가 나갖고 마치 머무는 그 숙소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줘갖고 제가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조개구이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조개구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조개구이라 한다면 정말 신경을 잘 써서 멋지게 만들어낸 조개구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정욕이 하루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청령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가 자꾸 앞서가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게으름이 하루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스스로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사탄에게 너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허기진 모습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내가 오늘을 왜 사는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가를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루겠노라 거룩한 의욕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식탁에서 교환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니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혀져 있으며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명패가 여기 크게 달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려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는 습관이 더 공고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입을 벌려 하나님께 채워달라 부탁을, 아니 중간에 간식도 입을 크게 벌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돼지 우리에 앉아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리를 즐기며 살아갑시다. 16절 말씀하기를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에 아내가 챙겨주는 비타민 등등 영양제를 먹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내용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먹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또 얘가 예화를 써야 되니까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열 개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게 좋은 것이라 믿고 저는 먹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화면에 보시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아마도 이거 담으면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독약같이 보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서서히 죽이는 독약도 있대요. 설마 우리 착한 아내가 독약을 넣겠습니까?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먹으라 강요하시겠습니까? 설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퍼부어 주시옵소서, 퍼부어 주시옵소서. 뭘 주저하십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 노출되기를 왜 망설이며 왜 주저하며 그 앞에서 입을 벌리기를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말씀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3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굳어버린 반석이나 거기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기름진 밀을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 요리하시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요리는 즐길만 합니다. 먹으면 맛이 있으며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죠. 그런데 청크푸드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기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와 그 살을 마시고 먹고 하나님의 the main 메뉴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메뉴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계속 취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뉴, 소중한 음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애굽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하시고는 40년 광야에서 노동하지 않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우리 영혼이 더 든든해지며 건강해집니다. 근육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너끈하게 제압하기 위해 반석에서 나오는 꿀차 매일 하루 종일 옆에 두고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 최상의 기름진 밀로 만든 말씀의 떡 자꾸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우리 영혼은 기름진 밀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뚫어지게 바라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과연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시작일 뿐 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그 푯대를 향해서 오늘 달려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보혈의 은혜 찬송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네. 그 노래가 이어져야만 됩니다. 기름진 밀이 필요하며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씩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조금 휘두르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0: 하나씩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으며 전개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며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채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주님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주셔야겠습니다. 더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을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폭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잠재되어 있어서 안 될 것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힘입어 폭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옥 안 간다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 맛을 오늘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격과 내 삶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책임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다 점령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면 인생을 왜 산다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으나 그러나 주 앞에 나가 입을 크게 벌리며 주여 입을 제가 벌리오니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기적적인 지혜와 기적적인 에너지와 기적적인 열망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제 마음속에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한 주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공급하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의 꿀을 마음껏 드셔보신 적이 어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주 그 경험을 했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맞이해 주시며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려가 식탁에 앉읍시다. 그리고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나를 위해 준비하셨나. 우리는 참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작은 몸 한 덩어리 이 짧은 인생 하나 주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하니 주께서 저희의 입을 크게 친히 벌리시고 채우시며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흘러나오는 꿀로 채워주셔서 능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뛰어난 삶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며 초대하시며 아름다운 귀한 음식을 저희 입에 떠 먹여주기 원하시는 그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아 내가 과연 기름진 밀과 반석에 꿀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하시며 그 귀한 음식 식욕을 돋구시며 저희 속에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바쳐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을 한 주간 동안 계획하는 저희 모든 심령 가정 교회 전체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들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세상에.
1: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0: 잘 저보고 하신 거죠?
1: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2: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0: 아, 재밌다.
3: 아, 잘 지내셨어.
4: 아, 너무 재밌어.
2: 아,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0: 아, 잘 지냈다고요. 아, 잘 지냈다고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아, 눈빛만
2: 네.
0: 봐도 알잖아.
2: 아, 잘 지내셨네요. 네.
5: 그렇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2: 아, 그러네.
5: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2: 네네.
5: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2: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1: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5: 뭐야, 몰랐네.
1: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5: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0: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5: 뭐, 이게 뭔 소리야?
0: 하나님은 아셨어.
1: 저는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아.
2: 고마워.
1: 고마워.
0: 웃어줘서 고마워.
6: 노크토크 유머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0: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1: 네.
0: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1: 네네네네.
0: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네.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1: 맞아.
0: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5: 그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0: 아, 진짜 깜짝 놀랐어.
5: 그 성도님들 다 웃으지. 웃음 참고 정말.
0: 스무 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5: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0: 웃어줘서 고마워!
5: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어갖고 뭐 그럼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1: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5: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1: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5: 맞아요. 맞아.
1: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2: 우와.
1: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 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 이랬더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2: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1: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2: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가?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0: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2: 아 그러니까 한인
0: 하나님 그랬더 남이 씨
2: 반가워 엘리.
0: 네, 응답해버리네.
2: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5: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5: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네.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네.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네.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가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2: 그렇죠.
5: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0: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5: 그렇죠.
0: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네.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5: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했어.
0: 그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0: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5: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0: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5: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0: 아다하려는 나지야.
5: 이게 뭔 소리야?
0: 히브리어, 히브리어.
5: 히브리어라고.
0: 하나님은 아셨어.
5: 이 히브리어라고.
2: 무슨 뜻인데요?
0: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2: 야, 하나님은
1: 아세요.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0: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0: 아이고, 전
1: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2: 네.
1: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5: 다 들으셔.
1: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2: 아, 아멘.
5: 와.
1: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2: 네.
5: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1: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2: 신조어?
0: 아, 길길 빠빠!
1: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3: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0: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1: 무너지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0: 아 진짜.
5: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를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0: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5: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0: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2: 돈만 해주니까.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0: 기사로.
5: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렸어요.
2: 아이고.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근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이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한 그 판소리 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그림을 잘못 그렸네.
0: 그거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네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내가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아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2: 되니까.
0: 아,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러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 뭐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5: 그렇죠.
0: 외부로부터 오고 제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5: 그러네. 그렇겠다.
1: 조려움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0: 아 진짜.
1: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0: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아. 어떤 한의사랑.
1: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2: 네.
0: 잘 먹고 잘 살아.
2: 좋은 말 해주니까. 네.
1: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2: 와, 진짜요?
1: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밌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도 아주 사랑스러워요.
0: 그럼 특집 때 한 번.
2: 아,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오세요.
3: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왜냐면
5: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3: 아, 그렇지. 왜냐면 나오고.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5: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5: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3: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2: 맞아요.
3: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5: 맞아요. 맞아.
3: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0: 그렇지.
5: 자기도 목사면서.
3: 자기도 목사면서.
5: 야 진짜.
3: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0: 옹겨! 옹겨!
5: 한 방 있었네, 한 방.
0: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마음의 키는.
5: 두 방이 있으세요.
3: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2: 아니에요. 야.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1: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2: 네, 엄청 크신데.
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2: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5: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제가 체구가 있거나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
2: 네네.
5: 어릴 때부터.
2: 네.
5: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주 많이 사주세요.
2: 오, 멋있다.
0: 형은 진짜 잘해라. 아우
5: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주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플래시주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네.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1: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5: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1: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때 구TV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5: 멋있다.
4: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7: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맡기시오.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4: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0: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뭐지?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5: 그렇지, 맞아.
0: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5: 무너지지.
0: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5: 못됐다 정말.
0: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5: 그렇지.
0: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3: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2: 네.
3: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맞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2: 그렇죠.
3: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5: 그렇죠.
3: 잘 사니까. 네.
2: 부러워할걸요?
3: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5: 그렇지.
3: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5: 그렇죠.
3: 네, 맞아요.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1: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2: 네.
1: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5: 더 화가 나죠.
1: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 그렇죠.
1: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
3: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2: 네.
3: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2: 맞습니다.
3: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2: 네.
3: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2: 맞아요.
3: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5: 아.
3: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2: 그럼요.
1: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2: 아.
1: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2: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3: 네.
2: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5: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2: 오.
5: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2: 아.
5: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2: 그렇죠.
5: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2: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0: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1: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0: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5: 뭐. 좋겠다.
2: 어머, 세상에. 어머, 야.
5: 축하해, 축하 있고요. 어, 좋겠다.
0: 여기 줄에 있고요. 아,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 멋있다. 저는 아, 멋있다.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5: 그러네요.
0: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5: 진짜 위로되겠다.
0: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이걸.
5: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네.
1: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그쵸.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와, 아멘. 네.
3: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2: 맞아요.
3: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2: 그럼요.
3: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5: 맞아요.
3: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5: 기대된다,
3: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 아멘.
5: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5: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 아멘.
5: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2: 아멘.
5: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2: 아멘.
5: 감사드리며 출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5: 아니 갑자기 갔다 오더라도.
1: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0: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친구 되세요.
1: 축복합니다.
2: 네, 뭐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3: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1: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5: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우와.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한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지금
3: 해결이 됐고요. 네.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지리적이라든가 뭐 환경 쪽으로도 그렇다는
1: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죠?
2: 근데 네. 너무 또 궁금한데.
1: 아, 예, 목사님, 네.
2: 그, 죄송합니다. 띵에 도인데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아셨던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3: 뭐 한국 TV도 네. 보신 적 있을까요?
1: 가까우니까.
0: 어쨌든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죠.
1: 대북전단. 우리가 삐라라고 하는 그런 거.
0: 네. 제가 신을 지났지만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삐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인쇄물처럼 떨어졌어요. 뭐 사진 이런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새부터 이제 뭐 컬러로 바뀌고 코팅이 돼서 들어오다 나니까 그게 뭐 비가 맞아서
1: 그렇죠. 코팅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0: 한 5년 네. 있다가 주워서 봐도 똑같거든요.
3: 그치. 네.
0: 그걸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저기 뭐 남조선에는 거지가 시글시글하고 뭐 애들이 구두닦이 팔고 뭐 신문 팔고 뭐 이러는 나라인데 그때부터 조금 회의를 가졌죠. 제가 이제 그 탈북한 그 동기가 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뭐 살기 힘들어서 왔다, 배고파서 왔다, 추워서 왔다 뭐 그러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북에 있을 때 이렇게 궁상스럽게는 안 살았어요.
4: 좀
5: 많이 받고
4: 사실
5: 좀 열받지
0: 않아요.
4: 여기는 먹을 걱정이 없어.
0: 아,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씀이고.
1: 또 이야기가
0: 황해도가 네. 북한에서 제일 살기 힘들어요.
1: 살기가 힘들다고요?
0: 아, 왜냐하면
6: 살기 힘든데
0: 이제 뭐 곡창지대가 돼서 쌀이 많을 거다 이러잖아요. 조선민주인민과 황해도만 뜯어먹고 살아요.
1: 일단 그냥 수탈에 가는 것처럼.
0: 그렇죠. 농사 짓고 나면 네. 첫째가 이제 중앙당 가야 되고 군장리 가야 되고 뭐 호위군, 뭐 잠수함부대, 뭐 항공 그다음에 일반 군부대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면 우리가 이제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 그거거든요. 왜 식량을 국가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깨는 보고야잖아요. 뭐 도둑질을 해다 먹든 먹어야지 배고픈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사전이죠, 가을이면. 그래서 우리 황해도에서는 가을을 이제 그 피어린 가을, 준엄한 가을,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황해도가 니을자 붙은 게 없어요.
1: 니을자.
0: 쌀, 굴, 물. 이게 제일 귀한 게 황해도거든요.
5: 곡창지대인데 네. 왜 그런 말씀?
0: 쌀이 없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네. 계속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이야기 주제 역시 알아보고 가야겠지요. 자,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남북극장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남북극장!
5: 나와주세요!
3: 아, 상표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6: 할렐루야, 잘한다, 너.
3: 근데 요즘, 북한 주민들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으니까, 맞아. 마음이 너무 막막해서 내가 이 팝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
6: 어?
3: 안 넘어가.
6: 너 잘 넘어가던데, 뭐 잘 먹던데, 왜 그래?
3: 안 넘어가.
6: 안 넘어가? 이제 알았어, 그냥 농담이고. 나도 요즘에 이 북한 뉴스를 잘 챙겨보게 되는데 요즘에 말이야 이 국경 경비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잖아. 어? 뭐 철조망도 몇 겹으로 더 치고 CCTV도 설치하고 말이야. 아우 정말 이건 어기막혀갖고 이제는 아우 나 답답해.
3: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꽁꽁 싸맨다 한들 북한의 이 탈주가 멈추겠냐고. 요즘에는 바다 건너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
6: 바다 건너서? 해상 탈북?
3: 그렇지.
6: 이야, 나 그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다. 진짜 해상 탈북을 한다.
3: 진짜 궁금해?
6: 궁금해.
3: 정말 궁금해?
6: 궁금해.
3: 간절한 눈빛.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네. 해상 탈북, 그것을 알려주마. 빠밤.
1: 언제 봐도 재미있는 우리 남북 극장이죠. 그죠? 오늘도 열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 수혜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까 전에 네. 그 선정 언니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6: 이팝.
1: 아, 제가는 이팝은 나무 이름이거든요.
4: 이팝나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4: 북한은 쌀밥을 이팝이라 그래요.
1: 아, 네. 쌀을 이팝이라고 네, 한다고요?
4: 네. 하얀 쌀밥.
6: 완전 다르다.
4: 이팝.
1: 그러니까 왜 이팝을 그렇게
7: 그냥 제가 그거 아는 거 말해드릴까요?
1: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7: 저희 우리 선정 비서가 하던 말인데, 네네. 야 너희 오늘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막 이러거든요.
1: 다시요, 다시요, 다시.
7: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1: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7: 네, 돼지고기 꼭 먹고 왔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팝에 이팝인지 알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팝이 말이야 조선 시대 때. 이씨 이성계 같은 놈들하고 양반 사대도만 처먹던 밥이야. 그래서 이 밥이야.
1: 아~
7: 네. 그래서 이 밥이야.
1: 아, 이 이씨가 먹는 밥인데 그냥 아주 그냥 확 센 말로 이 밥. 아. 와,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아까 우리 하나 뭐 있었는데 어떤 말이 있죠?
7: 옥이 막히다. 이런 말.
1: 어기 막혀, 어기?
7: 북한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네. 뭐, 억장이 막힌다, 옥이 막힌다. 우리나라 말로, 네. 뭐, 기가 막힌다.
6: 아, 기가 막힌다. 네네.
1: 좋은 소리 아니야. 기가 막히네.
6: 너무 기가 막히네.
3: 어. 우리는 억이 들어간 단어는 억소리 나게 물어요. 어. 단위로 억하는데, 어. 그냥 억이 막힌다.
7: 억이 막힌다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1: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가지 또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북극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중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상 탈북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상 탈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했습니다.
9: 얘네를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추격도 당했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10: 중국 전역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이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넘어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1: 자, 보신 것처럼 작년 5월하고 또 10월에 두 번의 해상 탈북이 있었습니다. 9명의 일가족이 서해로 넘어오셨는데 또 10월에는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0: 네네. 그 뉴스에 9명이 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와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물어봤어요. 야, 그 뉴스에 너 그 뭐 GPS 달고 이렇게 네. 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네. 어? 내가 배 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1: GPS 자체가 없이.
0: 아, 이 말하자면 그 바다에서 보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해주 앞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 뭐 굳이 그거 없어도 네. 없어도 한국에 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어, 왜? 환한 데는 남조선이에요.
4: 아, 불빛만 보고 가면 아,
1: 밝으니까.
0: 이 인천공항 네. 쪽에는 네. 딱 무슨 불난 것 같아요. 남조선에서 보면. 저 맨날 저거 불나 있네 이러거든요. 화재가.
1: 밝은데 그냥 불난 너무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0: 그러니까 방향 이제 뭘 걱정 절대 없어요.
1: 글로만 가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만. 네.
0: 근데 조금 뭐 굳이 GPS 달고 왔다고 막 뉴스에도 그게 막 나오니까 제 뉴스가 잘못됐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정말 9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3: 그리고 똑같이 9명. 아, 근데 9명. 영철 씨가 어떻게 보면 해상 탈부 네. 똑같이 하셨잖아요.
6: 맞아요. 맞아요.
3: 그때는 GPS가 없었지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상 탈북의 배잖아요. 네. 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0: 저는 그 저는 이 노조는 배를 만들어서 저는 이 노조는 배를 만들어서
6: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네. 만드셨다고요?
3: 노아예요.
0: 그렇게 저는 그 전마라고 그래요.
1: 네네.
0: 그 배를 만들어서 저는 타고 왔죠.
3: 아니, 배 만드는 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아시고?
1: 그러니까 그게
0: 그 쉬워요.
1: 쉽다고요?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배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요.
6: 9명이 타야 될 배.
1: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3: 아니 만드는 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았어요.
6: 그러니까. 감시 같은 거
1: 그런 모든 감시.
0: 제가 지금 네. 받아 나가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받아 나가려면은 바다 출입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네. 바다에 네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다에 나가려면 거기 그 담당 보위원
11: 담당 안전은 일단 네. 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금융방장 사인 받고 네. 공장 장비실 주민 사인 받고 이 가운데 군안정부에 올라가는 거죠.
0: 군안정부에서 사인 그렇게 해서 38군데인가가 이게 사인을 거쳐 가야 돼요.
6: 38군데?
0: 거의 바다에 나간다는 건 일반 사람이 예, 불가능해. 나가지 말라 이거죠. 네. 나가지 말라.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 이제 고기라도 잡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길 나가는데 북한은 뇌물공화국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2: 뇌물공화국.
0: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무슨 정대가 있고 뭐 해안 경비 뭐 대대 중대 이런 정치도원 뭐 중대장 있거나 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는 바다를 나왔습니다.
1: 사실 뭐 혼자 탈출한 것도 물론 너무 힘든데 아홉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3: 일단 아홉 명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6: 가족 구성원.
0: 우리 딸 둘.
1: 딸 둘.
0: 그 군대 나간 처남.
1: 처남. 네. 네.
0: 그 다음에 우리 형님네.
1: 형님네.
0: 형수.
1: 형수.
0: 그 조카가 둘. 그렇게 아홉 명이.
6: 어디서 아홉이네, 딱.
3: 야, 대가족.
7: 근데 그 가족이 이렇게 벌써 배 탄다는 게 어려울 텐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아홉 분이 또 한 시간에 딱 모여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0: 나 본인만 오면은 깨끗하죠. 뭐 결심할 것도 없고 말 안 하고 네. 떠나면 되는데 그 이혁이 그 친구한테도 물으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6: 그렇죠. 아홉 명이 가족을.
0: 한 4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위치원 타가서 뭐 국민학교 하면서 뭐 네.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문수님 고맙습니다부터 배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제가 42살에 여기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탈북한 이제 계기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거기서도 뭐 장사를 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1: 화폐개혁, 네.
0: 근데 북한에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 저금을 절대 안 합니다. 저금을 하면 돈을 안 줘요. 안 준다고, 돈 없다고.
6: 없다고. 아,
3: 부동금이다.
6: 내 돈인데.
0: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익 안 하면, 집에다 다 보관을 해요, 돈을. 그래서 제가 화폐개혁할 때 당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 1200만 원이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0: 글쎄요,
1: 있을까요?
0: 글쎄요. 그때 당시 월급이 2천 원이었으니까.
6: 2천 월급이 2천 원인데 1200만 원을.
0: 아, 그러니까
1: 600배. 아,
0: 상상도 이제 그 못할 돈이 있었는데. 근데 이 화폐개혁을 하면서 그걸 100대1로 바꿔줬나?
1: 100대1이요?
0: 100대1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도 딱 10만 원이지만.
4: 네. 1인당.
0: 그 1200만 원이면 그 1200만 원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딱 10만 원만 해준 거예요.
4: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종이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6: 그러니 돈이.
0: 제가 북한을 납부하는 거는 뭐 독재도 좋다. 뭐 지네가 뭐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근데 왜 개인 걸 자꾸 뺏드냐. 이거 개인 걸 뺏들면요. 이거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4: 맞아.
0: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그때 500원인가를 받았어요. 10만 원을 내고. 받은 게. 신화폐로. 신화폐로 이제 받았는데 그 화폐 개혁하기 전에 장마당에서 쌀이 650원,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나가니까 네. 23원을 하더만요.
4: 아니, 떨어뜨린 거죠.
0: 쌀이.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샀어요. 그 500원 있는 걸로.
4: 와, 쌀을. 네.
0: 그날로 나가서 그걸 다 샀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9,000원으로 올라갔어요.
6: 재테크 잘하시네요.
4: 네.
0: 화폐개혁을 하나 만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 부업지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군대 고기를 공급 못하니까 이제 뭐 산이나 이제 그 화지기, 뭐, 화진민,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서 두부를 생산해서 인민군대를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각 연대마다 한 몇만 평씩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또 김정일이 그 최우사령관 명령에서, 군부대 4km 밖에 있는 부업지는 몽땅 오호관리소로 반환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거 농사 질라고 한 해 농사를 졌죠, 거기서. 엄청 투자해서 집에 있는 TV 팔고 다 해서 먹고 살게끔 해놓은 이렇게 그 땅을 또 뺏들은 거예요.
4: 돈 뺏어가지, 땅 뺏어가지. 자꾸 커지니까 치는 거지.
0: 죽어도 안 되겠다. 가자. 이래서, 이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 혼자 가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가면 그때 딸이 둘이었었는데 얘들이 지금 반역자네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대 나 이거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다가 잡혀서 천얼망정 데리고 가라.
6: 책임져라 이거죠.
0: 이렇게 된 거예요.
6: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애 엄마한테.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엄마는 뭐, 길길이 날뛰죠. 뭐, 죽는 게 무슨 장난 같나. 뭐, 그런 대로 살지. 무슨, 뭐, 우리가, 뭐, 값 높은 인생이라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주에서, 이제, 그, 오후 4시쯤 이렇게 하늘을 보면, 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 가는지, 어딜 가는지 가는 비행기가 보입니다.
4: 계속 네. 비교되는 네. 삶을 살았네.
0: 딱 이렇게 보여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저걸 가리키면서 네. 야 사람이 샀다가 저거는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않냐.
4: 나도 뭐,
0: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면은 저거 한번 구경시켜주겠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1: 네, 그렇게 영철 씨가 9명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 대가족이 같이 올 수 있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3: 궁금해요.
1: 네,
0: 우리는 이제 그 증산도라는 섬에가 형하고 나하고 먼저 나와서 배를 이제 갖다 놓고 네. 바다에다가 다음 날 우리 애 엄마가 해주소부터 온 가족을 증산도까지 한 배가 80리 됩니다.
7: 100리면 40km고 80리면
0: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데리고 나왔죠.
1: 걸어서요?
0: 아니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다 남선으로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차만 봐도 피하고 일부러 이제 피하면서 나온 거죠.
3: 두려움에 가족이 재발전인
0: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스의 증산도까지 네, 네. 와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초소랑 뭐 어디 가냐. 근데 전마는 사람이 딱 둘 타게 됐거든요. 네. 너 젖는 사람하고 이거 그물 놓는 사람하고
1: 작은 배네 진짜.
0: 네. 길이가 3m80 폭이 네네. 폭이 110cm 아이고. 요만해요. 전마니까
1: 그 안에 9명이
0: 아, 이렇게 배가 형네 배 따로 우리 배 따로 두 개를 묵었죠.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초소를 나오는데 경비대가 이거 바다 요만한 애들도 막 오니까 그 증산도에서 이제 그 중대장 그 커버로다가 한 두 달 고기잡이를 했어요. 이렇게 네네. 그 군 경비대 애들 아 저거 중대장 줘야 이렇게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가족이 다 나왔어 나왔으니까 너도 이따가 내 중대장네 집에다 이게 다 해놓겠으니까 너희 소 분대장네 집이 소대장네 집이든지 이따 와라 한 잔 먹어라. 야, 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걔들이. 그새 이제 기재선을 넘었죠. 넘어가지고 넘으면서 칼을 하나씩 다 차고 망태기다 돌리만한 거 하나씩 다 들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거 오퍼 죽여 나 가야 되니까 그 요만한 애들까지 받아나간다는 거는 우리 작은 딸이 그때가 6살.
3: 어이구, 어떡해.
0: 네. 우리 큰딸이 14살.
3: 14살도.
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받아나가는 거, 이거 분명, 이거 남수선 가는 놈들이다 하니까. 무조건 만나면 죽여. 뭐 할 수 없어. 네. 이러고 갔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만났어요.
1: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0: 그래가지고 그때 떠난 게 9시에 육지에서 떠나서 네. 배 타서 이제 가자.
1: 거기가 네. 거기가 항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항이에요?
0: 등산도라는 섬.
1: 등산도라는 섬.
0: 그 딱 함박도 앞인데. 네네. 그 함박도 뒤에 가지 우도죠. 형님 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1: 아 그래서 아 우리 저기 상태 씨가 그 판넬을 준비했어요.
6: 자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이게 황해 남도지 않습니까? 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도. 네. 우도 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환한 게 보일 겁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그 도 증산도 네. 어디 있습니까?
0: 증산도가 그 뼈중란 그 반도
6: 여기 여기
0: 그 앞에가 있습니다.
6: 요 앞에 여기 아, 반도 앞에 아, 요 앞쪽에 증산도가 있는 아,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출발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요 NLL선 뒤쪽에 증산도에서 출발해서 우도로 오신 겁니다. 아,
0: 아, 그거만 넘으면은
3: 남조선
0: 뭐 남조선이죠.
6: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노를 젓는다.
3: 그래. 아, 그렇죠. 아주
1: 부대가
6: 부대가 그렇죠. 얼마나 그렇지. 노를 젓으신 거야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 아마 10시 제 기억으로 밤 10시 50분에 떠났어요. 네네. 떠나면서 이게 사람이 급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찾아요. 알고 모르고 다 찾아요.
3: 다 찾아요. 어. 진짜.
0: 이러면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3: 맞아,
0: 이제
3: 나도 그랬어요.
0: 떠났거든요.
6: 그래도 물 위에 떠 있으니까.
0: 우도까지 온 게 2시간 반 만에.
1: 2시간 반이요?
3: 완전 빠르다.
0: 2시간 반 만에.
1: 굉장히 빨리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3: 진짜 이제 그 안에서도 네. 2시간.
0: 안락세 등판을 넘어서 이렇게 빨리. 썰물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뭐, 밑살보다 더 빠르죠, 배가.
1: 그럼 오셔서 어디에선가는 그래도 내가 발견이 돼야.
3: 그렇지.
1: 그렇죠. 여길 내가, 아, 넘어왔구나. 뭐, 이걸 알 텐데. 아,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이 뭐, 되시긴 하셨어요? 우리.
0: 우도에 갔다 대고 네. 다 왔으니까. 환한 네. 때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6: 아, 우도에서.
0: 날 밝기를. 네. 날 밝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치는 거죠. 우리 이제 기순한다고. 뭐, 배한 건 있어가지고 하얀 거라고 생긴 건 다 갖고 늙어야. 기순한다고
6: 저희 왔어요. 왔어요.
1: 기순했다고 막 흔드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0: 남수원에 가면은 환영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1: 네네네네.
0: 우도까지 왔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뭐 진짜 뭐 영웅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목이 터져 한 시간 남아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고 뭐 우리 엄마고 끔찍을 안 하는 게 사람 하나 얼씬을 안 해요. 우도에서.
6: 우도에서.
3: 연평도로 가셨어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연평도에 가야 환영받는지.
6: 우도에 사람이 없으니.
3: 연평도 또 가까운데 사실.
0: 그래서 뭐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지금 남수형 괴뢰놈들이 아직도 자네. 지금 남수형 괴뢰놈들이 아직도 자네 이거. 이러면서.
3: 자빠서 자네.
6: 아직도 자네.
0: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쯤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물이 다 나갔으니까 뭐 배도 못 띄우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3: 뭐라고요?
1: 뭐라고요?
0: 기순하는 겁니까? 하고.
3: 이제야 왔어 이제야.
0: 이게 그때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3: 아니
12: 지금은 웃으시면서
6: 맞아.
12: 말씀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해상 탈북 진짜 목숨 거 우리 용기에 박수 한번 드리죠.
0: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영철 씨가 무려 9명의 그런 탈북자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 이후에도 지난 10월이죠. 목선을 타고 또 동해로 넘어왔다는 소식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솔직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안상. 보안상. 예, 얼굴을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12: 연결이 됐어요?
1: 네. 한번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보세요?
1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배우 송건우입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죠, 그죠? 예. 저 여기 지금 오자유가 지금 녹화 중인데요.
13: 네.
1: 네. 아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네. 지금 목소리가 솔직히 제 딸하고 비슷합니다.
6: 젊으세요. 네,
1: 목소리가.
13: 네. 정말요?
1: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3: 네. 저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14: 목선배를 타고 온 강규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6: 아, 25.
12: 예쁘다.
6: 야, 이렇게 어떻게 사실 그 젊은 분께서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이 서해로 넘어오신 해상 탈북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저 해수소 왔습니다.
14: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몇 마력짜리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14: 아, 저 24마력.
6: 24마력.
0: 오,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14: 어,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12: 와, 대박이다. 25살.
1: 아니, 그러면, 이제 영철님은 지금 서해로 오셨거든요. 근데 규리님은 동해바다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14: 네네.
1: 그쵸. 이야, 네. 세상에. 진짜 동해바다 훨씬 넓을 텐데, 그죠?
6: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해바다 누구랑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1: 네.
14: 어, 그 가족이랑 엄마랑 이모랑 같이 오고.
1: 몇 분이 오신 거예요?
14: 네. 총 네 분이서 같이 왔어요. 저까지 네 명이서 같이 왔어요.
12: 그냥 배에다가 먹을 거, 이럴 거 다 싣고?
14: 네, 그럼요. 먹을 것도 싣고, 물도 싣고, 식량 다 싣고.
0: 아, 철저히 준비를 하셨네요.
14: 네, 원래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0시간이면 오거든요.
12: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 아니, 얼마 안 걸리는데 10시간이.
6: 10시간 배 타고, 야, 쉽지 않은데.
14: 근데 저는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경비 초소 때문에, 네. 44시간이 걸렸어요.
1: 44시간.
14: 그러면 네, 정확히는 뭐 한 24시간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이제 밤에만 항해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항해를 안 했거든요.
1: 와.
12: 진짜 동해바다는 훨씬 넓고, 그렇죠. 또 파도도 엄청
6: 많이, 많이, 많이 세.
12: 위험한 고비가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14: 어,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거기에다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그, 이제, 추격도 당했었어요.
12: 아니, 추격까지.
1: 그럼 그 추격을 어떻게 이렇게 따돌려셨는지?
14: 뭐, 용감하게 그냥 직진했던 것 같아요.
12: 용감하게 25살.
6: 그냥 고.
12: 왜냐면 또 이제 그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6: 그러니까요. 가족도 있으니까.
14: 네.
1: 진짜 살다가 있었고. 그냥 다니셨구나, 그죠?
14: 네, 그리고 파도가 좀 되게 심했어요. 제가 그때 추격을 당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배라서 이제 파도랑 같이 이렇게 빨리 그냥 올 수 있는데, 이게 큰 배는 대신 파도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신 파도를 맞받아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뎌진 것 같아요.
2: 파도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
3: 아니 멀미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막.
1: 아 원래는 멀미가 장난이 아니어야지 정상인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데 복합돼서 예, 멀미를 못 느끼고 왔습니다.
4: 와. 아니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 일단은 한국에 오신 거 너무 대견하시고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북한 소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북한이 요즘 어떤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 지금 상황.
1: 네. 지금 북한 실상이 원래 예전보다 엄청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국경을 봉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개인 장사도 없애고 뭐 모든 면에서 쌀 장사까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 가격은 뭐 엄청나게 예전보다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해상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1: 그럼요. 제가 있을 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도 한 번은 서해, 한 번은 동해를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을 겁니다.
2: 경계가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제가 배 운용을 할 때 서해 쪽에서 한 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통제가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배 항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나 두 달의 시간.
2: 네, 또 우리 강유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꿈꿔오신 네. 것들 마음껏 펼치시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6: 네, 규리님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6: 25세.
7: 네, 와, 대단합니다. 강규리님.
6: 우리나라 네. 청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4: 진짜. 네. 이거 필수로 보라고요.
2: 그러니까. 필수로. 아, 네. 꼭 보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저희 해상 탈북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 통화에서도 들었듯이요. 더 조이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살짝 얘기 나눠봤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예.
8: 지금 서해 쪽에서 네. 한번 2003년대에 오셨고 또 이제 규리님 쪽에서 동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진짜 배 그 해상으로 나가는 북한에서 이제 목선 타는 사람들 네. 엄청 그 압박하고 엄청 감시와 경계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해상 탈북은 없어질 것 같고 육지 탈북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 거의 다 지금 막힌 상태거든요. 특히 두만강 쪽에 지금 알아봤더니 거의 두만강에 붙기 쉬운 쪽에는 거의 다 철책을 세웠더라고요. 북한도 세우고 중국 쪽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철책을 넘다 보면 거기에 캔이 매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잠복 군무를 서던 경비대 애들이 확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은 정말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아니, 맨날 돈도 없다면서.
7: 아니, 근데 그 해상 탈북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전부 다 이거 없애버리니까 이거 아니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3: 그러니까.
7: 아이고 뒷목이야 아이고야 혈압이야 어떻게 사시라고
9: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북한은 때리면 아픈 척이라도 하는 네.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선을 갖고 있는 걸 뭐 국가명의 수산사업소나 이런 데서 다 회수해가요 네, 일단은 저런 사건이 터지면 당분간은 잠잠 네. 그리고 또 북한도 또 그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바다 양식 사업을 우리가 조금 최첨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바다에다가 드론을 띄워요. 그래 드론을 띄워서 양식장들 전체적인 온도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태 이런 것들을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드론을 띄웠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드론을 띄우면서 바다 양식보다는 그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7: 감시, 감시. 네,
9: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하면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사람들이 바다에서 탈북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바다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첨단 드론을 띄운다. 이루고 기본 목적은 해상을 감시하는 거예요.
3: 감시하려고. 네,
9: 그렇게 드론으로 명분을 보자기를 씌우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드론으로 감시까지 진짜. 네. 아니 그런 첨단 기술이 북한에도 도입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9: 그렇죠. 네. 와.
4: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저는 그게요.
9: 근심이 근심이.
5: 힘들 먹여 살릴 돈은 없는데 감시할 돈은
9: 있어요. 아, 맞아요.
4: 속상해.
7: 속상해.
2: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상 탈북 비율이 참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철책이 지금 치워져 있고 북중 국경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국경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10: 평양에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22년간은. 근데 24시간 전기를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북중 그 국경 지역에 네네. 감시하려고 전기를 24시간 넣는데요.
2: 그쪽으로 다 네. 몰아서요?
10: 네. 네. 그 최첨단의 장비가 거기 지금 대한민국 5G라고 하잖아요.
2: 5G요.
10: 예, 거기
2: 네, 4G가
10: 예,
2: 네.
10: 예. 네.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4G가 거기 싹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철책을 네. 그 우리가 이제 38선으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북한이 북중 국경에도 담장을 쌓아가지고 네네. 앞뒤를 이제 꽁꽁 다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국경경비대가 지키던 네. 그 초소들에 김정은이 저 국경경비대 다 썩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네.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믿는 폭풍군단, 11군단 네네. 애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네. 최고사령관 명령이라고 하달을 해요. 실탄. 장전에서 공탄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열 나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명체는 다 쏴도 된다.
2: 예.
10: 그래서 공탄 없이 거기에 실탄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군인들 거기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해상 탈북을 그 택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탈주민들이 못 넘어오고 우리가 보면 엘리트 탈북이 되게 많아졌어요.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막 직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네.
9: 그 강을 넘어야 중국을 관통해서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상황도 사실 좋진 않아요. 중국이 지금 얼굴이 그야말로 아이디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이 빠른 IT 발전이 지금 탈북하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것도 이제처럼 그 얼마 주면 넘겨주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야,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은 주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치? 1억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 폭풍군단이 됐던 뭐 특수부들 지금 풀어놨는데 그걸 이제 넘기려면 자기네들 뭐가지 날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가 또 선사후보 하라 이래서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니까 아까처럼 열감지 카메라에 찍히는 거 생명체는 다 쏴 죽여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억 벌고 내 목 날아날 거면 그냥 안 벌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뭐 그 북중국경을 뚫기가 쉽지가
10: 1억 줘도 100% 확률이 없는 거예요.
9: 그렇죠. 네.
10: 목숨값을 담보로 하는 거.
11: 근데 중국도 문제예요. 네. 이제 중국에 제가 2018년도에 나가봤더니 중국도 단속이 예전 제가 탈북할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가짜 신분증 가지고도 저희가 기차 탈 수도 있고 뭐 네. 이제 버스 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차표 하나 떼더라도 신분증 있어야 뗄 수 있고요. 차표에 영어로 이름이 쓰여져요. 한자하고 영어하고
2: 우리나라는
11: 없잖아요. 자석이 딱
2: 그렇죠?
11: 지어져 있어요.
2: 그냥 돈만 내면 티켓 네. 껐는데
11: 그리고 지문으로 또 중국 사람들은 다 하고
2: 지문까지요?
11: 네. 지문으로도 하고 핸드폰에 뭐 차표가 이게 저장되게끔 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삼국으로 뽑으려면 그 중국이란 대륙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잡히는 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그 장백산 쪽에 네. 중국도 철책을 세워놨는데 그쪽에 이제 중국 사람이 유튜브를 찍으러 거기 내려갔는데 중국 쪽에서 핸드폰에 따다당 문자가 오더래요.
12: 뭐라고요?
11: 강변 두만강가에서 다시 번길로 올라서라. 거기 왜 내려가냐. 당신은 지금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2: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그 인적상도 모를 텐데.
11: 모르는데 그 핸드폰이 그쪽에 접근하면 중국 쪽에서 그렇게 문자가 작동을.
2: 무서워요.
5: 근데 이게 중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중국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여행을 가면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여권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기계로 갖다 찍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찍히니까 그 들어가거든요 호텔에. 그래서 탈북민들 중국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찍히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얘네가 딱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28년 전에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 성명한 사람도 공항 카메라가 찍어서 딱 잡아냈잖아요. 그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성명을 했는데도 공항 카메라가 잡아내니까 전혀 그렇게 보장.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뭐 여권 뭐 아이디 안 되는 거죠.
3: 아니 주 기자님 아까 네. 드론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장난이 아닌데
7: 최첨단이에요.
3: 다 최첨단 그런 시설에 동원되는 추세예요.
9: 그렇죠. 근데 일단은 북한의 북중 국경에 그 탐지기고 독일산 전파 탐지기구는 해산 같은 경우에는 해산 제지공장 굴뚝이 아마 양강도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에 벼락침처럼 해놓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벼락이 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침이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독일산 전파 탐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데다 걸면 그 인근 산에서 하는 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그 첨단 기계를 국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정도냐면 그거는 일단은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 국경을 순찰하는 뭐 국경경비대 보위원 안전원 노동당 기찰 때 이런 사람들도 몸 안에다가 이동식 전파탐지기를 갖고 다니고 그 골목길을 아예 동네 아저씨가 놀러 온 것처럼 쓱 지나가면 반경 몇 미터까지
3: 전파가 잡히는구나. 누가.
9: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점점 쪼들려가고 북한을 감시하는 이런 최첨단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3: 어떻게 살아.
9: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밀수꾼이나 이래 파트너 브로커들이 자기네도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파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가 잡히지 않는 위챗이나 어떻게 보면 위챗 같은 거는 전파 탐지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 전파 탐지기가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해요. 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제 많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철벽처럼 막아지진 않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한번 북한에서 사람을 받고 연결하면 쟤네 무조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하나 넘겨주고 중국 돈 한 몇천 위안 받아가지고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국경에서 전부 다 철수해서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넘기고 싶어도 중국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북중 국경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너무나 잘 된 코로나가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막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의 감시를 도와준 셈이죠.
2: 야, 네,
9: 그런 상황이에요.
7: 탈북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북중, 중북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아이고 또 혈압사, 아우 혈압을 나온다, 아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9: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양강도가 제 고향이잖아요. 그 양강도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 함경도에서 삐져나온 데예요. 정말 감자가 주식인, 근데 국경을 끼고 있어서 그나마 발전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해장동이나 해강동, 제가 탈북했던 곳이 해강동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국경 지역에 조금 외따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밀수를 할 수 있는 최적한 땅이어서 땅값이 찌그러져 가는 집도 땅값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가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건 괜찮은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외따로 있으면 중국과의 또 무슨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남한 같은 때는 이 땅을 없애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북한은 일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입사증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나가시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집을 언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약속하고 지금 다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게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 떨어져서 탈북하기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채로 뽑는 거죠. 예,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11: 근데 위챗보다도 우리 네. 대한민국에 카카오톡을 깔아서 북한에 국경 연선에 가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잘 돼요.
7: 아, 진짜요?
11: 네.
9: 국경에는 중국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국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네. 터지는데 재작년인가 어떤 그 카톡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모음을 해놔야 되겠는데 카톡 한 게.
5: 어떡해.
9: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야, 네, 그래, 카톡 그래서? 때문에 이렇게 잡힌 사례도 그치, 있는데 그치. 근데 아. 국경 지역에서는 대체 보면 중국 스마트폰이 아니라 한국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무음만 해놓으면 카톡에 영상통화가 다 돼요.
7: 네, 그렇죠, 그렇죠.
9: 그게 어떻게 보면 위챗보다는 더 좀
5: 편하죠.
9: 맞아요.
2: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탈출하겠다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맞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혹시 여러분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탈북 방법이 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2: 네, 지난 5월에 그 네. 북한군 아마 하사 출신이었을 거예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거성 지역에서 그 대한민국을 침투를 막기 위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걸어서 내려온
2: 걸어서?
12: 네, 네. 네. 그래서 거성 지역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병이 그 열감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슬슬 움직이거든요. 네. 계속 본 거죠. 네. 계속 주시하는데 이게 점점 한국으로 내려와. 아. 그래서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역 대위가 그 위치에 나가 딱 기다렸죠. 아. 오는 걸 딱 받아서 바로 그냥 딱
5: 야. 했던. 미쳤다.
12: 그때 이 친구가 뭐에 지쳐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지. 군기는 바짝 졸라매고 있지. 거기다 지뢰매설 한다 그러면서 계속 동원시키지. 애따 모르겠다고 뛰었다는 거예요.
5: 오, 잘했다,
12: 그
5: 형.
12: 이거 남쪽에서 들어오는 네.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대북 방송 이런 거랑 들어볼 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DMZ를 걸어 내려왔는데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DMZ를 걸어 내려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2: 진짜 육로네요. 그죠? 바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9: 근데 군인뿐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북한 주민 한 명이 그냥 한강하고 네. 남북 중립 구역을 넘어와서 강화도 교동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군의 그 열화상 탐지기가 이미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쫙 했는데 결국은 한 명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중가운데서 어떻게 희생이 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이 여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북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가 그걸 이미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소식들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북을 할 때 야 그래도 우리를
12: 지켜보고 있다.
9: 나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12: 맞아.
2: 선아 씨가 말한 그런 또 탈출의 경로를 또 우리 김상태 씨가
7: 준비했습니다.
2: 또 준비를 또 해주셨잖아요.
3: 상태 네. 많이 좋은데요.
7: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걸어서 탈북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마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빠바바밤. 자, 여기가 북한입니다.
5: 네.
7: 여기가 북한이고 강화도가 어디냐? 강화도고 파주, 인천. 정말 가까워요. 네.
2: 네? 거기 김포도 있습니다.
7: 김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제 교동도라고. 여기 보이시죠? 교동도. 최단 거리가 약 2.5km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오느냐?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아~ 물이 쫙 빠지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렇게 교동도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12: 아, 네. 죽을까고 하고 넘어오는 거야.
7: 마음만 먹으면 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영철 씨 교동도 가보셨습니까? 교동도?
13: 교동도 자주 가죠.
7: 아, 자주 가세요?
13: 저 교동도 가서 보면 저희 고향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 때나 추석 때는 거길 가서 직접을 보면 보이니까 진짜 소리치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투지를 보내주면 전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핸드폰 비만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0: 열기구, 열기구.
1: 북한 사람들도 열기구 같은 거 타고 이제 휴전선을 가족이 다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쪽에는 러시아 통로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거기 두만강 형체 넘어가면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라진 선봉식 두만강 그쪽은 러시아 쪽으로도
2: 헤엄치는 걸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1: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셨으면 좋겠다. 그 루트.
0: 네.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양한 루트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복음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솔직히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아주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영철 씨 보면서 이야기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3: 우리 탈북민들 여기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손길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0: 그렇습니다.
3: 한 명, 난 교회 신세 하나도 안 쪘으면 그건 간첩이에요.
0: 간첩이에요.
3: 그 정도는 간첩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네네. 하나원에서부터, 이 일에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오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그릇도 사다 주고 밥상도 갖다 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잖아요. 네. 시세를 줬으니까 그렇죠. 냉장고 갖다 준데 가야잖아요.
0: 네. 네. 네. 시세를 잊지 않으셨네요.
4: 가야지. 네.
0: 시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네.
3: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있고.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 무슨 여호와가 빨간이 붙고 못 익혀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그때는 몰라요. 지루하죠.
5: 그럼요, 그럼요.
3: 근데 뭐 목사님들이 괜찮다, 괜찮다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이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컴프레셔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삼성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으로.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사장님이 이제 그라운드질 하다가 손을 다쳤었어요.
5: 아, 글라인드 이렇게 갈다가.
3: 갈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네. 교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 우리 직원을 안 다치고 나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3: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저럴까? 나를 안 다치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네, 그분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오른손을 안 다치고 왼손을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2: 아, 감사가 먼저 나왔어. 울컥하신.
3: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탈북에서 한 4년 한 4년 됐을 때요. 그 삼성 사장님이 그러는 걸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래서 그 사장님 따라서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하나님이 그분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6: 네.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걸 통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2: 잘해야 되겠다. 네.
6: 우리 다 같이 착한 행실을 다짐해 봅시다.
5: 우리 한 명이 그냥 선교사야.
2: 맞아. 네. 다쳤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네요.
3: 감사.
4: 아유. 아멘.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철 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6: 일단, 어려워지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고.
2: 아멘.
6: 네. 안 되면 날라서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2: 이렇게 안아서.
6: 네,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 용기 잃지 않고 네, 또 우리 남한 분들 더 기도하면서 네.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

0: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 아멘.
0: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리 막고 통제한다고 해도 이 자유를 염원하고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탈북민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이 저희는 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2: 오! 자유야!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3: 사실 도청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져가고 통화할 때 청상 이동을 안 불러요.
1: 칩을 버려요.
0: 칩을 버려요?
4: 그냥 인간 CCTV라고 보시면 돼요.
3: 아오. 국경을 통해서 뽀뽀 전화라는 걸 해야 돼.
1: 뽀뽀?
3: 뽀뽀 전화라는 게
1: 숙박검열인데요.
0: 뭐요? 숙박검열이요?
5: 숙박검열 이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1: 숙박검열이란 우리 집에 보이부 놈이 부둣발로 밤에 잠잘 때
5: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3: 탕탕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탕탕탕 2초 만에 문을 열어야 돼요. 3초 만에 뛰어나가야 돼요.
6: 문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플래시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0: 자, 집사님.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예. 신학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 부름받아 나서는
1: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잖아요.
0: 어디든지 가오리.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예.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 고백처럼 찬송의 고백처럼 네. 어디든지 갈게요. 예. 뭐 이런 고백으로 예. 말 그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는 예.
1: 부름받아서 서울로 너무 많이 모이신 예, 것 같아요.
0: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 사실 막상 이 농어촌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예. 부담스럽고 특히 뭐 섬으로 간다 뭐 이건 아주 뭐 유배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1: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보면 예, 예. 아니 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안 내려가시고 온통 밀집 지역에 이렇게 뭐 어떨 때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잖아요.
0: 네, 뭐 건물 하나에 예예 뭐 예.
1: 아래 위층으로 있고 하고. 예. 그러니까는 농어촌에는 교회가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반면에 이쪽 도시 쪽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배치를 솔직히, 좀 잘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
0: 솔직히 목사로서요. 예.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냥 언제든지 거기서 좀 훈련 받다가 네. 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뿌리치고 네.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네.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오늘 저희가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 아이고 저기에도 목사님이 계셨구나 반가우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교회를 건축해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있는 대신 농어촌 선교회.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망치를 든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 11년간 건축이 중단됐던 한 교회의 건축을 도우면서 본격적인 교회 세워주기 운동이 시작됐다. 가난한 시골 교회들의 헌금과 목회자들의 땀과 기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이고 있다. 오늘도 농촌을 품으며 한국 교회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주의 종들.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를 만나본다.
1: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대신 농어촌 선교회 엄용식 목사님 그리고 예. 이수일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벌써 30년 넘게 네. 농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인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신 농어촌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예, 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고요. 예. 지리산 바로 밑창입니다. 옥동 교회입니다. 예. 예. 오명식 목사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4: 저는 이제 충북 음성. 예, 음성군에 예? 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일 목사인데요. 네. 84년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32년 됐습니다.
1: 대신 농어촌 선교회라는 네. 어떤 그 모임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3: 대신 농어촌 선교회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예. 99년도 예. 11월 30일이 총회를 했던 날이에요. 예. 그 전에 모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갖고 농어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어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농촌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단순히 이제 농촌을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농촌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3: 예, 목사님.
1: 예.
4: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자 했던 생각은 아니었고요.
1: 네.
4: 이제 선교 우리 농어촌 선교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1: 네.
4: 사업 가운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아주 힘든 교회에 요청을 받고
1: 네.
4: 그 교회를 이제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1: 네.
4: 아 우리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1: 예.
4: 교회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기투합을 했죠.
1: 그런데 아,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좀 지을 줄 아는 분들이 가서 지어야 저렴하게 짓지 지어놨는데 애들이 삐딱하거나 이러면 그 다 솜씨들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4: 의외로 예. 목사님들 가운데 숨은 보석처럼
1: 아. 예.
4: 건축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숨어 계셔요.
1: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1: 예?
4: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런 이제 사업의 의미를
1: 예.
4: 말씀 이제 드려서 기쁘게 동참했죠.
1: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어진 게 몇 채 정도 되는지 교회가, 예, 언제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4: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 6년 전부터.
1: 아, 그래요?
4: 네, 6년
1: 그러면
4: 전부터.
1: 어느 정도의 교회가 지금?
4: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를
1: 한당하신 네, 거예요?
4: 네, 네, 한당했습니다.
0: 그럼 다섯 번째 교회를 또 짓고 계시는 건가요?
4: 네네.
0: 예.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하나 딱 지어놓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을만 한데, 연거푸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떤 의미가,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4: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0: 예.
4: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1: 네.
4: 다음엔 잘 줘보자. 네. 지난번에 약간 미숙했으니까
1: 네.
4: 이번에는 이렇게 줘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 또 이게 중독 같은 현상이 있어요. 건물을 줘보니까
1: 예.
4: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변화를 주면서
1: 예.
4: 그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때 오는 쾌감
1: 네,
4: 그런 게 있어요.
1: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면 되는 거네요. 교회가 네. 처음 지었던 네, 것보다는 네.
4: 확실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일반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 네, 이렇게 네. 세웠다는 그렇죠. 그 보람이 네. 엄청 클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지을 때가
1: 예.
0: 이제 어떤 교회를 지었고
1: 예.
0: 어떤 동기로 지었고
1: 예.
0: 지으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1: 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디다 지셨어요?
4: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예.
4: 그 강원도 화천에
1: 예.
4: 예. 그 사창리라고 군부대 지역이에요.
1: 예.
4: 전방
1: 예.
4: 지역인데 전화가 왔었죠. 메일로도 사진이 왔었고
1: 예.
4: 예. 근데 이제 짐작을 해봐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부담스러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냥 헌금을 소액해서 그 교회 격려하고 돌아오자.
1: 아.
4: 우리 멤버들도 저한테 부탁하기를 코 깨면 안 된다. 너무 인정해.
1: 가서 약한 마음 갖지 마라.
4: 네. 단단하게 가시라고.
1: 네.
4: 그래서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넘어갔는데
1: 예.
4: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거의 다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울고
1: 네.
4: 11년째 중단된 교회입니다. 건축하다가.
1: 아.
4: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거의 폭격 맞은 그런 폐허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1: 예.
4: 그래서 이제 격려비는 드리고 돌아섰는데 일행이 한 10분 정도 자동차가 가는 그 시간 내내 침묵하고
1: 다들 말을 못하고
4: 다들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1: 예.
4: 재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1: 예.
4: 그걸 우리가 이제 인건 인력을 제공하면
1: 예.
4: 거의 절반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1: 줄일 수 있지 않느냐.
4: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1: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였으나 재정이 어려우면 하다가 야 여기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4: 그리고 이제 그 화천 문화마을 교회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다 조달을 제대로 못하고 미완성의 교회가 될 뻔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1: 예.
4: 아,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1: 예.
4: 정말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방하고 있었을 때인데
1: 예.
4: 전화가 왔어요.
1: 오.
4: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1: 예.
4: 말씀해 달라고.
1: 예.
4: 그래서 제가 그때 소요 경비는 한 1,200만 원이 모자라는데
1: 네.
4: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1: 네.
4: 말씀을 이제 했더니 흔쾌하게 목사님이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도중인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동적이어서 그때 그 1,000만 원을 제공해 준 목사님이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세요.
1: 아,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군요.
4: 네.
1: 네.
0: 근데 제가 그 예. 신문을 봤어요.
1: 네.
0: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1: 예.
0: 어이구, 이 농촌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1: 예.
0: 짓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 교회를
1: 예.
0: 짓겠다고 선수
1: 예.
0: 자기, 당신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짓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1: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는데 네. 유독 눈에 띄셔서.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감동을 주셨겠죠.
1: 거죠?
0: 그냥
1: 예.
0: 보자마자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또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실수도 많으셨고 하다가 또 뭐 야 이게 아니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회장 목사님이
1: 예
4: 보신
1: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3: 그 아까 조금 얘기하는 가운데
1: 예.
3: 그 경비 문제가 대두됐을 때
1: 예.
3: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 교회 속해 있는 교회들
1: 네.
3: 사실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5%나 돼요.
1: 예.
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그 교회들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한테 써야 될 그런 것도 한 돈 100만 원 또 붙여주는데 그 교회 형편을 봐가지고는 거액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돈이 들어와서 맞춰져 가지고 건축이 지어지고 눈물 겨운 게 참 많아요.
1: 네.
3: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장학금을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수여를 한 교회에서
1: 네.
3: 즉석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1: 다시
3: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겨운 일들이 참 많죠.
1: 예.
3: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많이
1: 예,
3: 있지만은
1: 예.
3: 오히려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1: 고난이 정말
3: 예,
1: 축복이었네요.
3: 예, 예.
1: 예.
3: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0: 그 교회가,
3: 결속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1: 아, 예.
0: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농촌교회 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정성어린 헌금이 예. 모아져서 지어지는
3: 예.
0: 거네요.
3: 예.
1: 마음이 진짜 모아지는 거네요.
3: 예,
1: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0: 예. 예. 공사 현장 한번 사진들을 보면서.
1: 예. 얘기를 좀 나눌까요?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저게 어디 현장인가요?
4: 금년에 짓고, 지금 짓고 있는.
1: 예.
4: 충남 공주.
1: 예.
4: 보험교회 건축 현장의.
0: 예.
4: 이제 첫날 사역입니다.
0: 아,
1: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4: 예. 좀 이제 그 시공비를 줄이려고.
1: 예.
4: 직접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손수 작업을 하는 거죠.
1: 예, 이거 예. 들어가서 굳으면은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어놓고 나오시든가?
4: 전날 비가 예. 아, 겨울인데도 겨울비가 내려서 예. 아, 저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 날입니다.
0: 바닥 기초 콘크리트 하는 거죠.
1: 예.
0: 이건 이제 골조 올라가는
4: 거 골조가 이제 올라가는
1: 이건 거. 어디 짓는 거예요? 교회?
4: 네, 그렇습니다. 교회.
1: 교회예요?
4: 네, 네.
1: 근데 그렇게 평수가 커 보이진 않는데요?
4: 네, 농촌 교회에 맞는 예. 그런 규모.
0: 그럼 대략 교회를 세울 때 네. 어느 정도 그 규모 사이즈가 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1: 몇 명 예상을 하시는
4: 그렇습니다.
1: 거군요. 그 예, 동네에 예. 보통 몇 예. 분이 오신다.
4: 왜냐하면 이게 무리하게 교회가 건축 예. 규모만 커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1: 아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여분으로 한 뒤에 몇 자리 더 하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4: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0: 예. 한번 공사가 우와. 시작되면 네.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4: 한 두 달 반에서 세 달.
0: 저 조립식 건축이죠.
4: 네, 네.
1: 이건 지금 입힌 거네. 아까 그 뼈대에다가.
4: 네. 네, 네.
1: 예.
0: 되게 이쁜데.
1: 네. 와, 하얀 교회네요. 네.
0: 저거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4: 네, 네.
1: 예.
4: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인가요? 아니면
4: 이제 지금도 저 공정 한 70%쯤 됐을 때.
1: 예.
4: 예. 예. 모습이고.
1: 이렇게 네. 올라가서도.
4: 네, 네.
1: 위험하지 않아요?
4: 조금 위험합니다.
1: 예.
4: 우리 지금 회장 목사님이 늘 걱정하는 게
1: 예, 예.
4: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지금 그 다섯 개째 지금 짓고 계시는
4: 네,
0: 건데요.
4: 네.
0: 혹시 짓다가 조금 사고 같은 것도 있었나요?
4: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천만다행.
1: 예.
4: 감사하죠.
3: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 예.
3: 처음에 지었던 그 문화마을 예, 교회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높이가 뭐 굉장히 한 뭐 10몇 미터.
0: 그럼 짓다 중단된 교회였기 예, 예. 때문에 몇 층 이렇게 예. 건물이었는데
4: 15m의 종탑 예,
3: 그 종탑을 올라가는데 예. 사람 하나 쓸 공간도 없고 비탈은 그냥 굉장히 지금 심한데
1: 예.
3: 그런데 그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그 작업을 정말 생명 내걸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그
3: 작업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한동안은 아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예. 그만큼 어떻게
1: 어렵고
3: 보면
1: 힘든
3: 예, 어려운
1: 작업을.
3: 공사들이었었죠.
1: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예, 예.
4: 실내.
1: 실내 본당.
4: 네, 네.
1: 예. 네.
0: 그럼 저렇게 건축하실 때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4: 대략? 네, 일정을 이제 맞춰서 전라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경상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또 강원도 쪽에서 한 주간. 그 한 주간이라는 게 이제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수도 있지만.
0: 예, 예.
4: 예, 월, 화, 수, 목회 지장이 좀 덜 되게
1: 예. 네,
4: 그런 일정을 맞춰서
0: 그럼 교회
4: 있어요.
0: 하나가 세워질 때
4: 네.
0: 동원되어지는 목사님은 몇 분 정도 이렇게?
4: 한 7, 8명이 동원돼서 한 10회차 공사를 하니까
1: 네.
4: 연 인원으로 따지면
1: 예.
4: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0: 예.
1: 꽤 많네요.
0: 근데 되게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4: 네.
0: 인건비가 거의 절반 들어가잖아요.
4: 네, 네, 네.
1: 예.
0: 그 인건비를 아껴서 이렇게 하는 식인 거네?
4: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악덕업자입니다. 악덕업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면 우리 이수일 목사님은 그 건축 현장의 소장이라고 있잖아요.
1: 예.
0: 소장 역할이신가요?
4: 예. 임금 안 주는 소장.
1: 그렇죠. 그리고 일은 빡세게 시키시죠.
0: 얼마나 빡세게 예. 시켰으면 악덕업자.
4: 아주 그 강행군 할 때는
0: 예.
4: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도 했었어요.
1: 아유, 완전 악덕인데요?
0: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한 3, 4일 이렇게 하시고
4: 네.
0: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4: 네.
0: 또 목회 아니라고 또 설교 준비하시고 막 해야 할 텐데
1: 힘드시겠다.
0: 몸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병나실 것 같아요.
4: 네, 있죠. 네, 몸살나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난조가 있죠.
1: 예.
4: 있는데
1: 예.
4: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은 피곤한데 그 영혼의 어떤 그 회복
1: 예.
4: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신비를 경험하죠.
1: 예.
0: 근데 굉장히 그 하시고 나서는 그 뿌듯하실 것 같고요.
1: 특히 그거.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0: 그건 뭐 이루 말해서.
1: 그 얘기를 좀 해. 헌당 예배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예. 엄목사님.
3: 저희들이 우는 것보다는
1: 예.
3: 저희들이야 그런 걸 어떤 사명으로 알고 예배당 짓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1: 네.
3: 그래도 농촌교회에서는 수건 사업이잖아요.
1: 축복이죠.
3: 예, 그러니까
1: 네.
3: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1: 네.
3: 저희는 그 자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예. 감동이죠.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그 눈물 흘리고 또 그 현장을 와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듣는 헌당 드릴 때 참여하신 내빈들이 예.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1: 그런데 예. 이제 공사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본교회로 가시면 과연 그 본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의 사소 고생을 하세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0: 제가 이제 가끔 예. 상근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비잖아요. 예, 예. 한 주간 비고 예. 그러잖아요. 처음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1: 싫어하죠.
0: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 어때요? 이 목사님은?
4: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1: 예.
4: 실제.
1: 예.
4: 예. 그리고 목장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 예.
4: 실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건축 현장에.
1: 예, 예.
4: 그래서 같이 사역하게
1: 예.
4: 그 현장을 친히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1: 뒤집어지는 거죠.
4: 바뀌었어요.
1: 예, 예. 예. 도와야요. 거기 도와야요. 거기 네, 안 도우면 안 돼.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0: 그러면 목사님들 건축 현장에 있을 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건축하고 이런 일도 있었나요?
4: 네, 가끔씩 평신도들을 이제 모셔다가
1: 예.
4: 같이 협력하게
1: 이렇게
4: 해주면 예. 일에 대한 능률도 능률이지만 목회자들을 향한 시각도
1: 달라지는 거죠.
4: 변화가 되는.
1: 예, 그런데, 홍 목사님은요?
3: 예, 저희도 집사님 두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예. 예,
3: 그분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오셔서 한 주간 또 일하고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1: 예.
3: 충분한 이해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 시대 속에 저런 목사님도 계신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옆집 목사님이라는 건 그냥 야 정말 대단하시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하시려면 가서 현장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3: 예.
1: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망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딸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기운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먹는 거나 간식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뭐 드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4: 예. 술을 왜 먹나 했어요. 근데 술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술 기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술로 배를 채우면 배힘도 또 생기고. 아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처방 같다 이런 생각이
1: 그 마음을
4: 들었어요.
1: 아시게 됐네요. 네.
4: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식이나 이제 이런 일반 식사가 제때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1: 네.
4: 또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막 그런 볼멘 소리들이
1: 예.
4: 일은 빡세게 시키고 먹을 것도
0: 안 주고
1: 그래서 악도업자가 되셨군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량에 취하지 네. 안 했다면 못할 일이시죠.
3: 네.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쓸 때
1: 예.
3: 지금 농어촌 선교회에서는 어떤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1: 네.
3: 뭐 아주 좋은 이런 뭐 호텔 같은 거나
1: 예.
3: 뭐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1: 예.
3: 항상 소박하게
1: 예.
3: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1: 예.
3: 그리고 이런 일도 사실은 그 얼마든지 경비를 쓸 수 있지만
1: 네.
3: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자.
1: 아껴서.
3: 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비를 사용하지는 말자.
1: 예.
3: 그리고 그걸 아껴서 더 귀한 일에 더 쓰자. 이런 정신이 기본 정신으로 저희들이 농순을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1: 네.
3: 항상 청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1: 예.
3: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간식이 좀 적다, 또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게 예. 통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1: 이겨나가는 예. 거네요.
3: 서로가 예. 다 공감을 하니까.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대신 농어촌 선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너도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 실제 요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네, 왜냐하면 이제 기사도 좀 나가고 예?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전화들이 계속 와요. 우리 교회도 좀 건축해달라. 여기도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제 전화들이 여러 번 오기 때문에
1: 예.
4: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1: 예, 그렇죠. 참 거절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고. 예.
4: 거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더 예. 어렵습니다.
0: 주로 어느 곳에 세우시나요? 세우시는 곳이?
3: 특별하게 어느 곳이라는 것은 없고요.
1: 예.
3: 각 저희들이 이제는 도마다 지역 책임자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내를 살펴보고 예.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나 아니면 지역 책임자가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안이 올라오거든요.
1: 예.
3: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사들이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더라도 있어야 할 곳.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지 그냥 예, 예. 의미 없이 돈 쓰여지기를 저희들은 원하지 않고
1: 예, 예. 한 푼이라도 예, 아껴서 예, 예. 그냥 뭐든지 예. 교회 짓는 데 쓰시는 예, 거네요. 예.
0: 그럼 혹시 섬 지역도 이렇게 세우시나요?
4: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1: 예.
4: 예. 거리상 이제 여러 어려움들은 좀 있겠죠.
1: 예.
4: 근데 이제 만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
1: 네. 예.
4: 저희들 심사해서
1: 예.
4: 예. 대응을 하죠.
1: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네 곳을 지으시면서 다 그곳마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교회는 우리가 지으면서 특별히 더 가슴에 남는다는 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4: 제천에.
1: 예. 예.
4: 교회 이름이 장선담비교회인데.
1: 네.
4: 그 교회를 잊지 못하죠. 봉헌할 때 눈물 바다였습니다.
1: 예.
4: 그 교회 이제 건축 초기에 기공식 할 때 목사님 내외분이
1: 네.
4: 중간에 소천하셨어요.
1: 아이고.
4: 네, 교회를 이제 기초 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1: 네.
4: 비가 오는 날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을 갖고 이웃 교회를 방문코자 이제 가실 때인데 도로에서 예, 맞은편에 차가 과속하면서 충돌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두 네 분이
1: 예. 예,
4: 돌아가셨습니다.
1: 예.
4: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목사이면서도 주님의 뜻을 자꾸 물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는지.
1: 예.
4: 예, 두 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예, 아픈데
1: 예.
4: 예.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짓는 걸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셨죠. 그랬는데 주님이 예, 불러가시니까
1: 예.
4: 여러 번 주님 앞에 항의하고 때를 쓰고
1: 예.
4: 그랬습니다.
1: 예.
4: 예,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1: 예.
4: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선교사님인데
1: 네.
4: 귀한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1: 네.
4: 그 유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이고
1: 네.
4: 예, 눈물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예, 잊지 못하죠.
1: 예.
4: 네. 그 지금도 생각하면
1: 예.
4: 보고 싶죠. 예. 그 목사님이 초창기 그 강원도 화천 문화마을 교회 질 때도
1: 예.
4: 함께 하셨던 목사님인데 예. 아주 그립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건축 현장에서 벽돌 하나 쌓고 그리고 짐 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도 조금 새겨질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남아 넘치는데 형제 교회는 아주 굉장히 가난해서 극빈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굶고 있는데도 사실은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그런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교회 회복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에 농어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성을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는 현대 교회에 도전을 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두 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 출신이세요? 아니면 서울 왜 그런 거 따지잖아요. 태어나기를 지방에서 태어나 왜 아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니 교회가 없어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엄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3: 저는 황해도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3: 그리고 살기는 수원에서 20년 살았고
1: 그럼 전혀 시골하고 관계가 없으시고
3: 서울에서 이 농촌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고
1: 아 그러세요?
3: 이 농촌에는 평소에 제가 꿈이죠. 농촌에 가야 되겠다.
1: 왜 그런 꿈을 꾸셨어요?
3: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농촌을 생각하게 됐고 그 꿈을 5년 동안 계속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님께는 이제는 농촌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될 때는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를 그 빌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사가지고 다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오산에다 세우시면서 비워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안 되니까 그 총회 서기에 되시는 분한테 그 농촌에 혹시 목사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농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가고
1: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곳이 함양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요 어디 서울이세요? 아니면 지방?
4: 저는 서울입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4: 우스갯소리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하나님은 얼굴 가지고도 당신이 쓰실 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집회 다니거나 이제 어떤 공동체 가서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충청도. 심지어는 뭐 우즈베키스탄.
0: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4: 서울 얘기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살이만 쭉 했는데 제가 부대에서 목회를 할 때 장병인데 일반 사병인데 군대에서 목회를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데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저 자신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서울 박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매우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부대 있을 때 군인 사병 일반 민간인 같이 이제 어우러진 목회 현장인데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교인이. 거기서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 경험이 제가 이제 지방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늘 해만 떨어지면 마을이 적막하고. 불 다 끄고 예.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고
1: 예.
4: 아, 이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0: 그런데 내려가실 때 거기서 사역하실 때는 네. 그냥 계속 거기서 사역하실 마음이셨나요? 아니면은 또 기회 되면 올라오실 생각하고 내려가셨나요?
4: 우리 회장 목사님은 아까 그런 이제
0: 네, 꿈이셨고
4: 강한 의지와 예. 꿈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혼이 나간 상황에서 갔어요.
0: 예. 네,
4: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허무 교회를 모르니까
1: 예.
4: 저를 부르는 호칭도 전도사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1: 모를 때.
4: 이씨라고 네, 늘 이씨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야 이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제가 오래 있을 수 있나
1: 예.
4: 이런 생각은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1: 예.
4: 이제 지방 목회는 경험해 보니까 단기 목회로는
1: 네.
4: 네, 실질적으로 목양하기가 네.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1: 네.
4: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도망치듯이 탈출해야 되나
1: 예.
4: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예.
4: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교인이 저에게는 자식이었어요.
1: 네.
4: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4: 그래서 떠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때 밤새 울었죠. 자녀를 놓고 도망가는 심정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들으시면 우리 애들이나 생각하라고
4: 네.
1: 시골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면 다 서울로 오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4: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1: 예.
4: 사실.
1: 예.
4: 그런데 이제 지방 목회를 비교적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1: 예.
4: 그 사명감에서는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1: 예.
4: 자녀 교육이나 뭐 자녀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1: 네.
4: 아마 지방 목회 20년, 30년 있기는 쉽지 않을
1: 그렇죠.
4: 겁니다. 사실.
1: 예.
4: 근데 이제 내려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1: 네. 네,
4: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갔는데
1: 네.
4: 우리 농어촌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4: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1: 예. 그러면 엄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장에 예. 예.
0: 결혼은 좀 어떻게
1: 예,
0: 하셨나요?
1: 예.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3: 예. 처음에 제가 농촌에 간다는 분명한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사람을 구할 때도 그게 좀 맞춰야 되겠다.
1: 결혼할 수 있는 조건에.
3: 예, 예. 그래서 만난 아가씨가 한 다섯 대는데
1: 예.
3: 그 아가씨들에게 지금 조건을 내건 게 첫째는 농촌은 간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
1: 네.
3: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만일에 그 농촌 가는 것을 중간에 갔다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만일에 돈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의 가죽을 빗기라는 얘기가 되는데
1: 예.
3: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1: 예.
3: 주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1: 예.
3: 세 번째는 가정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1: 네.
3: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하게 할 수 있다.
1: 네.
3: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예.
3: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걸었던 게 남자가 죽을 자리가 있다. 만일에 내가 그 죽을 자리를 비겁하게 회피한다면 그건 주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혀드리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등대밀에서 보내달라.
0: 예.
3: 마지막 조건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앞에 있는 네 아가씨들이 이걸 듣고 다 포기를 했는데
1: 네.
3: 지금 사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0: 예.
3: 여지껏 와서 농촌에 살면서 돈 달라 소리 해본 일 없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게. 농촌에 떠나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1: 예.
3: 만일에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지 큰 교회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농촌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게는 없었어요.
0: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결단하고 예. 시집을 오신 것이 예. 야,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3: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아, 여자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으네요. 예.
0: 우리 두 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농어촌 목회를 하시면서요. 농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1: 예.
3: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이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3: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1: 네.
3: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1: 네.
3: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었다.
1: 네.
3: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1: 네.
3: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농촌에 있던 어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곳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나는 이 옥동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험과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옥동 교회로 보냈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농촌교회 작든 크든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1: 네.
3: 그렇다면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회자가 이 게으르다. 이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악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고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1: 네. 네.
3: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우리 이슬님.
4: 우리 농어촌 쪽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목회자들 또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들과 자꾸 어떤 비교의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맞추는 그런 개념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겁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4: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작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1: 네.
4: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고요.
1: 네.
4: 힘들지만 농촌 목회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상당히 크거든요.
1: 네.
4: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진심은 통한다. 진심. 여기를 거쳐가는 목장으로 생각하면 그 진심이 성도들에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1: 네.
4: 근데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성도들과 목회자를 엮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4: 마지막 부탁은 도시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들 또 뭐 일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가슴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4: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두 분의 복음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보물은 뭐예요? 엄목사님.
3: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1: 예.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보물이 아닐까. 네.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예. 어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다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보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 이 목사님은요?
4: 제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까지 꼭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보물이죠.
0: 자, 이번에 그 백석 대신이 통합되면서 대한예수기 장로의 대신이라는 큰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농어촌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좀 더 그 비전을 더 크게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예. 좀 나눠주시죠.
1: 어목사님. 예.
3: 일단 교단이 그 외형적으로는 커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촌 교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회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고 백서도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석에 있는 분들과 같이 또 이 농어촌 선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네. 그 조직을 일단 추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래서 앞으로 그 해야 될 부분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농어촌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회 현황을 파악해서 그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어떤 보람과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고 농어촌 교회만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교회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 회복도 예, 예. 아주 소중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네. 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것을 해나기 위해서 우선 교단부터 네. 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촌 선교회가 네. 깨끗해져야 되겠고 목사님들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의 생각들을 좀 바꾸고 또 제도와 또 환경들을 좀 바꿔나가는 네.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4: 예.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처음 예, 지금 써보는데요. 예.
1: 네. 이슬 목사님이. 네. 예. 네.
4: 주님, 접니다.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1958년에 태어나게 하신 바람에 58년 개띠라는 소리를

0: 많은 목회 세월을 넘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저희 부족을 눈감아 주셨고 지쳐 쓰러질 때는 업어주신 바람에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의 소질이 다분한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이들에게 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저의 목장보단 훨씬 더 크고 알찬 목장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속썩여 드린 거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조금 나아지겠다는 약속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어촌 선교회를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가지 않는 섬을 찾아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목장 하나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를 주님 곁으로 부르실 텐데 그때는 갑자기 부르시지 말고 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얼굴 씻을 시간, 마음 씻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목회 현장 꼭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1: 하나님이 잘 의논을 안 하시고 뭐든지 결정하셨나 봐요. 예.
2: 원래 우리 계획대로 안 하시죠.
1: 그러니까요. 예. 오늘 편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되게 아이같이 편지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2: 예. 순수하시다.
1: 예, 예.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 날짜 미리 안 알려주시면 진짜 화내고 가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날 받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농어촌 선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저 두 사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 뻗고 자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옛날에 농촌에 한번 간증을 하러 갔다가 그 어르신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너무 내던져 놨었구나라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농촌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살아낸 덕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좀 잊지 않고 목사님들 후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2: 그 농촌 교회가 있어서 그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1: 네.
2: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신들 목회 현장 꾸려가기도 쉽진 않을 텐데 그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힘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역에 정말 복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오늘 전화에 불나지 않을까?

0: 싶어요. 하나는 우리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예. 하나는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1: 아, 예, 예. 예, 그런저런 좀 많았으면,
0: 예,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잠시 불이 아니라 예, 예. 따뜻하게 온기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곧 다가올 어머니날 위해서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이고,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하나. 네, 이런 분들 뭐 요즘에 어머님들이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옷이 필요하시겠어요? 네. 가방이 필요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챙겨드리는 선물이 제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벌써 5월이 다 됐습니다. 정말 올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 그런 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건강을 선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옷도 너무 많고요. 정말 뭐 어디 특별하게 다닐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좋은 뭐 여러 가지 백이나 어떤 것들이 글쎄요 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물을 하시기에는 건강식품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타주에 배송하시거나 또 미리미리 한국에 또 다녀오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세일을 뭘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정의 달 못지않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요. 저희가 세일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선물, 정말 건강을 선물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요즘 그렇게 그 체감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부담스럽고 값비싼 선물보다는 그래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선물.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의 기쁨, 그 효과는 아주 큰 그런 선물이 천정산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부모님들에게 생산삼은 지금 판매를 못하고 건산삼을 선물해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판매하고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좋다면서요.
3: 네, 요새는 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우려서 드시거나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우 산삼을 우려 드실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품도 저희가 오늘 정말 파격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매장에 오시면 파우치, 캡슐, 스포이드, 열매 주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삼을 꼭 어렵게 우려 드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산삼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세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정말 가장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품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삼 하면 그냥 막연히 좋다가 아니고요. 사포닌이 정말 많습니다. 인삼, 홍삼, 흑삼, 장내삼 최고로 이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포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드셨을 때 면역력뿐만 아니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몸이 차신 분들이 많이 따뜻해져서 입맛도 나시고 기운도 나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천종산삼입니다. 그리고 신만희 장석훈 사장님께서 직접 산삼을 채취한 것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100% 산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거든요. 여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대로 된 산삼, 그리고 드셨을 때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선물을 준비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고 또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흔히들 쉽고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런지 요즘에 온라인이건 아니면 가끔씩 나타나는 잠깐 오픈하는 이런 매장들에서 천정산삼을 구입하시고 별 효과 없는데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천정산삼은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성분인 많은 산삼을 구입하셔야지 그 구매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잘못된 삶, 살짝 그 소비자들을 좀 속이는 그런 삶의 종류를 선택하시게 만드는 이런 판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효과를 볼수 있는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5월 달부터 방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5월 중순부터도 많이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 캠퍼스 생활, 기숙사 생활 몇달 동안 하고 와서 돌아오는 걸 보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삶. 요즘에 밤늦게까지 또 컴퓨터나 셀폰 보는 친구들 때문에 눈 건강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또 어떤 영양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천정산삼 또는 제품들 미리 구입해 두셨다가 돌아온 아이들한테 방학 내내 잘 먹게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올 여름을 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니저님 또올 5월에 부모님들께 어떤 선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선물. 늘 이런 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번 주에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건산삼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도 1년 내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날 미리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건산삼을 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불짜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 달을 우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담그실 때는 보드카 750ml에 한 박스를 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는 두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500불짜리 건산삼은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4개월을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은 건산삼이기 때문에 우려 드시거나 씹어 드시거나 술을 담그실 때 필요한 거고요. 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분들, 간편하게 산삼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몇 가지 또 특별 세일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에 들어있는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을 100% 갈아서요. 한 캡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산삼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드실 수 있고 30알 한 달분인데요. 천삼 레귤러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산에서 늘 드신다는 베리 산삼 씨주스인데요. 요거는 한 병에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삼 30년근 10뿌리를 잘 썰어서 꿀과 산삼을 1:1 비율로 만들어 놓은 꿀산삼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요. 오늘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LA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산삼 불로초는요. 산삼과 알라스카산 불로초를 잘 갈아서 한 캡슐에 넣어서요. 30알 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한 달분이 300불인데요. 오늘 이 산삼 불로초 구입하시면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세 병을 300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는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마니 장석훈 천종산삼이 있습니다.
2: 네, 와, 오늘 세일 폭도 아주 크지만 세일 품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선물 구입해야 되는 시즌을 맞이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어떻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하시는지. 이 꿀삼 같은 경우는 와, 반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건삼도 300불짜리 150불에 구입할 수 있으면요. 요즘 많이 사두고 싶은데 건삼 좀 보관을 오래 하셔도 되잖아요. 좀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하셔서 좀 오래 보관하셔도 괜찮겠죠?
3: 예, 그렇습니다. 생산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수고로움이 있으셨고요. 또 씻어서 드셔야 되는 또 수고로움을 저희가 다 덜었습니다. 그래서 건산삼은 저희가 잘 씻어서 말려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고요. 집에 아무 곳에다 두셔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세일할 때 많이 사셨다가 여행하실 때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 주실 때에도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 박스에 잘 보관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포장도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이 건산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고 드실 수 있도록 정말 딱딱하게 잘 말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에 세일할 때는 한 두 달 정도 우려드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술을 담그셨다가 1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이렇게 오래 보관하신 후에 정말 허리, 무릎, 통증 등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럴 때 한 잔씩 가끔 드시면 또 많이 좋아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삼은요, 저희가 항상 이 가격에 또 세일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이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00불짜리 건산삼 반값에 세일했으니까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산삼 불로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말려서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간편하게 비타민처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간편하고요. 드시기도 간편해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삼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면역력, 또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서 사갖고 온 제품이 아니라 사장님이 알라스카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잘 말려서 저희가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믿으실 수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이명, 전립선, 그리고 변비, 허리, 무릎 통증,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정말 장수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불로초인데요. 이 불로초가 미국의 알래스카에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캡슐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원래가 300불짜리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총세 병을 저는 부모님들이 다 한꺼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산삼불로초 세 병을 가져가시면 한 분이 세 병을 다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2: 네, 어떤 상담이나 혹은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때 구입하셔갖고 한국에 선물 가져가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 또 친지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구입 후에 매장에서 직접 그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저희가 배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는 직접 가지고 나가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우편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세일일 때 선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타조 배송은 저희가 우체국에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날 맞이해서요. 이렇게 타주 배송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바로 주문하시면 어머니날 전에 여기 좋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면 정말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저희가 세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가격까지도 많이 저렴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일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선물을 하셔서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어머니날에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뭐 식사도 하시고 꽃도 달아드리고 행복한 시간 맞이하실 텐데요. 아,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신다. 뭐 옷도 많고 가방도 많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선물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실 수 있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게 천정산삼을 선물해 드리면 정성도 있고 또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산삼도 아주 큰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산삼뿐만 아니라 아 나는 삼 일일이 우려 먹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젊은 분들, 바쁜 분들, 또 아이들에게 삶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된뭐 캡슐이든 이런 제품화된 상품으로 여러분 직접 천정산삼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정말 좋습니다. 매니저님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해 주세요.
3: 네, 지금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릴 건데요.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150불 반값 세일 해드렸고요. 500불짜리는 두 달분인데 300불짜리보다는 10년 이상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500불짜리는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데요.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두달두 달씩 나눠서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오늘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천삼 레귤러 캡슐 제품이 있습니다. 요 제품은 50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오늘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산삼C 베리 주스 100%입니다.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 엑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15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1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꿀산삼 30년근을 10뿌리를 잘 씻어서 썰어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300불짜리 꿀산삼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잘 갈아서 만든 캡슐 제품 한 병에 300불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는 총 3병에 300불.

0: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요. 딱히 5월이 돼서 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가족 건강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이 기회에 건강 확실히 챙겨야겠다. 그래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도 아주 풍성하고 다채로운 상품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늘 중요한 건강이지만 그래도 어떤 계기에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에 두면 늘 잊지 않고 건강 챙기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어르신들은 당연히 건강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또 젊으면 젊을수록 건강 관리를 일찍 시작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젊은 시절에는 뭐몸 생각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좀 이게 좀 주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요.
1: 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정말 뭐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새 젊으신 분들도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운 직장에 또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살기가 녹록지가 않다라고 느껴져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런 자녀분들 보실 때마다 트래픽에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껄뒀하면 감기에 오고 또 피곤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입맛이 없고 이런 자녀분들이 계셔서 실은 요새는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구입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정말 나이를 먹어서도 큰 지병 없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식사 조절도 잘 하시고, 또 수면에도 많이 신경을 쓰신다면, 굳이 뭐 보약이나 이런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운동 부족, 식사 부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감기가 오면 쉽게 오고, 그다음에 또 대상포진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났을 때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서요. 요새는 젊으신 손님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30대인데요. 저는 그냥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안 하든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산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기 없이 잘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또 피곤하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산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연세 드셔서 가장 부러운 게 뭐겠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돈이 많은 것보다도 건강해서 두 다리로 잘 걸어서 오시는 거, 운전 잘해서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부럽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정말 많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삼 같은 경우, 또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로, 또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강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에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넘기지 마시고요. 일일이 체크하셔서 정말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천종 산삼 드셔보시고, 감기 안 걸리고 무더위 잘 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의 체력을 키우고, 이런 일들이, 뭐, 하나의 캡슐, 하나의 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천정산삼을 드셔가지고, 한번 드셨다고, 갑자기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오랫동안 들어가도, 안심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정산삼을, 꾸준히 미리미리 잘 드셔두면은 어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또 어떤 질병에도 견딜 힘을 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체력도 관리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막 편안하게 마음껏 먹고 운동하지 않고 천정산삼 드시면 다 만병통치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운동하시면서 식단 관리하시면서 천정산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건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천정산삼의 효과 그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0: 아쉬워요. 이 산정사상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에 드리는데, 좀 빨리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합니다. 신마니 장석훈의 천정산삼은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검증받은 업체입니다. 오랫동안 천정산삼을 판매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재구매를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뢰를 얻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프로모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하고 따뜻한 산삼 차와 함께 여러분들이 편안한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선물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모션과 할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타주로 선물을 보내실 분들 저희가 주소지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송까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니저님, 한국 가시는 분들, 뭐, 그, 문제 없겠죠? 통관하는 데는요?
1: 네, 통관에 문제 없습니다. 산삼 같은 경우도 300g까지는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 가져가시는 분들 오늘 세일하는 거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 네, 오늘 건산뿐 아니라 제품, 꿀삼까지도 다 만들어진 제품들도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요. 오늘 아주 골고루 구입하시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마니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해상 통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속에 미중 간 긴장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하락과 에너지 시장 안정에 대한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이란 자금 동결과 원유 공급 압박이 이어지면서 중동 에너지 시장 긴장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중동 정세 악화 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오픈 AI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샘 올트먼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소송 리스크와 성장 둔화 속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픈 AI의 미래와 리더십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풍력발전 사업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행동이 2028년 대선을 겨냥해 재가동에 들어가며 외교 안보 인재 결집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인사를 새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주당 내 외교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공급 차질 속에 미국의 원유 수출이 하루 520만 배럴로 급증하며 에너지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이동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교정책 브레인그룹인 국가안보행동이 2028년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고 3일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2018년 설립한 국가안보행동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이 단체를 이끌 새 대표 마허 비타르 전 NSC 정부 국방정책조정관을 선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국가안보행동이 다음 민주당 행정부를 구성할 국가안보 전문가를 결집하기 위해 재가동에 들어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재 수혈에 일조했던 이 단체가 2028년 대선과 차기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타르와 설리반, 로즈는 민주당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뒷받침한 전문가들입니다. 비타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C 정보 프로그램 추석국장과 정부 국방정책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의 국가안보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고 로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복심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비타르는 악시오스에 2018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의 외교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즈는 향후 두 가지 프로젝트로 대선 캠페인에서 활동하고 차기 행정부를 채울 인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진보적이고 민주당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국가안보행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민주당 내 외교정책 분열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원 비율은 2022년 53%에서 현재 80%까지 올랐습니다. 관세와 대중국 정책, 인공지능 등의 이슈에서도 당내 의견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행동을 이끌 비타르가 팔레스타인계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비타르 가족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비타르는 조지타운 대학 시절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NSC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담당 국장을 맡았습니다. 설리번은 대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향후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로즈는 자신이 이스라엘 문제와 다른 현안에서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현 회장의 이 취임식이 5월 2일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 2월 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김상현 수석부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최미경 전 회장의 이임식과 제23대 김상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일 뉴욕시 퀸즈 디모스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상현 신임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2년 임기를 시작하며 체육회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2일 열린 이 취임식에서 체육회 재정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제2회장체육회는 초창기 한의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시대의 소규모 활동들을 포함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에 힘을 얻게 되면서
1: 뉴욕 대한체육회는 1978년 교포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이후 약 50여 년 반세기에 이르기까지 1대부터 22대 전직 회장의 노고와 한인사회의 협력으로 동포사회 최대 체육단체로 자리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1978년 그해 여름에 제1대 교통체험이라는 명칭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대에서 22대 여기까지 50년 반세기 세월을 지나면서 역대 회장님들과 체육과에 관한 수많은 업적과 의료 체육 역사를 써내오면서 오늘의 기회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23대 체육회에서는 체육을 통한 중고사회의 사업과 결속을 이끌어내고 건강하고 건강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1: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 국가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 외국인 의사에 한해 보류 조치를 제외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은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키로 한 겁니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국 여행 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허가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 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 또 취업허가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은 당장 진료실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향후 10년 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에 25%는 외국인 의사인데 이들 중에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등 20개 이상 의사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와 미국 보잉의 F-1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비용이 수백억 쉐켈, 즉 수조 원에 이르는 이번 계획은 최근 국방조달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추가 구매 규모는 F-35와 F-15 두 개 기종별로 각각 한 개 비행대대에 해당합니다. 이번 구매 계획에 따른 도입이 완료되면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35 스텔스기는 100대, 차세대 F-15EX의 이스라엘 개량형인 F-15는 50대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2월 28일 시작된 이란 공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첨단 공군력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며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403편의 항공편과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 5,600톤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서로의 해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잇따라 충돌하며 양국 간의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선박 4척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함정을 투입해 퇴거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측 발표에 따르면 해당 중국 선박들은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 주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선박은 심해 탐사, 해저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첨단 해양 조사선이며 또 다른 선박은 무인 항공, 수상, 수중 장비 50여 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드론 모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필리핀 대사관은 주요 외신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주에서 실종된 5살 원주민 여아가 닷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자 격분한 이웃 주민들이 살해 용의자를 집단 구타하고 폭동 수준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4일 호주 경찰은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47세 제퍼슨 루이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중부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 인근 원주민 마을에서 5살 원주민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실종됐고 닷새 만에 마을 주변의 울창한 숲에서 수색에 나선 마을 주민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용의자 루이스를 붙잡아 집단 폭행했으며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이웃 주민 400여 명은 보복하겠다며 루이스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변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용의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 수준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맞섰습니다. 용의자 루이스는 과거에도 폭행과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사료된 피해자가 실종되기 6일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카카오톡과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8: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 703-354-1950, 703-354-1950.
9: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9: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9: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1: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9: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3: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 육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줄줄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온 가운데 풍력 발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약 165개 육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승인 절차를 사실상 중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협상을 마치고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던 35건,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서면 확인을 기다리는 중인 30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약 30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약 50건은 과거라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을 프로젝트들로 알려졌습니다. 풍력 발전은 레이더 시스템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국방부의 승인을 거치는데 해당 절차는 통상 수일이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신청 처리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에서 풍력 에너지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공공토지뿐 아니라 민간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관할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연방토지 내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중단을 시도해왔습니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 청정전력협회 최고 경영자는 매우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보수적 가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규제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전력원으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모든 주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며 어떤 풍력 터빈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 대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5: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0년, 2025년의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금이나 이란 정권 자금이 자국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다소 관대하게 허용했던 걸프 이웃 국가들은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세부 정보를 제공해줘 우리가 그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47년 동안 축적해온 훔친 자산을 동결당하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부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 그들의 통행료 수입은 130만 달러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과거 1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14일에서 1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내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변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에너지 구매를 통해 이란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우리는 중국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고 이는 진행 중인 논의 주제라고 밝혀 이란 전쟁 및 에너지 공급망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4: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월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엔트로픽과 블랙스톤, 헬먼 앤 프리드먼 등 3사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 각각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골드만삭스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제너럴 애틀랜틱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15억 달러로 예상되며 합작법인 설립 합의가 이르면 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작법인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들의 엔트로픽의 AI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쟁사 오픈 AI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들과 비슷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모두 기업 대상 AI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을 집중 공략하려는 행보입니다. 현재 기업용 AI 시장은 엔트로픽이 앞서는 가운데 오픈 AI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더운 느낌이 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 속에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충분히 비추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초반은 두 지역 모두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차 오르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헬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헬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헬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헬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캣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하나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이란 관련 압박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태평양 영내를 다소 벗어난 틈을 타 중국이 미국의 대만 독립과 관련한 입장 변화를 유도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3일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며 회담 전까지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평화 무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연합조보에 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중 양국 정상이 함께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의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대만 독립 세력이 미중 관계와 미중 정상의 외교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을 이끄는 정상이 마주하는 자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중국은 대만과 관련한 군사적 압박을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도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달 29일 올해 2,300만 대만인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외교 회동은 대만이 초대받지 않은 회동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베이징을 방문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가 의제 최상단에 놓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구태여 부각하지 않은 것에서 분명히 달라진 점이라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최근 대만을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자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 측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반대한다고 밝히라고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대만을 잃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안보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해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거래 지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의 주권을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는 중국이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고 믿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실책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 정보당국에 의해 제기됐던 이른바 대만 침공설은 최근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 최대 야당을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며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제1야당이자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했고 이 자리에서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친미 독립 노선의 대만 정부와 집권당은 중국의 이러한 유화책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며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2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이번 방문은 모리셔스,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상공을 경유하려던 대만 측의 기존 계획이 중국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 총통의 성씨인 라이 씨의 조상마을로 알려진 중국 푸젠성 신텐촌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3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1월 대만의 유명 유튜버가 방문하면서 부쩍 관심을 받은 신텐촌을 소개하면서 이를 양안 교류의 중심지로 띄우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신텐촌은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민간 신앙을 매개로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려 하고 있으며 푸젠성 정부는 족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대만 국민들이 자기 뿌리를 본토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위협 및 상시적인 군사적 압박과 대비되는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종결된 듯 보였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검찰 측이 시사했습니다. 자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과 관련한 연준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 내부 감사에서 파월 의장의 직무태만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에 검찰이 파월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 검찰은 지난 1월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며 형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월 의장은 이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 상원은행위원회에 소속된 톰 틸리스 의원은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새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하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파월 의장 등에게 통보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달 29일 틸리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안은 1차 관문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로 검사장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는 15일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장 재임 중에 마지막 기자회견에 나선 자리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보통 이사직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연준 이사직을 당분간 유지키로 한 겁니다.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한 후에는 파월 의장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그를 빈번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5: 워싱턴 포스트가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미 성인 2,560명을 조사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 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로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무당파 전체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 전쟁과 여러 주요 현안에 걸쳐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락했습니다. 경제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 등에 따라 지난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내린 27%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 가장 지지율이 낮은 항목은 생활비 문제로 76%가 반대하고 찬성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등록 유권자의 49%가 민주당이라고 답해 공화당 44%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7%, 공화당 지지율이 45%였던 지난 2월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등록 유권자 중 이번 중간선거가 과거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의견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높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제 상원 과반 의석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3: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0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문화와 정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6: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1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양기관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금은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 동양정신문화연구회 그리고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기반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고 언어 접근성, 문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연결 강화에 중점을 둔 단체들이 선정됐습니다. 미셸 커튼 대표는 송문화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한인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는 지원금을 활용해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은 청소년과 연계한 시니어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은 시니어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동양정신문화연구회는 동양문화와 관련 독서 북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시니어 또래 정서지원 프로그램 동무지기를 강화합니다. 동무지기는 한인 50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6주 경청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또래들의 정서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25년 시작되었고 프로그램 이수 시 한인 시니어를 위한 무료 정서지원 전화라인인 K-Care 라인과 웰빙 체크라인인 효라인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K-케어라인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회를 열고 효라인은 정기적으로 웰빙 체크를 받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K-케어라인과 효라인 모두 대표번호 571-991-3033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정보는 703-761-2225로 문의 가능합니다. 송수 대표는 이민 1세대로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1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인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 인구를 위해 문화적, 정서적, 관계적 지원을 한층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뜻깊은 공감대가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례 중 한 건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WHO에 따르면 환자 중 한 명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WHO는 증상을 보이는 다른 두 명을 선박에서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WHO는 해당 선박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남아공 매체들은 이번 발병이 아르헨티나에서 서아프리카 연안의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은 네덜란드 선적의 역외 크루즈선으로 현재 카보베르데에 정박 중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 관계자는 첫 번째 희생자인 노인 남성이 선상에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가 남아공 병원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완치법은 없지만 조기에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제3국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양측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이란 고위 당국자는 3일 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서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X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며

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이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천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거대 지상화 유적이 훼손됐다고 이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애리조나주 아호 서쪽 국경에 위치한 국경 장벽 건설 현장에서 지면에 그려진 인탈리오 지상 음각화 유적이 훼손됐습니다. 이 유적은 길이가 약 61m에 달하는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조성 시기는 최소 1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미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물고기 형상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8에서 21m 구간에서 공사용 불도저 자국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장벽 건설을 감독하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존 맨넬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국경 장벽 건설 계약업체가 공사 도중 부주의로 라스 플라야스 인탈리오라는 문화유적지를 훼손했다며 남아있는 유적 부지는 확보했고 현장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원주민 부족 히아세드 오드햄의 원로인 로렌 마케즈 아일러는 누군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유적지를 파괴한다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그와 똑같은 일이라며 그 유적은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65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추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 대부분은 이미 장벽으로 멕시코와 분리되어 있는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두 번째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원주민 사이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 예정지에 있는 멸종 위기 생물 서식지인 퀴토 바퀴토 샘과 미 원주민 묘역 등 다른 유적지에 대해서도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서 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헬리세이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파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해상 통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속에 미중 간 긴장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하락과 에너지 시장 안정에 대한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이란 자금 동결과 원유 공급 압박이 이어지면서 중동 에너지 시장 긴장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중동 정세 악화 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합작 법인 설립에 나서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오픈 AI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샘 올트먼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소송 리스크와 성장 둔화 속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픈 AI의 미래와 리더십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풍력발전 사업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행동이 2028년 대선을 겨냥해 재가동에 들어가며 외교 안보 인재 결집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인사를 새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주당 내 외교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공급 차질 속에 미국의 원유 수출이 하루 520만 배럴로 급증하며 에너지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이동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 성공 신화를 읽은 샘 올트먼 CEO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전례 없는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를 공동 창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와 올트먼 등을 상대로 1,500억 달러가 넘는 소송을 내며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데다 핵심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매출 성장이 정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안팎으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달 말 세계 1위의 클라우드 공급사인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발이 묶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머스크 CEO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트먼 CEO는 아마존 웹서비스 행사장에 사전 녹화한 영상을 보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내 일정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씁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올트먼 CEO가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오픈 AI가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중대한 시기에 그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 성적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코딩 등 기업용 AI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작년 오픈 AI가 연매출 목표를 밑돌았고 주간 활성 이용자 10억 명 고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가 임박하며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현재 8,520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올트먼 CEO가 이런 몸값을 지탱할 실적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기업 공개 계획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트먼 CEO의 이번 위기가 과거 테슬라 수장 자리를 잃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재기한 머스크 CEO 사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차이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전기차 판매 성공,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혁신 등 성과로 투자자 우려를 불식했지만 올트먼 CEO는 이처럼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예전에 승승장구 신화가 무너지고 놀라우면서도 신뢰성이 부족한 기술이라는 AI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올트먼 CEO는 2015년 머스크 CEO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과 비영리법인으로 오픈 AI를 창업했고 2019년 영리법인 전환을 주도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챗GPT 개발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 측과의 이견 때문에 2018년 오픈 AI를 떠났습니다. 그는 오픈 AI가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기고 부당한 확장을 꾀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현 소송에서 회사 측이 올트먼 CEO를 해임하고 1,340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금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크플러에 따르면 현재 매일 50척에서 60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미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배 수준입니다. 4월 수출 물량의 약 절반은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에서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휴스턴 항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켄트 브리튼 코퍼스 크리스티 항 최고 경영자는 지난 3월 항구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며 전쟁 전 200척 수준이던 선박 운행량이 240척 이상으로 늘어 유조선 입출항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선박 상당수는 전쟁 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의 선박들입니다. 중동 공급 차질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맷 스미스 크플러 상품 연구 책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무역로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이제는 미국 걸프 해안으로 향하고 있다며 아시아 시장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입 노선 변경은 영구적인 재배치라기보다는 전시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경질유는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또 미 원유 수출량이 항만과 파이프라인의 물리적 한계로 하루 500만 배럴 수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미국 등 다른 지역이 대체하기 어렵다며 결국 답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적 피해 위험성이 커지며 이는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3일 CBS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모든 측면에 걸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편하지 않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달 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책결정문에 완화 편향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 지역 연은 총재 3명 중 1명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FOMC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음번 금리 변화가 인하일 수도 인상일 수도 있다는 정책 전망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되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일부 인사는 현재의 어려움이 이미 수년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초과해온 상황에 더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가격 급등은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약화해 수요를 위축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과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습니다.

현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미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규모가 올해 확대됩니다. 올해는 총 88명이 선발되며 지난해보다 71명이 늘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 장학생 63명, 음악, 미술 등 예능계 2명, 입양 한인 및 장애 학생 6명 등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1인당 $1,500가 지원되며 최우수 2명에게는 $5,000, 우수 4명에게는 $3,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내 정규대학 학사 이상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전공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GPA가 40점, 자기소개서가 20점, 추천서 15점, 활동 및 성과 25점을 기준으로 종합 심사됩니다. 신청 마감은 6월 26일이며 지역 심사와 중앙 심사를 거쳐 장학생 명단은 8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9월 말 이후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요리를 통해 배우는 워크숍 소식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국어 사전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16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음식을 하나의 단일 전통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펴봅니다. 궁중 음식부터 일상 식사까지의 역사적 변화, 쌀 재배와 사회 구조가 음식 문화에 미친 영향, 그리고 발효 음식과 김장 문화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또 무역과 문화 교류가 한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각 주제와 관련된 핵심 한국어 표현도 익힐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 당일 제공되며 참가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language@koreansociety.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행사 Passport DC가 5월 한 달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Events DC가 주관하며 워싱턴 DC에 위치한 각국 대사관과 주요 문화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각 대사관이 일반에 개방되는 세계 각국 대사관 방문 투어와 EU 오픈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평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대사관 내부를 둘러보며 전통 음식 시식, 문화, 전시, 공연 등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 공연과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시 전역에서 진행돼 특히 대사관 거리 일대는 행사 기간 동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인기 있는 대사관은 입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른 방문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Passport DC 가족, 친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코프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에서 정치폭력이 증가하면서 총기 난사 피해에 대한 보험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일 미국 정치인과 비즈니스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 늘면서 과거 틈새 시장에 불과했던 총기 난사 보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총격 사건에 따른 재정적, 법적 비용과 평판 저하 비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총기 난사 보험과 기타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는 올해 연간 보험료 기준 1억 달러로 2020년 이후 두 배로 커졌습니다. 영국 보험 중개업체 블랙손의 줄리언 베로 최고 경영자는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앞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등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 불안감을 촉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로는 미국 학교에서 매일 총격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관심의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오히려 만찬장 총격과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중개업체 WTW의 미국 위기관리 부문 책임자인 피터 브랜스던도 유명 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공격으로 인해 보험 수요가 늘었고 미 경제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격 보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201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총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교, 병원, 공공주택 당국이 이 보험의 주요 고객들이었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총격 사건이 급증했고 보험 수요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청년 보수운동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행사 도중 암살된 이후 유타주는 총기 난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타주가 주정부 건물, 대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격 피해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는 연간 수십만 달러입니다. 총기 난사 보험의 새 고객 중에는 선거 자금을 모으는 슈퍼팩도 포함됩니다. 슈퍼팩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무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 조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4년 미 대선 당시 한 후보 캠프가 총격 보험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가 최종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뉴욕 Z세대 사이에서 성당 미사 참여가 증가하며 새로운 모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성당에서는 젊은 층이 몰리며 미사가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요일 미사가 열리는 성당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뉴욕 맨해튼의 주요 성당들이 일요일 미사를 찾는 G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중심가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등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신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 미사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텅 빈 자리를 걱정했던 일요일 6시 미사는 이제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늦게 도착한 신자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거나 유리문 밖에서 미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발코니 계단이나 벽에 기대 미사를 참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절례 때 성체를 나눠주는 봉사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길을 내야 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미사 이후에는 성당 계단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저녁 약속을 잡는 모습도 일상이 됐습니다. 일부는 미사 시작 전부터 이미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해 뉴욕으로 온 앤서니 그로스는 인근 피자 가게에서 피자 먹고 성당으로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명에서 200명의 젊은이가 피자를 먹고 함께 성당으로 향합니다. 그로스는 혼자 미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며 술집에 가서 400달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함께 걸으며 묵주 기도를 하는 홀리걸 워크가 열립니다. 사회광예방 서비스 SNS 챌린지인 핫걸 워크를 패러디한 모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참가자가 최근에는 15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18에서 29세 미 남성 비중은 2025년 기준 42%로 2023년 28%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같은 기간 약 30%에서 29%로 소폭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신앙 동향 연구기관 바나그룹은 G세대 신자의 미사 참석이 한 달에 약 두 번으로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코비드-19 이후의 고립감, 또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 등이 G세대를 신앙 공동체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교구에서는 보수 청년 활동과 찰리 컬크 살해 사건 등 전국적인 정치 폭력 사건 이후에 신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종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 부활절 세인트 조지프 성당에서만 작년의 두 배인 약 90명이 정식 입교했습니다. 개종반 수강생도 평소에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과거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이들까지 개종반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데이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가톨릭 매칭 플랫폼은 뉴욕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엑손모빌, 쉐브론 등 미국의 주요 석유업체들이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0: 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은 1일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수익이 4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세브란도 1분기 수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만 양사의 실적 악화 폭은 월가 분석가들이 내놨던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좋았습니다. 미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회사가 보유한 중동 지역 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우즈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전체 생산량의 약 15%가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되는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동 지역 생산 차질 외에 전쟁에 따른 석유 공급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 금융 상품과 관련한 일시적인 손실도 1분기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즈 CEO는 원유 수송 물량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금융 해지, 위험 회피 탓에 1분기 중 약 40억 달러의 일시적인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면서 원유가 목적지에 인도되면 2분기 중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워스 세브란 CEO도 CNBC 방송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브란의 경우 경쟁사 대비 중동전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더운 느낌이 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 속에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충분히 비추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초반은 두 지역 모두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차 오르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 미국이 이란에서 제시받은 14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IRIB 방송, 타스님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이란의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14개 항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제안에는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관련한 주장도 언론에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 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은 직접 종전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논의가 교착에 빠졌습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던 9개 항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14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 구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지만 이란은 일단 종전부터 합의한 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7: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교정책 브레인 그룹인 국가안보행동이 2028년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고 3일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2018년 설립한 국가안보행동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이 단체를 이끌 새 대표 마허 비타르 전 NSC 정부 국방정책 조정관을 선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국가안보행동이 다음 민주당 행정부를 구성할 국가안보 전문가를 결집하기 위해 재가동에 들어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재 수혈에 일조했던 이 단체가 2028년 대선과 차기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타르와 설리반, 로즈는 민주당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뒷받침한 전문가들입니다. 비타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C 정부 프로그램 수석국장과 정부 국방정책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의 국가안보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고 로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복심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비타르는 악시오스에 2018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의 외교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즈는 향후 두 가지 프로젝트로 대선 캠페인에서 활동하고 차기 행정부를 채울 인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진보적이고 민주당적인 외교 정책을 형성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쇼스는 국가안보행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민주당 내 외교 정책 분열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원 비율은 2022년 53%에서 현재 80%까지 올랐습니다. 관세와 대중국 정책, 인공지능 등의 이슈에서도 당내 의견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행동을 이끌 비타르가 팔레스타인계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비타르 가족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비타르는 조지타운 대학 시절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NSC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담당 국장을 맡았습니다. 설리번은 대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향후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로즈는 자신이 이스라엘 문제와 다른 현안에서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현 회장의 이 취임식이 5월 2일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9: 뉴욕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 2월 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김상현 수석부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최미경 전 회장의 이임식과 제23대 김상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일 뉴욕시 퀸즈 디모스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상현 신임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2년 임기를 시작하며 체육회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2일 열린 이 취임식에서 체육회 재정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제2회 체육회는 초창기 한의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팬시들의 소규모 스포츠활 동물을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에 힘을 얻게 되면서
9: 뉴욕 대한체육회는 1978년 교포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이후 약 50여 년 반세기에 이르기까지 1대부터 22대 전직 회장의 누구와 한인사회의 협력으로 동포사회 최대 체육단체로 자리 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1978년 그해 여름 제1대 교포체육회라는 명칭 아래 희창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대에서 22대에까지 50년 반세기 세월을 지나면서 역대 회장님들과 체육과에 관한 수많은 업적과 의료 체육 역사를 선배로면서 오늘의 기회에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23대 체육회에서는 체육을 통한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고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적으로 발생하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 K-Radio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청취자 여러분. 영어로 읽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면서 벌써 여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1일자 뉴욕타임스의 Your Money Advisor 기획기사. 제목은 Utility Bills are likely to be higher this summer. Here's what you can do. 올 여름 유틸리티 요금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라는 아주 실속 있는 내용입니다. 올여름 지갑과 건강을 지키는 법, 그럼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점점 치솟는 여름 유틸리티 비용, 스마트하게 방어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고 요금은 더 비쌀 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전국 에너지 지원 이사협회 NEADA는 올여름 6월에서 9월까지 평균 유틸리티 요금이 작년보다 8.5%나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남부 지역은 인상폭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Retail electricity costs continue to rise faster than inflation as a result of utility grid updates and demand from new data centers that power artificial intelligence. 소매 전기 요금은 전력망 업데이트와 인공지능을 등을 구동하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as a result of는 아주 자주 쓰이는 수거로 무엇무엇의 결과로서 또는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Utility grid는 전력망을 의미하며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AI가 전기 요금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의외로 간단한 것을 강조합니다. Filter changes are often overlooked and have an immediate impact. If the filter is blocked by dust and animal hair, the system has to work harder. 필터 교체는 종종 간과 overlooked 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가 먼지나 반려동물의 털로 막히면 시스템이 더 힘들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overlooked는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15달러 정도면 사는 필터 하나만 갈아도 에어컨이 전기를 훨씬 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가 막히면 기계가 과부하 걸리듯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work harder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절약 아이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태양광입니다. Portable plug-in solar panels, sometimes called balcony solar panels, are catching on in the United States as a way to shave electricity costs. 가끔 발코니 태양광 패널이라고도 불리는 휴대용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이 전기료를 shave, 깎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catching on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catching on이란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ave는 보통 면도할 때 쓰지만 여기서는 비용을 조금씩 깎아내다, 절감하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메인,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이 간단한 태양광 시스템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말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의 요금이 체납된 상태라고 하니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Both homeowners and renters can get help with utility bills based on their income and family size through the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라이힙을 통해 공공요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빌스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과세를 통칭합니다. 기사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정부가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www.energyhelp.u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기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는 것이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커튼을 치고 사람이 없을 땐 선풍기를 끄고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요금의 3%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여름 시원하고 알뜰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뉴였습니다.

뽀뽀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 국가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 외국인 의사에 한해 보류 조치를 제외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은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국 여행 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허가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 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 또 취업허가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은 당장 진료실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향후 10년 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에 25%는 외국인 의사인데 이들 중에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등 20개 이상 의사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 육상 풍력개발 프로젝트를 줄줄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30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약 30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약 50건은 과거라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을 프로젝트들로 알려졌습니다. 풍력발전은 레이더 시스템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국방부의 승인을 거치는데 해당 절차는 통상 수일이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신청 처리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에서 풍력 에너지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공공토지뿐 아니라 민간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관할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연방토지 내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복적으로 중단을 시도해왔습니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그룸앳 미국 청정전력협회 최고 경영자는 매우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보수적 가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규제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월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엔트로픽과 블랙스톤, 헬먼 앤 프리드먼 등 3사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 각각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골드만삭스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제너럴 애틀랜틱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15억 달러로 예상되며 합작법인 설립 합의가 이르면 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작법인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들의 엔트로픽의 AI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쟁사 오픈 AI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들과 비슷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모두 기업 대상 AI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을 집중 공략하려는 행보입니다. 현재 기업용 AI 시장은 엔트로픽이 앞서는 가운데 오픈 AI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

0: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의 피로와 스트레스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푸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말은 정말 너무 빠릅니다. 네. 그래서 굿모닝 워싱턴 1부 콜드플레이의 Speed of Sound, 음속, 네, 마하의 속도라는 뜻이죠. Speed of Sound, 음속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Speed of Sound, 음속. 네,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Speed of Sound 들으셨습니다. 5월 3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나의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날씨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조금 쌀쌀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최고 기온이 75도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에는 바람이 불며 기온이 50도대로 다시 내려가서 여전히 평균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 낮에는 최고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다시 오르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 저녁에 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저기압과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최고 기온은 60도대 후반이 예상되고 있고 비 올 확률도 85%라고 합니다. 목요일에도 한때 비가 예상되고 있고 또 최고 기온이 50도 중반대, 최저 기온은 40도 중반대라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은 없지만 그다지 따뜻하지만도 않습니다. 금요일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49도, 네, 토요일도 비슷하고 일요일은 좀 돼야 최고 기온이 7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분명히 3월 말, 4월 초는 좀 더울 정도로 이상하게 따뜻했는데 갑자기 4월 중순부터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폴라 볼텍스, 요 그 폴라 볼텍스 현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극소용돌이라고 한국말로 한다고 합니다. 극소용돌이란 극지방 상공에서 부는 제트 기류로 이 제트 기류는 지구를 소용돌이 형태로 불면서 띠를 생성하고 그 띠의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가 그 띠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 기류, 즉 극소용돌이가 정상 상태에서는 저수지 제방처럼 찬 공기를 극지방에 가둬두게 되지만 힘이 약해지면은 찬 공기가 이제 봇물 터지듯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3월과 4월 그 소용돌이가 예전보다 남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조금 약해졌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약해지면서 또 그린란드 부근에서 이게 흐름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바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더 이상 그 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 틈을 타서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그린란드 쪽으로 내려오는 통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네. 그래서 북미 지역 쪽에 지금 좀 추워진 상태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추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 중순부터 느꼈던 추위는 북극의 추위가 내려온 것인데, 올 5월도 4월만큼은 아니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초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기온 변화와 서리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농가, 그 다음에 정원 가꾸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5월 말 즈음이 돼야 남부평원의 따뜻한 공기가 북동부 지역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평년 기온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차가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있다가 아직 그 뭐 5월이 따뜻한 기온이기는 해도 이게 공기가 데워져서 이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5월 말쯤은 돼야지 이 따뜻해진 공기가 네, 올라와서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네, 북쪽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날씨 소식, 기온 소식 이렇게 알려드렸고 다음 소식은 홍역 관련 소식인데 지난주에 메릴랜드 홍역 확진 소식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에도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고 합니다. 홍역 확진자들의 동선은 4월 24일 3일과 4월 24일 덜라스 공항 B터미널,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랭글리 크로스로드 환승센터와 포트 토튼 정류장 M60 메트로버스 등이 있습니다. 또 4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포트 토튼에서 랑팡 플라자까지 운행하는 메트로 그린 라인과 다운타운 블루 라인, 그리고 4월 26일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포트 토튼에서 랑팡 플라자로 운행하는 메트로 그린 라인, 그 다음에 27일 오후 5시부터 7시 15분까지 포트 토튼에서 쉐이드 그로브 방면으로 향하는 레드 라인 등에서 네, 다 이제 탑승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역 확진자 2명 모두가 지난주 메릴랜드 홍역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중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역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해당 공간을 떠난 후에도 최대 2시간 동안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남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거 해당 시간에 네, 제가 말씀드린 메트로나 버스 아니면 공항에 네, 방문한 적이 있으실 경우에는 좀 최대 21일 동안은 홍역 증상을 좀 예의 있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역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눈충혈 등이 있고 이후 발진 생길 경우 홍역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다 보인다 그러면은 지역 보건국에 꼭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금요일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총 1814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는 등 홍역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약 2300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가 됐으니까 작년 확진자의 80%가 1년의 절반도 안 돼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홍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웬만한 한인분들, 특히 성인분들은 다 이제 면역 접종을 다 백신을 맞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 성인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린이, 영유아, 그다음에 4세 미만 어린이 네, 특히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안 맞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럴 경우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역과 더불어서 진드기 주의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매년 평균 3,100만 명 정도가 진드기에 물리는데 CDC는 올해 들어서 진드기에 물리는 건수가 평균보다 증가해서 현재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진드기에 물려서 라임병 등의 진드기 매개의 질환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역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렸다고 무조건 라임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라임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관역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라임병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진드기에 물린 후 3일에서 30일 이내의 증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병의 증상은 발진과 더불어 두통, 목 통증, 안면 마비, 현기증, 호흡 곤란 등이 있고 야외 활동 후에 이런 증상이 좀 3일에서 30일 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라임병은 진드기에게 처음 물리고 24시간은 진드기가 이제 붙어 있어야지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고 물리더라도 이게 네,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퍼메트린이라는 네, 약이 있는데 그거를 뿌리거나 DEET 성분이 함유된 진드기 퇴치제를 뿌려서 물리더라도 한 번 딱 물리더라도 장시간 이 진드기가 물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네, 또 오래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려견 저희가 반려견 산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요즘은 또 예방접종 같은 걸 맞아가지고 진드기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 혹시나 네, 또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친구 제 반려견은 아니고 친구 반려견인데 진드기가 산책하고 났는데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는 거를 진짜 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나 반려견 산책하시는 분들은 반려견도 네, 꾸준히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접종 그 성분 중에 제가 성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딱 맞으면은 진드기가 그 안 붙는 그런 약이 있어요. 네, 그 동물병원에 가셔서 이거 상담하시면 되는데 요거 주사 맞추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홍역과 더불어서 진드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워싱턴 DC 도로 통제 소식이 좀 있는데 오늘 제47회 워싱턴 DC 경찰관 추모식이 개최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디스트리트 인디애나 에비뉴 그 다음에 4번가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또 디스트리트 노스웨스트 3번가와 4번 사이, 그 다음에 인디애나 에비뉴 노스웨스트 4번가와 5번가 사이는 길거리 주차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소식이 또 있는데 워싱턴 DC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가 한때 그 폐쇄가 됐다가 다시 재개통
됐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남성이 워싱턴 DC 내셔널 스타디움 인근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에 올라서 한때 다리 통행이 금지가 됐지만 현재 양방향 일개차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오후 3시 30분에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 아치 구조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리가 전면적으로 통제가 됐고, 이로 인해서 금요일 퇴근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 엄청난 정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야구 경기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 왜 그랬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X에 구이도 레히터 슈타터라는 남성이 다리에 오른 사람이 자, 내 자신이다, 본인이다 라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반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반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쟁 그만두고 인공지능 개발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은 그때 이제 다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레이터 슈타터라는 남성은 지난 2022년에도 낙태권 법안에 반대해서 똑같은 다리를 네, 올라갔다가 24시간 넘어서 네, 내려왔다고 하네요. 네, 아직까지 해당 남성은 그 다리에 있는 그 아치 구조물에 위에서 올라가서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이분 X 게시물 봤는데 사진도 올리고 네, 그 사진은 참 아름다운 사진 올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다리 위에서 찍은 거다 보니까 참 사진 자체는 멋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네,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네, 우리 주민들은 무슨 잘못이라고, 전쟁 반대랑 인공지능이랑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일 건데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미국 소식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뜬금없이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를 점령한 남성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들으시겠습니다.

네,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들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뉴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 동물원 허위 신고 전화로 국내 동물원 다수가 한때 폐쇄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국내 다수의 동물원에 폭탄 위협 및 총기 난사 허위 신고가 이어져서 동물원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오하이오주 애크런 동물원에서 폭탄 및 총기 난사 신고 전화가 접수돼 방문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수색 결과 별을 다른 특이 사항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동물원 측은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40분경 클리블랜드의 메트로파크스 동물원에서도 신고 전화가 걸려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토요일에는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동물원, 금요일에는 똘레도 동물원이 위협 신고 전화를 받아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 주간 켄터키, 테네시, 플로리다,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동물원에서 신고 전화가 솔수되는 등 스와팅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와팅이 뭔가? 스와팅이란 컴퓨터 게임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실제 총소리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특수부대, 스와트 팀들을 출동시키게 만드는 장난 전화로 최근 들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펜실베니아주와 인근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일련의 스와팅 장난 전화를 한 미성년자가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고, 지난 2017년에는 사망 사고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7년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임 도중에 두 게이머 간의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때 한 게이머가 다른 게이머의 주소를 물어봤고, 해당 게이머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랜덤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네, 그냥 아무 주소나 그냥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후에 그 주소를 물었던 게이머가 이제 전달받은 주소로 경찰 신고를 했고, 예, 경찰 특공대가 해당 주소로 출동해서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성한테 총격을 가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참고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게이머는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는 등 스와팅은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특히 법원에서는 장난 전화라도 허위 신고 내용대로 범죄 행위를 예고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난 전화로 뭐 어디 폭탄이 있다라고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 이게 장난 전화라도 실제로 폭탄이 있다고 위협한 거랑 똑같이 처벌을 한다 이 말이죠. 네,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장난 전화 안 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그냥 혹시나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철없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또 주말 동안 시끄러웠던 소식이죠. 미국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 결국 폐업. 네, 소식입니다. 그동안 파산 위협에 처했던 스피릿 항공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급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2일 오전 3시부터 이미 운항이 중단됐고, 구매된 항공권은 자동으로 환불된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으며, 포인트나 바우처로 구매된 항공권은 파산 절차에 따라서 차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스피릿 항공은 지난 2022년 또 다른 저가 항공사인 프론티어 항공과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제트블루 항공이 이때 딱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스피릿 항공에 30억 6천 달러, 30억 6천만 달러, 현찰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30억 6천만 달러는 아니었고 20억 달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니 많이 하다가 이제 계속 이게 협상도 하고 하다가 끝까지 가서 이제 30억 6천만 달러, 라고 제블루가 제시를 했고, 그 이상으로는 우리는 절대 못 준다라고 이제 인수를 제안했죠. 그래서 스피릿 항공은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좀 간을 봤는지 아니면은 정말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론티어 항공과의 합병을 계속해서 희망을 했고, 결국 제트블루는 스피릿을 3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혀서 협상이 결국은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억 6천만 달러보다는 7억 4천만 달러를 더 불러서 이제 아 그래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합병하는 거 괜찮겠다라고 이제 스피릿 항공 측에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이제 뭐 합의를 하다가 이후엔 1년 뒤인 2023년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법무부가
요거를 두고 이거 가만 보니까 경쟁이 좀 약화되고 경쟁이 없으면 가격 인상 그다음에 소비자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합병 승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2024년 두 회사의 합병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스피릿 항공은 2024년 11월 그동안의 적자에 못 이겨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 운영을 하다가 결국 최근 들어서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항공료 급등으로 회생 가능성 그다음에 뭐 현금 보유 현금액 이런 게 전부 다 줄어들어서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에도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운항 종료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이 운항 종료 당일에야 공지가 나왔고 고객 상담센터도 동시에 운영이 중단돼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제 여행을 앞둔 네, 그런 고객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스피릿 항공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내 반입 수화물 그다음에 심지어는 물도 네, 이게 되게 웬만하면 물은 그냥 공짜로 한 잔씩 주는데 물도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이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히든 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결제하기 바로 전에 뿅 하고 나타나는 네, 그런 비밀수적인 나쁜 수수료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고객들이 좀 불만이 많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항공사 중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객 불만 사항 접수 건수가 2위인 프론티어 항공보다 3배나 많아. 아이고 정말 많네요. 네. 아무리 안전하면 뭐합니까? 고객들이 안 타는데. 네. 하여튼 이런 이유로 고객들한테 외면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제 계속 부채가 있었는데 요거를 갚지 못하고 요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결국 폐업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나 뭐 스피릿 항공 네, 타실 분들은 요점 잘 인지하시고 뭐 당장 뭐 일주일 안에 비행기를 타실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의 의료진에게 다시 비자를 발급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 및 중동 등 39개 국가 출신자들에게 대한 비자 연장과 취업 허가,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지만 이민국은 어제 해당 국가 출신 의료인력들에게 대한 비자 처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비자 처리는 이 사람들한테는 뭐 별 문제가 없다. 비자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미국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는 6만 5천 명 정도로 현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는 향후 10년 내에 인력난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사 중에 약 4분의 1은 외국인, 그 다음에 외국 출신, 이민자 출신 의사들인데 그 25%, 네, 4분의 1 중에 또 60% 이상은 프라이머리 케어, 가정의학과죠. 네, 프라이머리 케어, 그 다음에 내과, 소아과 등 업무량이 많고 보수가 낮아서 미국인 의사들은 기피하는 그런 과에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월 발표된 39개국 출신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 거부로 다수의 해당국 출신 의사들도 네, 현재 휴직 처분을 받고 있고 일부는 강제 퇴직 위기에도 직면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뭐 네, 당분간은 의사들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은 연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긴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바티칸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목요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레오 14세 교황이 설전을 좀 벌였죠. 네, 고탓에 지금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시작 이후 네, 반전 메시지를 좀 강하게 좀 보내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위협을 두고 요거는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교황은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면서 맹비난을 했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친했다고 여겨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아 이거는 교황 비난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루비오 국무장관의 로마 및 바티칸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방문을 해빙 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관계 개선이 목적으로 좀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레오 교황과의 만남은 아직 네,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 바티칸에서는 바티칸 최고 외교관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회담 일정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주교 신자인 루비오 장관은 작년 5월 또 다른 천주교 신자인 JD 벤스 부통령과 함께 교황 레오 14세 취임 미사에 참석한 뒤에 교황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이때도 레오 14세 교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아, 그 이민 단속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하게 비판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참고 참다가 이란전 때부터 좀 이게 네. 좀 스파크가 튀기 시작해서 네, 지금 좀 설전을 벌이다가 지금 또 살짝 저번 주부터인가? 네. 저번 주부터 좀 이게 좀 네, 좀 다 좀 안정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매주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주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4일에서 28일 국내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62%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월 24일 날 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 관련해서 기사를 또 알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대 여론이 58%로 트럼프 대통령 1기, 2기 행정부 합쳐서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반대 여론이 또 4% 증가를 해서 네, 결국 62% 신기록 경신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지지율은 여전히 85%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 다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네, 다 합쳐서 25%. 세부적으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66%가 반대를 찬성은 33%.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76%가 반대, 23%만이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원 선거 지지 정당과 관련해서는 49%가 민주당을, 44%는 공화당이라고 응답해서 지난 2월 조사 대비 그 격차가 3%포인트 더 커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49대 44니까 크게 막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 네, 그러진 않고요.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민주당이 79%, 공화당이 72%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또 조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미국인, 즉 AAPI, 요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티아노 MCO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죠.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네, 그러니까 하와이나 뭐 괌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AAPI라고 부르는데 요 AAPI 성인들이 공개적인 반아시아 증오 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AAPI 협회가 AAPI 문화유사의 달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성인 약 25%는 지난 1년 동안 언어적 괴롭힘이나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행 등 증오범죄, 그 다음에 혐오사건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에 36%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FBI 범죄 자료에서도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게 36% 뭐 25%가 이게 막 진짜 막 동양인이라고 막 육체적인 공격을 가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은근슬쩍 동양인이라고 무시한다라고 경험을 했다 하면은 요 35% 26.5%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공격, 그다음에 뭐 조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종적 또는 민족적 비하 표현을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10명 중 1명. 로 2023년 10월 조사 당시 10명 중 2명보다 1명 더 낮아졌고 지난 1년 동안 인종이나 출신 민족으로 인해 놀림을 당했다라고 답한 비율도 15%로 2023년에 23%에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AAPI 협회는 혐오 표현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반중국, 반아시아식 표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반이민 정서와 연결된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들을 봤을 때 아, 외국인이다. 당신들은 추방돼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과 정치적 표현들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데 ICE에 의해서 추방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경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이전에는 ICE라든지 네, 이런 표현이 좀 안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워낙 이게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네, ICE에서 추방되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에서 인종차별을 답한 비율은 10명 중에 1명으로 나머지 약 40%, 제일 많은 40%는 경제 및 재정 문제, 20%는 건강 문제와 가족 및 친구 관계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인종적 차별을 조금씩 겪고 뭐 하지만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신별로는 남아시아계,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금 남아시아계 네, 지금 많죠.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그다음에 특히 저희 DMB 지역에서도 뭐 IT 관련해서 네,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느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또 인종차별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은 정치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2028년 대선 재도전에 회의적. 네, 카말라 해리스 전 대선 후보가 오는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좀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리스가 대선보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서야 했다. 이런 불만과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 후 약 107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경합주 7곳에서 모조리 패배하는 등 민주당이 참패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보다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해리스의 정치 기반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에 좀 출마를 했어야 하는데 왜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대선에 계속 나오려고 하냐 이러면서 좀 불만을 품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무래도 2028년 대선을 염두해서 네, 대선에 나올 거기 때문에 주지사직은 출마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은 해리스의 전국 인지도는 높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안다. 이름을 딱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중도 성향 유권자들도 굉장히 지금 외면하는 정치인이라면서 당에 부담감만 준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또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좀 말이 많은데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원래 저희 뭐 버지니아주나 뭐 앨랜드주나 다 이제 네,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한번 경선을 해서 후보를 딱 이제 한 명으로 뽑고 공화당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민주당 한 명, 공화당 한 명 이렇게 붙어서 투표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정당 선거, 그러니까 정당과 관련 없이 모든 후보들을 다 1등 올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 1위와 2위가 이제 본 선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정글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뽑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경선에는 민주당 소속 후보가 25명. 와, 정말 많죠. 공화당 후보는 그 절반 정도인 12명.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25명, 12명은 뭐, 정말 다 나왔을 때 경우고,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싶어지는 그런 후보들은 민주당이 8명, 공화당이 2명입니다.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민주당 지지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 표가 8명 이렇게 크게 분산되고 있고 공화당은 이제 2명. 그러면 뭐 후보 단일화 한번 해버리면은 1명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승리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2003년 공화당 소속의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네, 우리 또 터미네이터 네, 주지사님께서 지난 8년간 주지사직을 역임한 만큼 캘리포니아주라도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해리스가 당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의 정권 욕심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나 봅니다. 잠시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듣고 국제뉴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국제 뉴스 첫 번째 뉴스 계속 장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출구 전략 관련 소식 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 좀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뉴욕 타임즈지는 보도를 통해서 이란 전쟁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으리라라고 장담을 했지만 이런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처럼 완벽한 작전을 통해 길어도 5주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6일에는 이란이 거의 모든 협상안에 동의를 했고 우라늄 포기안에도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쟁이 곧 끝난다라고 밝혔죠. 그러다가 결국 이란의 핵 능력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유가 급등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좀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네, 뭐 물론 대통령으로서 우리 전쟁 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팩트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팩트보다는 좀 그냥 좀 국민들한테 조금 지지도를 얻고자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느낌이 조금씩 저는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하게 되네요. 네. 하여튼 미국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60일 넘게 군사작전을 펼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이란 전쟁의 경우 해당 시한이 5월 1일이었지만 이미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휴전 상태인 관계로 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요거 몇 시간 뒤에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해가지고 전쟁 종료 상태라던 본인의 주장을 좀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수차례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네, 전쟁이 또막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명확한 마무리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란을 무력으로도 계속 봉쇄하고 있어서 이에 이란은 미국의 핵포기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또 전쟁 비용 문제가 또 있는데 현재 국방부가 공개한 전쟁 비용은 250억 달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소식 중에 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그두 배인 500억 달러는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50억 달러가 작년 연방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공화당 내부 핵심 인사들의 인내심 하락, 그다음에 동맹국들의 외면 이런 상황도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하루빨리 종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도무지 전쟁이 확 이렇게 끝날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군력을 사용해서 빼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들 선박들은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구경꾼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들을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부터 안전하게 호위해서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최대한 빨리 탈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만약에 이란이 이를 막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추가했습니다. 해당 작전은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돼서 미 해군 구축함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만약 이란군이 이를 막으려 할 경우 휴전 중이라도 교전을 감수하겠다. 그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박은 2,000척에 달하는데 그중에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지금 배에서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긍정적이고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인사말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들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네, 인사하는 거 대신에 아 이란과 논의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사말처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 다음 소식은 주독 미군 감축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라고 결국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철수 병력 수가 5천 명이라고 발표는 됐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축 이유에 대해서는 요 질문이 또 나왔는데 요 질문은 또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방부는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철저한 검토를 거쳤지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네, 말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철수 예정 병력 5천 명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미군 병력의 3만 6천 명, 7분의 1에 해당하고 철수 시기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지만 어떤 부대가 철수 대상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도 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과 그다음에 공화당 소속의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군의 철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위협 유럽에 대한 위협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의원도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행 중인 전쟁이라 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아직 전쟁이 계속 거기서는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실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독일 측은 약간 신중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미군 감축을 두고 예상된 조치다. 그다음에 유럽은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 이제 미국같이 네, 나토의 힘을 계속 기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담담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란과 군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3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한 크루즈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노부부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지금 3명이 또 입원을 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아프리카 서해안의 케이프 베르데 연안에 정박해 있고 승객 및 직원들의 하선이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150명의 승객이 탑승한 선박으로 아르헨티나를 출발해서 남극 포틀랜드 제도를 이렇게 거쳐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까지 향하는 선박인데 지금 아직까지 한타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왔는지 아직 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크게 두 가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은 하나는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항을 하잖아요. 중간에 뭐 어디서도 서고 저기서도 서고 하는데 거기 섬에서 쥐에 의해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요 설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배에 직접적으로 쥐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타바이러스는 쥐의 소변이나 배설물에 접촉할 때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이제 폐나 뭐 신장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드물기도 하지만 사람 간에도 전파가 될 수 있고 아직 치료약은 없지만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참고로 한타바이러스의 원래 이름은 한탄바이러스. 뭔가 한국말 쓰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 한탄강에서 이게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해가지고 한탄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고 이후 번역 문제로 네, 뭐 한탄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발견이 됐지만 북방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2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뭐 치료가 그래도 좀 발달이 돼서 5에서 7%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유럽에서 이유식에 쥐약 넣고 식품 제조업체를 협박한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이유식 제조업체에 쥐약 성분이 발견됐다

뉴스가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지난 2일 오스트리아에서 39세 남성 용의자의 주거지를 급습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27일 이유식 제조업체 히프에 이메일을 보내서 4월 2일까지 암호화폐 200만 유로를 송금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지 매장에 쥐약을 넣은 유식병을 두 개씩 갖다 놓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예고한 쥐약 유식 6병 가운데 5병이 잇따라 발견됐고 6병 중에 1병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아서 지금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본사를 둔 히프는 네슬레, 다노온과 함께 유럽 유기농 이유식 시장 선두권 업체로 오스트리아 시장 점유율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참고로 경찰의 이메일 추적과 슈퍼마켓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신원이 파악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유럽 이유식 쥐약 소식을 끝으로 5월 4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Can See You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2: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3: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4: 세종 뇌보감 출시.
5: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4: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7: 703-256-7671 703-256-7671
8: 세종 바이오텍.
9: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10: 703-354-1950 703-354-1950.
1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4일 굿모닝 워싱턴. 네, 2부. 오늘 월요일은 항상 오는 이상한 거 들고 오시는 저희 감독님 계시죠? 제이든 감독의 D&B 원웨어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제이든 감독님 모시기 전에 노래 한곡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들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제이든 감독님이 참 좋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제이든 감독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평소엔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날짜를 핑계 삼아서 전해보기 참 좋은 달이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0: 열심히 하시네요.
1: 네네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사연과 음악, 그리고 후니와 노는 시간. 제이든 감독의 D&B 오네요.
0: 네, 아, 좋습니다.
1: 어때요,
0: 아,
1: 오늘?
0: 나 좋은데요?
1: 네, 오프닝 좀 준비해왔어요.
0: 우리 제이든
1: 네.
0: 감독님은 누구한테 감사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일단은 또그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또
0: 네.
1: 우리 또 하나님이 또 감사한다. 감사하다.
0: 누구요?
1: 하나님인데.
0: 아, 네. 그런 거 말고, 네. 제대로 이제, 한 명.
1: 한 명?
0: 네.
1: 저희 뭐 부모님.
0: 부모님.
1: 네.
0: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1: 감사합니다.
0: 없으신가요?
1: 부모님. 네. 한 명 저 소감을 하려면 제가 이거 메모장 꺼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0: 아니요, 그거는 그렇고,
1: 네, 그렇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네, 5월이니까.
0: 네, 부모님 말고는 고마운 사람이 없다.
1: 너무 많다.
0: 없다.
1: 너희들.
0: 알겠습니다.
1: 방송 듣고 있는 너희들.
0: 네.
1: 네네네.
0: 아, 우리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는데 너희들이라뇨.
1: 약간 친근하게.
0: 아, 네.
1: 너
0: 아유, 안 됩니다.
1: 안 돼요?
0: 우리 네, 청취자분들,
1: 여러분들.
0: 여러분들.
1: 네, 또 친근하게 한
0: 네.
1: 느낌이니까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0: 네. 저희 또 제이든 감독님 여러분을 많이
1: 아,
0: 사랑하셔서
1: 그럼요.
0: 네.
1: 여사 보이.
0: 네. 자, 한 주간 어떻게
1: 네.
0: 또 보내셨나요?
1: 제가 또 이제 그 근황 토크를 이번에 좀 짧게 하려고. 예, 네, 그 사실 바쁘긴 바빴어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0: 네네.
1: 제가 지금 피클볼도 못 치고 있고
0: 네.
1: 독서도 하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그 크리스천 성경 모임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했는데
0: 네.
1: 이 주말에 우리
0: 네.
1: 친구의 루프탑에서
0: 네.
1: 당구도 치고
0: 네.
1: 탁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엄청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엊그제.
0: 아, 네. 좋습니다. 네.
1: 뭐가 좋죠?
0: 뭐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1: 맞아요.
0: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1: 오, 복습 좋은데요?
0: 네 써져 있는 거라서
1: 아, 후니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0: 저 저도
1: 지내셨나요? 네.
0: 좀 바쁘게 네,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좀
1: 특별히
0: 많아서
1: 네,
0: 네
1: 기억나는 한 주는
0: 기억나는 한 주요?
1: 네
0: 이번 주말에 했던 일 중에
1: 네.
0: 기억나는 일?
1: 네, 기억나는 일.
0: 좀 잠을 좀 많이 잤다.
1: 아,
0: 네, 좀
1: 나쁘지
0: 밀린
1: 않죠.
0: 잠을. 네.
1: 요즘에 또 낮잠이 그렇게 안 자지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0: 응? 왜 그러죠?
1: 그러니까요. 예, 뭐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예.
0: 아유, 생각이 많으시구나. 네.
1: 그러니까요.
0: 아유, 참. 하여튼 네,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1: 네.
0: 이게 또 걱정을 좀 하시면 안 되니까
1: 네.
0: 네, 좀 생각을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어떨까?
1: 좋습니다.
0: 네.
1: 비워보는 시간
0: 네.
1: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0: 네.
1: 예.
0: 요거 다음 거 요거 하면서 비워보면 되겠네요.
1: 이거 저번에 논센스 퀴즈 했다가 혼났는데
0: 한번 다 해보시죠.
1: 가져오긴 했어요. 제가 좀 약간 스피디하게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자.
0: 근데 이게
1: 네. 한번 맞춰보세요, 혼인님.
0: 다 알던 거라 가지고.
1: 알던 거예요?
0: 네.
1: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형 누나 친구들 동생들 모르는
0: 네.
1: 분도 있으니까
0: 네네. 한번 해보시죠.
1: 햄버거는 원래 무슨 색일까?
0: 글쎄요. 무슨
1: 햄버거?
0: 색일까? 갈색일까요?
1: 햄버거는 버건디. 오늘 반응 좋은데?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0: 전부엉.
1: 전부엉, 전부엉.
0: 네. 아, 참고로 버건디, 네, 버건디가
1: 맞아.
0: 버건디 색깔.
1: 버건디.
0: 네, 버건디. 네. 그래서 설명이 좀 돼요.
1: 세 번째 한번 그러면.
0: 곰이 사과를 먹는 방법은
1: 아세요?
0: 알죠. 다 안, 저 다 들어본 거.
1: 배어 먹음.
0: 요 배어
1: 배어
0: 먹음.
1: 먹음.
0: 네. 요게 저희 나이 또래는 다 알지 않나요? 아재 개그라 그래서.
1: 저는 오늘 마지막 거가
0: 네.
1: 좀. 처음 듣는.
0: 저도 마지막 건 처음
1: 네.
0: 보네. 네.
1: 일단은 할게요.
0: 네네.
1: 항상 의심하는 게임은.
0: 이것도 모르겠어요.
1: 항상 의심하는 게임. 게임할 때 의심을 해.
0: 네.
1: 젠가.
0: 아, 젠가 게임.
1: 젠가.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0: 네. 기대하고
1: 이거 하고서 하면은 바로 노래 가나요? 아니면 그냥 딴거 가나요?
0: 딴 거 그냥 딴 하시죠 일단.
1: 아, 까비. 자,
0: 네.
1: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요, 여러분들.
0: 네.
1: 논리적인 총을 그 저희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정답은 타당 타당.
0: 아, 타당하다 해서 타당.
1: 타당.
0: 네.
1: 왜 안 웃으세요?
0: 이게
1: 네, 좀 그래요?
0: 그러니까 제가 알던 거는
1: 아, 네.
0: 네, 좀
1: 재밌는데.
0: 그래도, 네. 재밌다기보다는 어이가 없는데
1: 네,
0: 이거는
1: 어이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0: 아무래도.
1: 네. 네. 자, 여러분. 네. 내일이 드디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0: 네.
1: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혼인님?
0: 어린이요.
1: 에헤이. 아니, 어린이날 어린이였을 때 네. 제일 신나잖아요, 솔직히.
0: 아, 그렇죠.
1: 네. 네. 막 다들 막 어디 갈지 계획하고 있고.
0: 그렇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네. 어린이들한테 3대 좀 축일 아닙니까?
1: 네. 지금은 모르겠네.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0: 똑같겠죠, 뭐.
1: 저 때는 약간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아. 비행기 쇼 이런 거 보고 에어쇼.
0: 어, 네. 네.
1: 그 어린이 대공원 가는 것도 좋아하고.
0: 네.
1: 그런 날을 좀 꿈꾸던 손꼽아서 기다리던.
0: 선물도 받고.
1: 선물도 받고. 네. 네. 받았겠죠, 아무래도. 네. 네. 선물보다는 저는 약간 그런 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에어쇼 하거나 뭐 이런 어디를 가서 네. 그런 기억이
0: 뭐 보고.
1: 네. 너무 신나는 날.
0: 네.
1: 여러분들은 어떤 또 어린이날 기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1: 선생님은 네. 혹시 없다고요? 저는, 신기하네.
0: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1: 네.
0: 저는 또 지방권에 살아서 가지고
1: 어린이 올라오는 거죠 그날은 또.
0: 아니죠.
1: 아니요.
0: 주변에 또 네. 저희 또 굉장한 데가 있죠.
1: 어디죠?
0: 경주월드라고.
1: 경주월드?
0: 요즘 또 핫합니다 여기가.
1: 요즘에요? 네. 뭐 하는 데예요? 혹시 뭐?
0: 놀이동원.
1: 아 그래요?
0: 네네. 놀이공원인데
1: 무덤 믿고 이런 줄 알았는데.
0: 아, 네. 지역 비하.
1: 아니 아니. 저 경주에 그 수학여행 갔었을 때 그 그
0: 네.
1: 선조 왕들의 무덤을 간 거가 좀 거의 그 기본.
0: 아, 네. 천년 고도 신라를 네. 지금 네. 무덤으로 칭하신다.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위험한데 네. 여기.
0: 아 경주월드가 네. 그 뭐 에버랜드 또 지금 어디 있죠? 핫한데 롯데월드
1: 네, 이런
0: 놀이동산보다 네. 훨씬 더 아, 라이드가 진짜요? 많아요. 근데 와. 이게 약간 성인용.
1: 성인용.
0: 무서운 거 위주로.
1: 오. 네. 아 놀이공원 잘 타나요?
0: 아 저 엄청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네네.
1: 오,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 때 경주월드를 간다. 그다음에 선물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1: 선물을 또
0: 네. 네.
1: 또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에서는 또 다들 조카나 아이들 선물 준비하느라고 이제 등골 휘고 계시잖아요.
0: 근데 미국은 네. 어린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1: 맞아 맞아.
0: 네. 그거를 좀
1: 미국 어린이날 없네.
0: 없습니다.
1: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1: 미국 뉴스에서 이게 실제로 나온 얘기인데 네.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에이? 이러고 있을 때
0: 네.
1: 왜냐하면 네.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죠. 아, 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매일 그러면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고.
1: 약간 미국은 그렇다고 네. 네, 아, 뉴스 본 네. 기억이 나요.
0: 혹시 어린이 네.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면 네, 기뻐하십시오. 네네. 매일매일이 예. 네, 어린이날입니다.
1: 훈이 형아가 그랬다.
0: 형아? 좋은데요?
1: 어,
0: 네. 30대 후반에 형아 소리 아, 좋습니다.
1: 네. 근데 여러분 그 선물 고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아니면 내 인생에 누가 선물 안 주나 이런 느낌.
0: 아 어린이들한테 주는 선물을 고르면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미국은 또 이 장난감 섹션에 가면은
0: 네.
1: 재밌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0: 맞아 어른이 봐도 재밌는.
1: 진짜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나도 어렸으면 저런 거 좀. 어?
0: 그러니까 지금 뭐 돈도 좀 있겠다. 마음만 좀 어렸으면 좀 다 갖고 살았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 네.
1: 어린이들은 절대 이해 못할
0: 네.
1: 2049 어린이들이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동심 파괴 위시리스트. 빠밤.
0: 빠밤. 2040이요?
1: 네.
0: 20대에서 40대까지.
1: 49. 네? 어른들.
0: 아, 네네.
1: 49, 49.
0: 아, 2049.
1: 네. 라고 나와가지고.
0: 아, 네.
1: 네. 자꾸 이렇게. 토달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0: 아니 소화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자 빠밤.
0: 아 저는 2049년이라는 네. 뜻인 줄 알았어요. 숫자를 아, 보고.
1: 그런가요? 그런 걸로 합시다 우리 희망차게
0: 네. 네. 네,
1: 읽고 싶은 자. 사람 느낌대로 읽기.
0: 네. 네.
1: 자 탑 10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이제 갖고 싶은 그 선물이에요. 어른들이.
0: 네.
1: 탑 10.
0: 네.
1: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0: 네.
1: 근거 없는 자신감.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도 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0: 네.
1: 지금은 카드값 메꾸기도 벅찬 우리에게 그 무모했던 폐기 한 스푼이 간절합니다.
0: 지금 근데 대통령 네. 꿈을 꾸기에는
1: 아, 궁금하긴 하다.
0: 네.
1: 어렸을 때 진짜 다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0: 네.
1: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대통령,
0: 과학자,
1: 과학자, 경찰, 축구 선수. 네.
0: 맞아 맞아요.
1: 뭐였어요, 선생님은?
0: 저요?
1: 네.
0: 아, 저 좀 특이한 거였는데.
1: 뭐였죠?
0: 기차 운전수.
1: 기차 운전수 낭만 있었네 어렸을 때부터.
0: 어릴 때부터 기차를 너무 좋아했어.
1: 애늙은이었네.
0: 아니 기차를 좋아했어.
1: 아니 엊그제
0: 네.
1: 친구 그 옥상에서
0: 네.
1: 다 이제 뭐 드링크를 들고
0: 네. 네,
1: 밖에를 딱 바라봤는데
0: 네.
1: 기차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0: 네.
1: 와 너무 낭만 있더라고요.
0: 아.
1: 운치 있고
0: 아.
1: 좋았습니다.
0: 멋있는 뒤셨네요.
1: 아니요, 아니요. 버지니아.
0: 버지니아.
1: 알렉산드리아.
0: 아, 네. 커뮤러레일 보셨나 보네.
1: 뭔가를 봤어요.
0: 네. 네.
1: 은하철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건 아니겠죠. 메텔.
1: 아니요. 네. 맞습니다.
0: 네. 9위.
1: 네.
0: 전신 풀코스 근육 조립권. 레고 조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 승모근이랑 허리가 분해 직전이거든요. 누가 나 좀 전신 안마기로 다시 조립해 줘요.
1: 아, 전신 안마. 네. 무조건 최고죠. 풀코스.
0: 아, 그래요?
1: 네. 왜요? 왜요? 왜요?
0: 아, 저는 솔직히 네. 그 마사지 안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1: 왜요? 왜요?
0: 저는 막
1: 아파요.
0: 아니, 막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이게 네. 안 아파도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저는 별로 들어본
1: 그러면은
0: 적이 없어서.
1: 네. 이제 덜 시원한 분을 만나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중국 같은데 투어 네. 가거나 아니면 태국 같은데 이제 그룹 패키지 투어 가잖아요. 그러면 네. 항상 껴 있는 게 이제 마사지 코너인데 저는 갈 때마다 이거를 네.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1: 이게 너무 이게 편하게 사르셔서 네. 네. 뭉친 데가 없는 거예요.
0: 아, 편하게 살았어.
1: 너무 편하게 살았어 지금. 8위 네. 네. 기억 삭제 뉴럴라이즈.
0: 네. 네.
1: 어제 회식에서 부장님 앞에서 췄던 춤 혹은 전 애인에게 보낸 자니
0: 네.
1: 이 기억들만 지워진다면 어린이 날 선물로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술 먹고 네. 진상 부리는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죠 요즘에는.
0: 요즘 그리고 술을 좀 네. 옛날보다 덜 먹어서 사람들이
1: 맞아요. 추세가 네, 옛날에는 추세가 막 탈려 죽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그 아 근데 요즘엔 좀 아니라고 들었는데
0: 네.
1: 예, 어제 그 잠깐 얘기를 했던.
0: 네.
1: 그 제이 모모님
0: 네.
1: 술 먹으면은 끝까지 달려야겠다는 명언을 날리셨는데
0: 네.
1: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0: 그분 나이가 혹시
1: 엄청 어린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요즘 특히 또 술을 또 젠지 네,
1: 20 중반이신데
0: 아, 20대는
1: 술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안 마신다고.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아, 20대 중반이랑 노세요?
1: 아닙니다. 네.
0: 네. 이게 뭐지? 자랑인가?
1: 가끔 식은땀 나게 하지 마세요.
0: 아니, 질문 질문.
1: 아니, 여러 분들이
0: 20대 여러 명 중이랑
1: 아니 그게 혼자서. 아니라 연령대가 다양한데 네. 네,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한 거잖아요. 저 식은땀 나게 하지 마세요. 더워요.
0: 네. 아니,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궁금했구나. 진짜로.
1: 네, 나도 누구나 도와 해야겠다. 네. 준비해야겠다.
0: 네, 7위.
1: 네네.
0: 화내지 않는 강철 멘탈 세트. 누가 옆에서 긁어도 애가 벽지에 낙서를 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성인용 보살 멘탈. 이거 어디서 공부 안 하나요?
1: 아 이거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갖게 되는 건데.
0: 아 그런가요? 혹시 네. 예전에 비해서 혹시 지금 좀 네. 멘탈이 좀 강철
1: 멘탈도 멘탈? 강철이었는데
0: 네.
1: 지금은 더 강철입니다.
0: 더 강한.
1: 네 그럼요.
0: 어.
1: 네, 전혀 흔들리지 않는.
0: 어. 네. 맞습니다.
1: 살목지 이런 거 따위도 무섭지 않는
0: 살목지. 네. 네.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살목지 얘기하시네. 네.
1: 자, 6위는 네. 노 키즈 존. 아, 우리
0: 네.
1: 집.
0: 네.
1: 아이들은 천사죠.
0: 아,
1: 근데
0: 네.
1: 딱 하루만 이 집에서 뽀로로 노래 대신 정적을 즐기고 싶은 부모님들의 눈물 섞인 6위입니다. 아, 이건 뭐
0: 집에서 노 키즈 존.
1: 아, 아무래도 육아하시는 분들이 지치셔서 네, 이렇게 뽑아주시는 게 아닐까.
0: 저희 둘 다 요거는 좀 잘 네. 모르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런 상황인데
1: 네.
0: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애들 좀 약간
1: 그런 네, 한번 겪어보시길.
0: 네. 네,
1: 그 후니님의 친척 가족들 지인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0: 네.
1: 후니님의 집을
0: 네. 네,
1: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길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0: 어, 뭐 오시려면 오시는데
1: 네. 네,
0: 자고 가시는 건 안 된다.
1: 아하, 이렇게 확인요.
0: 민폐는 좀 불가한다.
1: 그렇다. 네. 네네, 좋습니다.
0: 자, 5위.
1: 네.
0: 잔고가 복사.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잔고가 복사되는 마법 지갑. 조카 용돈 주고 났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그대로다. 이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도 못하는 기적이죠.
1: 아, 그 진짜 그 초능력에 대한 거는 무궁무진하죠.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0: 어?
1: 초능력 많잖아요.
0: 네.
1: 여러 가지가 있어.
0: 네.
1: 뭐 갖고 싶으세요?
0: 저는 종종 이거를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1: 딱 하나만 가질 수 있어.
0: 아무래도 저는
1: 여러 가지
0: 순간이동?
1: 순간이동도 있고
0: 저는 순간이동.
1: 뭐 순간이동이요. 네. 제가 다음번에 리스트를 딱 준비해 올게요. 행복해지는 그럼 딱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0: 초능력?
1: 네. 10개? 네. 하나 고르기.
0: 뭐 이상한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죠?
1: 뭐 이상한 왜?
0: 배꼽 모양 바꾸기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걸 왜 해요 진짜? 하나?
0: 아 뭐죠 뭐 쓸데없는
1: 하면 또 의외이긴 하겠다.
0: 네 어떤 거 초능력 갖고 싶어요?
1: 아 저는 저는 너무 많은데 생각만 해도
0: 하나만
1: 너무
0: 하나만
1: 아 너무 행복한데
0: 빨리 1초 이상 정적 그렇게 오케이. 아, 저도, 진지하게 네. 고민할 일
1: 이거 고민할 일이에요 진짜 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0: 참고로 들어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 그냥 그래요? 네 아, 어떤 거
1: 저는 그냥 소소하게 네. 네 저도 빨리 움직이는 곳 빨리 움직이는 거 아, 내가 아, 어느 곳으로
0: 아, 뭐 축지법 이런
1: 네 그런 거
0: 네 오늘 알겠습니다
1: 캔쿤 가서 네 오늘 같은 날씨 캔쿤 가서
0: 축지법으로 지금 네. 캔쿤은 못 가죠
1: 왜죠?
0: 국경을 일단 넘어야 되는데
1: 넘었죠 이미 축지법으로
0: 아, 중간에 가, 방해물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 방해물들 제꼈죠 이미 네, 빛의 속도로 빛의 마하
0: 빛의 속도로 네, 참고로 이게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려서 좀 삐용, 죄송한데 삐용,
1: 이렇게 네,
0: 과학 네. 빛의 속도로
1: 과학이면은
0: 진미님의 질량으로 네. 과학 빛의 속도로 간다 하면 네. 블랙홀이 형성이 됩니다 네. 어? 전 그, 지금 태양계가 저, 전체가 멸망하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럼 같이 멸망하는 걸로
0: 깐꾼 간다고? 어. 네, 알겠습니다.
1: 나만,
0: 4위.
1: 나만 안 되지. 오케이. 자, 4시간만 멈추는 일시 정지 버튼. 어. 4시간만 멈추는 거야.
0: 아, 이것도 좋다.
1: 일요일 오후 2시 낮잠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네. 시간이 그대로 2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요일 아침을 늦추고 싶은 어린이들의 염원. 시간을 멈춘다?
0: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네. 멈추고 나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멈춤인가? 아니면은 네. 그냥 모두 다 움직이는데 시간만 딱
1: 4시간만
0: 멈춰. 4시간만
1: 4시간만 멈추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딱 멈췄어.
0: 이게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1: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네. 지금 딱 멈췄어요.
0: 시간이 멈춘다 하면은 네.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멈추게 네.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1: 아니, 소리가 보여요. 들리고. 보여요. 보인다고.
0: 알겠습니다.
1: 보여.
0: 알겠습니다.
1: 그냥 시간만 알겠습니다. 멈춘다고. 네.
0: 시간이 멈춘다. 네. 지금?
1: 네. 지금.
0: 지금 시간이 멈춘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네. 나가서 뭐를 좀 먹고 오지 않을까?
1: 되게 소소하네요. 뭐 먹을 거예요? 쌀국수?
0: 쌀국수 좋은데요? 근데 쌀국수 그, 아니면은 뭐 햄버거?
1: 네 시간만 멈춰가지고 남의 네. 거 뺏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0: 아니 근데 거기 뭐 네. 진열대 같은데 뭐 들어있지 않을까요?
1: 아니죠. 쌀국수는 그 네. 국수가 생명인데 아. 멈추면은 이미 불어 있는 거 먹어야 된다니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0: 여러분 당장 뭐, 가서 네, 뭐 제가 끓여 먹죠 뭐 그러면.
1: 네. 되게 소소하게.
0: 뭐 하시고 싶으세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초능력이 생기면요 원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네.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촉촉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 익혀서 이제 쓰는 그런 느낌이라서
0: 감독님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1: 저는 일단 시간이 멈추면 막상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이렇게 되면 생각이 안 나
0: 바로 이게, 나오셔야죠
1: 이게. 이게 내가 메모장에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내가 시간이 멈추면 뭐 하겠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하겠다. 네. 이런 거. 그래서 네. 오스카에서 사람들이 네. 당첨 아니 수상을 아니 뭐야
0: 수상 소감?
1: 수상 소감 할 때 네. 다들 종이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 느낌인가 봐요. 메모장이나.
0: 오스카 수상 소감이랑 시간 멈췄을
1: 청룡 영화 대상 이런 거.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네. 의견 많이 주시고요.
0: 네.
1: 그렇습니다.
0: 3위 사란찌는 무제한 치맥권, 어린이는 과자 세트, 어린이는 야식 세트. 근데 다음 날 숙취도 없고 배도 안 나온다. 이건 억만금을 줘도 사고 싶네요.
1: 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위고비,
0: 아 네,
1: 마운제로,
0: 마운제로. 네.
1: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식욕 억제 해가지고.
0: 근데 그런 거 먹으면은 네. 치맥 같은 경우도 많이 못 먹잖아요. 금방 이게 배가 불러서.
1: 이게 많이 뭐 배부른 것도 있는데. 네. 그 식욕이 감퇴한대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많이 못 먹죠. 그래서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쁨은
1: 또
0: 없어지기
1: 근데
0: 때문에.
1: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네. 제 친구는 이걸 맞았어요.
0: 네.
1: 근데 그 식욕이 그걸 뚫어요.
0: 대단하다.
1: 그러니까.
0: 그게 진짜 초능력 아닐까요? 네.
1: 나중에는 약간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알약인데 네. 이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 아. 심지어 배도 부르게.
0: 네.
1: 갖고 먹으면 네. 살도 안 찌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면 근데 먹는 즐거움이 네. 없잖아요.
1: 어쩔 수 없죠.
0: 알겠습니다.
1: 네. 네. 누가 2위 네. 누가 대신해 주는 인간 관계.
0: 네.
1: 시댁 처가 안부 전화 직장 상사 비위 맞추기. 누가 AI로 대행 좀 안 해 주나요?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어른들의 뼈 때리는 2위입니다. 아, 인간 관계 이거 대신해 주는 거야.
0: 글쎄요. 저는 인간 관계 네. 저는 네. 제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세요.
0: 네. 아니 힘든 거 정도를 대신해 준다.
1: 아, 근데 네. 저는 또 네. 거절을 또 가끔 못하는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1: 싫어요.
0: 아, 잘하시네.
1: 어, 잘한데. 여기 초능력이 있나?
0: 네. 자, 1위. 무조건적인 자동 로그아웃권. 카톡 알림음, 전화벨 소리, 메일 알람, 세상의 모든 연결로부터 강제 차단되는 시간.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온전한 자유.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뽑혔습니다. 아, 이게 한국. 네.
1: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자동 로그아웃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불안하기까지 해요. 다시 켜지면 이제 어쨌든 시작이잖아.
0: 그렇죠.
1: 그거가 먼저 떠올려가지고 온전하게 못 쉬.
0: 아 그리고 요거는 언제든지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로그아웃이요?
0: 로그아웃은 뭐?
1: 로그아웃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거래처가 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0: 그러면 이제 평생 로그아웃하고 사시면 네 뭐
1: 노래나 들을까요?
0: 아니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네. 이게 네.
1: 슈레딩거요? 네. 히딩크는 아는데
0: 아 이게 그 박스 안에 이제 네. 고양이가 있는데 네.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박스를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1: 우와.
0: 거.
1: 우와 오
0: 이게 철학적인 건데 거기 보면은 네. 지금 고양이는 죽어 있다 네. 아니면 살아 있다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 열었는데 죽어 있으면 당신이 죽인 거다
1: 아
0: 네,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1: 약간 왜 죽이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 있었는데.
0: 아니죠. 그거는 네. 죽었다는 걸 저희가 사람이 봐서 이거를 네. 인식을 해야 이게 죽은 거가 되니까.
1: 그러면 내가 안 보고 핸드폰 카메라로 되고 있고 네. 그 안에만 보는 거야.
0: 네. 근데 결국 그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네. 죽었다는 걸 그 사진을 본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1: 그 사진을 내가 안 보고 네. 호니한테 줘. 그러니까 호니가 죽인 거네요.
0: 그러니까 누가 보던 간에. 네. 하여튼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1: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나쁜 녀석이
0: 그런 게 있는데. 요런 네. 약간 요런 느낌.
1: 사료는 먹습니까?
0: 어 안에 그게 그 네. 그러니까 거기 슈레딩거가 제시한 그 시나리오에는 안에 방사능 독약이 앰플이 들어 있어요.
1: 어 그러면은 그 네. 죽는 거잖아요.
0: 근데 50% 확률이에요, 그게.
1: 아, 그러면 저는 네. 아 이런 건 또 대답하기가 쉽네. 네. 저는 그 보지 않고 네. 옆에 있어서 네. 고양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네. 옆에서 뭐 생활을 할 거예요. 소리로 아, 소리를 네. 들으면서 네. 소리가 들으면 네. 살았구나. 네. 어.
0: 어. 알겠습니다. 네, 잘
1: 괜찮죠.
0: 고양이, 네, 고양이 알레르기 없으시죠?
1: 솔직히 참신했죠 방금 전에.
0: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 아 그래요?
0: 근데 네. 굳이 네, 네. 얘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이다. 아. 네, 로그아웃하고 사는 삶이 네, 그런 의미로 전해드린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네요 로그아웃. 네, 여러분들 그렇죠. 평생 로그인하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다음 G.O.D의 보통날이 네. 신청곡인데
1: 네 맞아요 네, 우리 그 꼬북치님이 네. 신청한 노래 준 노래라서
0: 알겠습니다 꼬북치님의 G.O.D 보통날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그날이 끝까지 마음속에 널 간직할 가슴을 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는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0: 네, G.O.D의 보통날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코너, 네, 고민 상담, 네, 또 한번
1: G.O.D 보통날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앨범 자체가 네. 다 한국말로 나왔었던 앨범이어가지고 네. 그때 당시는 다들 영어로 막 노래를 가사를 넣었는데
0: 네.
1: 이 G.O.D만큼 그때 막 한글 노래로
0: 아,
1: 그이 노래가
0: 네.
1: 그 시리즈예요.
0: 어.
1: 이게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0: 네.
1: 그래서 이 주인공이 클럽 그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근데 클럽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나와 다른 여자를.
0: 네.
1: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0: 아, 네.
1: 그래서 둘이 뭐 헤어지네 뭐 하네 하면서 이제
0: 네.
1: 도망가고 이렇게 사귀다가 힘들게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0: 네.
1: 막상 헤어지니까
0: 네.
1: 그냥 보통 날이더라.
0: 어.
1: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0: 그냥 뭐 헤어지니
1: 네.
0: 헤어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1: 별거 아니더라. 그때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었는데
0: 네.
1: 지나고 보니까 보통 날이더라.
0: 어.
1: 이런 노래였어요.
0: 혹시 그 신청곡 해주신
1: 네.
0: 분한테 좀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인가요?
1: 그건 아니고요.
0: 아, 네.
1: 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비슷한
0: 네.
1: 비슷한 그 경험이 있었을 때
0: 아,
1: 이런
0: 네.
1: 노래를 들어가지고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그런 노래였어요. 네,
0: 네.
1: 보통 날잘 들었고요.
0: 네.
1: 자,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까요? 손님은 요즘에?
0: 저요?
1: 네.
0: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주위 친구들, 친척, 지인, 오빠, 아들, 처남, 언니, 형부, 할머니, 원장님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회사 메신저에 읽음 표시가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부장님이 지시사항을 올리시면 바로 읽긴 하는데 답장을 하려면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1분만 답이 늦어도 읽었는데 왜 답이 없냐며 전화를 하세요. 그렇다고 안 읽고 버티자니 궁금해서 죽겠고, 대표님, 이런 메신저 감옥에서 평화롭게 살아남는 법 없을까요?
1: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죠. 근데 처음에 이 습관을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좀잘 보이고 싶고
0: 네.
1: 일 열심히 하고 싶고 그 이미지도 만들기 위해서 그 업무 시간 외에 있는 그런 연락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받고 이렇긴 하는데
0: 아, 업무 외에 지금
1: 그렇죠.
0: 카톡이 왔다.
1: 그렇지
0: 아,
1: 않나
0: 그러면
1: 싶은데
0: 무시해야죠.
1: 예.
0: 네. 무시해야 되지 않나? 왜요?
1: 아,
0: 네.
1: 업무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냥 답을 빨리 읽었는데 왜 답이 늦냐, 없냐. 근데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0: 대표님 아니고
1: 예.
0: 부장님.
1: 부장님이. 예.
0: 부장님이 그러시면 얘기하면 됩니다.
1: 네.
0: 바빠서요.
1: 네? 맞아요?
0: 아, 네, 읽긴 읽었는데 제가 지금
1: 아,
0: 다른 거
1: 그래.
0: 하고 있어서.
1: 바빠서요를 바빠서요보다는
0: 네.
1: 무슨 다른 좀 약간 예쁘게
0: 네.
1: 그래도 우리 또
0: 아.
1: 예, 상사니까.
0: 네.
1: 예.
0: 아, 바빠서요. 아니, 팩트인데.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무래도
0: 어떻게
1: 좀
0: 얘기하실
1: 네.
0: 거예요?
1: 뭐좀 이것 좀 처리하고
0: 그러니까 결국
1: 있었습니다. 아니
0: 바빠서요.
1: 다르죠. 그거랑 그건 다른 거죠. 이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지시한 이런 업무를
0: 네.
1: 처리하고 있어서
0: 네.
1: 못했습니다.
0: 근데 제가 만약에
1: 그래서
0: 부장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1: 네.
0: 아 바쁘다는 그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그렇게
1: 네.
0: 가타부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한마디면 될 건데.
1: 그래요? 바빠서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바쁠 때
1: 요런 또 상사 또 쿨해서
0: 쿨하기보다는
1: 아무리
0: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1: 아
0: 제가
1: 그럼
0: 봤을 때.
1: 좋죠 좋죠 요런 분들은 좋아요
0: 네.
1: 아무래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0: 네.
1: 두 번째 고민님 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죠 이렇게 뭐 평화롭게 살아남는 법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0: 네.
1: 뭐 아무래도 그냥
0: 말을 하는 게
1: 말로 푸들고
0: 부장님한테
1: 너아 자네 나한테 이런 말버릇이 왜 그러나 이러면 어떡하죠
0: 부장님 무슨 할아버지야
1: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0: 할아버지들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1: 아 그런가요
0: 한국에서는 네.
1: 어
0: 50세 되면 다 나오시는
1: 솔직하게
0: 네.
1: 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0: 네.
1: 맞춰가지고 바쁘다고 네,
0: 그렇죠.
1: 좀 예쁘게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두 번째 고민이에요. 식당만 가면 본인은 배안 고프다면서 메뉴 하나만 시키자는 친구.
0: 네.
1: 막상 음식 나오면 한 입만 먹어봐도 돼? 라면서 제 귀한 음식을 가져가요. 한 입이 투입되고 정신 차려보면 제 접시가 반토막 돼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 소중한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기분이에요. 다음엔 너도 하나 시켜라고 정색해도 될까요? 이런 게좀 쌓이면
0: 네.
1: 아무래도 이
0: 네.
1: 친구가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배려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소심한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때, 네.
0: 헬리코박터 있다 그러면.
1: 헬리코박터. 네. 그게 뭐죠?
0: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모르세요?
1: 네. 어디 들어봤는데?
0: 요구르트 선전에 네. 그 위 속에 있는 균인데 네. 이게 한국 사람한테 많아요. 근데 이게 전염이 돼서 네, 이 위염이나 나중에 심하면 위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게 균이에요.
1: 굉장히 또 우리 워싱턴 라디오 후니의 라디오는 네. 또 여러분이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0: 아 그래서 뭐뭐 네. 싫다라고 지금 말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아 나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너가 이거 먹으면 너도 감염돼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1: 오호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반토막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좀 오버인 것 같고.
0: 아 그렇죠. 심하죠.
1: 많이 쌓였어요. 지금 네. 네. 주인공이 내 음식 항상 가져가는 그 습관이 너무 얄미운 거야.
0: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있나?
1: 좋은 방법이 있긴 하다. 뭐 푸드 코트 가서 네. 서로 다른 데서 시키세요.
0: 네.
1: 그러면 어차피 뭐?
0: 근데 뭐 같이 먹잖아요.
1: 아 그러네.
0: 네.
1: 그러면은 밥을 먹지 말자. 둘이.
0: 그렇죠 뭐.
1: 둘이 밥 네. 먹지 말고
0: 같이 그냥. 먹어야 된다 하면은
1: 커피, 커피만.
0: 뭐, 그렇죠.
1: 커피는 못 빼서 먹잖아.
0: 모르죠 그거.
1: 똑같은 걸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0: 아, 그것도 빼서 먹을 수도 있죠.
1: 네. 아 근데 이런 스트레스면 만나지 마세요 그냥.
0: 네, 진짜로.
1: 아 내가 스트레스 받네. 네. 만나지 마세요. 네. 자.
0: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음악 스트리밍, 거기다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구독료만 따져보니 엄청난 수준이더라고요. 정작 넷플릭스는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해지하려고 하면 나중에 보고 싶을까 봐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이거 구독 중독 맞죠?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1: 아 이거 진짜 다들 공감하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안 쓰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짐도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넷플릭스, 유튜브는 뭐 잘 보실 것 같고,
0: 그렇죠.
1: 아마존 프라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0: 아마존 프라임은 뭐 그 배달, 네. 그러니까 프라임 멤버로 네. 이제 배송 하루 원데이 딜리버리,
1: 네, 원데이 딜리버리 때문에 은근히 또 나쁘지 않아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는 봐야 돼. 근데 이 영화는 훌루에서밖에 안 해. 구독을 해놓고 네. 까먹은 거지.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고.
0: 네.
1: 어떤 경우는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0: 네. 네.
1: 뭐 정액 많이 끊어 놓으셨나요?
0: 저요?
1: 구독. 예.
0: 네. 네. 저는 뭐 보는 거 좋아해서 HBO까지 훌루, HBO까지 다. 네.
1: 다 보세요?
0: 네. 한 번씩 다 봅니다.
1: 오. 네. 이러면 뭐 뽕 뽑는 거죠.
0: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본전을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딜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특히 그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통신사 통해서 네. 되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1: 들었어요,
0: 게
1: 들었어요.
0: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1: 그런 거 하면 되겠네.
0: 네. 그래서 뭐 6개월, 1년 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런 딜을 좀 찾으시고
0: 네.
1: 아예 그냥 끊어 버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하는 거야, 그냥.
0: 그렇죠. 네. 이게 뭐 끊는다고 해서 이게 혜택 뭐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1: 제가 유튜브를 잘못 그 카드가 이제 바뀌잖아요.
0: 네.
1: 가끔
0: 네.
1: 바뀐 정보를 안 넣어가지고
0: 네.
1: 유튜브가 이제 한 며칠간 그 프리미엄이 끊긴 적이 있는데,
0: 네.
1: 오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0: 아 그렇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매일 보시면 아무래도 계속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1: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1: 네. 요즘 카페나 빵집에서 셀프로 주문하는 키오스크에도 팁 선택 화면이 나오잖아요. 직원이랑 눈 마주치면서 노팁 누르기가 너무 민망해서
0: 이거 진짜 난
1: 자꾸 15% 18%를 누르게 돼요. 정작 서비스 받은 건 없는데 말이죠.
0: 네.
1: 아 맞죠. 이럴 때 당당하게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미국의 정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제 제 친구랑 이제 카페를 갔는데
0: 네.
1: 아, 제 친구가 좀 약간 뭐 장난이 짓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래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카드를 내면서 아 내가 살게 하고서 띡 했어요. 카드가 나갔는데 아 그럼 사는 김에 팁도 줘 하면서 그
0: 아 자기도 아니라고?
1: 네, 앞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네. 팁도 줘 이렇게 해가지고 네. 15%나 18% 뭐 냈습니다.
0: 네.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1: 근데 이게 아 좀 그래요.
0: 그렇죠. 네, 네. 네 그 느낌 잘합니다.
1: 사실 저는 약간 기준이 그렇게 보거든요.
0: 네.
1: 나한테 갖다 주면 팁을 주는 거고
0: 네.
1: 나한테 갖다 주지 않고 우리가 가서 픽업을 하는 거면 팁이 필요 없다.
0: 근데 뭐 되게 친절해.
1: 그럼 줄 수 있죠.
0: 그죠.
1: 네, 그럼 줄 수 있는데
0: 또 웬만하면 솔직히 네. 저희 뭐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고 막 팁 내야 될 상황에 있으면은 다들 친절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 그렇죠?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 팁 문화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로
0: 그러니까
1: 많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0: 네.
1: 저희한테는 업그레이드가 아니지만 그런 커피숍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확실히.
0: 그러니까 갖다 주는 네.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0: 아 저는 네. 저는 웬만해서 그냥 친절하면 줍니다.
1: 친절하면 주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0: 네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안 친절하고 네. 뭐 특히 뭐 그럴 거 없다? 그러면 안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또 볼 사이도 아니고 또 본다 한들. 네. 네. 내가 뭐 공짜로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1: 팁도 많이 요즘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0: 네.
1: 뭐 다른 주 가면 그 우리가 모르게 그냥 영수 증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0: 아,
1: 맞아. 있어서
0: 뭐 6인 이상이면 무조건 네. 포함되고 또.
1: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네.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의 고민 되게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예. 네. 여러분들 또 고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하나하나 또 시간 지나면 네.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시기 전에 그리고 네. 오랜만에 전매추남 한번 하시죠.
1: 전매추요.
0: 전매추남. 네.
1: 전매추남. 저번에 제가 했었던 게
0: 네.
1: 갈비탕.
0: 네.
1: 아니 아니죠. 저번에 이거 안 했구나.
0: 네. 네.
1: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게 갈비탕, 제육볶음, 네. 불백, 김치말이국수,
0: 네.
1: 냉면.
0: 네.
1: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0: 네.
1: 날씨가 좋은 날은
0: 네.
1: 샌드위치를 들고 벤치에 앉아서 바깥 사람들도 보면서 잠깐의 여유를 갖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0: 갈비탕, 제육볶음, 불백 이거 전부 다 본인 위주 기준이 뭔가요?
1: 아니 아니 월요일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월요일은 뭔가 네. 맛있는 거 먹을까? 아 근데 점심이니까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안 돼.
0: 불백?
1: 그 불백.
0: 제육볶음.
1: 아니, 깔끔하잖아. 김치말이 국수 이런 거.
0: 김치말이 국수
1: 깔끔해,
0: 깔끔하고 나머지 불백 제육볶음 갈비탕
1: 네. 제육볶음은 그냥 네. 약간 국룰 느낌 뭐, 뭘 먹을까 고민할 때
0: 아, 그냥 먹는 생각 거는 안 날 때
1: 제육볶음이야 불백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갈비탕은
0: 네.
1: 그래도 좀 탕이 먹고 싶을 때
0: 국물이 들어간 네. 게 좀 땡긴다.
1: 달달하게 또 이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또
0: 달달하게 갈비탕
1: 달달하게 갈비탕으로
0: 갈비탕
1: 이 정도 돼야 네. 전매추남이죠.
0: 근데 이게 네. 계속 저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약간 고기 위주로 너무
1: 고기는 네. 한 번은 넣어줘야 돼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제 두 명 이상 가면
0: 네.
1: 고기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네. 뭐 그런데
1: 너는 고기 시키고 나는 냉면 시키고 해서 아,
0: 그러면
1: 좀 조금씩
0: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1: 아니 반 뱀모 하자.
0: 아 뱀모?
1: 뱀모.
0: 네, 반반.
1: 반반
0: 나눠서 내자.
1: 네.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보통 점심 같이 먹는 회사원들은
0: 네.
1: 그렇게 친한 사이는 또 아니어가지고
0: 그죠.
1: 또 둘이 먹기 그냥 샌드위치 드세요. 네.
0: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갈비탕, 제육볶음, 불백, 김치말이국수, 냉면 그리고 샌드위치
1: 그렇죠.
0: 나가서 먹는 네. 샌드위치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이렇게 전매 추남이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다음 주는 여러분들 네. 또 행복한
0: 네.
1: 또 월요일 날. 너무 짧기 때문에 한 시간이 예, 또 다음에 또 저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시고
0: 네네.
1: 월요일날 항상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0: 네. 뭐 청취자 여러분도 보고 네. 싶어 하시지만 저도
1: 아, 네,
0: 최 감독님 저.

9시에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훈이었습니다. 엔딩곡으로 엠브로시아의 Biggest Part of Me 듣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0: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5: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6: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7: 세종 뇌보감 출시.
8: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9: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7: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10: 703-256-7671 703-256-7671
11: 세종 바이오텍.
1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지요?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선물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5월 4일. 5월이라는 말, 그 어떤 달보다도 참 좋지요. 다섯 번째 달. 영어로는 May. 로마 신화에서는 봄의 여신 메이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5월이란 단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우리 말로 부를 때 가장 또 환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계절. 이 계절은 참 이상하게도 여러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계절 같아요.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월을 가장 좋아하는 달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허전해지는 달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라니까요. 어린이날, 한국에선 또 어버이날, 또 미국에선 어머니날이 또 이번 주 일요일이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게 되는 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움이 더 커지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마음이 드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밖을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스튜디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초록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라일락 향기가 살며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연두빛이었던 잎사귀들이 이제 조금씩 더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나뭇가지마다 생명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태어난 사연, 그 노래를 만든 두 사람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또 그리움, 인연. 우리가 가슴 아팠던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노래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듬뿍 듬뿍 듬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 새 숲에서 울제 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오랜만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이 노래 한 소절에 담긴 그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 뜸푹새의 울음소리, 기러기가 날아오는 하늘, 그리고 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의 마음. 이 노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빠 생각, 이 노래 나이가 좀 지긋이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이 노래를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지었을까요? 이 노래는 12살 소녀의 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은 최순애. 1914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는데요. 딸만 5세, 아들이 하나, 그 외아들 오빠가 어린 순애에게는 온 세상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순애 오빠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돌아오게 되죠. 그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 오빠는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일본 순사들의 요시찰 인물이 되어서 늘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순애의 오빠는 고향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못했고요. 올 때마다 어린 동생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빠는 서울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다 줄게. 하지만 뜸푹새, 뻐꾹새가 울던 여름이 지나고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최순애 본인이 남긴 회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수원집 딸인 나는 가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오빠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오빠 생각이었다. 나이로는 겨우 12살, 하지만 그 어린 마음이 담아낸 감정의 깊이는 어른 시인도 쉽게 따라가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1925년 방정환 선생이 발행하던 잡지 어린이에 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잡지의 동시란에 실린 12살 소녀의 시는 많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시가 단순한 동요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또 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타주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는 저희 아들과 딸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 기다리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기다림이란 단어에는 참 믿음도 들어가야 하고 설렘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만 또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참 아프지요. 그 안에는 너무 큰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이 시에 음악을 입힌 사람이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입니다. 박태준 선생님. 전에 우리 가곡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해서 우리 김순교 PD와 함께 이 또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기로 했지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그때 들려드린 곡인데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바로 이은상 선생의 시에 곡을 붙인 동무생각 사우라고도 불리는 그 노래입니다. 네, 이 박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서울과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 동요 음악에 초석을 놓은 분이죠. 이 박태준 선생이 어린 소녀 최순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훗날에 이 최순애의 남편이 될 이원수 씨 제가 그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릴게요. 이원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시 한 편을 읽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붙인 거죠. 참 이 노래란 때로는 사람보다 더 멀리 더 오래 흘러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들려드린 그 곡 오빠 생각 그 멜로디가 바로 이 박태준 선생의 작품이죠. 그러면 여기서 박태준 선생의 동무생각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목소리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동무 생각.

네, 5월이 되면 많이 생각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많이 부르셨던 노래지요? 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원수라는 분인데요. 앞서 최순애와의 참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분이시죠? 이 이원수 씨는요, 1911년 경남 양산 출신인데요. 오빠 생각이 실린 지딱한해 뒤인 1926년 같은 어린이 잡지 동시란에 14살 소년 이원수 씨의 시가 실립니다. 그가 자란 경남 창원의 외곽 산골 마을에서 이 소년이 자라면서 그 마을의 봄 풍경을 담담하게 그러나 그리움을 듬뿍 담아서 써내려간 시였지요. 그러면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원수, 한 해 앞서서 오빠 생각이 어린이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최순애는 고향의 봄을 읽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독자가 되지요. 그리고는 이 소녀는 이원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시를 읽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편지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원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순애도 다시 편지를 쌌지요. 그렇게 둘은 펜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이 편지로만 나누는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 조금씩 조금씩 사랑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를 주고받은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소년, 소녀였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엿한 청년과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수원역. 아,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때는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키웠던 두 사람이 편지 속 글씨로만 알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로 한 날, 그들이 약속한 날입니다. 두 사람은 잘 만났을까요? 아, 그런데 이 수원역에는 최순애만 나와 있었습니다. 최순애는 하염없이 기다렸지요.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플랫폼에 사람들이 오가는 동안 홀로 서서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최순애의 집안에선 난리가 났겠지요. 아니, 예비사위가 약속도 지키지 않다니 이러한 사람과 어찌 결혼을 시키겠느냐며 다른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순애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분명 이원수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그를 믿는다고 말했지요. 부모님의 성화를 뿌리치며 버티기를 1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원수가 최순애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정을 털어놓지요. 그는 독서회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1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드디어 최순애의 집에서도 오해가 풀렸고 양가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마침내 1936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살고 또 슬하의 3남 3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원수 선생은 향년 70세, 최순애 선생은 84세로 세상을 떠났지요.
편지로 시작된 인연, 1년의 기다림, 그리고 한평생의 사랑.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이는 오지 않은 오빠를 그리워했고, 하나이는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가슴을 적시고 있네요. 이 두 편의 동시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들이 가정을 소재로 한 동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노래가 5월에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어머니 날이 있는 이 5월에요.

제가 참 그리운 노래.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너무 고향이 그립지요. 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달려갈 수 없는 그 고향. 고향의 봄. 우리 제주 소년, 오현준, 이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요. 이 노래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의 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함께 부르셨습니까?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건드리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예, 고향의 봄에 처음 곡을 붙인 분은 이일레라는 음악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노래는 주로 경남 마산 지역에서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작곡가 홍남파 선생이 새로 곡을 붙이면서였는데요. 홍남파 선생, 너무 잘 아시죠? 홍남파 선생은 이 노래를 조선 동요 백선에 발표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 친숙한 멜로디로 완성을 했습니다. 홍남파, 본명이 홍영후입니다. 아호는 남파고요. 1898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서 아주 젊은 나이, 1941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음악가죠. 이분은 한국 근대 음악사에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홍남파 선생, 당시 한국의 슈베르트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동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동료만 해도 111곡, 가곡이 17곡, 그리고 기악곡과 음악평론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음악가가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하죠.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그는 한국 근대음악사에서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고요. 최초의 음악 잡지를 발행했고 최초의 관현악단을 조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거쳐서 미국에서도 공부한 그가 당시 조선에서 서양음악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을 선 선구자였죠. 그의 대표가곡 봉선화는 원래 바이올린 소품곡이었는데요. 1920년 그의 단편 소설집 처녀혼의 애수라는 제목으로 처음 실렸던 곡입니다. 나중에 시인 김영준이 가사를 붙이면서 우리가 아는 그 봉선화가 된 거죠.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일제 강점기의 슬픔과 민족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던 그 시절에 처량하다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용기 있는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마음의 한을 품어내었던 그 홍남파 선생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독립운동 단체인 수양동우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1937년입니다. 수양동우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흥사단 계열의 단체였습니다. 홍남파 선생은 미국 유학 중에 흥사단에 가입을 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감옥에서 나온 그는 1937년 말 전향 성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경성중앙방송국 방송관현악단의 지휘자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 너무 안타깝죠. 친일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전쟁 지지하는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홍남파 선생은 오늘날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와 있죠.
음악학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그래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일제의 위협과 고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압박 속에서도 끝내 붓을 꺾고 낙향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 잃은 천재 음악가의 삶이 그저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44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홍남파의 음악을 들어보면 참 묘한 감정이 들지요. 밝은 것 같으면서도 슬픔이 묻어있고요. 어쩌면 그 이유가 그가 살았던 시대 때문이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자유롭게 말할 수 없던 시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시대.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늘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의 봄이 그랬고, 어쩌면 이 노래 속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 잃어버린 삶,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기억이 아닐까요? 그가 남긴 봉선화와 고향의 봄. 이 노래는 그가 떠난 뒤에도 정말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안고 있던 모든 모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영원히 남는 건 아닐까요? 그가 남긴 봉선화 제가 들려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홍남파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또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12살 소녀의 시한편, 14살 소년의 시한편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한평생 이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에 날개를 달아준 박태준 선생님과 홍남빠 선생님의 이야기. 기쁨과 아픔,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한 시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죠. 떠나온 고향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전하지 못한 말도 있지요. 네, 그 그리움들이 쌓여서 때로는 시가 되고, 때로는 이렇게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돌아가고 싶은 곳이세요?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이곳인가요? 아니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곳인가요?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이 질문이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고 기억이고 시간인 것 같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 5월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분들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생각이 날 때 전하시고요. 오빠에게,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아니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무심코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따스한 눈인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작된 이번 주 정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계획들 그리고 또 꿈꾸시는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또 행복함을 전해주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죠. 즐거운 나의 집. 해바라기가 부르는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

0: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안녕하세요. 비전원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 경기가 여전히 좋고 빌더들도 여기저기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델하우스가 세워지기도 전에 분양이 시작되고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어 실제 모습을 구경할 때쯤이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는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델이 완공되고 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겠다며 기다리다가는 훌쩍 올라버린 가격 때문에 뭔가 빌더에게 크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새 집들은 언제 어떻게 가격을 올리고 있을까요? 빌더가 가격을 올릴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얼마나 많은 바이어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변에 비슷한 사이즈와 가격대의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핀 후에 집이 계약되는 속도를 살피고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이 날 시점을 예상하고 가격의 시작점과 최고점 역시 플랜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정해진 룰은 없고 빌더마다 또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채가 계약이 되면 얼마를 올린다는 계획을 하는 빌더도 있고 시즌에 따라서 마켓이 좋은 봄과 다소 슬로우한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차이를 두고 올리는 경우도 있으며 콘도의 경우 몇 층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빌더의 가격 조정은 랏 프리미엄이나 옵션을 통해서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같은 옵션이라도 오늘 가격과 한 달 뒤의 가격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나무숲이 보이거나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똑같은 집이라도 다른 가격을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제 어떻게 가격 변동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 오른다고 공

지지를 하면 그 이전에 모두가 몰려들 것이고, 그렇다고 누구에게만 특정해서 알려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빌더일수록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세일즈 퍼슨에게조차 알려주지 않고 어느 날 본사에서 이메일로 가격을 바꿔놓으라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간혹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는 가격이 실제 세일즈 오피스를 방문하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일하는 전문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들은 인기가 있는 새집 동네에 자주 방문을 해서 세일즈 오피스와 친분을 만들고 그들의 가격 결정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이직 프라이스에 변동이 없더라도 라 프리미엄이라든가 옵션 프라이스의 변동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파이널 프라이스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새 집은 절대 정찰제가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있으며 살펴야 할 가격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폭력 증가 속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보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와 정치인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치권까지 대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추가 확산 여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해상 통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 인사가 중동 정세 악화 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오픈 AI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샘 올트먼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소송 리스크와 성장 둔화 속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픈 AI의 미래와 리더십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풍력발전 사업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행동이 2028년 대선을 겨냥해 재가동에 들어가며 외교 안보 인재 결집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인사를 새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주당 내 외교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공급 차질 속에 미국의 원유 수출이 하루 520만 배럴로 급증하며 에너지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이동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정치폭력이 증가하면서 총기 난사 피해에 대한 보험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3일 미국 정치인과 비즈니스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 늘면서 과거 틈새 시장에 불과했던 총기 난사 보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총격 사건에 따른 재정적, 법적 비용과 평판 저하 비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총기 난사 보험과 기타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는 올해 연간 보험료 기준 1억 달러로 2020년 이후 두 배로 커졌습니다. 영국 보험 중개업체 블랙손의 줄리언 베로 최고 경영자는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앞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등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 불안감을 촉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로는 미국 학교에서 매일 총격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관심의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오히려 만찬장 총격과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중개업체 WTW의 미국 위기관리 부문 책임자인 피터 브랜스던도 유명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공격으로 인해 보험 수요가 늘었고 미 경제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격 보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201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총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교, 병원, 공공주택 당국이 이 보험의 주요 고객들이었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총격 사건이 급증했고 보험 수요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청년 보수운동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행사 도중 암살된 이후 유타주는 총기 난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타주가 주정부 건물, 대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격 피해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는 연간 수십만 달러입니다. 총기 난사 보험의 새 고객 중에는 선거 자금을 모으는 슈퍼팩도 포함됩니다. 슈퍼팩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무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 조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4년 미 대선 당시 한 후보 캠프가 총격 보험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가 최종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뉴욕 Z세대 사이에서 성당 미사 참여가 증가하며 새로운 모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성당에서는 젊은 층이 몰리며 미사가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요일 미사가 열리는 성당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뉴욕 맨해튼의 주요 성당들이 일요일 미사를 찾는 G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중심가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등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신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 미사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텅 빈 자리를 걱정했던 일요일 오후 6시 미사는 이제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늦게 도착한 신자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거나 유리문 밖에서 미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발코니 계단이나 벽에 기대 미사를 참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절례 때 성체를 나눠주는 봉사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길을 내야 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미사 이후에는 성당 계단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저녁 약속을 잡는 모습도 일상이 됐습니다. 일부는 미사 시작 전부터 이미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해 뉴욕으로 온 앤서니 그로스는 인근 피자 가게에서 피자 먹고 성당으로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명에서 200명의 젊은이가 피자를 먹고 함께 성당으로 향합니다. 그로스는 혼자 미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며 술집에 가서 400달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함께 걸으며 묵주 기도를 하는 홀리걸 워크가 열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챌린지인 핫걸 워크를 패러디한 모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참가자가 최근에는 15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18에서 29세 미 남성 비중은 2025년 기준 42%로 2023년 2023년 28%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같은 기간 약 30%에서 29%로 소폭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신앙 동향 연구기관 바나그룹은 G세대 신자의 미사 참석이 한 달에 약 두 번으로 2020년에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COVID-19 이후의 고립감, 또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 등이 G세대를 신앙 공동체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교구에서는 보수 청년 활동과 찰리 컬크 살해 사건 등 전국적인 정치폭력 사건 이후에 신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종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 부활절 세인트 조지프 성당에서만 작년의 두 배인 약 90명이 정식 입교했습니다. 개종반 수강생도 평소에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과거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이들까지 개종반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데이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가톨릭 매칭 플랫폼은 뉴욕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엑손모빌, 쉐브론 등 미국의 주요 석유업체들이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은 1일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수익이 4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세브란도 1분기 수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만 양사의 실적 악화 폭은 월가 분석가들이 내놨던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좋았습니다. 미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회사가 보유한 중동 지역 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우즈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전체 생산량의 약 15%가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되는 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동 지역 생산 차질 외에 전쟁에 따른 석유 공급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 금융 상품과 관련한 일시적인 손실도 1분기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즈 CEO는 원유 수송 물량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금융 해지, 위험 회피 탓에 1분기 중 약 40억 달러의 일시적인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면서 원유가 목적지에 인도되면 2분기 중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워스 세브란 CEO도 CNBC 방송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브란의 경우 경쟁사 대비 중동전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이 이란에서 제시받은 14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IRIB 방송, 타스님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이란의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14개 항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제안에는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관련한 주장도 언론에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 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은 직접 종전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논의가 교착에 빠졌습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던 9개 항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14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 구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지만 이란은 일단 종전부터 합의한 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0: 뉴욕 대한체육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현 회장의 이 취임식이 5월 2일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뉴욕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 2월 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김상현 수석부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최미경 전 회장의 이임식과 제23대 김상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일 뉴욕시 퀸즈 디모스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상현 신임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2년 임기를 시작하며 체육회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2일 열린 이 취임식에서 체육회 재정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제2중대한체육회는 초창기 한인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뜻들의 소규모 시설활동들을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에 힘을 얻게 되면서
3: 뉴욕 대한체육회는 1978년 교포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이후 약 50여 년 반세기에 이르기까지 1대부터 22대 전직 회장의 누구와 한인사회의 협력으로 동포사회 최대 체육단체로 자리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1978년 그해 여름에 제1대 교포체육회라는 명칭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대에서 22대까지 50년 반세기 세월을 지나면서 역대 회장님들과 체육과에 관한 수많은 업적과 의료 체육 역사를 써내려오면서 오늘의 기회에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23대 체육회에서는 체육을 통한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고 건강하고 건강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3: K-Radio 이하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5: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 국가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 외국인 의사에 한해 보류 조치를 제외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은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키로 한 겁니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국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허가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 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 또 취업허가,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은 당장 진료실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향후 10년 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에 25%는 외국인 의사인데 이들 중에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등 20개 이상 의사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례 중 한 건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WHO에 따르면 환자 중 한 명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WHO는 증상을 보이는 다른 두 명을 선박에서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WHO는 해당 선박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남아공 매체들은 이번 발병이 아르헨티나에서 서아프리카 연안의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은 네덜란드 선적의 여객 크루즈선으로 현재 카보베르데에 정박 중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 관계자는 첫 번째 희생자인 노인 남성이 선상에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가 남아공 병원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완치법은 없지만 조기에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천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거대 지상화 유적이 훼손됐다고 이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애리조나주 아호 서쪽 국경에 위치한 국경 장벽 건설 현장에서 지면에 그려진 인탈리오 지상음각화 유적이 훼손됐습니다. 이 유적은 길이가 약 61m에 달하는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조성 시기는 최소 1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미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물고기 형상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8에서 21m 구간에서 공사용 불도저 자국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장벽 건설을 감독하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존 맨넬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국경 장벽 건설 계약 업체가 공사 도중 부주의로 라스 플라야스 인탈리오라는 문화 유적지를 훼손했다며 남아있는 유적 부지는 확보했고 현장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원주민 부족 히아세드 오드햄의 원로인 로렌 마케즈 아일러는 누군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유적지를 파괴한다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그와 똑같은 일이라며 그 유적은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65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추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 대부분은 이미 장벽으로 멕시코와 분리되어 있는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두 번째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원주민 사이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 예정지에 있는 멸종 위기 생물 서식지인 퀴토 바퀴토 샘과 미 원주민 묘역 등 다른 유적지에 대해서도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 육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줄줄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온 가운데 풍력발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약 165개 육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승인 절차를 사실상 중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협상을 마치고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던 35건,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서면 확인을 기다리는 중인 30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약 30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약 50건은 과거라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을 프로젝트들로 알려졌습니다. 풍력발전은 레이더 시스템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국방부의 승인을 거치는데 해당 절차는 통상 수일이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신청 처리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에서 풍력 에너지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공공토지뿐 아니라 민간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관할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연방토지 내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중단을 시도해왔습니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 청정전력협회 최고 경영자는 매우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보수적 가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규제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소셜미디어 트러스 소셜에 전력원으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모든 주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며 어떤 풍력 터빈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벤코코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코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더운 느낌이 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 속에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충분히 비추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1도, 섭씨 16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초반은 두 지역 모두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차 오르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

전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와 미국 보잉의 F-1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비용이 수백억 쉐켈, 즉 수조 원에 이르는 이번 계획은 최근 국방조달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추가 구매 규모는 F-35와 F-15 두 개 기종별로 각각 한 개 비행대대에 해당합니다. 이번 구매 계획에 따른 도입이 완료되면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35 스텔스기는 100대, 차세대 F-15EX의 이스라엘 개량형인 F-15는 50대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2월 28일 시작된 이란 공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첨단 공군력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며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403편의 항공편과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 5,600톤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서로의 해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잇따라 충돌하며 양국 간의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선박 4척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함정을 투입해 퇴거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측 발표에 따르면 해당 중국 선박들은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 주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선박은 심해 탐사, 해저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첨단 해양 조사선이며 또 다른 선박은 무인 항공, 수상, 수중 장비 50여 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드론 모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필리핀 대사관은 주요 외신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주에서 실종된 5살 원주민 여아가 닷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자 격분한 이웃 주민들이 살해 용의자를 집단 구타하고 폭동 수준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4일 호주 경찰은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47세 제퍼슨 루이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중부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 인근 원주민 마을에서 5살 원주민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실종됐고 닷새 만에 마을 주변의 울창한 숲에서 수색에 나선 마을 주민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용의자 루이스를 붙잡아 집단 폭행했으며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이웃 주민 400여 명은 보복하겠다며 루이스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변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용의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 수준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맞섰습니다. 용의자 루이스는 과거에도 폭행과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살해된 피해자가 실종되기 6일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4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출마를 공식화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We're going to win, we are going to have victory, and we are going to show the rest of the country what leave no one behind is supposed to look like.
0: 민주당 소속인 무어 주지사는 러닝메이트인 아루나 밀러 부지사와 함께 볼티모어와 라르고 등지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비용 절감, 범죄 감소 등 현 정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연방정부의 정책, 특히 선거권과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나는 누구와도 협력하겠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메릴랜드 사람이고 나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며 강한 정치적 독립성을 부각했습니다. 두 인물 간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주지사를 백악관 주지사 만찬 초청 대상에서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논쟁을 키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해당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미국 각주에서 선거구 재조정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선거권 보호법을 이미 서명해 발효시킨 상태라며 각 주정부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동안의 성과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세금 인상 없이 해소했다며 재정규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비판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아동 빈곤 문제 해결, 퍼플라인 철도 건설 완공, 경제성장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 재건 사업과 내셔널 하버 지역의 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피어 유치 계획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임기 동안 5만 5천 개 신규 기업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보육 및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 투자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제안했던 연방군 투입 방안을 비판하며 메릴랜드는 주방위군 없이도 범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선 출마 선언은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캠페인과 동시에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함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종결된 듯 보였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검찰 측이 시사했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과 관련한 연준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 내부 감사에서 파월 의장의 직무태만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에 검찰 파월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 검찰은 지난 1월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며 형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월 의장은 이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 상원은행위원회에 소속된 톰 틸리스 의원은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새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하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파월 의장 등에게 통보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달 29일 틸리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안은 1차 관문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로 검사장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는 15일 의장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장 재임 중에 마지막 기자회견에 나선 자리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보통 이사직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연준 이사직을 당분간 유지키로 한 겁니다. 일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한 후에는 파월 의장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그를 빈번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0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 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문화와 정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1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양기관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금은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 동양정신문화연구회, 그리고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기반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고 언어 접근성, 문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연결 강화에 중점을 둔 단체들이 선정됐습니다. 미셸 커튼 대표는 송문화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한인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는 지원금을 활용해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은 청소년과 연계한 시니어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은 시니어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동양정신문화연구회는 동양문화 관련 독서 북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시니어 또래 정서지원 프로그램 동무지기를 강화합니다. 동무지기는 한인 50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6주 경청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또래들의 정서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25년 시작되었고 프로그램 이수 시 한인 시니어를 위한 무료 정서지원 전화라인인 K-Care 라인과 웰빙 체크라인인 효라인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K-케어라인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회를 열고 효라인은 정기적으로 웰빙 체크를 받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K-케어라인과 효라인 모두 대표번호 571-991-3033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정보는 703-761-2225로 문의 가능합니다. 송수 대표는 이민 1세대로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1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인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 인구를 위해 문화적, 정서적, 관계적 지원을 한층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뜻깊은 공감대가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4: 워싱턴 포스트가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미 성인 2,560명을 조사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 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로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무당파 전체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 전쟁과 여러 주요 현안에 걸쳐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락했습니다. 경제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 등에 따라 지난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내린 27%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 가장 지지율이 낮은 항목은 생활비 문제로 76%가 반대하고 찬성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등록 유권자의 49%가 민주당이라고 답해 공화당 44%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7%, 공화당 지지율이 45%였던 지난 2월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등록 유권자 중 이번 중간선거가 과거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의견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높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제 상원 과반 의석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0: 매년 5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패션 행사인 매트갈라를 앞두고 일부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아내인 로런 산체스가 올해 행사의 스폰서 겸 명예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억만장자의 자금이 좌우하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3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유명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과 젠데이아 등을 포함한 일부 주요 인사들은 4일 밤 열리는 매트갈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스트립은 올해 공동의장으로 초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립 측 관계자는 수년간 매트갈라에 초청받았지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그의 정치적 성향과 연관지어 이번 불참을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불참자는 젠데이아입니다. 그는 7년 연속 참석했지만 홍보 일정으로 인한 강행군 끝에 올해는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조란맘단이 뉴욕시장 역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 불참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 이는 뉴욕시장이 매트갈라에 참석해온 오랜 전통을 깨는 겁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거리두기 움직임은 베이조스가 행사 전면에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트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운영자금 마련과 연례 전시회 개막 기념을 위해 1948년 시작한 유서 깊은 모금 행사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초청된 유명 인사들이 그해 복장 규정에 맞춰 자유롭게 의상을 입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계단을 오르면서 각국 취재진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가 올해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후원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억만장자의 이미지 세탁이자 행사 사유화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시내에는 베이조스 매트갈라 보이콧 포스터가 등장하는 등 반대 움직임도 가시화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영국 활동가 단체 모두가 일론을 싫어한다 측 관계자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셀럽 문화와 패션을 좋아하지만 베이조스의 참여는 보그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그가 패션 감각 때문에 매트갈라에 참여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이조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마존의 노동환경,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한 기존 비판이 문화 행사로까지 확장되면서 상징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매트갈라 특유의 화제성과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행사 공동의장에도 비욘세와 니콜 키드먼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제3국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양측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란 고위 당국자는 3일 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서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X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계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러스 소셜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며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계획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국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토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이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월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엔트로픽과

0: 경쟁사 오픈 AI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들과 비슷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모두 기업 대상 AI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을 집중 공략하려는 행보입니다. 현재 기업용 AI 시장은 엔트로픽이 앞서는 가운데 오픈 AI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0: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새 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서나이트,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0: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3: 이제 막바지네요.
4: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3: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4: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3: 그냥 얼굴이 크다.
4: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3: 좋은 건 크게 봐야죠.
4: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3: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썬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4: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쟤 흙 먹어, 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3: 뭐 차를... 차력도 굳이 뭐 차력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4: 차력을
3: 있는데.
4: 왜 사요?
3: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4: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3: 그렇죠.
4: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3: 슬라임 왜 사나요? 흙이 있는데.
4: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3: 그 느낌이네요.
4: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 야.
3: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4: 흙으로 돌아가요? 예.
3: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4: 바로 이겁니다.
3: 아,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4: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3: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4: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3: 슬링키?
4: 슬링키.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쭉쭉 이렇게요.
3: 그렇지, 그렇지.
4: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3: 성김의 영어 한마디
4: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3: 그렇구나.
4: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3: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4: 대가리라뇨!
3: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4: 아, 그렇죠. 예. 역할 활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3: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4: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네, 네, 그렇죠. 슬링키 덕이요.
3: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4: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습니까?
3: 그렇죠, 그렇죠.
4: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3: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4: 아,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아, 지금 이게 2차 대전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3: 네.
4: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3: 네.
4: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3: 아, 예.
4: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3: 네.
4: 와! 놓쳤는데
3: 네네.
4: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똥
3: 그걸 봤구나.
4: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3: 예.
4: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네. 저 주워와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아까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3: 네.
4: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3: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4: 네.
3: 근데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4: 용수철이죠. 뭐
3: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4: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3: 네.
4: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3: 네네.
4: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3: 네.
4: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3: 그걸 보고
4: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있어요. 뿅뿅뿅. 와.
3: 진짜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4: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3: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4: 아 광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3: 아, 그래요?
4: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 라고 하면서
3: 예.
4: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3: 그렇죠.
4: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3: 네.
4: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3: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4: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3: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4: 그래요?
3: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 그러니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4: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3: It's a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Slinky. 직접 확인하세요.
3: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4: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3: 그쵸.
4: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3: 네.
4: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3: 아, 굿모닝
4: 비엔남.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Yeah! What a wonderful world.
3: 그렇죠. 네.
4: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3: 네.
4: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3: 네.
4: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쭉 누려가지고 철이니까
3: 네.
4: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3: 그게 되는구나
4: 저 위에 나무 위에 걸고
3: 네.
4: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3: 네.
4: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3: 아
4: 그렇구나.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3: 예.
4: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3: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4: 이렇게요.
3: 소리 전달되죠?
4: 되죠.
3: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4: 어,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3: 어떻게요?
4: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3: 어, 진짜 시원하다.
4: 아, 시원해 이거요.
3: 어, 진짜 시원하잖아. 예.
4: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랭킨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네. 약간 뻑짝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네네.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3: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4: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3: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4: 어, 운동되네요.
3: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4: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3: 그렇습니다.
4: 이거 팔까?
3: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4: 요요. 요. What's up, 요?
3: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4: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3: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4: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3: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4: 팽이치기라뇨.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예.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3: 어, 진짜
4: 쫙쫙 이러면서요.
3: 어, 멋있네. 네.
4: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3: 아 장난꾸러기들
4: 아 장난꾸러기들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3: 아.
4: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3: 예, 예, 예.
4: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3: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4: 요요 이게
3: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4: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어,
3: 네.
4: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3: 아이
4: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네. 쫘아 쫘아
3: 어어어 된다 된다 된다
4: 이게 네. 어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네.
3: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4: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3: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냥 정말
3: 장난 아니에요. 거의
4: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3: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예, 그렇습니다. 요요 같은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4: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오.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3: 요요네 저거.
4: 요요예요. 네. 동그란 거 뭔가 네. 줄이 달려있죠.
3: 네.
4: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3: 네.
4: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네. 성인식을 해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3: 네.
4: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이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3: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4: 요요 필요 없다.
3: 어른이니까.
4: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4: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3: 어, 예.
4: 공죽이라고.
3: 어.
4: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어.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3: 공죽이요? 예.
4: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텅 빈 대나무예요.
3: 대나무.
4: 공죽이라고,
3: 예.
4: 그 장구 있죠?
3: 예.
4: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3: 어.
4: 양쪽으로.
3: 그러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4: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가지고,
3: 예.
4: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3: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4: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도 하죠.
3: 그러면 여기서 썬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4: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3: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책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4: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3: 아, 그래요?
4: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진 않습니다.
3: 아, 필리핀에서도.
4: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3: 네.
4: 지금도 있고 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3: 네.
4: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3: 네.
4: 뉴스는 영어로 해요.
3: 네.
4: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3: 네.
4: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3: 할리카.
4: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3: 아, 진짜로?
4: 네.
3: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4: 필리핀에서 첫 직장
3: 예.
4: 생활했습니다.
3: 예, 예, 예.
4: 굉장히 더워가지고,
3: 예.
4: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하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3: 예, 예.
4: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뚜뚜뚜
3: 예.
4: 파란 불이 됐어요.
3: 예.
4: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3: 어.
4: 늘어붙은 거야 구두가
3: 에이,
4: 땅에.
3: 벌써 그 정도야.
4: 정말 쩍쩍 소리 났. 하여간
3: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4: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3: 아, 그래요, 그래요.
4: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어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보세요.
3: 네.
4: 할리카였거든요.
3: 네.
4: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아, 그렇구나.
4: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그 플로레스란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 하면서
3: 네.
4: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3: 네.
4: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3: 아, 그래요? 그 유래가?
4: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3: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죠.
4: 장난감스럽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이 된다고요.
4: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3: 네.
4: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3: 네.
4: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3: 네.
4: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3: 아, 예, 예.
4: 장단점이 있었어요.
3: 네.
4: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3: 네.
4: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3: 그렇죠. 예.
4: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3: 호치케스,
4: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3: 홍크.
4: 미국의 클락션, 홍크 회사 이름이죠.
3: 네, 네.
4: 등등 같이 네.
3: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4: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3: 네, 네.
4: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3: 어, 예.
4: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3: 네.
4: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3: 네.
4: 법원이 누구 소원 들어줬을까요?
3: 경쟁사.
4: 빙고.
3: 아, 경쟁사.
4: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요.
3: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4: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3: 네.
4: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3: 억울하지.
4: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때문에.
3: 네.
4: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3: 아, 그래요.
4: 아, 안타까운 얘기죠.
3: 그렇네요.
4: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3: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4: 아니, CBS,
3: 광고주님들이
4: 아니, 듣고 계신데. CBS는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4: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3: 네.
4: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띄어도 루즈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3: 네.
4: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3: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4: 오, 루즈벨트 비아바라
3: 사견입니다. 사견.
4: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3: 아 그래요.
4: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3: 아 그래요?
4: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3: 네.
4: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3: 어떤 게 있을까요?
4: 미식축구, 사냥 이런 거 좋아해요. 야.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3: 아, 곰 사냥을 심지어?
4: 곰 사냥. 네. 근데 곰이 안 잡혀요. 네.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네.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3: 네.
4: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3: 예.
4: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3: 아.
4: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3: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4: 새끼 곰.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곰을 내가 쏴버리면 네.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3: 아, 그래. 잘했네.
4: 잘했죠.
3: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4: 치어는 방생하죠. 네. 그래서 그 새끼곰을 풀어줍니다.
3: 네.
4: 잘했죠.
3: 잘했죠.
4: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3: 예.
4: 그 도망갔던 새끼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3: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4: 뭐 말려야지.
3: 네.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곰.
4: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이어도에겐 미담이죠.
4: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3: 네.
4: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3: 네.
4: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3: 네.
4: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3: 네.
4: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3: 네.
4: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3: 예.
4: 시어도가 디어도지 않습니까?
3: 네.
4: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3: 테드죠, 테드.
4: 테드죠. 테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3: 네.
4: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3: 네.
4: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3: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4: 그 마초맨이었어요.
3: 네.
4: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가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3: 맥킨리?
4: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3: 아, 네.
4: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3: 아, 예.
4: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3: 아, 디어도어가? 예.
4: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3: 네.
4: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3: 다까,
4: 해요.
3: 다까.
4: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3: 아 그렇게 된 거예요?
4: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3: 네.
4: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네.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3: 네.
4: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3: 예, 예.
4: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3: 아, 네.
4: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3: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4: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3: 아.
4: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3: 네.
4: 대통령이
3: 암살당하니까.
4: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3: 됐어요. 아 됩니다. 그렇구나.
4: 마초 이미지였어요.
3: 네.
4: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3: 네.
4: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3: 네.
4: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3: 아 그래요?
4: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3: 예.
4: 근데 마침
3: 네.
4: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5: 어, 예.
4: 이거를 주머니에 넣었네.
5: 방탄연설물.
4: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어... BTS 연설물이에요.
5: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4: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네.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네. 충격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5: 네.
4: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5: 네네.
4: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을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5: 총 맞고 연설을 총 마친다고요? 맞고.
4: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5: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5: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4: 119, 119, 119.
5: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4: 119!
5: 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4: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5: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4: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네네.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5: 아, 네.
4: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어,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5: 아, 그렇구나. 예.
4: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5: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세워서.
6: 테디베어요?
5: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4: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5: 네.
4: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네. 도쿄에 보내요.
5: 네.
4: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5: 네.
4: 러일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거든요.
5: 네.
4: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5: 네네.
4: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5: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홍역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라디오 세바시.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나의 재발견입니다. 나는 나일 뿐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인 이혜성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전교 1등, 서울대 출신 전 KBS 아나운서.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혜성 씨는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완벽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극단적인 삶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다 닳고 나서야 스스로 이것 중독에 빠졌다고 자각했는데요. 이혜성 씨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혜성 씨의 강연에서 찾아보시죠.
1: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요즘 인사이드 아웃2라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화제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벌써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진짜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의 존재가 여러모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어떤 기준에 못 미칠 때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나 스스로가 정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린 학생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볼게요. 아침이 밝았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상태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잠든 제가 피곤에 찌든 상태로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침대를 안 샀거든요. 그 푹신한 곳에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등교길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가요. 이렇게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듣고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선생님 말씀을 노트에 적어요. 중간에 제가 막 써둔 문구도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말투가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3, 3, 5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는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급식 줄이 많이 줄었을 때쯤 제가 보고 있던 노트를 그대로 들고 급식 줄을 서요. 근데 제 그런 행동들이 좀 유난스러워 보였나 봐요.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전교 1등 못하면 쪽팔리겠다. 마음이 아리지만 상처를 곱씹을 시간도 없어요. 밥을 꾸역꾸역 대충 먹고 앉아서 또 공부를 해요. 식곤증이 올까봐 무서워서 밥은 최대한 적게 먹었는데 그래도 워낙 잠이 부족하니까 졸립잖아요. 그럼 전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목덜미에 찬물을 사정없이 끼얹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는데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도찰한 사진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싸이월드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새벽 1시에 모든 자습이 끝나요. 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핸드폰이 없는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안 샀던 이유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질 않는데 친구들과 연락할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한테 허용할 수 없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독서실 마감 시간이 새벽 2시인데 그때 이제 가방을 싸서 집에 가죠. 독서실 사장님이 혜성아 이제 가야 돼. 새벽 2시에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에 팔도 비빔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는 동안에라도 잠을 안 자고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제 건강을 좀 걱정하셔서 새벽 4시 이후에는 무조건 소등이다, 불을 끄고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좀 드라마 장면 같겠지만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스탠드 조명을 켜고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불을 켜고 잠들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가끔 왔었어요. 이제 편두통이 오면 항상 구토 증상이 동반이 됐는데 양호실에 가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저는 혹시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 중에 시험이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늘 저보다 머리가 좋고 전국권에서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렇게 저는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가 나올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입학을 했는데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매일 16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느라고 혹사당한 허리와 목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 다녀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적 공허함이 저를 압도했어요. 내 인생 목표가 정말 대학 입학이었나? 이게 옳은 인생의 목표였나? 그제서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산 거지? 엄마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찾아온 때늦은 사춘기. 사춘기란 표현으로는 그때 그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모든 걸 걸고 쏟아부을 어떤 목표가 필요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올인해서 달리기. 저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입시라는 과제를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부턴 예뻐야 된대요. 20살이 되니까 갑자기 다들 헬스장을 끊어요.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하고. 한창 방황하던 저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 다이어트와 외모 가꾸기가 됐어요. 이렇게 저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또 시작해요. 학교에 무염 닭가슴살 한 덩이와 생오이를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일반식을 먹으면 살찔까봐 밥 약속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동시에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정말 공부할 때처럼 독하게 악바리로 운동을 해서 한때 제가 정말 무게를 많이 짊어졌을 때는 양쪽에 100kg짜리 링을 걸고 스쿼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갔겠죠. 이 체구에. 제 모습이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그렇게 몸무게를 35kg까지 감량을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속 가능한 무게가 아니에요. 대학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폭식이라는 악연이 찾아와요. 폭식은 또 극단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곤 했고요. 이 시기에 저는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줄넘기는 정확히 만 번, 그리고 달리기는 20km씩 해야만 끝을 냈어요. 1시간 48분, 1시간 39분, 줄넘기도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만 개 채우려면 한 1시간 45분. 제가 그 당시에 폭식을 하면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막 크림치즈 베이글, 생크림 도넛, 치즈케이크 이런 음식들로요. 도넛을 그 원 플러스 원 두 박스를 사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랬으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이제 저를 걱정하셔서 폭식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방 옷장 속에 덩킨도넛 봉지를 숨겨두고 몰래 꺼내 먹다가 갑자기 너무 서러워져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 가서 엄마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엄마, 엄마가 요즘 나한테 그만 먹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많이 먹는 이유는 내가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도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지켜봐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 엄마도 그 편지를 받고 좀 슬펐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진심으로 너가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주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에 가서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 졸업 시즌에는 KBS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달렸어요. 이 좋음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건 제 안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왔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 남들이 좋다고 하는 외모,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향. 우리는 정말 많은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짧고 굵은 성장을 해오면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견디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기준이 참 높아요. 성적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취직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요즘 핫하다는 곳 다녀와서 SNS에 올려야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높은 기준 덕분인지 참 뭐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뉴진스 신곡 들을 때마다 그 힙함에 놀라고요. 영화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죠. 뭐 베이글, 도넛, 마치 우리나라 음식인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거일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뭘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결국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건강을 잃고 또 행복하지가 않으면 성취만 해나가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결국엔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그런 말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야, 너네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 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않은 저도 알겠거든요. 인생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걸요. 행복도 성적순이 아닌데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제 주위도 보면 그냥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뚜렷했던 친구들, 그게 웹툰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런 친구들이 돈도 잘 벌고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라는 큰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행하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인정 중독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천천히 즐기면서 가려고 노력해요. 쉬는 날에도 꽉꽉 스케줄을 채워서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했던 제가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날도 가지려고 하고요. 친구들과 빵 투어도 많이 다녀요. 가끔은 식탐에 질 때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면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되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 거울 옆에 있는 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거든요.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저는요, 10대 때보다 20대 때가 더 행복했고요. 20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여유가 생기고 현명해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더 보듬어줄 수 있는 나, 그렇게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린 딸이 당신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면 마치 마룻바닥으로 추락하는 와인잔 같이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겠지. 당신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야. 당연히 예쁘지 우리 딸.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의 양 어깨를 붙들고는 심연과도 같은 딸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보거든 말하겠지. 예쁠 필요 없단다. 예뻐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건 네 의무가 아니란다.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번 선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며 탈당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양자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추미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에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시기와 절차 등 국민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1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평택을 국민의 후보로 공천된 류희동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자, 오늘도 월요일에 한판 승부 철이와 영이 모두 함께합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두 분 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자, 한판 승부에서 정점을 찍어주시고. 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상근이라고 저희는 이 코너에서 부릅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다른 채널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제 CBS는 처음이시죠?
3: 저 CBS 처음 왔습니다.
0: 아유, 그 CBS 스튜디오 인상이 어떠세요? 좀
3: 여기 생각보다 커서 예, 놀랐어요.
0: 아,
3: 예.
0: 많은 분들이 딱 크다고 생각하고.
3: 예,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예.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일찍 왔는데 좀 헤맸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구나. 예. 아무튼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3: 예, 예. 저도 반갑게 됐습니다.
0: 네,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과거신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계속하면 안 돼. 자,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앞바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3: 네, 어제 오늘 김태흠 현 지사가 매우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3: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그리고 공천 여부를 언급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라고 어제 SNS에 남겼거든요.
0: 예.
3: 심지어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다. 탈당 가능성까지 탈당. 시사를 했습니다.
0: 예.
3: 오늘도 김태흠 후보는 그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0: 예.
3: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자숙을 해야 한다라며 또 탈당 의사가 여전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0: 예.
3: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을 해서
0: 요즘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3: 네,
0: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제가 돼서 많이 불편해요. 박성태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
3: 네네.
0: 아닙니다.
3: 저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래.
3: 정진석 전 예.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불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예.
3: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은 중책이다. 계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자제하는 것이 본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자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지난주에 이제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의 공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재 탈당한 상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0: 예.
3: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0: 예.
3: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이 경로로 경선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위원회이거든요. 윤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공관위 회의에 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0: 예.
3: 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 예, 일단 박덕흠 공관위원장 입장을 보면 일단 부정적 기류를 읽히는데
3: 네.
0: 리딩 포인트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진석 실장이 사돈 관계잖아요.
3: 네네.
0: 그러니까 주말에도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오해의 소진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꿈틀꿈틀한다 예언을 하셨는데
1: 예측이죠. 예. 참 이런 예측은 틀리길 바라면서 한 예측이었는데
0: 예, 예.
1: 맞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 어쨌든
1: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가만 있어봐. 이 지역에 나밖에 없네. 여건 야건 나처럼 아닙니다?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없지. 내가 나가면 될 수 있겠다. 그럼 예. 나는 배지 달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받고 있어 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0: 예, 예.
1: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비서실장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불법적인 비상금 한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책임이 다 면탈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떤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0: 예.
1: 이분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유세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것까지 저보고 끊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정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은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박빙 지역은 국민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입장문 밝혔거든요.
0: SNS에 냈어요.
1: 그 결론은 뭐냐면요. 예.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0: 그렇죠.
1: 나 컷오프 시키거나 나 공천 안 주면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읽혀집니다.
0: 주어는 얘기 안 했어요.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분 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 노 변호사님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네? 공천 바라십니까? 정진석 실장 공천되게 원하세요?
2: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안 돼요.
2: 왜냐면 제가 그때 강혜경 씨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할 때 아. 그때 같이 있었어요.
0: 예,
2: 그때
0: 예.
2: 정진석 실장도 와서 그때 증언을 했었었는데
0: 예.
2: 전혀 이 비상겸이나 윤석열 씨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이라고 불리우는 윤어게인 세력들 내지는 찐윤 세력들이 이렇게 공천이 많이 되고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좀 의아스러운데요.
0: 예.
2: 실제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대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0: 살아들어 하라.
2: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0: 살아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 무공천하면은.
2: 왜냐하면
0: 아, 무공천하고.
2: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0: 예.
2: 그분이 김태흠 이 지사의 뭐 전 뭐. 또 그다음에 동시에 정진석 지서실장의 또 뭐 전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
0: 아,
2: 다 같이 겹쳐. 연결이 된대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태흠 지사가
0: 예.
2: 사실 지금 박시현 후보하고 민주당
0: 충남, 예,
2: 충남지사 지금 선거를 이렇게 맞붙게 되어 있잖아요.
0: 그런데
2: 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구로 돌아가야지 본인의 이제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0: 예, 예.
2: 그 지역구 자리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하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는데
0: 예.
2: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더 멀어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0: 예.
2: 실제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진석이 나온다?
0: 아.
2: 그러면 불가능하다.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충청도에 이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서
0: 예.
2: 이건 뭐 일관적이지도 않고 사실 옳지도 않다. 그렇지만 정진석 실장이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이쪽에 지역 기반이 그렇죠. 너무 탄탄하니까
0: 우선했으니까
2: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버리기는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정 기자님 생각은?
3: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친까지 하면 11선을 그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0: 예.
3: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0: 예.
3: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무공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김태흠 지사가 좀 본인 선거 운동에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박덕흠 위원장은 국민의 역행하는 공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노무현 사님이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1: 안 준다라고 하는 방침은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딱 의심받기 좋잖아요. 사돈이니까 해준 거지? 이렇게 하면은.
0: 아, 이거 참 곤혹스럽죠.
1: 예.
0: 당황, 본인에게는.
1: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보에 대해서도 사람들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적당한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 무공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만나셔서
1: 네, 네.
0: 물어보셨잖아요.
1: 네.
0: 오 시장님은 정확히 그 맥락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1: 그렇죠.
0: 이번에 참아라?
1: 절대 안 된다는 거죠.
0: 이번에 참아라?
1: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라가 이번에 참아라가 아니라 네. 이런 분은 이제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0: 아, 오세훈 시장의 뜻이 그래요? 아니면
1: 라고 제가 읽은 거죠.
0: 거죠?
1: 읽은 예.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0: 아,
1: 정진석이 이제 출마하면
0: 서울까지
1: 서울시장.
0: 온다?
1: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언론에서 정진석 실장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
0: 예.
1: 계속 뭐 촬영하고 기사 쓰고 유튜브로도 막 보도될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은 그거 정진석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해명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의사가 굽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시고 자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소란스럽군요.
3: 네, 지난 2일 열렸던 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0: 예.
3: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선거 현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동혁 대표 이날 작심한 듯이 이재명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0: 예.
3: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을 범죄자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도 이 남은 기간에 이 보수의 갈라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뒤에 개소식에 그동안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3: 축사를 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쪽에서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라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집에 가시라 이렇게 또 맞받기도 했습니다.
0: 예. 본토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 듣고 여하겠습니다.
4: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인 줄 아이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0: 예, 자 일단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저 부산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지지 연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집에 가세요. 이건 센 거죠?
1: 센 거죠. 저희가 완전히
0: 집에 가세요. 그
1: 박영준 시장 개소식인데 장동혁 대표 연호하면서 장동혁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개소식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도 화면을 네. 지금 장동혁 연호하고 장동혁 집에 가! 막 이것만 하잖아요. 박영준 시장이 저기서 부산 시민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0: 예.
1: 아니면 거기에 찬조한 연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0: 예.
1: 이처럼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니까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저기 가서 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당대표로서 어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0: 예.
1: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는 박영준 부산시장 개소식이 아닙니다.
0: 맞아요.
1: 국민의힘 무슨 출정식입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0: 맞아요.
1: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개소식 와가지고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약간 비슷했어요.
1: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지금 저런 개소식에 간 것이 아니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영준 시장님한테
0: 예.
1: 참 제가 좀 한스러운 건 왜 형식적으로라도
0: 불렀냐?
1: 개소식에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왜 그러한 초청장을 왜 보냈냐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0: 연사도 되게 당대표가 첫 번째나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다섯 번째 연사했다면서요.
3: 아 대구에서.
0: 아 대구에서
3: 했고.
0: 네,
3: 대구에서
0: 아 부산은 아니었구나.
3: 네. 네
0: 맞아요. 근데 네. 오늘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분 연설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야. 장동혁 당대표가. 왜 그러셨을까?
3: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
1: 그러니까 거기 본인 지지자들 있으니까 업된 거예요. 내가 나 잘못하지 않았어. 자꾸 나보고 다 뭐 서울에 있으면 나보고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0: 네.
1: 부산 오니까 내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야 내가 저 신난다.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움츠렸던 그 말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2: 장동혁 대표 팬클럽이 있대요.
1: 아우.
2: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던데
1: 뭐예요?
2: 말하게 되나?
0: 뭐 말하세요?
2: 공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0: 공구리
2: 콘크리트 하들 때 그 이제 일본식 발음이 공구리잖아요.
0: 네, 공구리 친다.
2: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튼튼하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뭘 좀 깔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뭐 어.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런 뜻이래요. 근데 예. 어쨌든 그분들한테 나 부산 내려갈 테니 같이 가자 올 사람 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대요. 어. 공고 같이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것으로 아. 얘기가 돼서 사실은 저기에 갔었던 분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에서 모집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일부러 지금 저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깽판 놓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된 게 이제 맞는 게 다른 데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다들
0: 오지 말라고 그러고.
2: 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대구도 갔었고 여기도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지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연호를 해주니까 너무 네.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 딱품 알죠. 뭐 그건 뭐.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한 예. 메시지는 예. 어제 했죠. 그저께 부산에서 한 메시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아유, 당대표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지를 못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주호영 부의장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대단히 좀 저자세로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계속씩 혹시 초청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아하. 가시게 돼서 마이크를 잡으시게 되면 예. 계속 본인 책임 죄송하다.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선거 전망 어두운 거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식의 사죄와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라. 저희 가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2: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 뭐 산토끼를 잡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미 산토끼는 다 떠나갔다. 그러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는 게 생각이신 것 같아요.
3: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사죄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이제 색깔 공세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좀 거기도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1: 부산에서는 네. 그런 얘기조차 안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또 부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또 견제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0: 서울은 아직 기소식은 안 했죠?
3: 네. 이 계획을 아직 못 잡았다라는 것이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예. 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 개소식을 하면 왜 지도부는 안 부르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0: 안 부를 생각이 있냐고 계신 거네.
3: 애초에 부를 생각이 없다라는 좀 그런 뜻을 해석이 되는데 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개소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선거운동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하.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고 예. 또 이때 당의 빨간 잠바를 입으면서 예.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전해주신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도혁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빨간색 점퍼를 다시 입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1: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다, 보수파의 후보다, 국민의힘의 적자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0: 선거 이후도 바라보는?
1: 본인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선거 이후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0: 안 한다?
1: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랑 거리 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0: 지워버리고 싶다?
1: 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정도? 것 같고. 개소식은 진짜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미 뭐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개소식은 안 할 생각이다. 그렇게 딱 잘라만 하더라고요.
0: 사실 이미 이제 선거 후보 확정된 거 알고 했기 때문에 개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도 있고.
1: 그게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0: 아, 해야 돼요?
2: 기를 좀 모아주는 게 있고.
0: 기세?
1: 이러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0: 장성철도 왔어.
1: 그렇죠. 막 이런 건데 딱 오면은 또 장동윤 대표 와가지고 또 깽판, 아 죄송해요. 난장판 풀릴 수가 있으니까 개소식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과 판단하는 것 같아요.
2: 이제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래 색깔 와. 흰 거 입었다가 연두색 입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예. 이게 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그 여조를 이제 돌려보게 되면은 예. 실제 정원 후보하고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차 범위 밖으로. 예. 그런데 이 당 지지율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받은 그 지지율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다는
0: 서울시에서.
2: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소구해야 된다. 아하.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옷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냥 바꿔 입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공소 뭐 관련해가지고 예.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0: 예.
2: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세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색깔이 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0: 빨간색으로.
2: 오히려 더 고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1: 그렇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소시효 특검. 그거를 세게 공격을 하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연대를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재산
0: 양간 후보연대. 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경기도지사
3: 네.
0: 양향자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국민의힘.
3: 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0: 예, 예.
3: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모하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보냈는데
0: 맞아요.
3: 재공모까지 거치면서 예. 후보 선출을 미뤄왔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의 경선을 거쳐서 양향자 후보로 당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0: 예. 자, 일단 양향자 후보 확정이 됐는데 그 재보궐 선거 후보자도 속도 확정이 됐는데 코드는 짧게 전해주시면
3: 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에 단수 공천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0: 예.
3: 30일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발표를 했고요.
0: 예.
3: 몇 분만 말씀드리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0: 예.
3: 그리고 울산 남구갑은 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네, 경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경기도 얘기를 해보죠. 양향자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여러 또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예측대로 양향자 후보가 되긴 했어요.
1: 아,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0: 예.
1: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이렇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늦게 한 것 그리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출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참 연구 대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박사 과정 중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 아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박사 과정을 예. 입학하지 말든가 하지
0: 예, 예.
1: 주위에서 몇 명이 아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 그런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예. 정무적인 판단이었느냐
0: 예.
1: 한번 나중에 좀 만나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0: 예.
1: 자세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이러한 입장과 스탠스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라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저는 이성배 아나운서는 이번에 정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1: 그렇죠.
0: 실?
2: 네, 왜냐면은 그 양향자 후보하고 같이 경선 토론할 때 나 삼성 공채 뭐 몇 기 나 2년 다녔는데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그러니까 생산직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뭐 이런 네. 발언들. 본인... 양향자 후보가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왔. 본인은 이제 정규직 뭐 그 사무직 루트로 들어왔다. 네. 뭐 이런 차이를 얘기했던 거죠.
2: 뭐 양향자 후보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던데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예. 좀 빈정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뭐 공채 뭐 몇 개였고 뭐 당신은 생산지라서 잘 모르겠지만 난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0: 그렇죠. 양향자 후보가 당신 삼성이라는데 삼성에서 아무도 모르던데 양향자 후보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2: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예. 이쪽에서 이제 자기도 빈정이 상했겠죠.
0: 예,
2: 그래서
0: 예.
2: 그래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 구력 내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업력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고
0: 상무 출신 임원이었잖아요.
2: 네, 게다가 임원이고 네. 자기는 정말 꼴랑 2년 근무했던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0: 그래가지고 네,
2: 게다가 양향자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0: 안 좋아하세요?
2: 전 되게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0: 아 예. 어쨌든
2: 꽃가마 타고 와가지고 예. 매우 좋아하진 않지만
0: 예.
2: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상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택해 가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 이력은 정말
0: 입지전적이죠.
2: 놀라운 거거든요.
0: 예, 예.
2: 근데 그 사람을 막 되게 업신력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나이도 되게 어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무슨 성과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건 말고 사실 뭘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에 뛰어들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너무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걸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예. 인성이 이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이 당도 되게 웃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고 양영자 최고위원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엄청나게 자기는 나오겠다고 함진규 의원하고 함진규 후보하고 같이 했는데 예. 그렇게 자기네당 후보를 완전히 다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당은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더더군다나 양영자 후보는 이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붙었지만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뽑아주기도 했고 예. 그때 지금 현재 조응천 의원하고도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아, 게다가 막 2017년도에 막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의원의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예,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발합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그 신뢰나 뭐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그냥 포기를 한 건지.
0: 정 기자님 포기한 겁니까?
3: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양양자 후보 그리고 함진규 후보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2: 그렇죠. 계속 찾고.
3: 더 급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공모에 재공모를 거쳤는데 예. 이 재공모를 할수록 뭐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성배 아나운서라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더 명성이 좀 낮. 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예, 바람에 예. 예, 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0: 예, 어쨌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3파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철이와 영이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기자님이 거의 그 늘 하던 분 같이
1: 네.
0: 예, 부드럽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2: 전임 그 광모 씨가
1: 광모 씨요?
2: 기억이 안 나.
0: 아, 그죠, 그죠. 아, 네. 지워버렸어요.
3: 광모 오신 씨라고
0: 아, 있어요. 아, 오마이뉴스의 모 아, 기자. 예.
1: 내일은 정모 씨라고 하시는
2: 거 어떻게 하지?
0: 아무튼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논란이 있었는데. 또 영상을 일단 보고, 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4: 정모 오빠.
5: 오빠.
4: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0: 아유. 예. 영상이 짧았습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고, 옆에 한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오빠 해봐요. 오빠 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거 사과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1: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사과를 했는데요.
0: 예, 예.
1: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았을 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유세 현장에 있었던 거죠?
1: 맞습니다. 이 지난 3일 이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거리 유세, 부산 북구 갑에 이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
0: 예.
1: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0: 예.
1: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하정우 후보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빠, 오빠 이렇게 좀 대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0: 예.
1: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왜 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일단 정청래 대표와 하정 후보 모두 이제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아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관련 논쟁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예, 기침하셨으니까 장 소장님부터 해주세요.
2: 그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0: 예.
2: 정청래 대표가 한두 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0: 그렇죠?
2: 어떻게 저기서 8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참 희한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의 선거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
0: 예?
2: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과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예?
2: 아이와 뭐 부모가 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하고 하정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와 부모 얘기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정우 수석이 당사자니까 먼저 좀 사과를 발빠르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적인 감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예. 저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0: 말 못하거나
2: 아무것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0: 예.
2: 둘 중에 하나라서 하정우 석은 출발부터 대단히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첫 번째가 했을 때 약수 손탈기 논란이 있었고
2: 네.
0: 이제 주말에 이게 또 이제 이 아동 뭐 이제 국민의 주장은 학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군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3: 저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0: 아 가지 말라고 했어요.
2: 가지 말 안 가야 돼.
3: 이쪽은 특히 가지 마시라고.
0: 영남 가지
3: 대구도
0: 말라.
3: 대구도 가지 마시고 부산도 가지 마시라. 울산도 가지 마시라 그러는데 지금 가셔서 이게 약간 업된 상황에서 본인이 좀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겠지만
0: 예.
3: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과 방식도 매우 잘못됐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0: 예.
3: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0: 맞아요.
3: 선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0: 그렇죠.
3: 당대표 그것도 선거를 오래 많이 치러보고 여러 번 오랫동안 이 정치 이력을 쌓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0: 하는 것도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0: 그냥.
3: 이 예. 이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막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정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의 진심이나 본인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오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1: 예.
3: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그쪽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1: 예.
3: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이 좀 제대로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이 서포팅한다는 건 당대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노련하게 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임기응변이라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황 예. 판단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도 오늘 그 요즘 한창 주목받는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는
0: 불편하네요.
2: 죄송해요. 애교로 봐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라.
0: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2: 그냥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남권에는 정청래 대표 인기 그렇게 없다. 비호감도가 오히려 높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0: 네.
2: 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예. 선거는 이겼어.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내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확실히 내 표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1: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이른바 이제 악수 논란 이후에 예. 그 HMM 관련된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대형 오재가 터졌거든요.
2: 네.
1: 근데
2: 예.
1: 이 뉴스가
3: 묻혀버렸어요.
1: 오빠의 바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예.
2: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치 초보라고 우리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분은 애정 있는 분들은 정치 초보인데 처음 실수
0: 할 수도 있지
2: 뭐 이렇게 좀 하면 돼 이러지만 유권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0: 예.
2: 한동훈은 안 그러는데 박민식은 안 그러는데 왜 지금 우리 하정 후보는 왜 저렇게 실수가 잦지 그렇게 되면 야 국회의원 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예.
2: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번 실수까지는 아유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번 두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권자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론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2: 왜요? 뭐가 문제예요?
3: 아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뭐 그동안 실수한 게 없겠습니까?
2: 그 지역에서 실수한 게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3: 많죠.
0: 실수한 게
3: 말 실수도 했고 여러 가지 표정이나 뭐 별별 짜잘짜를 달고
2: 다들 안 좋았지 어디?
3: 아니, 그리고 솔직히 손도 그래요. 그분이 그 훈련상 보면은 얼마나 처음부터 많이 악수하고 90도를 인사하고 다녀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하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다른 분에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2: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네. 묻었으니까 털고 다른 분랑 악수해야지 그럼 맞는데 그럼 해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지.
3: 악수했는데 그렇죠.
2: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실수해도 그러면
3: 저는 한동훈 대표 별로 관대하지 않아요.
2: 아,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면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실수를 딱 물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SNS나 보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 근데 그게 공격이
3: 역효과.
0: 좀 역효과인가?
2: 많이 먹혀요.
0: 네. 먹히는 부분이 있는
3: 게 조금 먹히겠지만 역효과 나
2: 많이 먹혀요.
3: 여기서 멈춰 주세요.
0: 근데 부산 MBC가 이제 한기 리서치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진행했고 여론조사 방법은 이제 무선 ALS
3: 붙었죠?
0: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1.5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표본이 584명이다라는 점, 물론 이제 북구갑을 한데 이 부분이 의미 있게 좀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건 사실 아니냐,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 어쨌든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이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 한동훈 후보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좀 붙어 있는 여론조사들이 주로 나왔는데
0: 예.
1: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랑 좀 차이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여서
0: 예.
1: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 그 선거가 진행될수록
0: 예.
1: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본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박민식 후보를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0: 장르만 여의도 때 스치셨죠?
3: 스치듯이 예.
0: 봤어요.
3: 예. 그분이 아직 그 정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는
0: 내일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3: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열심히 또 이제 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예. 박민식 전 의원도 상당히 절박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0: 맞아요,
3: 하고
0: 맞아요.
3: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측으로 갔던 표들이 저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중도표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0: 예?
3: 오히려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고 하정우 후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 쓰면? 좋겠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민식 예. 후보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실세로서 장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0: 예.
2: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기저기 좀 출마하려고 기웃기웃 본인은 뭐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분당에서 20년 살아요 아니면은 저 분당 사람이에요 뼈를 묻겠어요 하다가 뭐 강서 영등포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0: 예?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이 북구합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세가 타면은요.
0: 예.
2: 그렇게 큰 본인의 한동훈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기세가 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전 오히려 한동훈 후보랑 그 하정 후보가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박민식 후보가
0: 예?
2: 앞자리 숫자가 일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표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3: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편파적이다.
2: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3: 매우 편파적이다.
2: 편파적이라고 뭐 보실 수 있는데 보수 우파가 살으려면 예. 결국에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 정말 정상적인 분들이
0: 예.
2: 당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배지 달고 돌아와서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데 힘을 좀 합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1: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좀 한동훈 후보의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좀 팬클럽
0: 예.
1: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예, 예. 네, 현장에서
1: 그, 네 선관위에 예. 뭐 이게 경고도 받았던 면도 있고
0: 예, 예.
1: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이제 뭐 이른바 뭐 시장에서 뭐 구매도 예. 여러 가지 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한동훈 후보의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게 굉장히 선거 전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그 휴식 공간도 폐쇄하고 막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
1: 네,
0: 같고
1: 도토리 네.
0: 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개였네요. ARS 84.3%, 유선 RDD 15.7%, 혼용으로 했던 조사고요. 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4.1% 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된다는 거. 예,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 관련한 조사였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보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기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이 지난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0: 예.
1: 특히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이 경북고 후배이자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0: 예.
1: 의원들 단톡방에서 이 특검법 논의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특검법 강행 처리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도부가 숙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0: 예.
1: 김부겸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당이 법안을 낼 때나 입장을 밝힐 때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이건 뭐 진짜 일제히 입장을 낸 거네요. 그 전국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네. 차원에서.
1: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예.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저지를 위한 면담을 가졌는데요.
0: 예.
1: 이 조홍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설지 여부에 지금 언론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0: 예.
1: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0: 양양자 후보는 안 갔어요?
1: 안 갔습니다.
3: 예. 사진만 찍었다던데. 맨 마지막에.
0: 아, 사진은 네, 찍었어요?
3: 맨 마지막에.
0: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청와대 역시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도 좀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0: 예.
1: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0: 예, 이제 특검법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일단은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법정의 실현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다 이른바 공소를 취소하게 한 수순이다라는 두 의견이 팽팽한데 일단 법조인이신 노 변호사님 이 특검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3: 우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었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거는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보고요.
0: 예.
3: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특검법의 내용 중에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0: 예.
3: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것이 12개 중에서 8개나 되는데
0: 예.
3: 본인들이 새로 수사하는 거 말고 기존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공소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받아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0: 성남 FC니 뭐 네, 이런 것들
3: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0: 예.
3: 특검의 필요성하고는 별도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나온 청와대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특검은 필요하지만 그 실제 뭐 범위나 공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기 과정을 거치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아까까지만 해도 그 각을 세우던 장 소장님이 노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감의 눈빛을
2: 아니요 공감 안 했어요.
3: 공감 안 하는 소리예요.
2: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0: 더 날카로워하는데
2: 왜 저 내용을 빼놓고
3: 더 플러스 더 플러스 하려고
0: 뭐가 빠졌어요?
2: 시기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이건 내용이 문제예요.
0: 내용이 문제.
2: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지 않은 특검에게 이거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 조항을 부여한 것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0: 예.
2: 시기나 절차 이런 것들이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내용 부분까지도 좀 나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 예.
2: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 그 수사하는 것 그것까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 예.
2: 근데 하지만 거기서 바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는 이건 헌법 가치를 훼손을 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홍익표 수석의 말은 이율배반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0: 예.
2: 뒷문장에 보면 국민적인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다시 거치래. 공감대 형성됐으면 밀어붙이면 되지. 또 왜 무슨 수기 과정을 왜 거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3: 아니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거지.
2: 아니 공감대가 형성했으면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도 그러면은 지금 아니죠. 처리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거 다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3: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왜 확대해서 그래요?
2: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0: 자, 부분 확대해서 자 우리 정상은
2: 아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얘기를 하면 왜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그러면 이거를 추진을 했을까? 지방선거에 뻔히 불리할 줄 아는데
0: 예.
2: 오늘 야권이 총 단결해가지고 이 부분 돼서 공격을 하는데 왜 그럴까? 결국엔 지방선거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오만하다?
2: 네. 거기에다가 자 이거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 지방선거 승리했어. 그럼 이거 뭐야? 국민들이 이거 하라는 거야. 우리 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무슨 부당한 수사, 불법 행위 이거를 밝혀졌다고 홍익표 수석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못해요.
0: 예.
2: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자신 있으면은 오늘 송영길 전 대표요. 돈봉투 사건 10명 관여된 분들 다 무혐의 났잖아요.
0: 예.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그 원칙이잖아요. 불법적으로 부당한 그런 수사로 그러한 조서 내용으로 기소를 했으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는 불법적이야. 이건 증거 능력 없어. 이거는 조작된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무혐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0: 예.
2: 근데 왜 이렇게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법을 새롭게 만들면서까지 이런 식의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뉴 이재명 장성철이지만 이 부분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검사가 만들어 놓은 증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0: 예?
3: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증거, 내 밥상에 올려놓은 이 증거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를 판사님들이 정말로 무슨 천리안처럼 딱 투시경처럼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2: 아니, 변호사님.
3: 실제 그런
2: 변호인들이 부분이... 있잖아요. 변호인들이 아유, 이거는 위법하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조작됐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들이 살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눈 부릅뜨고 막 지켜볼 거고.
3: 그러면 재심제도가 왜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들을 네. 왜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게 되겠어요?
2: 그러니까 재심하시고.
3: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심하기 전에 이제 네. 그 증거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것이고
0: 아하.
3: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얘기다.
2: 제가.
3: 현실 재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2: 그래도 판사분들의
3: 그리고
2: 양심을 믿어야지.
3: 또한, 맞아요. 판사분들의 양심 당연히 믿어야 10초? 되는 건데.
0: 예.
3: 국정조사에서 밝힌 게 얼마나 많은데
2: 뭐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3: 리오남 필리핀에 없었다.
2: 그거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3: 연어,
2: 그 회장은
3: 아니죠.
2: 만났다고 돈 예. 70만 불 줬다고 했잖아요.
3: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있고 여권을
1: 끝났다
3: 보면서 확인했는데 예. 그 무슨 방영철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2: 연장방송이에요. 연장방송.
1: 카운트다운이 아드레날린 나오는
0: 예, 정상훈 기자님
2: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5: 네. 예, 첫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방금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5: 예. 자, 철혜 형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한판 승부.

0: 자세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마트에만 가도 꽃이 한가득입니다. 찐 분홍, 새 빨강, 샛노랑. 카트 끌고 다니시는 특히 어머님들. 재킷이나 블라우스 색깔 자체만 보더라도 완전 꽃이더라고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티셔츠며 손가방이며 하다못해 발목까지 올라온 양말에도 꽃무늬가 한가득. 온몸으로 봄을 껴안고 소녀처럼 까르르 웃는 엄마들의 계절이자 봄의 절정은 역시 5월인 것 같습니다.

0: 저희 어머님도 꽃무늬 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 화사한 색깔의 눈이, 화사한 색깔의 옷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제 옷은 크게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까만색과 하얀색, 가끔 브라운이나 그레이 컬러. 거의 무채색 옷만 샀는데요. 지난 토요일 모처럼 어머니하고 옷 매장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꽃무늬 모양의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예전 같으면 촌스럽다고 질색, 팔색을 했을 텐데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꽃무늬 옷을 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나이 들면 이렇듯 화려한 색깔의 옷이 들어오는 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노화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면서 은은한 파스텔톤보다는 대비가 확실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선명한 컬러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이 더 화려해지나 봐요. 하다못해 예전에는 양말도 무조건 하얀색만 신었거든요. 근데 요샌 가끔 꽃가루 양말도 신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화사한 옷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 그럼 여러분도 나이가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첫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실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3는 물론 에난데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매년 봄 캐나다 퀘벡에서는 단풍나무 수액이 흐르는 시기에 맞춰 메이플 시럽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로 수액 흐름 주기가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현지 생산자들은 이에 맞춰 작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퀘벡 남부 머리에 있는 메이플 시럽 제조 작업장에서는 증발기의 온도계를 한시도 눈에 뗄 수가 없습니다. 215.4도, 섭씨로는 101.9도에 도달하면 시럽이 완성되기 때문인데 이 순간에는 재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장작으로 가열을 하다 보니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럽이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고 냄비 속 수위가 낮아지면 타버리고 넘치지 않도록 거품도 계속 살펴야 하고 정밀한 작업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작업장 안에는 나무와 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향이 가득하나 바깥에서는 몇 도의 온도 차이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기후 변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설탕 수확철로 불리는 메이플 시즌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창밖으로는 단풍나무 숲이 펼쳐지고 금빛 털을 가진 하일랜드 소들이 풀을 뜯고 있으며 나무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파란색 관이 연결이 돼 수액을 모으는데 이 약간 달콤한 수액은 역삼투 방식으로 농축이 됩니다. 압력을 가해 막을 통과시키면 당분은 남고 일부 물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후 가열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고 막과 향이 점차 깊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은 기후변화로 점점 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수액의 흐름은 밤에는 영하, 낮에는 영상이 되고 얼고 녹는 주기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온도차가 압력을 만들어내서 수액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단풍나무가 너무 일찍 싹을 틔우고 그 결과 수액의 품질이 떨어져서 시럽 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또는 변화는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얼음 폭풍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전국 생산량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퀘벡은 이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수천만 리터 규모의 메이플 시럽을 비축하는 국가 저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수확 기간이 짧아지는 반면 북부 일부 지역은 점차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몬트리올 퀘벡대의 연구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생산 가능 지역 자체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는 해충 문제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풀의 나무줌과 단풍나무를 파고드는 해충들이 따뜻한 겨울 덕분에 더 잘 살아남고 활동도 활발해지는데 여기에 여름 가뭄까지 겹치면 나무의 에너지 저장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처럼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메이플 시럽 생산은 수천 년 이어져 온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값싸게 먹는 메이플 시럽이 이러한 가공을 거쳐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아셨죠? 날씨 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로 인해 아무 생각 없이 팬케이크에 뿌려먹던 메이플 시럽 그 한 줄기 시럽 뒤엔 이러한 수고가 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앞으로 메이플 시럽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메이플 시럽만큼이나 달달한 5월의 시작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5월 첫째 주는 화창한 날씨와 함께 점차 따뜻해지는 기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 오후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76도,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8로 매우 높겠습니다. 낮은 습도에 바람은 오후 늦게부터 남남 서풍으로 불면서 강해지겠네요. 저녁에는 구름만이 끼면서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입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기온이 86도,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따뜻해지는 추세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5월 초 평년 기온보다는 10도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습도는 34%로 매우 낮게 유지되겠으며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남서풍으로 시속 22마일 이상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온화한 저녁이지만 그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큰 편입니다. 아울러 밤사이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하면서 수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천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제법 세겠고요. 오전에 비가 올 확률은 70%, 밤에도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50%로 이번 주 수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찬 공기가 전선을 따라 유입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최고 기온은 5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들어 낮 최고 기온과 밤 최저 기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요일이 되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7분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차지연의 스윙 베이비 들으시고요. 잠시 전해드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로이츠의 보안가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어쩜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결코 과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이 외치시는 예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범죄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시간을 메꿔주실지 로이체 보안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예,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쇼핑카트, 진짜 이 얘기는 늘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절대 네네. 하지 말으라고.
1: 그럼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아직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그거를.
1: 네, 그거 고쳐야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봄철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전부 다 더우니까 쇼핑몰로들 이제 모이면서
1: 그렇죠.
0: 예, 바빠질 텐데.
1: 네, 그럼요.
0: 쇼핑몰에 가서도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단 말이죠.
1: 그럼요. 쇼핑몰에 요즘에 좀 저기 한 게 성추행범이 쇼핑몰에도 지금 가서 그 불법으로 네. 이 저기 사진도 찍고 또 녹화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0: 난 진짜 그런 사람들 정말 그렇죠. 난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
1: 근데 그게 병이에요.
0: 그죠, 병이죠.
1: 내가 보기에는 아우. 제가 이렇게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
0: 어떡하면 좋아. 네,
1: 근데 그게 줄지가 않는다는 거. 지금 같이 노출이 심한 저기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쇼핑몰에 가서 옷 고르고
0: 네.
1: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맞는지 입어봐야
0: 그쵸,
1: 되니까.
0: 그렇죠. 입어봐야죠.
1: 근데 이게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되고 부모님은 또 밖에서 또 자기 옷 고르느라고 바쁘고.
0: 너 이거 한번 만나 그렇죠. 안 만나 입고 있어. 엄마는 그렇죠. 또 엄마 고르고 있을게. 네. 뭐 이러는 경우가 많죠.
1: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추행범들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걸 이제 성추행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애들들은 또 이게 겁이 들리면 말을 못해요.
0: 맞아요. 프로즌 되죠.
1: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 유니섹스라고 해서 그 옷을 같은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갈아입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좀 넓은데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그냥
1: 그렇죠.
0: 같이.
1: 예, 예.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솔직히. 왜냐면은 문이 맨 꼭대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이렇게 다 닫혀있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맨 위에 열려있고
0: 밑에도
1: 맨
0: 열리고.
1: 밑에 잘려있고.
0: 미국은 화장실도 그래요.
1: 그러니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0: 왜 그래요?
1: 저는 그거를 얘기를 들은 건데요. 미국에는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0: 왜요?
1: 첫째는 마약하는 게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아. 거기서 쓰러졌을 때
0: 어허.
1: 쓰러졌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쓰러지면 바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 게이 레즈비언들 거기 안에서 섹스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잘라놨다는 그런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Make sense.
1: 예.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예.
0: 맞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밑에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예. 보여요? 바깥에서 아니.
1: 그렇죠. 그렇지만
0: 보려고 맘만 먹으면.
1: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보이는데 네. 이제 옷 갈아입는 데는 이게 밑에 잘려 있으니까 이 성추행범들이 전화기를 갖고 손으로 대가지고 그냥 찍고 아니면 뭐 녹화하고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돈 버는 놈들도 있고
0: 네.
1: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0: 그래서 그랬나? 사실 저는 쇼핑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에를 잘 안 가는데 한 번은 제 딸이 어렸을 때인데 옷을 사주러 갔다가 이제 딸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엄마가 들어가서 한번 봐줄게 하고 딸이 들어간 그 피팅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입구에서 옷 정리하는 여성분이 못 들어가게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그 룸에 한 사람에 한 명씩 들어가야지 두 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의 입은 모습만 보겠다.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보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허락을 하는데 제가 그 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끝까지 지켜보더라니까요.
1: 그거는 그런 데는 옷가게나 이런 데 매장에 예.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스큐리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고.
0: 그런데 스큐리시고 뭐고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제가 얘기하는 데는 좀 그런 데 대부분. 말고 이제 조금 뭐랄까 아무나 누가 들어왔다 나가든지 어떤 놈이 들어왔다 나가든지 뭐 모르고 옷도 뭐 들어갈 때 몇 개 가지고 왔냐 그 번호표 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갖고 나올 때 뭐 몇 개 갖고 나왔는지 뭐 보지도 않고 이런 데.
0: 아,
1: 그런 데는 솔직한 말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나도 모르게. 그거 웃기는 거 있잖아요. 찜질방 좋아하십니까? 우리 송은경 씨?
0: 너무 좋아하죠.
1: 저도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일할 때 네. 섹스 크라임에 있는 디텍티브 형사애가 친한 친구였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그 여기 찜질방에 몰래 카메라를 해가지고 네. 남자 쪽에서 그거를 탕 안에 왜 다 옷을 벗고 들어가죠.
0: 예, 예.
1: 거기에서 누가 그거를 자기 전화기로 찍어가지고
0: 물속에서?
1: 아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든 물속에서든 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소셜미디어에다 올린 거예요.
0: 어머!
1: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찜질방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그래갖고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그 범인이 저쪽에 어디냐 저 저쪽에 그 저 노폭이라고 버지니아 비치
0: 알죠 노폭
1: 네, 그쪽에서 잡았어요 그 범인을 나중에 잡고 보니까 전화기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빼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녹화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찍은 거예요
0: 찜질방에서
1: 네, 저희가 아마 그때 한국 신문에다가도 한번 냈을 걸요 피해자들을 더 지금 우리가 더 찾고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자기가 그쪽 찜질방에 자주 간 분이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 범인을 잡으면 얘를 형량을 줄 때 만약 한 명이면 한 명에 대한 형량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0: 예.
1: 우리가 100명이면 얘는 100명에 대한 형량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1년씩 받으면 100명은 100년을 받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빅덤이 많을수록 네네.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 형량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신문에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내 친구가 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야 그 내가 비디오 녹화하는 거 다 우리 봐야 되니까
0: 그쵸, 그쵸.
1: 봤는데 너도 있던데 그랬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도 이거 빅텀이네 어? 제가 왜냐면 찜질방을 자주 가는 편이었고 뭐 거기 운동도 좀 하고 네네. 이래서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자주 가는 거 아니까
0: 네네.
1: 그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0: 놀라셨어요.
1: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창피해가지고 이거 나 이거에 이거 소셜미디어 떠서 이것도 내기 이거 경찰로 또 유명한 거 아닌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냥 농담을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찜질방이 그다음부터 전화기를 못 갖고 들어가게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노출은 다 돼 있어요.
0: 그렇죠.
1: 한국도 심하지 않습니까?
0: 근데
1: 미국도 이게 굉장히 심해요. 특히 또 미국은 더 심한 게 뭐냐면 여기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콘도 많고.
0: 네네.
1: 그 여기는 이제 피핑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몰래 훔쳐보는 거 있잖아요. 그 남의 그 집 안을 바깥에서 훔쳐보는
0: 네네네네.
1: 거. 예. 그걸 피핑이라는데 그거 큰 범죄예요, 미국에.
0: 그래요.
1: 한국에서는 그게 큰 범죄라고 내가 들은 것 같지 않거든요.
0: 그건 약간의 스토커성인데 예. 그건 좀 다르죠.
1: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몰래 훔쳐보는 거냐나.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한 범죄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범죄자들도 저는 많이 그때 체포도 하고 이랬는데 얘네들도 그게 병이에요. 성추행범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파트 외 자기보다 낮은 층에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 있으면
0: 한국은 많죠. 반지하라
1: 그렇죠.
0: 그래서.
1: 여기도 예. 있습니다.
0: 아 여기도 있어요?
1: 센터빌도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럼요. 센터빌 저쪽에 가면 아파트 있는 쪽 그거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알아요. 많다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나한테 잡힌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커튼을 다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안 하고서는 뭐 여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가족이랑 살아도 뭐 샤워장이 또 이게 창문 쪽에 있는 그 샤워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피핑하는 그러니까 몰래 쳐다보는 이런 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만약에 그런 집에 산다면 항상
0: 조심해야겠어요.
1: 예, 예방 차원에 항상 가리고 예,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0: 네,
1: 예, 그러니까 항상 예방 차원에서.
0: 항상 예방.
1: 예,
0: 예.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항상 예방.
1: 그렇죠. 왜냐하면
0: 빌미를 주지 말고.
1: 그럼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건 예방이 될 수 없고 나중에 상처만 받거든요.
0: 그렇죠. 예, 예.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남이 집 그 벨룰 도망가는
1: 예,
0: 거.
1: 예, 지금 여기서 도킥 뭐 챌린저라 그래가지고
0: 예.
1: 이게 이렇게 유행식으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몰래 어느 집에 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도어벨을 누르고 도망가든지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가끔 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0: 했죠.
1: 예, 근데 미국은 요즘에는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나중에는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0: 위험성이라는 건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죠? 만약에 그걸 하다가 그 주인이 기다렸다가 나쁜 마음으로 총을 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카운티에서도 지금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0: 아, 진짜요?
1: 예, 예.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캠페인식으로 소셜미디어에 나가고 있습니다.
0: 그거는 어른들보다는 이제.
1: 거의 학생들이 많죠.
0: 학생들이 그거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재밌다고 찍어서 올리는군요.
1: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애들은 어, 이거 챌린저인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갈 수가 있거든요.
0: 또 그게 또 강도가 나는 좀 더 세게?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캠페인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네. 또 이 학생 애들이 요즘에는 방과 후 특히 금요일 학교 끝날 네네.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뭐랄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도 되고 소셜미디어가 있으니까 미리 어느 장소에 방과 후에 몇 명이 모여서 패싸움이 있다. 보고 싶은 애들 와라.
0: 아, 구경하러?
1: 네. 예, 그래서 패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0: 솔직히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구경이라고는 하지만서도.
1: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불 나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게 제가 저기였었는데 저는 뭐 불 나는 거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홍수나무 그 집도 내려가는 거 돼지 또 내려가는 것까지 봤어요. 예, 막 그런 거 막 떠내려가면 막 그게 신기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예, 뭐 불 나면은 남들은 막 도망가고 막 멀리 있는데 저는 앞에 가서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뛰어가서 보고 그 방역차 지나가면 제일 앞에 그 연기 나는데 제일 앞에 뛰어가는 거.
0: 분이
1: 네, 그 냄새 맡기면서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글쎄 네. 그때부터 그렇게 호기심이 많았는지 네. 몰랐는데 그런 거 근데 이게
0: 아 미국에도 그런 게 있군요.
1: 어, 유행처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겠지만 네. 요즘엔 이게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운티에서는 지금 캠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분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절대 하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네네. 네, 꼭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한 말씀까지. 뭐 하나 진짜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역시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약하면서요. 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 보안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 앞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된 자전거에 만 마리가 넘는 벌떼가 몰려드는 황당한 소동이 빚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NS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옆 인근 난간에 세워둔 자전거 안장 아래에 거대한 벌떼가 자리를 잡았는데 자전거 주인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할아버지의 100년 된 골동품 자전거를 세워둔 지 불과 30분 만에 벌떼가 날아와 안장 밑에 모여들었다며 무엇이 벌들을 유인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며 우리도 믿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벌떼가 나타나자 파리 교통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해당 지하철역 입구를 폐쇄했고 인근 지역의 양봉업자들이 즉시 상황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도시 양봉업자 말에 의하면은 지하철역 입구 바로 옆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장소에 벌들이 그것도 빽빽하게 모여들었다며 아마도 그 중심엔 여왕벌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5: 하여간 이 이쁜 여자만 보면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말이 나왔구먼. 이 사진 보니까 아이고 진짜 벌떼네 벌떼. 아이고 징그러라.
4: 캐나다 육상선수이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알리샤 류먼이 도핑 테스트 관련 규정 위반으로 20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류먼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도핑 테스트 불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는 2025년 2월 한 차례, 8월 두 차례에 걸쳐 도핑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규정상 12개월 동안 소재지 신고 불이행이 3회 누적되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 해당 규정은 선수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작위 도핑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세 번째 불이행 당시 도핑 테스트 샘플 채취 담당자에게 TV쇼 촬영에 참여해야 해서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출전 경기 징계는 2년이었으나 사실상 이 선수는 은퇴를 시사했기 때문에 20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선수는 과거 성인 유료 플랫폼 운영 사실로 인해 논란이 된 바이기도 한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골반과 엉덩이를 흔드는 일명 트월킹 춤을 추었고 이후 성인 유료 플랫폼인 온리팬스를 운영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파격적인 노출 사진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이런 활동에 대해 내가 올리는 게시물로 돈을 번다며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온리팬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난 이 덕분에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며 올림픽위원회에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5: 아니 올림픽 선수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지 말요. 무엇이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대요. 이? 올림픽위원회에 이거 좀 와이로 좀 매긴 거 아니요? 이?
4: 이번에는 6년 동안 트림을 하지 못하는 희귀 증상을 겪은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영국 세필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여성은 역행성 윤상 인두 기능장애로 불리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트림불과 증후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이 여성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해당 증상을 처음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트림을 시도할 때 공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개구리 같은 소리만 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을 방문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며 트림을 하지 못하는 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증상은 지속되었으며 2023년 진료를 다시 받은 끝에 역행성 윤상인두 기능장애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여성은 개인치료를 선택하면서 약 $1,000를 지불하고 목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는데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약 $1,500 상당의 보톡스 주사를 맞고 난 후 증상은 점차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거의 6년 만에 처음으로 트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목과 가슴에 강한 압박감이 느껴져서 트림을 하면 개구리처럼 꿀꺽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심지어 친구들과 식사하러 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말 창피했다는 그녀는 부끄럽고 불안해서 사회활동도 하지 않았었다며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5: 트림이 너무 자주 나와서 민망하고 창피스럽단 약은 들었어도 트림 못하는 병이 있단 약은 또 딴생 처음 듣네요.
4: 인도 하이데라바드 인근 도로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40마리가 집단 유기된 채 발견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SNS 과시용 사육과 무분별한 범식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재단과 NGO 단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유기된 허스키 중 한 마리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폭염을 피해 인근 숲으로 흩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개는 단 6마리에 불과하며 나머지 개들의 생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지나가던 행인들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허스키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40마리의 품종견이 유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운영난에 처한 불법 번식장에서 개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SNS에서는 열대기후인 인도에서 추운 지방에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인도인들은 책임 없는 권리만을 원한다며 반려동물을 주인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유기 시 중벌을 내리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5: 어이구, 이 연병이 시방인도 당신네들은 말이오. 개가 문제가 아니오. 개가 성폭행이 더 문제요. 강간 성폭행도 해결 못하면서 무신 개돌까지 신경을 쓴다고 말이오. 말이오 말방구요.
4: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배달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한 시민이 드론으로 하늘에 공중 이정표를 세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린든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탐이라는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헤매는 배달 차량들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기발한 해결책을 선보였는데 공개한 영상에는 그의 집 인근에서 길을 잘못 든 차량이 포착되자 밤하늘에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제히 빛을 내며 글자를 만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드론들은 길을 잘못 든 운전자를 향해 여기가 아닙니다. 뒤로 빼세요. 라는 문구를 띄웠고 이를 본 운전자는 차를 후진했고 드론은 곧바로 그렇죠. 계속 가세요. 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으며 이어 집 방향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와 함께 여기입니다. 라는 문구를 공중에 쏘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되자 누리꾼들은 돈이 많다는 걸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방법, 진입로를 새로 닦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이어졌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남성은 드론 및 조명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인 운영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인을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며 이번 드론 안내 역시 직업적 기술을 활용한 사례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5: 맞다. 이렇게면 대면이야. 걱정 할 것이 없죠. 이 내비 못 보는 사람들이 흥건히 많더라고요. 기똥차게 잘 보는 지도요. 가끔 헷갈려요. 근데 드론 띄우는 거 이거 겁나 비싸지 않나요?
4: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SNS에서 화제가 된 한 해안 마을이 관광객으로 인해 극심한 사생활 침해와 교통난에 시달린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해안 마을 게링공의 타스만 드라이브가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각종 SNS에서 인생샷 명소로 떠오르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하던 마을은 최근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관광객과 나홀로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이곳 마을 주민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로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통에 주민 모두가 화가 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 일부 주민은 자신의 집 앞마당 잔디밭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쫓아내기 위해 스프링쿨러를 가동하고 있으며 소동을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은 집을 팔고 이사를 떠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입장은 주민들과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시드니 인근에서 온 한 관광객은 SNS에서 보고 2시간을 달려왔는데 해변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놀랍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현지 주민의 욕설 섞인 항의를 받은 한 관광객은 아름다운 장소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불만 중 하나는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관광객들이 마을에 머물며 소비를 하기보다는 사진만 찍고 곧바로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일부 업체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아 경제적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76세의 또 다른 주민은 풍경이 아름다워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정말 지역을 사랑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SNS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 현상은 비단 호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본 후지산 등 세계적 관광 명소들이 무분별한 관광객 유입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잘 나가다가 일본 후지산은 왜 꼽사리로 끼는지 말이오. 아 이왕 그런 거 제주도 한라산이면 아이 얼마나 좋아. 아이 어쨌든 유명 도시라 도시나 나라 가시면 거기에 사는 분들 생각하셔라도요 지발 술들 차시고 고성방가 하지 마시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인증샷 남긴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 말이오 나조차고 놈들한테 피해주는 어글리 코리안 되지 맙시다 예.

필리핀 최대 휴양지 중 하나인 보홀의 알로나비치에 독도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와 함께 Go!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직접 찾아가 숨은 영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캠페인인데 1호 주인공은 바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독도 동아리 K-아이드 학생들입니다. 2호 주인공은 캐나다인 스티브 바벌스로 19년 동안 독도 영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3호 주인공은 독도 카페를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화 작가 서준범 씨와 함께 동행해 카페 내 대형 독도 그림을 그렸고 독도 히어로 명패 및 다양한 자료 등을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서 교수는 독도 카페를 열게 된 계기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됐던 일 등 곧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해외 곳곳에서 우리의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이런 독도 영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안내 들으시고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지방방송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고는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라라랜드 저 송은경과 함께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 첫 곡은 우리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노래인데요. 오, 5월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었네요. 오, 음악방송 저 꽤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틀긴 틀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예. 소리새의 5월의 편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5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이루는 5월이 되시길. 소리새가 부릅니다. 5월의 편지.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또 한 주의 시작, 2026년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좋은 글귀, 시와 노래 공유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아, 저는 이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저 문구만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좀 오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항상 좀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추스리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또 그 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참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결국 사탄한테 제가 졌습니다. 결국 소리 지르고 차 안에서 저 혼자 막 욕하고 아이고 이게 삶인가 봐요. 어제는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투복을 입고 또 삶에 뛰어드는 거 보면 말이에요. 월요일은 삶이 다시 나를 부르는 날이다. 그렇죠. 네. 새로운 한 주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잘 그렸어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너무 열을 많이 냈고 바빴고 정신없고 결국은 사탄에게 먹이를 주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다. 아직까지 깨끗하시다면은 지금부터 잘 계획 세워서 이번 한 주 여러분만이라도 좀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유,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지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지요. 예, 이르시기만 해 주신다면.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하면서 감사 기도하셨고요. 자,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맑고 밝은 세상에 우리들에게 평등한 사랑을 빛으로 주나니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꿈은 이루어집니다. 장대한 꿈을 갖고 이룰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나를 절대 사랑하세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복별님, 라라랜드,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 라라랜드 가족분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복별님부터 열심히 사랑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나나 무스크리의 사랑의 기쁨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으시는 라라라 퀴즈. 저희가 꽤 이 퀴즈를 했는데 이제는 뭐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상품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퀴즈를 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까지 이번 주 퀴즈는요, 딱 세 분만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두 분은 물론 정답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셨고요. 딱 한 분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노래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수보다는 노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다섯 곡 하나하나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 달의 연인 보보 경칩 있고 두 번째 곡은 태양의 후예 OST죠. 윤미래의 Always 또 구름이 달빛의 거미의 곡에 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바로 오해영의 아니죠.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계시고 아, 저 정말 이 드라마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Dear my friends 린의 목소리로 바람에 머문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거의 뭐 정답 다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까지 들려드린 곡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또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여기서 또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 텐데요. 5월의 첫 월요일 오후네요. 신청곡만 두고 가요. 라이언의 그 집 앞 부탁해요.

여러분, 저 앞으로 나가서 노래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힘 한번

0: 이재성의 그 집 앞을 들을 때는요, 뭔가 조금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이 라이언의 그 집 앞은 뭔가 묵직하면서도 너무 멋있는데요. 노래가 너무 근사해요. 네, 연민님 덕분에 그 집 앞 또 이렇게 리메이크한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잠시 후 또 광고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해 보면서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넬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4: 703-354-1950.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바람이 아직도 부는 거 보니 봄은 봄이건만 차 안에 있으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골 때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수지 씨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 또 만났군요.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인사가 조금 다른데 뭔가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8: 네, 잘 있습니다.
0: 네. 지금 뉴욕 날씨는 어떤가요?
8: 70도예요.
0: 아우, 딱 좋네. 딱 좋아.
8: 더워.
0: 덥죠. 맞아요. 이 햇살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더운데 바람이 그래도 아직 선득선득해요.
8: 그렇죠. 예. 봄바람은 옷 안으로 스며든다잖아요.
0: 그러게 옷깃을 이렇게 세우게 되더라고요, 약간.
8: 네.
0: 여기에 또 이 네. 알러지, 꽃가루까지 하면.
8: 아, 말도 마루. 아유, 내 얼굴에도 사구라꽃이 피었슈.
0: 사쿠라꽃.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8: 네.
0: 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봄철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8: 네,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라이프가 파란만장한 장미화 씨.
0: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러셨군요.
8: 또 만났군요.
0: 예, 장미화 씨.
8: 네. 이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0: 그럼요.
8: 아주 라이프가 안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8: 네. 1946년 7월 13일 서울 출생인데
0: 네.
8: 학력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일곱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에 언니들은 어릴 때 모두 폐렴으로 죽고 본인만 살아남아서 외동딸이 되었대요. 1973년 타이틀곡 안녕하세요로 정식 데뷔를 했어요.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가수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0: 네.
8: 이후에는 방송에 드문드문 출연하면서 산마식품이라는 그 식품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업가로 활동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대 서구적인 외모와 몸매로 주목을 받았으며 봄이 오면 안녕하세요. 애상, 내 인생 바람에 실어, 서풍이 부는 날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어요. 2021년 기준으로 8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젊은 시절에 비해 파워풀하고 허스키한 가창력과 성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젊어 보이는 외모로 가수,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 장미화는 1979년 김모 씨와 결혼해서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은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0: 아이고.
8: 이혼 당시 아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 남편의 빚이 약 100억 원.
0: 아이고, 벌어도 현찬을 돈인데 아이고.
8: 100억 원을 떠안고 이를 갚기 위해서 약 20년 이상 야간 업소 등을 돌며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0: 아이고.
8: 2018년 교통사고로 전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이혼한 당시죠.
0: 네.
8: 아들한테서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아침에 막히 링이 울리더래요. 전화벨이. 그래서 아유 뭐가 이렇게 새벽같이 전화가 오나 그러고 받았더니
0: 네.
8: 아들한테서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대요. 또 장미화는 막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했지만 아빠가 울타리처럼 옆에 있었다는 그것이 든든했는데
0: 그렇죠.
8: 막 가슴이 한 구석이 퉁 떨어지더래요.
0: 네.
8: 장미화는 한국 걸밴드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레이디보드라는 여자 애인가 봐요.
0: 네네.
8: 네, 메인 보컬로 전 세계를 누비다가 1973년 안녕하세요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했어요.
0: 네.
8: 그 이제 서구적인 외모와 파워풀한 그 보이스로 대중을 사로잡은 장미화는 데뷔와 동시에 최정상급에 올랐어요. 야간 업소 1순위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한 업소에서 그때 당시 9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세 업소면은 270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었대요. 당시에 웬만한 집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면은 샀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집 한 세씩 값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건졌대요.
0: 글쎄 말이야. 그냥 쓸어 담았네. 진공청소기로 쥐잉 해버렸네.
8: 그래요. 여기서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보죠.
0: 아유, 불후의 명곡 듣고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0: 야, 요 나오실 때 진짜 상큼 발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도 아, 저 가수 참 이쁘다. 성격도 참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흉내냈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주로 저 후레아를 입고 나왔어요.
0: 어, 옷까지 기억을 하시는군요.
1: 아우, 뭐, 후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0: 네.
1: 1979년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했지만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어요. 장미아는 결혼을 한 게 문제였어요.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쑥대밭이 된 거라고 하네요.
0: 그 결혼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1: 이어 법적으로 아들이 장손이니까 시댁에서 데려가게 되어 있었는데
0: 네.
1: 1995년에 빚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 압구정동 45평 아파트가 4,500만 원이었는데 집이 몇 채가 날아간 거예요.
0: 아유.
1: 장미하는 아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서 전 남편이 진 100억 원에 달하는 그 채무를 홀로 감당했어요. 야간 업소를 12군데를 뛰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는데 목에 색을 달고 나무판 위에 기대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야간 업소 주인들이 와서 돈 돌려달라고 미리 준 돈 내놓으라고 왔더래요. 몸 하나 안 아끼고 뛰다가 이렇게 됐는데 돈을 달라고 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세상이 야박하구나.
0: 그치,
1: 그치. 그때 너무너무 서러웠다고 하네요.
0: 아우, 돈 앞에서는 속된 말로 진짜 애미애비도 없다고 그러잖아.
1: 맞아요. 돌고 봐야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체 얽히지를 말아야요.
1: 그러니까.
0: 예.
1: 빚을 20년에 걸쳐서 갚았다고 하네요. 또 장미화는 2019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그 원인이 두 달 만에 코로나가 와서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런데 함께 다녔던 그 매니저가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매니저가 엔터 그 사무실을 차림과 동시에 모든 장미화의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갔대요. 그래서 엔터 문을 닫고 난 뒤에야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대요.
0: 맹맹이 코꾸녀겨.
1: 그러니까 이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더 단순하고 사람을 잘 믿잖아요.
0: 저도 식당 두 번 들어 먹었잖아요.
1: 아우, 뒤꿈치 활달하게 맞았지요.
0: 예.
1: 예,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야고르게 그 했다면서 왜 본인도 모르게 장미화 이름을 대면서 돈을 갖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려요. 아, 사진 치려고 한 거지 뭘 몰라.
0: 작정하고 달겨드는 놈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1: 그뿐이다. 우리가 아저씨 그 가수 정정숙이 개뻔 떼어먹고 하나다리 친일도 있잖니.
0: 세상에 내 그거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또 그 사람 띄워주는 것 같아갖고 내가 야그를 하네요.
1: 아, 죽었슈.
0: 가슈?
1: 가슈. 그 깡패 그 누구야. 그 깜빵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랬었어요.
0: 아니, 근이는 참 점잖게 생겨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간도 크지. 개돈을 모아서 이렇게 퇴꼈디야.
1: 한두 사람 것도 아니고.
0: 그러게 말이야.
1: 얼굴이 싹구해가지고 조금 좀 세게 생겼어. 머리는 단발머리에다가.
0: 이제 넘어가요.
1: 그렇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창피하고 낯이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혼한 것이.
0: 네. 그때
1: 큰 핸디캡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그때 그랬어요. 그 예, 맞아요. 예.
1: 네.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져서 차에 앉아서 울 때도 많았다고 하네요. 내 인생 바람에 실어 들어보죠.
0: 아유, 장미화의 내 인생 바람에 실어.

0: 이 가사가,
1: 네.
0: 아유, 이게 뭔가 의미가 있네요.
1: 가슴이 좀 아려오죠? 네.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살려고 아무리 헌신하고 살았지만 부부는 사실 동등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전 남편은 아래로 보면서 자기 와이프를 상대방에 대한 대우가 전혀 없었대요. 근데 장미화는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주 깔 보는 그런 식으로 보더래요. 근데 사실 장미화는 개방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라 또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돈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살기 싫고 죽고 싶었다. 목숨 하나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에 8층 창문을 수없이 열어닫았다 하자고 고백을 하네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 순간 자기네 동네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을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팔다리 멀쩡한데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다 보면 내가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0: 마음이 착해요, 그분이.
1: 우리 그때 그 시그린에서 봤잖아요.
0: 아유, 사람이 얼마나 소탈해. 잘난 척도 안 하고.
1: 맞아요. 근데다가 그 인은 또 특징이 웃잎질이 우르르 걷어 올라갔어.
0: 그러게 살짝 걷어 올라가셨더라고.
1: 나이야. 살이 살짝이 아니라.
0: 아니, 근데 그것이 요즘 시상에는요, 매력이에요, 또.
1: 섹시하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0: 아니, 안젤리나 졸리 봐요. 그 돼지 입같이 생긴 귀에 그렇게 섹시의 심볼이 됐잖요. 오래
1: 이제
0: 살고 볼 일이요.
1: 세월이. 맞아. 아들 김형준 씨는 1979년생인데 지금 이제 46살, 일곱 하나 봐요. 사진 작가로 일을 하고 있대요.
0: 가도 돈 벌긴 글렀네.
1: 그게 그 장미화는 우리 아들 생긴 것도 괜찮고 착하고 밥도 잘하는데 왜 아직 결혼할 여자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들 얘기만 해요.
0: 답답하니까.
1: 그 아들은 어머니 옆에 있어 드려야 할것 같다면서 지난해 어머니가 수술과 치료를 연이어 받았으며
0: 네,
1: 더욱
0: 맞아요.
1: 마음에 쓰여지는 듯하다고 얘기하네요.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 무릎 수술했나 봐요.
0: 예, 맞아요.
1: 네, 그다가 또 신장 결석 치료 후 회복 중에 있다고 하네요.
0: 네, 근데도요, 아, 밝으세요.
1: 밝아요.
0: 참 밝아.
1: 긍정적이에요. 그 아침마당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여전히 활발해요.
0: 성격이야, 성격.
1: 그러니까 누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요.
0: 상상도 못 오지.
1: 못하죠. 엄마 걱정하는 효심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 아들 김형준은 나를 향한 관심은 절반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응? 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시고 재력도 괜찮으시니까 결혼하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아들이.
0: 아유, 그래도 마음이 효도가 효심이 있고
1: 예.
0: 그렇게 또 착하면 가도 돈 벌긴 글렀어. 왜 내가
1: 맞아요.
0: 걱정되는지 몰라.
1: 여기서 우리 봄이 오면 이게 등산곡이네요.
0: 아, 봄이 오면 지금 딱
1: 헬로와,
0: 맞는.
1: 헬로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0: 노래도 참 진짜 잘하세요.
1: 네. 에이.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0: 맞아요. 특이하시고 허스키한데도 네. 뭐 할 거 다 하세요.
1: 맞아요. 1946년생으로 1965년 서울중앙방송이 네. 그 지금의 KBS 한국방송공사 거기 주최한 가수 발굴 노래자랑 탑싱어 선발 대회로 가수로 데뷔 한 거예요. 네. 70년대 허스키한 보이스와 화려한 스타일로 당대 여가수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 가수 장미화는 안녕하세요로 열풍을 몰고 왔던 그녀는 어느덧 60주년을 넘는 나이가 됐어요. 아유,
0: 올해가 80이세요. 46년생이시면.
1: 그렇대요. 예.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났던 가수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순간까지 노래를 할 거라고. 저 여자 아직 안 죽었대. 어? 목소리가 쩌렁쩌렁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이유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때문이라고 말해요.
0: 아, 그 아들, 착한 아들.
1: 네. 몇 달 전에 그 포렌카 있잖아. I'm so young and you're so 예, 예, 예. 84살인데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해요.
0: 그대로.
1: 어, 그대로. 그 쇼에 방방 뛰는데 가서 봤다니요. 아이고, 잘하더라고요.
0: 내가 거기 있었으면 같이 갈 건디.
1: 아유, 누가 아니라 아주 안타까웠다오.
0: 세상에. 탐 존스 뺨 때리겠어.
1: 아유, 탐 존스는 저리 가라요. 야나죠. 목소리가 쩌렁쩌렁.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0: 그분이 그 몸매가 네. 그대로예요.
1: 자그마하니.
0: 찌지도 않고 네. 그대로. 그 쉽지 그대로. 않거든. 몸매 관리를 네. 잘하신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대로고 방방 뛰는 것도 그대로고 와. 이 사람은 15살에 나왔대요. 가수.
0: 이야, 오래 해먹는다.
1: 그래서 이 다이아나를 그때 작사, 작곡을 한 거래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렌카의 파파 아주 좋아합니다.
1: 파파 좋죠.
0: 네.
1: 그 이제 쾌활하고 씩씩한 현역 가수 장미화가 네.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아픔의 시간이 많았다고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장미화는 그전에 내 인생이 장미꽃이었다면 지금은 목간꽃이 아닌가 하나요?
0: 아유, 여전히 우리들 가슴속에는 장미 활짝 핀 가수로 맞아, 남아있습니다.
1: 예. 네. 지금은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그 단체를 이끌어온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네네. 지역 그 봉사, 그 봉사센터를 찾아 소외된 노인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며 아이고. 동료 가수들과 자선 공연을 꾸준히 펼쳐왔어요.
0: 아유, 마음이 너무 이뻐요.
1: 네, 아팠던 마음 또 남에게 베푸는 삶을 선택한 그녀의 그 따뜻한 봄날을 향한 행복한 일을 네. 오늘도 신경 쓰면서 바자회를 위해서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네, 아주 모처럼 따뜻한 마무리가 됐죠?
0: 아유, 오늘은 재밌으면서도 아주 건전하면서 뭔가 떳떳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이런 날도 네. 있어야죠.
0: 아유,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이런 날만 있으면 심심이야. 예.
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풍이 부는 날.
0: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지금까지 우리 수지 씨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면서 끝곡으로 장미화의
1: 서풍이 부는 날.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를 기리는 말이고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미국의 길은 어디로 통할까요? 대부분은 시청입니다. 시청이 위치하는 곳을 1번가 혹은 메인 스트리트로 명명하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뻗어나가던 것이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길 이름을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 대신에 지역의 유명 인사나 지리적 특징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길에다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제네럴 브래덕의 이름을 딴 브래덕 로드, 로드 페어팩스, 즉 페어팩스 경의 이름은 도로뿐만 아니라 카운티의 이름까지 붙여 지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리홀이 옮겨가기도 하고 길 번호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더 많아져서 지금의 지도에서는 시청, 시리홀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1가, 2가, 3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이름 뒤에는 street, avenue, boulevard 같은 특징을 구분하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street는 동서로 뻗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비뉴는 남북을 가로지르며 스트립보다는 도로 폭이 두세 배 넓은 경우로서 주택 지역보다는 큰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거나 빌딩을 이루는 거리를 지칭합니다. 블리바드는 도시 내부를 넓게 가로지르는 큰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 분리대가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로드는 두 군데의 지점을 연결하는 이름이고 웨이는 작은 도로로서 로드에서 파생해서 나옵니다. 드라이브는 딱히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강이나 산을 둘러둘러 가는 길에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스가 붙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대부분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트도 마찬가지로 끝에는 서클이나 룹을 만나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됩니다. 프리웨이는 공짜라서 프리라고 붙였을까요? 돈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어서 시작된 명칭이 바로 프리웨이입니다.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프리웨이에 턴파이크나 토웨이 구간을 만들어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니 공짜라고 프리웨이를 마냥 달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잔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배경이 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등 수많은 가수가 그리움을 노래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은 루트 66, 66번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66번 도로는 아니고 히스토릭 루트 66는 시카고에서 시작해 산타모니카로 이어지는 도로이지만 지금은 오리지널 66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도시개발로 인하여 몇 번의 우회도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한 가지. 짝수일 경우 동서, 이스트, 웨스트 또는 웨스트, 이스트. 홀수일 경우는 남북, 노스, 사우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을 살펴보실 때 동네뿐만 아니라 큰 지도를 내려다보시며 어떤 주요 도로가 동네 중심으로 뻗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0: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늘 교황청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패션 행사인 맷갈라를 앞두고 일부 헐리우드 스타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뉴욕주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척박, 한국명 박영철 후보가 지난 1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공항 인근 고속도로 상공에서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유진 오닐 극장에서 전기 설비 관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대규모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된 디지털 표준 시험이 접속 장애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성과를 앞세워 연임 도전에 나섭니다. 스팸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해협에서의 긴장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4일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켜 미 해군 함정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미 중부사령부가 해방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이란이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퍼 사령관은 휴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아침 이란이 공격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미국과 이란이 무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와 이란의 걸프국 공격 재개로 종전 협상을 둘러싼 대치 속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의 공방은 불안한 휴전과 협상 교착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주도권 강화를 염두에 둔 듯한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판을 흔들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양측은 수정된 종전안을 거듭 제시하며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공격의 전면적 재개로 돌입할지 아니면 이번 충돌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진실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휴전을 이어갈지는 불분명합니다. 2020년 대선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타임즈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개인 대변인인 테드 군맨은 X에 올린 글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이 현재 입원해 있으며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삶의 모든 도전에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맞선 투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같은 강인함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언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밤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글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입원 사실을 공유하며 그는 진정한 전사이자 뉴욕시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시장이었다라고 썼습니다. 1983년에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자리에 오른 줄리아니는 뉴욕시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그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 대선 시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혔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개표 조작과 관련한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글에서 줄리아니의 소송에 대해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며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수백 개의 이야기를 조작했으며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짓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0: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교황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알현한다고 교황청이 4일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알현은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당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7일에서 8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교황청 국무원장 등 교황청 고위급 인사들과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회동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로마,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성경을 인용해 연일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며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옹호한 멜로니 총리도 싸잡아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혀왔습니다. 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가 서둘러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거칠게 공격하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보수 카톨릭 유권자 상당수가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카톨릭은 최근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뉴욕 맨하탄의 주요 성당들이 일요일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성당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2: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1: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2: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1: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코야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2: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색이 누룽지 탐도
1: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척박 한국명 박영철 후보가 지난 1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지 약 3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일 뉴욕시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에서 열린 선라이즈 무브먼트 노동절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척박 연방하원 후보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박 후보는 평화로운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나요?
2: I was participating in protests for May Day. So they fought more than 100 years ago to win something called the 8-hour workday. Something that we all benefit from today. And so May Day celebrates that history. But it also calls on all of us to continue the fight for safe working conditions, mm-hmm. better pay. And so I was in a protest at Wall Street to celebrate May Day, but also to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o tax the ultra-wealthy billionaires.
1: 오랜 역사가 있는 메이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8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던 1886년에 시작됐던 메이데이를 기념해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고 또 부자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 But what about the free speech? Why did they arrest you?
2: Honestly, I'm not sure. You know, it was a peaceful protest. There were 100 of us. Where I was, maybe 10 of us were joined together holding signs. We were chanting and singing songs. We weren't causing any problems. But then the NYPD came, maybe 30, 40 officers from the strategic response group. They told us we were blocking pedestrian traffic. They told us to disperse. We said we had a right to be there. First Amendment, we're peacefully protesting. And they arrested us.
3: How many people were arrested with you?
2: With me were maybe 6 other people, but I believe there were maybe 20 people arrested total. I'm not sure the exact.
3: And how did you feel when they arrested you?
2: I was shocked because, again, you know, we were peacefully protesting on a public street. We weren't punching anybody, hurting anybody. We were singing songs and holding signs. Mm-hmm. So I was shocked. And it made me feel like, wow, even just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corporations and billionaires leads to this kind of like shutdown, this backlash from, they're trying to show their power. Like, you can shut down even a small peaceful protest.
1: 네, 박 후보는 현장에서 연행된 지 3시간 후에 석방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 평화 시위를 월가에서 벌였지만 이 돈이 많은 대기업 또는 부자들이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평화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시경이 출동해 연행으로 이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개 일정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한인사회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메이데이에 열렸던 평화 시위 도중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캠페인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2: Yeah, I mean, it shows us that what we're saying, what we're doing, what we're fighting for is working. Yeah, it gets a lot of attention. And again, it shows that these billionaires, these powerful forces, that they are scared. And so they're trying to shut it down. And so that means that we have to fight harder. We have to keep fighting back.
1: 네, 이 경제 시스템 너무 오랫동안 이 억만장자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왔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만 하는 구조에서 힘들어했다. 이제 이 부당함을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부유층이 본인의 캠페인 활동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박 후보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맹 후보는 2012년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으로 출마해 67%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7선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뉴욕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름허스트, 포레스트 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기득권 정치 구조에 맞서는 후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부모님 부양과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월 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Money Lessons from Readers in the Trenches of Elder Parent Care. 노부모 부양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독자들이 전하는 재정관리 팁. 부모님 부양의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Trenches, 참호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이 일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같은지 느껴지시죠? 미국에서도 지금 X세대들이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 경제적, 심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기사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We are racing toward 100-year lives. 우리는 100세 인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acing toward는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65세 여성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무려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간병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집까지 판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We are fortunate that we can generally afford my mom's care, but it competes with kids' college funds, retirement, and home ownership. 어머니의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나의 은퇴자금, 그리고 내 집 마련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Afford는 무엇무엇할 여유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compete with입니다. 부모님의 약값이 내 아이의 등록금과 경쟁해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의 순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님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먼 시골로 이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It was really neat to see my parents flourish in their retirement. But then the reality seeped in of what it's like to care for a 4,000 square foot home. 부모님이 은퇴 후 활짝 피어나는, 번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지만 곧 4,000 평방 피트, 약 110평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Flourish는 꽃이 피듯 번창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reality seeped in이라는 표현이 압권인데요. seep in은 액체가 서서히 스며나오듯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서서히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님 수발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여성의 고백입니다. I have felt many times my life is on hold. My career is on hold. 내 인생이 멈춰 있고 내 경력이 일시 정지 상태라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On hold는 전화 대기 중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중단된, 정지된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자아와 직업을 잃어가는 샌드위치 세대의 상실감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사인 아툴 가완디의 조언을 언급했습니다. People have priorities in their lives besides just living longer. And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ose priorities are, you need to ask them.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 사는 것 외에도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Priorities는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연명치료를 원하시는지, 미리 ask 하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큰 열쇠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사 내용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이민 1세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비자 문제와 언어 장벽까지 더해져 이 참호 속의 전투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오늘 시간 되실 때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며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성의 염려가 아닌 잘 준비되고 계획된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일 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역시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나타냅니다. 잠시 후 이브닝 뉴스 계속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한국시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응모 대상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이며 청소년은 만 7세에서 19세로 5년 이상 거주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 부문은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시상은 부문별로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250만원, 가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코리안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수상자는 8월 발표 예정입니다.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에 대한 문의는 재외동포 문학상 운영사무국 oversee@gmail.com 전화는 한국전화 8210-4302-181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함께하는 제25회 효행상 및 문화축제가 5월 2일 토요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효행상 시상식에서는 장수상, 효자 효녀상, 사회 지도자상, 사회봉사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뉴저지 주 하원의원과 버겐카운티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가야금 병창, 어린이 아리랑 공연, 무용극, 성악과 트로트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행사는 경품 추첨과 식사 그리고 푸짐한 선물 증정으로 마무리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과 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 지역 한인들을 위해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는 5월 9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지니아주 프린스 조지에 있는 러브 퍼스트 철치에서 순회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순회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과 영사 확인,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업무별로 필요한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하며 여권 신청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의 경우 우표를 부착한 반송 봉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업무에 따라 다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 신청자는 구여권 그리고 영주권 또는 비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여권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usa.mo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또는 피터스버그 한인회 804-339-744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5: 뱅크오펍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0: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0: 헬리세이즈 파괴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2: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연방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총 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또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5: 소란맘단인 뉴욕시장과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4일 월요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료 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해 2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네이버후드 인터넷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무료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2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약 2천 가구가 추가로 무료 인터넷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시범 사업을 통해 연방 섹션 A 주택 지원 예산을 활용해 39개 건물 약 2,200가구에 인터넷이 제공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총 50개 건물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업은 더 브롱스, 맨해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공주택 건물에 옥상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 통신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현재 브롱스 지역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가정 내 인터넷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인터넷 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금액이 고소득층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디지털 빈곤세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고용,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인터넷이 현대사회에서 학습, 취업, 일상 소통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6: Right now we know that one in five residents of the Bronx lack internet connectivity. The age that we live in, the internet is a basic necessity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economy. And this $2 million will provide internet to an additional 2,000 apartments across 50 buildings.
15: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도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 정부와의 협력이 핵심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투자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레스 의원은 COVID-19 팬데믹 당시 드러났던 문화를 언급하면서 인터넷 접근성이 교육의 기회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17: Back in 2020 during the depths of COVID, we saw the digital divide deprive our most vulnerable children of access to an education and our most vulnerable seniors of access to healthcare. That is why our $2 million appropriation is not an expense, it is an investment. Just as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declared that no American home should be left in the dark, that no American home should be disconnected, that no one should be left stranded at a digital dead end.
15: 특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가정 내에 인터넷이 없어 문서를 출력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찾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생활 전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료 인터넷 확대 사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교육 격차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지털 시대의 형평성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윌슨워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성과를 앞세워 연임 도전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8: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4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출마를 공식화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 We're going to win. We are going to have victory and we are going to show the rest of the country what leave no one behind is supposed to look like.
18: 민주당 소속인 무어 주지사는 러닝메이트인 아루나 밀러 부지사와 함께 볼티모어와 라르고 등지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비용 절감, 범죄 감소 등 현 정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연방정부의 정책, 특히 선거권과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나는 누구와도 협력하겠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메릴랜드 사람이고 나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며 강한 정치적 독립성을 부각했습니다. 두 인물 간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주지사를 백악관 주지사 만찬 초청 대상에서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논쟁을 키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해당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미국 각주에서 선거구 재조정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선거권 보호법을 이미 서명해 발효시킨 상태라며 각 주 정부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동안의 성과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세금 인상 없이 해소했다며 재정 규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비판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아동 빈곤 문제 해결, 퍼플라인 철도 건설 완공, 경제 성장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 재건 사업과 내셔널 하버 지역의 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피어 유치 계획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임기 동안 5만 5천 개 신규 기업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보육 및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 투자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제안했던 연방군 투입 방안을 비판하며 메릴랜드는 주방위군 없이도 범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선 출마 선언은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캠페인과 동시에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함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저지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공항 인근 고속도로 상공에서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트럭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고 차량 및 항공기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5: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출발해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69편 여객기가 착륙 접근 과정에서 뉴저지 턴파이크 상공을 매우 낮게 비행하다가 공항 활주로 인근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이어 트럭과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약 210여 명과 승무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시속 약 256km 속도로 저공 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항공기 엔진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여객기의 착륙 장치가 도로 인근 구조물과 충돌한 뒤 곧이어 트럭 앞유리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객기가 가로등을 들이받자 해당 기둥이 인근을 지나던 지프 차량으로 쓰러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항공기 하부가 인근 도로를 지나던 트랙터 트레일러를 강타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하던 트럭 운전자 앞으로 나타나 트럭 앞유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의 팔과 손에 유리 파편이 박혔고 피해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 후 게이트까지 이동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모두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해당 항공편 승무원은 조사기간 동안 운항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 분석을 포함해 비행 운항과 기상 조건, 조종사 대응, 관제 통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오늘 오전 뉴욕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유진 오닐 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규모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10시 무렵 시작됐으며 전기설비와 관련된 화재로 보고 2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사다리가 건물 옥상까지 연결됐으며 짙은 연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방차량이 잇따라 추가 투입되며 대응 인력이 긴급히 보강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건물 내부에 배우나 스텝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극장 관계자와 직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긴급 차량이 잇따라 도착하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유진 오닐 극장은 토니상 9개 부문을 수상한 대표적인 브로드웨이 공연 뮤지컬 The Book of Mormon의 장기 공연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는 공연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과 5층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극장은 당분간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3학년에서 8학년 대상 표준 시험이 시험 첫날인 지난달 28일 온라인 시스템 오류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험은 디지털 방식으로 본격 전환된 첫 해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험은 4월 28일부터 시작돼서 5월 초까지 진행 중이며 문제가 발생한 학교들에는 시험 일시 중단이나 연기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당일 시험을 취소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장애는 시험 첫날 일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시험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로그인 과정에서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험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험 플랫폼으로 정확한 오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대부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상당수 학생들이 장시간 접속을 시도하다 시험을 포기했다고 전하며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저학년의 경우 디지털 시험과 종이 시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73도, 섭씨 2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로 대체로 맑지만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0: 팰리스 에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지팍 예산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호르무즈 해역 인근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해운사 소속 선박이 피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접수돼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외교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해운사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

0: 함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며 현재 한국 순상원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통제로 호르무즈 해역 인근에 정박 중이던 국내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전해지면서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 상황이 이 작전과 연관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며 두 척의 미국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오만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은 이를 즉시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적인 구출 작전을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란의 대응에 따라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양국은 또다시 협상과 충돌의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목표로 하는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겠다면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겁니다. 일단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형태는 아닐 걸로 알려졌는데 군사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I don't want to say tha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soon.
2: 인도적인 차원임을 부각하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목적도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가 통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유가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종전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가뜩이나 위태로운 휴전은 붕괴되며 다시 한번 중동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란군은 이란과 사전 협의 없이는 유조선을 옮길 수 없다면서 미군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란이 군사적으로 저항할 경우 미국이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에 파병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파병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고유가 부담과 천문학적 전쟁 비용 속에 또 한 번 판을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일지 충돌의 소용돌이를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선포하자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사수하기 위해 무력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어 미국과 이란 협상이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선포에 이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협의 질서는 트럼프의 망상적 게시물이 아닌 이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회는 통항을 원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군의 지휘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이란이 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비적대국 선박에 한해 통항료를 받고 선별 통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겨왔는데 미국 주도의 선박 보호 작전은 이 통제권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시리크 해역에서 화물선이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들의 공격을 받는 등 이란이 실제 무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신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직접 매설한 기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란이 반격할 경우엔 전면전 재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란이 결국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줄지 아니면 휴전 파기 배수진을 칠지가 협상의 생사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은 해방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상선 통행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첫 단계로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을 검토했지만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의 답변을 전달받은 이란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선홍 특파원입니다.
5: 지난달 30일 이란이 역으로 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이 미국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종전안 전달 직후부터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같은 날 협상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도 이란에 전달됐는데 이란 외무부는 검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란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종전안에 대해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췄다며 핵사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안이 나온 뒤에도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서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이어 발이 묶인 선박들을 미국이 빼내겠다는 건데 작전 실행을 예고하자 이란군은 미군이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면 공격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6: 단계 호르무즈 تا قبل از نوع اسفند بدون هیچ مشکلی محل تردد ایمن و امن کشتیرانی بین المللی بود.
5: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로젝트 프리덤이 군사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군함이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작전 실행 시간이 이미 지난 가운데 해협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건 아닌지 이곳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구출 작전을 선언했지만 해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우회로인 홍해에서는 해적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지나던 민간 선박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북쪽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한 직후 사건이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이란 남부 시리크 해상에서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해상보안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선박들에는 오만 당국과 협력하고 미국 통제구역을 피해 남쪽 오만 영해로 우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송로로 떠오른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물류가 홍해로 몰리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결탁해 유조선 납치 등의 범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각국이 후티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 해적들이 안보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7: Et entre l'Iran et les États-Unis, c'est la seule solution qui permette durablement de rouvrir le détroit d'Ormuz, de permettre la libre navigation et de le faire sans restriction et sans péage.
2: 현재 걸프 해역에는 900척이 넘는 상선이 묶여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는 해상 봉쇄의 여파로
8: 중동 해역 곳곳의 안전 위협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군 함정이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에 철수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간 4일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란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경고로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도가 저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았다며 즉각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선박의 귀환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란이 반발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9: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입니다. 유조선 9척과 자동차 운반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은 123명, 외국 국적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60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통행을 돕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도 운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이후 두 달여 동안 갇혀 있습니다. 선박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대체로 안정적 선상 생활 여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봉쇄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10: 이란의 체류적인 40여 명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락치 장관은 선박 관련된 우리 측 요청을 유념을 하겠다.
9: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군사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과 교신하며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단비입니다.
11: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3: 정준호 변호사.
1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1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9: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유조선이 홍해를 거쳐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우회 항로를 통과한 건데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오주영 기자입니다.
4: 해양수산부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이은 두 번째 홍해 우회 수송입니다.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1200km 육상 송유관을 통해 기름을 옮겼고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유조선이 위험 해역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됐습니다.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와 외교부, 선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찰 얼음판 작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수송되는 원유는 약 3주 뒤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출발한 1차 수송분 200만 배럴도 조만간 입항을 앞두고 있어 최악의 원유 공급 단절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한 수급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 5월 중에 사우디에서 2,399만 배럴, UAE에서 1,600만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로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4: 다만 홍해와 바브 엘만데브 해협 일대는 예멘 후티 반군 활동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불확실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주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협력체 해양자유연합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 자산 투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교 국방당국은 여러 요소를 따져 신중히 결정할 방침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호르무즈 해협 상선항행을 목표로 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 미국은 최근 각국 대사관을 통해 참여를 제안하는 서류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 요청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제법 및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미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합체의 성격과 영국, 프랑스 주도의 국제연대와의 연관성, 유사 입장국들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참여를 결정하면 실제 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함정이나 청해부대 파견 등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군이 언급한 국내법 절차는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향후 구성될 다국적군 본부의 연락장교 등 인력을 파견하거나 정보 교류를 하는 방안 등이 비교적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기여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항행 재개를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러한 국제연대나 구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구상 초기이고 국내법과 해협 내 안전 상황 등 변수가 많아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스콧 벨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인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가는 전쟁이 끝난 뒤 낮아질 거라고 낙관했는데요. 전쟁 여파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2: 벨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해상 봉쇄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선 이란이 과거 거두던 석유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2: 또 군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에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란 경제가 극단적인 재앙 직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식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선 전쟁이 장기화하며 유가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베선트 장관은 전쟁이 끝난 후 유가가 낮아질 거라며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0: We can see in the futures market that oil prices are already lower 3 months, 6 months, 9 months out.
2: 이런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은 하루 123만 배럴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훈입니다.
1: 오펙 플러스 7개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협의체 탈퇴 선언 이후 추가적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결정에도 유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3: 오펙 플러스 7개 회원국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총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7개국은 오펙 회원의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더한 사실상 국제유가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산유국들입니다. 원유 증산 결정은 아랍에미리트, UAE의 오펙 탈퇴 결정 이후 이뤄졌습니다. 앞서 UAE는 원유 생산량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퇴를 선언하고 독자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적인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한적 증산을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증산이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증산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해상 봉쇄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지금의 유가 출렁임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봉쇄와 제재로 인한 이란의 유정 폐쇄가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압박이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고 결국엔 유가도 급락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0: Excuse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5.
3: 일각에선 탈퇴와 증산 등 오펙의 변화 흐름이 이어지면 통제력도 약화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베이징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가 포착됐습니다. 방중 준비가 본격화됐다는 신호인데 미국이 중국과 이란의 에너지 거래 문제를 의제로 끌어올리면서 회담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22: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미 공군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과 경호장비 등을 사전 반입할 때 투입됐던 기종입니다. 계류장에서 하역 준비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국이 방중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3: If we are still at war with Iran, will the president move to reschedule that meeting?
0: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22: 베센트 장관은 최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계속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구매로 이란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는데 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망을 정조준에 제재하자 중국은 이를 부당한 역외 적용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미준수를 지시했습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중국 선박과 기업 제재가 불공정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Well, now in the here in New York, as far as I know, the two sides are making preparations for this historic visit, and we do hope that this visit will materialize.
22: 양국이 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미중 관계 전반과 공급망 문제뿐 아니라 이란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협상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흘째 영남 지역에 머물며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보수층 결집 등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불거진 오빠 호칭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사흘째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건 지난달 15일 이후 3주 만으로 최근 보수층 결집 등으로 영남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김경수 후보 43.6%,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48.7%로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부울경 지역 성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향해 윤 어게인이라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유세 도중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서 거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7: 국토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6: 반면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8: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이게 아동학대범 아닙니까?
6: 한편 민주당의 안방으로 평가받는 전북지사 선거 레이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라디오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보와 보물로 나눠놓는데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차이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원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걷다 보면 국보 제 몇 호 혹은 보물 제 몇 호라고 적힌 표지판들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늘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국보와 보물의 차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는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셨던가요?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우리 문화재의 이름표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이름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보물과 국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보가 보물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형제 같은 관계라고 합니다. 보물은 쉽게 말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유물들을 보물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건축물이나 책, 조각상 이런 형태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이건 정말 귀하다 싶은 것들이 1차적으로 보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독특한 미학을 보여주는 보물, 논산 관촉사 석등, 아니면 조선시대 궁궐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보물인 경복궁, 근정문, 그리고 행각 이런 것들이 보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인류 문화적으로 가치가 드물고 또 제작 시기가 아주 오래됐고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인 것을 국가가 한 번 더 선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보물이라는 큰 주머니 안에서 가장 특별한 녀석들을 골라서 국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국보 제1호 숭례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지만 이제는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정번호를 공식 명칭에서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아니라 그냥 국보 숭례문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국보의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우리 글의 뿌리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또 백제예술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그리고 조선시대의 위엄을 보여주는 국보 경복궁 근정전,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사의 독보적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작인 국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이 국보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보들은 동시에 보물이기도 한 거죠. 보물 중에서 국보를 선정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분류를 조금 더 크게 넓혀볼게요.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건데요. 석탑이나 불상, 또 오래된 서적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유형문화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보와 보물 대부분이 이 유형 문화재에 속합니다.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굴암 본존불처럼 돌로 만든 견고한 유산들이 이런 전형적인 유형 문화재가 되겠죠. 또 무형 문화재는요, 정말 참 매력적입니다. 형태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기술 아니면 예술을 뜻하는데요. 신명나는 판소리나 강강술래 같은 이런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요. 기와집을 짓는 대목장의 기술, 또 전통 술을 빚는 문배주 담그는 법, 심지어는 해녀 문화까지도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귀한 가치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태가 없으니까 물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 문화재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이 무형 문화재의 맥을 잇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하면은요,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자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사적을 살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던 장소나 건물을 우리는 사적이라고 말합니다. 경복궁 같은 궁궐터,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지, 전장의 유적, 이런 것들이 사적에 해당합니다. 특정 물건보다는 그 장소가 가진 역사적 맥락이 중요할 때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다음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지질, 이런 자연물 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천연 기념물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영토의 상징인 독도 천연 보호구역이 있고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진돗개, 삽살개 이런 희귀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민속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왕실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실생활에서 썼던 옷이나 가구, 집 같은 것들이 민속문화재에 포함이 되는데요. 안동 하회마을처럼 마을 전체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속문화재 역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근대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예전 서울 역사, 또 오래된 성당, 심지어는 독립운동가가 입었던 옷, 이런 식으로 국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현대사의 흔적들을 등록해서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문화재의 이름표들 쭉 훑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국보라는 이름 뒤에는 독보적인 예술성이 숨어있고 무형문화재라는 이름 뒤에는 대를 이어온 장인의 땀방울이 서려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제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문화재가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자는 거죠.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은요, 꼭 사적지나 박물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등한시하기 마련인데요. 그곳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평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넬리 코다가 다시 한번 세계 골프계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2026년 5월 3일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코스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리비에라 마야 오픈에서 코다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주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불과 지난주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4타차 완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3승째를 낚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코다가 보여준 경기력은 그야말로 무결점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 17번 홀까지 무려 60홀 동안 단 한 개의 보기 박스도 허용하지 않는 경이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좁은 페어웨이와 위협적인 열대 덤불이 도사리는 엘카멜레온 코스에서 이러한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그녀의 샷 정확도가 신의 영역에 근접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다의 이번 승리는 2001년 애니카 소렌스텀이 보여준 독주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시즌 초반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7세의 나이로 통산 18승을 달성한 건 미국 여자 골프의 전설 낸시 로페즈가 1980년에 세운 기록 이후 가장 빠른 페이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미국 여자 골프의 르네상스를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지형을 뒤흔들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LIV 골프에 대한 자금 지원 전격 중단 결정입니다. 국부 펀드는 2016년 말을 기점으로 LIV 골프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 프로축구 리그의 아이콘과 같았던 알힐랄 구단의 지분 70%를 매각하며 직접 운영에서도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스포츠 워싱으로 불리던 사우디의 광폭 행보가 이렇게 갑자기 위축된 이유는 석유 수출 수익의 변동성과 전쟁 위협 때문으로 사우디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돈 먹는 하마격인 스포츠 자산에 무제한적인 달러를 쏟아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스포츠 시장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거액의 연봉으로 스타들을 끌어모았지만 글로벌 중계권 수익이나 흥행면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골프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LIV 골프는 올해 2억 6,700만 달러의 추가 수혈을 받았으나 상금 규모는 줄어들고 스타플레이어 영입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자본이 빠져나간 이후에 LIV 골프가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다면 풍전 등화와 같을 전망입니다. 다음 MLS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2026년 5월 2일 샌디에고의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의 샌디에고 FC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교체 투입 30분 만에 리그 단독 도움 1위로 올라서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LFC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멕시코의 톨루카와의 컨카커프 챔피언컵 준결승 2차전 원정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로테이션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전반전 LAFC는 점유율에서 34대 66으로 밀리며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반 7분과 후반 26분 연달아 실점하며 0대2로 끌려갔고 패색은 짙었습니다. 그러던 후반 15분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마침내 최종병기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37분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꿰뚫는 이른바 칼날 패스를 침투하던 데니 부안가에게 택배로 배달했습니다. 부안가는 이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리그 8호 도움을 올리며 MLS 도움 단독 선두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손흥민 투입 이후 LAFC의 공격 전개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7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팀의 빌드업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LAFC는 추가 시간 라이언 홀딩스에 대해 극적인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샌디에고전 이후 도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더 일찍 투입하지 못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전술적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노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의 축구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이자 MLS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1: 에이치!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 식탁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콩기름, 간장, 옥수수 통조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까지 GMO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GMO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우리의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GMO가 무엇인지 이 GMO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유전자 변형식품, 이것은 특정 생물에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에 결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추운 곳에서도 잘 버티는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넣어서 냉해에 강한 토마토를 만드는 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CRISPR 기술인데요. 예전처럼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식물 자체의 유전자 중에서 병충해에 약한 부분만 정교하게 잘라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외부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GMO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GMO는 얼마나 재배가 되고 있을까요? 미 농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재배되는 콩의 96%, 옥수수의 90%, 또 사탕무의 약 95%가 유전자 변형 종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 중에서 GMO가 아닌 식품을 찾기가 더 힘든 수준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결국은 이 GMO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약 2억 헥타르, 즉 대한민국 면적의 20배가 넘는 땅에서 GMO 작물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는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안전성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전 세계 주요 보건기구와 과학계의 이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승인된 GMO 식품은 일반 식품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또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섭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GMO가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거나 유전적 변형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안전성과 또 소비자 개개인이 느끼는 안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원래는 그 식물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서 예민한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유전자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표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체 내에 박테리아로 전이될 경우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식물 자체보다는 제초제의 영향입니다. GMO 작물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훨씬 더 많이 뿌리게 되고 그 독성 성분이 열매에 잔류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대표적인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GMO 꼭 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나 또 FDA 그리고 최근에는 또 조선대학교 이한용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대규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승인된 GMO 식품이 암이나 알레르기,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먹어왔지만 그로 인해서 특정 질병이 늘어났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에 더해서 환경과 생태계 문제도 또 추가할 수 있겠는데요. GMO 종자가 자연으로 퍼져나가서 야생식물의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이 종자를 독점하게 되는 경제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제초제의 잔류 문제, 어린이나 임산부들에게는 이 미세한 화학물질이 다른 분보다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그렇다면 GMO 식품을 그냥 먹어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관 또 생활 방식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과학을 믿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GMO를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이나 스트레스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의 제품들은 이미 엄격한 검역을 거쳐서 들어온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또 조금이라도 찜찜한 건 싫고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유기농 마크가 붙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USDA 올가닉 이렇게 유기농 마크가 붙은 제품은 유전자 변형 종자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을 드시면 되고요. GMO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Non-GMO Project Verified 라벨이 있습니다. 보통 이 라벨을 보면은요, 나비 그림이 있습니다. 주황색 이 모나크 나비가 초록색 잎사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 나비 모양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그림 바로 옆이나 아래에 큰 글씨로 Non-GMO Project Verifi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사이트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Non-GMO Project.org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옥수수 시럽이나 대두유 같은 이런 가공식품만 줄여도 GMO 노출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가공식품 줄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GMO가 독극물처럼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된 공포입니다. 하지만 내 몸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자연적인 것을 먹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유기농이나 난 GMO를 선택하는 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소비 습관이겠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게 유독 아깝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눈부시게 맑은 하늘, 또 기분 좋은 바람, 등나무 꽃 그늘에 쉬어가는 오늘 같은 날 말이에요. 그 옛날의 선비들은 남의 몸을 감고 올라가는 등나무를 보고 남에게 기대에 산다면서 멀리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오해일 뿐 등나무는 바로 서는 힘을 아껴서 우리 머리 위로 보랏빛 눈을 날리고 시원한 그늘을 선물해 주죠. 혼자 곧게 서는 것도 좋지만 힘들 땐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쉼터가 되어주는 유연함. 어쩌면 그게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르넬라 바노니, 라푼타멘토, 퍼플 오드리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올해는 모든 꽃들이 빨리 피고 있어서 벌써 등나무꽃이 한창입니다. 주렁주렁 연보라꽃이 달린 터널을 걷거나 보랏빛 꽃그늘 아래서 쉬어갈 때면 그야말로 부러울 게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데 선비들은 이런 등나무를 싫어했다니 의외인 것 같아요. 근데 자립심이 없다고 뭐라고 하면서도 등나무의 그늘과 등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또 아주 좋아했다고 하죠.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을 챙겨야 할 일이 많은 5월인데요. 5월만큼은 우리도 홀로 꽃꽃하기보다는 등나무처럼 유연하게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웃음꽃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달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권세의 노래 Lion Sleeps Tonight 3857님 정하셨고요.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8887님 보내주셨네요. KTX 타고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거제도 친정으로 또 부산에 사는 언니네로 두루두루 3박 4일 돌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0816님 저는 서울병원 정기검진 당일차 오늘 다녀오고 지금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2300님 마리안의 페이스북 As the years go by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먼저 개원님이 보내주셨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오이 무침은 가히 걸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이만 보면은 군침이 돌았죠. 오이 무침은 물론 또 오이를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오이지는 물마른 밥에 얹어 술술 먹다 보면 금세 한 공기의 밥이 없어지곤 했죠. 그런 제 식성을 아시고 어머니는 오이를 한 박스 사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이 한 박스 사보는 게 소원이라 하실 만큼 우리는 빈궁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어머님이 요즘에 걸음을 잘 못 걸으십니다. 저도 잘 못 알아보시고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도 오이만 보면 아유 우리 강아지 오이 묻혀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저를 반짝 알아보실 수 있도록 오이를 어버이날에 한 박스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울로보의 노래 Will Be One Bite Today. 제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니 어린이날 챙길 아이는 없지만 우리 두 딸들 20대인데 제게는 아직도 꼬맹이들 같아요. 그래서 내일 두 딸들이 독립해서 나가 있기에 선물로는 각자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현금으로 보내주는 걸 아마도 제일 바라지 않을까. 7477님.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가 사는 두 딸에게 이렇게 현금으로 어린이날이다 하면서 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시네, 그죠? 저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화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800님. 결혼 전까지 어린이날 챙겨주겠노라 약속한지라 23살 대학생 딸아이 어린이날 선물로 비누방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비흡연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비누방울을 불면서 푼다네요. 귀여운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6593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앞머리가 거의 다 빠져서 늘 두건이나 모자를 쓰시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여름에는 더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러다 보니까 바깥 출입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머니의 모자를 들고 가서 맞춤형 가발을 부탁했고 당연히 어머니의 사진도 들고 갔죠.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셨어요. 메이카나님이 보내주셨네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브랜포드 마살리스 컬텟의 모베타블루스 이 곡은 그자님 그리고 임진규님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저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울했거든요. 근데 하늘이 너무 맑아서 우울한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셨습니다. 최부월님 7780번 버스 안에서 한쪽 이어폰 듣고 가는데 한쪽에서도 똑같은 저녁 스케치가 나오네요. 기사님께서도 듣고 계십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드려요. 2111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생일 여행을 따님들과 가셨다는 이희숙님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4105님 로브타 플렉과 페버 브라이슨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오늘 낀 월요일이라 그런지 쉬시는 분들이 많나요? 퇴근 시간인데도 차가 밀리지 않고 음악 듣기도 좋고 운전하기도 좋고. 손정민님 리알토의 노래 Monday Morning 519. 어느새 노인이 되신 부모님 뵐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찡합니다. 평생을 일만 하신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취미생활 한번 누리지 못하신 우리 아버지. 은퇴하고는 노래만 들으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인생 첫 콘서트를 어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박수도 치고 노래도 흥얼거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오히려 제가 선물 받았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못해보신 거 하나하나 하실 수 있게 우리 막내딸이 노력 많이 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좋은 곳에 많이 모시고 가세요. 2102님 문자 보내셨네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빌리진.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앤그즈타임. 한옥은 여러 채로 구성이 되어 있죠. 행랑채, 안채, 별채, 그리고 여기가 기본 단위로 각 채는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공간 단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가부장의 생활 공간이자 학문과 예술로 마음을 닫고 손님을 접대하며 묵객들이 모여 담소하거나 취미를 즐기던 공간이었는데 양반 사대부들의 집에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던 그런 곳으로 안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깥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옥에서 안채와 떨어져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쓰는 이곳은 뭐라고?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새 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익서나이트,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페이스에지팍 예산식당 새 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합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3: 이제 막바지네요.
4: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3: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4: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3: 그냥 얼굴이 크다.
4: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3: 좋은 건 크게 봐야죠.
4: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3: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성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4: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제 흙 먹어, 제!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3: 뭐 차를... 차력도 뭐 차력을 살 필요가 있나요?
4: 차력을 왜 사요? 그렇죠.
3: 지점도 왜 사나요?
4: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3: 그렇죠.
4: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3: 슬라임 왜 사나요?
4: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3: 그 느낌이네요.
4: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 야.
3: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4: 흙으로 돌아가요? 예.
3: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